0: That was Island in the Sun by Weezer, and you're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on EBS FM. 자,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폴 선생님, what's the title?
1: This bookstore gets good mileage.
0: 이 서점은 연비가 좋다. Getting good mileage on a car, of course, means 연비가 좋다.
1: Yeah, it means you get a lot of miles out of it.
0: Yeah, exactly. I guess that means this van, we're going to find out later, has been around many neighborhoods and it's been very efficient in what it's doing.
1: Because there's another meaning to good mileage. It's not just about fuel. When we say something has good mileage or we get good mileage out of something, it means we get good value for what it is, good value for money or good value for whatever we're working on or working with.
0: So I guess it has both meanings in a way.
1: It absolutely does. Yeah. We'll find out why.
0: Yeah. 자, 연비가 좋다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정말 큰 가치가 있다, 보람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중의적인 타이틀, This bookstore gets good mileage. 자, 선생님 당황하셨나요?
1: I was shocked at your beautiful pronunciation.
0: Thank you so much.
1: Once again, I'm not AI.
0: 펜은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만나볼 뉴욕타임스 기사 속 여성은 은퇴 후에 서점을 열고 싶은 그런 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그게 어디 한 군데에 있는 서점이 아니라 원하면은 어디서나 문을 열 수 있는 바퀴가 달린 책방인데요. 밴 차량에 책을 가득 싣고 전국 방방곡곡 원하는 곳에 가서 서점을 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는 주인공의 이름은 리타 콜린스. 74세 여성이고요. 올해로 13년째 이 이동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사 읽어볼게요.
1: St. Rita's Amazing Traveling Bookstore Textual Apothecary, its name painted on the sides and back of the van, is a vehicle for the cross-pollination of people and conversation. That's what has evolved since Collins, now 74, began imagining her retirement dream more than a decade ago. Not just selling high-quality, inexpensive books, but setting her love of people, places, and the wonders of a good read all in motion together.
0: 근데 이 이동 서점의 이름이 상당히 기네요.
1: 네.
0: St. Rita's Amazing Traveling Bookstore Textual Apothecary. My goodness. 자,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밴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 그려진 문구 그대로 St. Rita의 놀라운 이동 서점 활자 약방은 사람들과 대화가 서로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현재 74세인 Rita Collins가 10여 년 전 은퇴 후에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부터 점점 발전시켜온 결과물인데요. 그것은 단순히 고품질의 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넘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장소에 대한 애정, 그리고 좋은 책이 주는 경이로움을 한꺼번에 하나로 현실화하는 꿈이었습니다. I guess people would have to shorten the name, but the concept of what's going on is what's really important, not the name itself.
1: Yes, I do love the name.
0: Okay.
1: I love the use
0: of
1: the word.
0: What was it again, Paul?
1: It is the St. Rita's Amazing Traveling Bookstore Textual Apothecary. But okay. I love the use of the word apothecary.
0: Yes, me too.
1: Yeah, because an apothecary is the old word for a chemist or a pharmacist.
0: Yeah.
1: And it's the idea that these books will heal you.
0: Mm.
1: These books will make you feel better. These books are medicine for the soul.
0: Ah, apothecary. 어떻게 쓰나요? 스펠링 알려주세요.
1: Apothecary.
0: 네, 예전에는 약 방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글로 힐링을 받는 곳이다. 이런 느낌의 네. 타이틀인 거예요. Textual Apothecary. 자, 표현을 좀 볼 텐데 This has been set into motion.
1: Yes, if we set something into motion, we start it. We let it begin. The idea of we press a button and a machine starts working. The machine is set into motion or put into motion. So whenever we're using it, we're describing, we're starting something, beginning something.
0: 그래요. 여기 기사 속에서는 This has set her love of people and places and the wonders of a good read all in motion together. As a set, something in motion.

0: 라는 표현인데요. 무엇을 움직이게 하다, 시동을 걸다라는 뜻이 될수 있고, 시작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책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이동 서점이 되겠습니다. 자, 리처 컬린즈는 수년 동안 선생님으로 일을 했었고, 또 빵집과 카페 주인도 해봤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도 했다는데, 9.11 테러 이후로는 미국을 떠나서 루마니아와 체크 리퍼블릭에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60세가 됐을 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살던 몬타나 주의 작은 마을 유리카에 서점을 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이야기 듣겠습니다.
1: Ultimately, she decided that Eureka didn't have the adult population to support an independent bookstore, nor did she have the desire to be tethered to a brick-and-mortar business 6 days a week, impinging on her love of travel. Still, determined to figure out how to share her passion for reading with those in far-flung places, perhaps without their own bookshops, she brainstormed with friends, Googled traveling bookstores, and got advice from the owner of the only one she could find in Swansea, Wales.
0: 결국 리처 컬린즈는 독립 서점을 운영할 만큼의 성인 인구가 그 마을 유리카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게다가 일주일에 6일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묶여 지내면서 여행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희생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멀리 떨어진 곳, 어쩌면 서점이 아예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독서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나눌 방법을 찾고자 했던 리차는 이제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다른 이동 서점을 검색해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찾아낸 영국 웨일스에 있는 스완지의 다른 이동 서점 주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Alright. What's a brick and mortar thing?
1: Well, this is, I think, a term that's become very popular in the last 20 years because it means an offline store.
0: Yeah.
1: A shop, a store that's made with bricks and mortar, that's in an actual building that you can visit and you can buy things from. So we often use this when we're comparing offline shopping with online shopping.
0: Yep.
1: And we often use it when we're being nostalgic for the old days. You know, like I remember I used to go and buy movies in brick and mortar stores. Not anymore.
0: 자, brick and mortar라는 거는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이나 가게나 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온라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되는 느낌으로 brick and mortar, library, or brick and mortar bookstor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처음엔 그걸 생각했지만 then she changed her mind because in the village she lived in, you know, basically there just wasn't enough people and she also wanted to travel. So, you know, brick and mortar was not the way to go. 자, 그다음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Impinging on her love of travel.
1: Yeah, a brick and mortar bookstore would have impinged on her love of travel. And if something impinges on something else, it has an impact on it in a negative way. It's going to cause issues. So in this case, it's if she had a brick and mortar bookstore that was open 6 days a week, she wouldn't be able to travel much. She wouldn't be able to go anywhere. It would impinge on her traveling.
0: 문제를 일으킨다는 느낌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Impinge on her love of travel. 여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6일이나 물리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면 여행 못하죠.
1: 네.
0: 그런 의미로 그걸 이제 포기하게 된 계기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brick and mortar bookstore 말고 traveling bookstore 같은 걸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And she looked, she brainstormed with friends, she googled traveling bookstores, she got advice from one person in Swansea, Wales. And so, you know, she got the idea from all these different people and places. Let's have a look at A far-flung place.
1: Yes, she wanted to go to far-flung places and somewhere that's far-flung.

0: Flung has been is, sorry, is very far away because flung is the past tense of fling, to throw. So if something is far flung, it is thrown far away from us, meaning it is a great distance. So we think of it as somewhere being quite isolated, quite separate from everywhere else, somewhere definitely separate from us.
1: 멀리 있는 far-flung
0: Yes.
1: places, 멀리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She wanted to share her passion for reading with people in far-flung places. 멀리 있는 곳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이 독서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traveling bookstore가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0: In 2013, her dream became a reality with a minimal investment. A van fitted with wooden shelves at a 15-degree angle so the 700-book inventory stays in place while she motors around the United States. Think a library bookmobile that goes well beyond a neighborhood or two. She named it after Saint Rita, the patron saint of impossible causes. Large enough for two adults to peruse the varied selections at the same time. It has the magical, cozy feeling of a grown-up playhouse. It's not uncommon to find children sprawled on the rug, deep in a picture book.
1: 2013년에 그는 드디어 지금의 van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투자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van은 미국 전역을 누비는 동안 700권의 도서가 쏟아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15도 각도로 기울어진 나무 선반이 내부에 설치돼 있고 이웃 동네 한두 곳보다 더 큰 반경으로 돌아다니는 이동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차 컬린즈는 이 밴에다가 불가능한 일의 수호성인 세인트 리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다양한 책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이 공간은 마치 어른들을 위한 놀이방처럼 마법 같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아이들이 이 차 안에 카펫 위에 뒹굴며 그림책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닙니다. Right, it's like a bookmobile.
0: Yes, if we take off the book and add auto, we get automobile, which means, you know, a motor vehicle. This American term bookmobile is for libraries that have traveling libraries. We call it mobile a library in the UK.
1: Yeah.
0: But yeah, but it's a vehicle that contains lots of books. Mm-hmm. Usually, for a library, they will lend them. In the case of Rita, she's selling them.
1: Yep. And if you take out book and add bat, then it becomes Batman's Batmobile.
0: However, Batman does not sell bats from the back of his Batmobile.
1: No, that's a good point. 자, bookmobile. 두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인데요. 이동 도서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automobile이라고 하면은 yeah. 자동차를 얘기하고 있죠. Now, what about patron saint?
0: If you're a Christian, you may be familiar with patron saints. Certainly in the UK and the US,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have little bracelets or necklaces with their patron saint on. And a patron saint is a saint who is in charge of some particular area of life or looks after people involved, like a patron saint of travelers or the patron saint of nurses or the patron saint of teachers.
1: Okay.
0: In this case, Saint Rita is the patron saint of impossible causes. She looks after people who are trying to do impossible things for good.
1: 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성, 그 수호성인을 이제 patron saint라고 부르는 건데요. Saint Rita라는 이 saint는 어떤 성인이었냐? 바로 불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saint였대요.
0: 네.
1: 그래서 의미도 있네요.
0: Yes.
1: 지금 쉽지 않은 일을 Rita Collins가 하고 있는데 또 마침 Saint Rita라서 이름도 같고
0: 네.
1: 상징하는 바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책방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요. 자, 그 다음에 폴 선생님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Peruse.
0: Oh, I love this word.
1: 많이 쓰세요.
0: I didn't realize I did, but clearly I do. I would
1: 저한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0: Oh, okay. Well, I prefer to peruse than to browse. To browse just means to look, but with no intention. To peruse is when you look at something, look through something, but you have maybe a particular thing you want in mind. So often we talk about perusing books or perusing the contents of a book or a magazine in the same way that we use browse. But there is an intention. There's

0: There's a reason why you're perusing.
1: 스펠링 알려주세요.
0: P-E-R-U-S-E.
1: 선생님이 가끔 저한테 메시지로 지금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
0: 네.
1: 우리가 뭐 책코너도 같이 진행하기도
0: 아, 네네.
1: 했었고 그랬을 때 이제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for your perusal이라고
0: Perusal, yes.
1: perusal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찬찬히 읽어봐 이런 뜻으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peruse가 이렇게 정독하는 거, 찬찬히 읽어보는 것을 그 동사 형태고요. 이제 명사 형태는 perusal이 되겠습니다. 기사 속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this van is
0: That's okay. You went quite Northern British there.
1: large enough for two adults to peruse the varied selections at the same time. 이 van의 크기를 설명하면서 성인 두 명이 들어가서 책을 이제 정독할 수 있을, 찬찬히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공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let's take a break. 퀴즈 다시 주세요.
0: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related to the act of reading or physical books? Number one, bookend. Number two, bookmark. Number three, bookkeeper.
1: 네, 지금 바로 반디와 샵 1045 그리고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let's listen to John Mayer with Say.

0: 존 메이어 에세이에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은퇴 후 700권의 책을 싣고 미국 곳곳을 다니며 문을 여는 이동 서점의 주인 리처 컬린스의 사연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고요. 이분은 기증받은 책들을 꼼꼼하게 선별해서 상태가 아주 좋은 것들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양장본은 권당 한 9달러 정도, 문고본은 7달러, 뭐 아동도서는 1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장르도 다양하고요. 미술, 음악, 여행, 소설, 건강, 요리. 특별히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은 Faves라는 섹션으로 분류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예, Favorites 줄여서 Faves라고 합니다. 자, 가는 장소는 시장, 교회, 축제 현장, 박물관 굉장히 다양하고 이럴 때 숙식은 차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따로 잘 곳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자,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1: During her journeys, people frequently give her books, replenishing her stock through, though the exchanges can go both ways. At the U.S. Space and Rocket Center in Huntsville, Collins gifted a copy of Kristin Hanna's The Great Alone to Pat Ammons, the center's director of communications, to thank her for having the bookstore there. Ammons protested, then relented. I will bring you books in exchange. Paper will rain down, she warned.
0: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종종 리처 컬린스에게 책을 선물해줘서 이 소장 도서를 채워주고는 하는데 이런 교환은 양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 예로 헌츠빌에 있는 미국 우주 로켓 센터에 갔을 때 리처 컬린스는 센터 내에 서점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센터의 홍보 담당 이사인 아먼스 씨에게 크리스틴 해나의 책 나의 아름다운 고독 한 권을 선물해 줬습니다. 당시 아먼스는 안 받겠다고 처음에 했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Initially they protested and then relented.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나도 책 갖다 드릴게요. 책들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자, 그럼 표현을 좀볼 텐데 여기 동사가 굉장히 좋은 동사가 많이 나와서 빠르게 언급을 한다면은 다시 채우다, replenish.
1: To refill.
0: 그리고 조금 전에 봤었지만 저항하다, to protest.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요,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느낌으로 relent. 자, 표현은 go both ways.
1: Yeah, if something goes both ways, then it's equally going this way and that way. It's reciprocated in some way. Say A does something for B, but B also does that for A. So we use it when there's sort of this respect between two parties or a rule between two parties.
0: 그래요. 양 방향으로 다 똑같이 적용된다. 책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리처 컬린스가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 Now, what about raining down?
1: If something rains down on us or someone else or on whatever it is, it means there's a lot of it and it's coming fast and with energy. You think of being rained on. Rain down is similar, but it's the sense of it could be good, but it also could be very bad. Whatever it is, it's coming in a lot and it's coming with force.
0: 비 오듯이 쏟아지다. So Ammon said, I'm going to bring you some books and paper will rain down. That
1: Yeah.
0: means they're going to bring a lot of
1: There's
0: books.
1: going to be a lot of paper, a lot of books.
0: 아, 처음에는 아유, 됐어요. 책 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차 그냥 하셔도 돼요. 했다가 책을 받으면서 그럼 저도 대신에 책좀 가져올게요. 근데 경고 좀 하자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가만 들어보면은 리처 컬린스가 서점을 운영한다고는 하는데 책 파는 데에 뭐 혈안이 된것 같진 않죠? 그저 여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1: Unlike other bookstores, hers offers the singular advantage of one-on-one service for each customer, and the books are just the starting point. My work is talking to people, she says. When you come, you're probably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with me. It has allowed me to meet so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A natural extrovert, Collins feels enriched by sharing stories of her adventures and learning about the lives of those in places unfamiliar to her. Once in Colorado, a woman who had no money gave her 2 dozen eggs in exchange for some books. Recently, in Raleigh, North Carolina, a woman showed up with a gold-framed 100-year-old lithograph of St. Rita, and insisted she accept it as a gift.
0: 다른 서점들과는 달리 위처 컬린스의 서점은 고객 한 명

0: 한 명에게 1대1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독보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고요. 이때 책은 그 여정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리처 컬린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일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아마 저와 대화를 먼저 나누게 될 거고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리처 컬린즈는 상당히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자신이 몰랐던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콜로라도에서 돈이 없던 한 여성이 책몇 권을 사가면서 대신에 달걀 24개를 건넨 적도 있고요.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한 여성은 금테가 달린 100년 된 세인트 리타의 석판화를 들고 와서 콜린즈에게 꼭 선물로 받아달라라고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Right, let's have a look at singular. It's used like this. The singular advantage.
1: Yes, a singular something means it's unusual, whatever that thing is. It's very particular. It's not seen often. It could be unique. The point is that it seems like there's only one of them, therefore
0: Yeah.
1: it's singular.
0: 아주 두드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Singular. So unlike other bookstores, Rita's bookstore offers the singular advantage of one-on-one service. 1대1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아주 특이한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는 서점입니다. And Collins is a natural extrovert.
1: Yes, if you're an extrovert, you love people, you love being around people. Being around people gives you lots of energy, as opposed to being an introvert who prefers to spend their time alone, indoors, away from people, because meeting people, talking to people takes too much out of you.
0: Yeah, I think extroverts gain energy by meeting people, whereas introverts gain energy when they're alone. So they can do, each other's things.
1: Oh,
0: Extroverts
1: yes.
0: can be alone and introverts can socialize,
1: Absolutely.
0: but it's just a little bit more draining to
1: Then
0: do that.
1: we also have ambiverts.
0: Oh, yes.
1: Ambiverti, which is someone who's a bit of both.
0: Yeah. 자, extrovert. 우리가 보통 MBTI E 인성향을 extrovert라고 하는데요. 외향적인 사람이다. 반대말은 introvert가 되겠고요. 외향적이기도 하지만 또 내향인의 모습도 있을 때 거의 뭐 반반이다 하면은 ambivert. MBI가 붙으면은 양쪽이라는 뜻이 있어서요. ambidextrous라고 한다면은 오른손잡이도 할수 있고 왼손잡이도 할수 있다.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article today.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The first one is brick and mortar.
1: Yes, a brick and mortar something is usually going to be a shop of some kind because it's an offline something as opposed to an online something.
0: 그러니까 벽돌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오프라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I long for the days when brick and mortar music shops were all over the place. I miss browsing through the CDs.
0: 옛날에는 CD 하나하나 꺼내서 음반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 오프라인 음반 매장이 참 그리워. 그래요. 자, 다음 표현은 to impinge on something.
1: Yeah, if something impinges on something else, it's going to cause problems for it. It's going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it.
0: 네, 무엇을 침해하다, cause problems. 예문 보겠습니다.
1: May I come in? I can come back later if I'm impinging on your time.
0: 저 들어와도 돼요? 혹시 제가 지금 방해가 된다면은 시간을 뺏는 거라면 그럼 나중에 올게요. So, impinging on your time means I'm taking up your time,
1: Yeah,
0: disturbing you.
1: exactly. Having a negative effect on the time you have.
0: 그래요. 자, 다음 표현입니다. peruse.
1: Officially Paul's favorite word? I don't know. To look, but to look to with intent. You're searching for something or you're looking around for something. We use it for books. We use it when we're shopping for something in particular, similar to browsing, but with intention.
0: 그래요. 저 꼼꼼하게 뭔가를 읽을 때 정독하다, 뭐 찬찬히 읽다 이런 게다 perusing 하는 건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Whilst perusing the latest edition of the Sunday newspaper, I noticed a fascinating article on a new

0: New Modern Art Exhibition.
1: 일요일 신문을 아주 천천히 읽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 새로운 현대예술 전시회가 열린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죠. Go both ways.
0: And if something goes both ways, then both parties do this thing. It's not just A doing this to B, B also does it to A. It's about rules and respect and reciprocity.
1: 그래요.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0: Respect goes both ways. Teachers must respect their students if they want to get respect back in return.
1: 존경심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의, 양방의 존경심인데요. 교사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rain down.
0: Yes, if something rains down on something else, there's a lot of it. And it's doing it with force.
1: 비 오듯 쏟아지다. 대량으로 쏟아지다. 예문 보겠습니다.
0: Compliments rained down on Sue from her adoring fans as she came out of the stage door after her sellout concert. We love you, Sue. You're the best, Sue. We think you're great, Sue. Oh my God, Sue, you've got an amazing voice. Oh, Sue, you're the best.
1: 이렇게 compliments가 rain down 한다는 예문인데요. 자, sellout concert, 매진이 된 콘서트, 그 무대 위에 수가 나타나자, 수의 팬들이 굉장히 많은 칭찬의 말들, 좋은 말들을 해줬습니다.
0: 아, 무대 위에 말고요. Out of the stage
1: Oh,
0: door.
1: sorry, out of the stage,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서거든요.
0: No, out of the building.
1: 건물에서 나온 다음에
0: 네. 그
1: 그래요.
0: stage door는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1: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 오케이.
0: Sorry, I rained corrections down on you.
1: 좋습니다. 자, rain down까지 살펴봤고요. 네,
0: We love you.
1: 그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0: The answer is number three, bookkeeper.
1: bookkeeper라고 하면은 회계 장부 담당자, 경리.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로는 회계 장부 자체도 책은 책이죠. 일종의. 그죠? 그것도 book. 그래서 bookkeeper예요.
0: Yeah, you
1: 네.
0: kept the book. You were
1: 맞아요.
0: responsible for this book
1: 그렇습니다.
0: with all the numbers that went into it.
1: 맞아요. 그래서 회계 장부를 기록을 하고 잘 키핑하는 사람. 그게 bookkeeper였는데 그러나 이제 다른 의미의 book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소설책이나 그런 이제 도서관에서 우리가 흔히 빌려보는 그런 책들. 그런 책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bookend는 뭐죠?
0: Well, a bookend is a metal or a wooden stand that you use to keep your books upright.
1: 우리도 외래어로 bookend 이렇게 쓰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셸프 위에다가 책들을 올려놓으면 끝에 있는 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놓는 뭐 철제 받침대 같은 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bookend고요. 그다음에 bookmark는?
0: Well, for me, it's a piece of tissue paper that you put in the book where it keeps your place. But no, it's
1: 제가 bookmark
0: usually
1: 하나
0: made of card or
1: 사드릴게요,
0: leather or
1: 선생님.
0: fabric that you use to keep your place, that shows you where you were last reading.
1: 아니, 이렇게 다독을 하시는 분이 책갈피로 휴지를 쓰시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0: Look,
1: 들잖아요.
0: I use the tissues afterwards. Don't worry.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책갈피 bookmark가 되겠습니다. 자, 3번 bookkeeper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시카크림과 앰플 7820님께 드릴 거고요. 곡물 라떼 파우더는 이혜순님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조혜승님이 멋진 도서관이네요. I agree. 4799님은 책은 언제나 행복을 주는데 행복을 파는 할머니시네요. 하셨어요.
0: Yeah, she's amazing.
1: It's not always about selling books, as we learned.
0: Yeah.
1: It's more about having those conversations, traveling, conversing, and yeah, I think she just enjoys her time, whether or not people buy her books.
0: Yeah, I think she's living her life to the full.
1: 맞아요. 그래서 이거 판매하고 있는 책들은 전부 다 기부받은 책들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상태가 제일 좋은 것들만 판매하긴 하지만 판매가 뭐 주된 목적은 아닌 거라서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김민혜님, 와, 진짜 멋진 분이네요. 은퇴 후 이동 독립 서점이라니. Yeah, I mean, if you have the means, why not

0: Do it yourself.
1: Yeah,
0: Yeah.
1: I think sometimes we put off our passions, but there's no reason why we can't pick them up when we retire.
0: 그러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꿈을 가진 이 할머니 얘기였죠. 클리프 리처드의 노래 듣겠습니다. Dreaming.

0: Hopkins was named after, you know, her mascot was the owl.
1: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는 부엉이가 많은 아테네인데 거기에 부엉이를 들고 간다? 쓸데없는 짓이죠.
0: 네.
1: 그리고 뭐 일부 중동 지역에서는 사막에서 모래를 파는 격이다. 그다음에 프랑스나 스페인 또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랑 똑같이 바다에다가 물을 붓는 격이다.
0: Yeah,
1: 이렇게 또 표현을 한대요.
0: it's like bringing penguins to EBS.
1: We already have
0: Two of them.
1: yes, two, I was going to say one, my goodness, two of them. That's right. 자, 그래서 뭐 비슷한 표현이 또 뭐가 있을까요?
0: For example, you can reinvent the wheel.
1: Okay.
0: It doesn't need
1: You don't yeah, you
0: reinventing.
1: don't need to do that. Yeah.
0: You can pour water into the ocean. You can
1: Yes.
0: hold a candle to the sun. You can gild the lily. It's so beautiful, it doesn't need gilding at all.
1: 아하, 그래요. 비슷한 표현으로 it's like reinventing the wheel. It's like holding a candle to the sun or pouring water into the ocean or gilding the lily. 자, 이번 idiom은 bring coals to Newcastle이었습니다. COK님이요. 오늘 헤드라인에 나온 택배 분류하는 로봇 말인데요. 로봇 하나로 100시간 이상을 작업하는 게 아니라 5시간이 지나면은 로봇이 충전하러 가고 다른 로봇이 그 일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GM이 아니라 프랭크라고 해요. 라고
0: Poor Frank.
1: 하셨는데, 그렇군요.
0: Poor Jim and
1: 예.
0: poor Frank working hard.
1: 알겠습니다. 네. 최영희님은 오늘 뉴스 헤드라인에 나온 분을 모스에서 다시 뵙고, 또 새삼 모스 청취자들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부에서 한국뇌연구원의 이스라 연구원님의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0: Yeah, we have all sorts
1: 네.
0: of people listening, and you're
1: They do.
0: all very welcome.
1: 네. 자, YH 초이님이요. 유튜브로 모스 들으면서 해외 석사 과정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덧 논문 디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모스 하셨습니다.
0: Good luck with all of
1: 아,
0: that.
1: 참 힘든 과정 속에 있네요.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저도 예전에 논문 힘들게 썼었는데, 자 유진하님, 제게는 진심 모스 출연진 중 가장 악센트랑 인터네이션이 훌륭한 폴 쌤입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혹시 전공이 문과이신가요? 하셨어요.
0: I'm an actor. Studied acting.
1: 선생님은 그렇죠. 그런 이제 연기 쪽
0: 네.
1: 전공을 하셨죠.
0: But I've always had a love of language.
1: 맞습니다. 연기할 때 이걸 다 리딩하고 스피킹 해야
0: 그럼요.
1: 되니까
0: 네네네.
1: 사실 they're all tied together in a way.
0: Yes, it is. But officially, I got a BA honours in acting.
1: 그래요. 좋습니다. 5120님이요. 매일 생방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로 찾아 듣는 청취자입니다. 신기하게도 폴쌤이 진행하실 때 생방으로 듣게 되는 반가운 우연이 많아서
0: 아이고.
1: 폴쌤 목소리 들으면은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을 많이 가지게 돼요. 저 아침에 커피를 사다가 더 비싼 빵까지 사게 됐는데 주객이 전도됐어요. 모스 다족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0: Oh, thank you very much, and I hope the bread wasn't charred.
1: Well, they charged a lot, but it wasn't
0: No,
1: charred.
0: 예스.
1: 자, 6083님, 선곡이 환상적이네요. 오늘 뮤즈 노래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모스여, 영원하라.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음악 감독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Paul, for your time this morning.
0: Thanks so much. I'll be back next week.
1: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show. Our final song is Jody Watley, Real Love.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in 22 hours.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 즉 여러 개 연주하는 피아노부터 세 개 연주하는 포르테까지 모두 가능한 악기라는 뜻인데요. 쇼팽이 피아노의 여리고 섬세한 면을 최대한 활용했다면 리스트는 피아노의 강하고 화려한 장점을 살린 연주로 관객을 매료시켰죠. 피아니스트로서도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은 사용하는 피아노도 달랐습니다. 쇼팽이 건반 터치가 부드러운 플레일 피아노를 좋아했다면 리스트는 우렁차게 울리는 에러르 피아노를 애용했습니다. 연주자마다 자신에게 딱 맞는 악기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궁합이 잘 맞는 단짝의 도구가 하나쯤 있죠. 왠지 그것과 함께하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일이 더 잘 풀리는 그런 마법의 물건 갖고 계신가요?

마우리쇼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한 쇼팽의 에뛰드 작품 10의 12번 혁명,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쇼팽, 리스트와 함께 19세기 낭만주의 피아니즘 시대를 풍미했던 플레이어가 에라르 피아노. 안타깝게도 2013년을 전후에 생산을 중단하면서 빛나는 전통을 마무리했는데요. 최근 당시 음향 그대로 음미하고 싶어하는 음악 팬이 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쇼팽과 리스트의 피아노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물건,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2부 첫 곡, 선곡표도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사연 없이 곡명만 달랑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작곡가 이름과 곡명도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차르트의 겨울랑은에 이렇게 주셔도 찰떡같이 제가 알아듣고 틀어드리니까 부담 없이 주문해주세요. 유튜브로 정클클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7568님 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가족과 함께 한강버스를 처음 타러 갔습니다. 제 생애 첫 한강버스를 탄 것이라 사진도 많이 담았습니다. 오, 다녀오셨군요. 와, 지금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무슨 작품 같은데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진이. 노을까지 기가 막힙니다. 와, 7568님. 7568님 사진 보니까 저도 얼른 가보고 싶은데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김민혜님, 저는 책을 쓰고 글 쓰고 공부하고 운동할 때 음악이 있으면 집중이 잘 되는 편이에요. 정클클 덕분에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컬렉션이 늘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사실 이 감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만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에 클래식에는 피아노가 좋다 하면 피아노 곡만 많이 들 때가 많은데 정클클을 통해서 다양한 악기와 장르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장조 바흐 작품으로 1050종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벤자민 브리튼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입니다.

파흐의 브란덴부르크 엽주곡 5번 D장조 바자흐 호너 1050중 1악장 알레그로 벤자민 브리트니 시시아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오미셀님, 오늘이 쇼팽으로 시작했네요. 저도 피아노 연주만 집중했는데 정클클 덕분에 오페라도 좋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하하 그렇군요. 피아노 곡만 좋아하셨는데 이제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오페라도 좋아하시니 이제 그 다음은 교향곡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미셀님 고맙습니다. 이은설님, 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음악 듣고. 아마 혁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월요병에 허덕이다가 정신 차려서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시 선곡 최고입니다. 주말에도 이런 음악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도 잘 챙기겠습니다. 3837님, 여느 날처럼 라디오를 들으며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다가 문자 보냅니다. 피아노 곡을 들으니 문득 친정엄마가 좋아하시던 아들인을 위한 발라드가 생각이 나네요. 친정어머니는 라디오를 즐겨 들으셨어요.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음악을 찾아 듣는 것과 라디오를 통해 나오는 음악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라디오에 낭만이 있죠. 또 내가 좋아하는 곡이 우연히 라디오에 나왔을 때그 기쁨은 말로 못합니다. 3837님, 친정어머니도 라디오를 좋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좋은 기억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지선님, 오늘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며 EBS 라디오를 아침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영어도 듣고, 정클클도 들으며 클래식을 공부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EBS 라디오를 틀고, 아이 등교와 남편 출근시키는 일상이 좋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러면 안지선님 벌써 6년 되신 거네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아이가 졸업사진 찍지 않습니까? 중학교 입학하네요.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EBS 사랑해주세요. 안지선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드립니다. 좋아하는 음악인데 곡명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셨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오늘의 퀴즈 음악 나갑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2번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피아졸라의 탱고가 바로코의 푸가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피아졸라의 신비한 푸가, 베를린 필하모닉 12명의 첼리스트가 연주합니다.

우리 청취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92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라브 샤니와 미렌 필하모닉 공연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마치 자신이 작곡가가 된 듯이 지휘하더라고요. 지휘자라는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라브 샤니가 피아니스트로서도 훌륭하다고 하던데요. 피아노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곡이든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한 직업이라는 표현이 아주 흥미롭고도 멋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라브 샤니는 다니엘 바렌보임처럼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로도 유명한데요. 지휘봉 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으로 오케스트라 소통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지휘자의 포대미 아닌 피아노 앞에 앉은 라브 샤니의 음악은 어떨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멘데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디단조 작품으로 49중 1악장, 몰토 알레그로의 아지다토. 이 곡은 플루트와 첼로, 피아노를 위한 3중주인데요. 플루트는 에얄 아인 하바르, 첼로는 아디탈, 그리고 피아노는 라브 샤니입니다.

플루트와 첼로, 피아노를 위한 멘데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조, 적문호 49중 1악장, 몰토알레그로의 아지다토, 에아라인 하바르의 플루트, 아디타르의 첼로, 그리고 라브샤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정경희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2부 첫 곡, 신청곡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듣고 싶은 곡, 생각나는 곡 있으십니까?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더 드립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2번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8737님, 정클에서 음악 듣고 정월에선 찔레꽃 향기도 나고 재난지원금 신청하랴. 핸드폰도 울리고 좋은 아침이에요 보내줬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하라고 또 메시지까지 왔군요. 와, 이 클래식과 찔레꽃 향기까지 너무너무 낭만적입니다. 9244님, 진짜 감사합니다. 라브샤니의 피아노 소리를 듣게 해주어서 신이 그분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군요. 지휘자가 지휘봉 없이 손이 아주 길게 보이는 마법을 보여줬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라브샤니의 공연은 꼭 다시 보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 사연 보내주신 9244님 방송 듣고 계셨군요. 이렇게 바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니 고맙습니다. 라브샤니가 9244님이 이렇게 기다리는 줄 알고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9396님, 제 귀한 보물 히로는 피아노입니다. 장성의 사회활동을 잘하고 있는 조카가 초등 시절에 쳤던 피아노입니다. 제 언니가 피아노를 팔아서 선교 헌금을 한다는 걸 제 집으로 들여왔습니다. 큰 조카가 어느 날 외가에 와서 화들짝 놀라며 어? 내가 치던 피아노가 여기에 있어서 반갑네 라고 말하더군요. 나중에 손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넬 요량으로 입수해 왔다고 했습니다. 와,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9396님. 조카가 초등학교 시절에 쳤던 피아노, 조카가 알지도 못하게 잘 또 집에서 보관해 주셨군요. 그 피아노가 보물 이로다니. 또 나중에 손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줄 생각으로 보관해 주시는 그 피아노,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귀한 보물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연들의 이어들을 다음 곡, 토마이 오페라 민용 중 코네티르페이 그대 나는가 남쪽 나라를 입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가 노래하고요. 찰스 로즈크란스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터의 음성, 찰스 러스크란스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토마이 오페라 민용 중 꾸네드르베이 그대 나는가 남쪽 나라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7906님, 나는 전생에 러시안이 아니었을까 농담하곤 했었는데 좋아하는 이 곡도 역시 차이콥스키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정답 작곡가, 물론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7906님, 제가 7906님의 음악적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보내주신 메시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4416님, 백조 요소가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문자 처음 보내봐요. 육아로 지쳐있다가 음악 들으니 힘이 나네요. 육아 동지들이 많습니다. 4416님, 예, 메시지 보내주시면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위로가 될수 있는 음악 준비하겠습니다. 육아 힘내십시오. 오늘의 퀴즈 정답입니다. 2번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자,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악장 작품으로 48. 이 곡은 총 4악장으로 되어 있고요. 퀴즈로 나간 음악은 2악장 왈츠입니다. 필레 방트르몽이 지휘하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 현우리안 세레나데 시장조 작품으로 48종 2악장 왈츠였습니다. 필립 앙트르몽이 지휘하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클크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손님들을 모십니다. 세계적인 연주자고냐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리고 정클클 가족들에게는 그보다 더 대단하고 보고 싶은 얼굴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린 예술가 시간에 출연했던 세 명의 주인공이 훌쩍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정클클 스튜디오를 찾아옵니다. 피아니스트 정해찬, 플루티스트 윤서영, 비올리스트 강현빈. 반가운 이름들인데요. 직접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시간도 마련했거든요. 세 사람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 많으시죠? 정클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25일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크크는 라마이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으로 27종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체입니다. 미하일 플레트뇨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2부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에 대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여러분, 소아과는 왜 따로 필요할까요? 바로 어린이, 소아는 의학적으로 어른과 전혀 다른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도 약물 처방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24시간 영유아 전문 응급진료센터 삐뽀삐뽀 119가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2019년 문을 연 이곳은 근처에 사는 많은 아이들을 위급한 상태에서 구해냈습니다. 지역 부모들의 큰 박수와 지지를 받고 있죠. 더 많은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9396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카로로프 까르미나 보라나 중 운명의 여신. 여러 번 요청드렸는데 오늘은 꼭 들려주세요. 보내주셔서 오늘 바로 들려드렸습니다. 카로로프의 까르미나 보라나 중 오 포르투나, 오 운명의 여신이요. 리차드 쿡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박용래님. 재난지원금 신청하려고 했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기분이 쩜쩜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분이 좀안 좋으시군요. 어떻게 기분을 풀어드릴까요? 저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박영래님 기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1: 네, 잘 지냈고 방금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신 거 읽으면서 이렇게 한참 웃었어요.
0: 예, 어떻게 신청 대상이 됩니까?
1: 저는 안 되긴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네.
0: 그렇죠. 이게 메시지 오기 때문에 눌러보게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예, 이게 박용래 님처럼 이게 자격이 안 되면 살짝 속상한 건 사실입니다. 자, 군어의 오페라 로미오 줄리엣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로미오 줄리엣 너무나 잘하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늘 처음인 것처럼 우리가 이 작품에 빠져듭니다.
1: 그러게요. 우리 인류는 왜 알고 있는 스토리도 계속 보고 계속 찾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바로 아는 맛이 무섭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운명의 장난에 의한 사랑의 출발과 파국, 순수한 청춘들의 사랑이 사회 관습의 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아, 철학적입니다. 자, 로미오 줄리엣, 연극, 오페라, 발레, 뮤지컬, 영화 이렇게 장르도 다양하다 보니까 골라보는 재미도 있고요. 또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1: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연극으로 일단 있잖아요. 그런데 연출가들이 또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버전이 많게 느껴지고 오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코피에프는 발레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음악도 들어보시면 익숙한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영화로도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데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과 그리고 바스 루어만 감독,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0: 저는 이 영화 비교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이 감독에 따라서 완전히 속도감과
1: 그러니까
0: 이 시각이 다르니까 네. 참 같은 대본 같은 이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나.
1: 그렇죠. 그리고 많은

0: 연출들 찾아보시면 오페라 또한 정말 뭐 고전적으로 그 당시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재현한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뭐 수트를 입은 그런 인물로 변하기도 하니까요.
1: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리메이크 영화가 되는 것처럼 오페라도 이 새로운 감각으로 또 연출도 다양하게 올려지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두 가문의 대립을 마피아나 갱스터 조직의 유혈 사태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 그리고 칼 대신 권총을 들곤 하겠죠. 그리고 최근 유럽의 경향은 미니멀리즘 연출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이 세트를 치우고요. 무대를 비운 다음에 어떤 오브제에 중심을 둬서 그리고 조명만으로 연출하여서 이 출연자들의 감정을 극대로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 연출도 누가 먼저 총을 쏘냐 문제인 것 같은데,
0: 네.
1: 뭔가 이 화려한 게 유행이면은 다 화려하게 하고,
0: 네.
1: 어느 날 세트 치우고 조명 원핀으로 간다.
0: 그렇죠.
1: 그럼 다 그렇게 가요.
0: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저도 그런데, 그 고전 연출, 화려한 드레스와 이것도 좋아하지만, 또 어쨌든 미니멀한 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 미니멀의 최장점은 우리가 이제 가수에게 오로지 집중할 수 있고,
0: 네. 그런데
1: 예.
0: 도대체 무슨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오페라를 보는 애들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네.
1: 이 조명, 이 연출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노래 들어야 되니까.
0: 네, 그게 조금 피로도가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자, 영원한 고전인 로메오 줄리엣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 오페라 2막까지 봤는데요. 이제 3막이 올라갑니다. 로렌스 신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로메오 줄리엣에게 비극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인물 있지 않습니까?
0: 네, 바로 몬테규가의 하인 스테파노입니다. 원작에는 없는 오리지널 캐릭터인데요.
1: 네.
0: 가장 흥미로운 각색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미 스테파노는 로미오를 모시고 사는 어리고 장난기 많은 10대 소년 시종입니다. 그런데 메조 소프라노가 이 역할을 부르게 되거든요. 제가 방금 10대 소년 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메조 소프라노는 여성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여성이 바지 역할을 맡는다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지 역할이라고 하면 남성 역할을 칭하는 이제 예전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모차르트 오페라에도 나타나고 뭐 로시니 오페라에도 나타나는데 이 구노도 이런 전통을 차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프랑스 오페라에서도 이 바지 역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것을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흥행에 필수 요소가 되었죠. 그리고 구노의 다른 오페라 파우스트에서도 주인공 마르그리트를 짝사랑하는 이 소년 시에벨이 사실은 메초소프라노입니다.
1: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노와 대본가들은 원작이 없는 스테파노 왜 추가시켰을까요?
0: 이게 원작이 없는데 오페라로 만들면서 추가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1: 예.
0: 가능했죠. 요즘 같으면 사실 어쩌면 안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저작권에 의해서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1: 예.
0: 이 스테파노라는 바지 역할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자칫, 너무 심각하게만 흘러갈 수 있는 이 오페라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비극의 도화선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양 가문의 하인들이 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티볼트와 머크슈의 결투로 이어져서 오페라에서는 스테파노의 조롱하는 노래가 치명적인 유혈 사태를 불러오는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장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3막 후반부터 이 오페라가 본격적으로 어두운 면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파노가 10대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통 튀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다가올 이 어두운 비극과 뭔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1: 자, 스테파노가 어떤 노래를 도대체 불렀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스테파노의 아리아라고 하지 않고
1: 예.
0: 스테파노의
1: 샹송,
0: 샹송입니다. 이
1: 어허.
0: 샹송은 이제 프랑스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장르죠. 어찌하여 머무는가 하얀 맷비둘기여라는 노래인데 어제부터 내가 헛되이 주인님

0: 신앙을 찾고 있네. 아직도 캐톨릭 가해에 계신 건가?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감히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어찌하여 여기 머무는가? 하얀 맷비둘기요. 이 맷비둘기는 줄리엣을 상징하겠죠. 날개를 펴고 숲에서 온 비둘기. 그러니까 로미오의 사랑을 따라 날아가라 하는 노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1: 예,
0: 왜요?
1: 이 장면이 너무 뭐랄까, 이 역할의 다음으로 전개될 때
0: 네.
1: 확실하게 이어지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0: 아,
1: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좀 뭔가 환기되는 느낌을 확실히 주는 것
1: 그렇죠.
0: 같고요.
1: 그러니까 로미오 줄리엣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0: 네.
1: 딱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좀 숨을 쉴수
0: 네.
1: 있고, 아,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들어볼까요? 군어의 오페라, 로미오 줄리엣 3막 중, 디피에르 주 셰르세 항백목 메르트. 어제부터 헛되이 찾고 있네. 크페티, 블랑슈 토르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얀 맷비둘기야.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음성,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산막에 나오는 스테파노 야리아, 드피에르 주셔르체 항백병 매트르. 어제부터 헛되이 찾고 있네. 크페티 블랑슈 트로플렐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얀 맷비둘기야. 감상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햄 머레이의 음성,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무대에선 티볼트, 머큐쇼, 로미오의 칼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이 오페라 가수들도 이 장면을 잘하기 위해서는
1: 네.
0: 칼싸움 훈련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면 즉흥적으로 싸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0: 어, 큰일
1: 모르잖아요.
0: 납니다.
1: 물론 뭐 날이 서 있는 진짜 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2016년 국립오페라단 공연에서는요. 무술 감독 필립 올리언스가 지도를 했다고 해요. 이분이 영화 아서왕 등에서 그리고 여러 장르의 작품에서 무술 감독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0: 예.
1: 이게 사실 유럽에서 그 결투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해외 드라마들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결투하는 게 사실 한 5초 만에 결판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서로가 이제 칼 휘두르는 순간 뭐둘 중에 한 명은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연에서는 상당히 좀 오래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을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 펜싱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부상이 발생하고 또 연습 과정에서 막 손과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노래했다는 무용담도 있더라고요.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칼을 들면
1: 네.
0: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이두 가문, 로미오 가문과 줄리엣 가문은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된 건지 그 이유가 뭡니까?
1: 그게 시대적 배경이요. 교황을 지지하던 교황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지하는 황제파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베로나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베로나에서는 매일 혈투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세와 르네상스 경계인 이 14세기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체제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체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통일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력 가문들이 도시의 통치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엄격한 이 가문마다의 어떤 전통과 질서, 그리고 종교적 권위가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견고한 사회적 벽이 비극을 낳게 된그 핵심적인 장치로 사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한마디로 도시에서 이 영향력을 위해서
1: 네.
0: 두 가문이
1: 그쵸. 사실 종교적 갈등도, 지금 비춰봤을 때 그게 막 신앙심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아마도 세력에 의한 싸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0: 결론적으로는 권력이군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줄리엣 씨, 그럽니다. 왜 하필 당신의 이름이 로미오냐고. 이 낭랑공주는 호동왕자를
1: 네.
0: 위해서 자명고를 찢어서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1: 네.
0: 결국 결론은 사랑은 위대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1: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탄생하던 이 16세기 말이 르네상스가 꽃피우던 시기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중세 시대, 그 전에 중세 시대는 신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술 작품들이 신을 찬양하는 그런 테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르네상스에서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자유의지가 강조되던 시기입니다. 줄리엣의 대사 중에서요, 이름이 무슨 소용이냐? 장미꽃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여전히 향기롭다. 아, 너무 아름답네요.
0: 우리가 읽으면서도 좀 감동을
1: 저도
0: 받았어요.
1: 순간.
0: 예.
1: 그 가문이라는 껍데기보다 인간 본연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서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선택한다는 이 휴머니즘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서 인식, 오페라에서의 인식, 로미오 줄리엣을 보면은
1: 네.
0: 제가 보기에 둘은 싸우기 정말 싫어하거든.
1: 그렇죠.
0: 지금 대사 보세요. 이렇게 낭만적인 대사. 근데 이 권력, 가문의 권력 우위 때문에
1: 네.
0: 어쩔 수 없이
1: 비극적인

0: 휩싸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제가 정말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가장 사랑하는 곡이라고 할 수.
0: 곡 전체에서?
1: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0: 쏘리보다 더 좋아합니까?
1: 그럴 것 같은데. 우와. 이게 Va, je te pardonne. 이게 잘 가요.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그리고 오 두스 뉘, 오 달콤한 신혼의 밤이여 라는 곡인데 이게 네. 첫날 밤이자 사실상 마지막 밤에 그 아쉬움을 남겨두고 부르는 신혼의 이중창이라고 해야만 하겠죠.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차, 그런데 혹시 차이를 눈치채진 청취자가 계실까요? 지난주엔 로베르토 알라냐 또 안젤라 게으르게 음반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음반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가수는 달라졌는데 지휘자 오케스트라는 같네요.
1: 오늘 가져온 음반이 전설적인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 그리고 소프라노 캐서린 말피타노, 그리고 지휘자 미셸 플라송, 뚜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가 1983년에 녹음한 음반입니다. 지난주 음반과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같고요. 지난주 음반과 비교를 하자면 83년 음반이 조금 더 고전미가 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더 그리고, 클래식하다.
1: 네, 조금 더 단정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물론 정확히 정의될 수 없지만요. 네. 그 이 알프레도 크라우스는 실제로도 진짜 굉장히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인터뷰를 봐도 되게 귀족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로베르토 알라냐보다 조금 절제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피타노는 게오르규보다 조금 더 연약한 줄리엣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로베르토 알라냐와 안젤라 게오르규가 이 같은 오케스트라, 같은 지휘자랑 녹음한 것은 그 음반이 나오고 세월이 흘러서 자신들이 그 음반을 계승한다는 의미?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0: 전통을 이어받는다.
1: 네, 아니면 두 번째 명반이다 또는 조금의 오마주와 존경 이런 게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 말피타노가 지금 방금 게으르기보다 좀 연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기일까요? 실제 소리도 그럴까요?
1: 소리도 저는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네.
0: 게으르기보다. 네, 네. 아, 흥미롭습니다. 자, 같은 지휘자, 같은 오케스트라인데 가수가 달라졌고요. 그보다 10년 전 녹음입니다. 느낌이 어떻게 다를지 대단히 궁금한데요. 바주테 바드로네 리드맨에 잘 가요.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이어서 오 달콤한 신혼의 밤까지 소프라노 캐서린 말피타노와 테너 알프레드 크라우스 역시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구노요페라 로미오 줄리엣 3악 중 Va giutte vadrone 오디세 뉘 디메네 자기가요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오 달콤한 신혼의 밤이요 소프라노 캐서린 말피타노와 테너 알프레드 크라우스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와 낭만적입니다. 옹인유키님 테너 음성이 특히 더 간절하게 들려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로미오와 줄리엣 이중창을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게 몇 번째 이중창입니까?
1: 그러니까 1막에서 첫 만남의 설렘을 들려드렸던 앙주 아도라블르 귀여운 천사여 들려드렸고요. 2막에서 발코니 장면 오신성한 밤이여 그리고 지금 4막에서 이제 애절한 이별을 들려드렸죠. 가세요 당신을 용서했어요 신혼의 밤이여 오늘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5막에서 무덤 피날레에서 또 이중창이 이어집니다.
0: 이야, 그러면은 지금 3막 빼고는 각 막마다 이중창이 한 번씩 좀 과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사실 많은
0: 예.
1: 비평가들이 이
0: 네.
1: 네 개의 이중창의 오페라를 살짝 곁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네 곡의 이중창이 두 연인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면서 오페라 전체의 뼈대를 이루거든요. 사실 이런 오페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는데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프랑스에서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몽유병의 여인이라는 작품이 정말 이중창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막에서 또 2막에서 나오는 이중창들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1악장은 만남, 2악장은 사랑, 3악장은 이별, 그리고 4악장은 죽음의 서사를 완성하면서 이 구노의 오페라만의 독보적인 낭만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이중창 중에서 방금 들려드린 이중창이 뭔가 가장 고조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미셀님, 저한테는 말피티노가 표현하는 게 감정이 더 전달되는 듯, 그리고 좀더 맑은 듯,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오미셀님, 느끼시는 그대로가 정답입니다. 이동일님, 장미는 장미가 아니어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다. 이름이 무슨 대수냐는 것이죠. 줄리엣의 답답한 심정이 전해집니다. 하고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3483님, 일이 있어 밖에 나왔는데 방송 다 듣고 일어나려고 차에 앉아 있네요. 화요일은 늘 기대됩니다. 아, 이런 메시지 들 때마다 우리가 감동이에요.
1: 감사하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0: 유영주님, 두 가문이 갈등하는 도시 베로나가 사랑의 도시로도 유명하니 아이러니하면서도 드라마틱하네요. 장미의 계절에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1: 이 베로나가 정말 사랑의 도시고 많은 연인들이 이 줄리엣의 집으로 재현되어 있는 곳에 방문하곤 하고요.
0: 네.
1: 여러분 곧 베로나를 꼭 가보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강과 또 맛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요즘 주변에 이탈리아 여행 간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막 라스칼라에 가서 오페라를 볼 것이다. 이런 주변 지인들이 계신데 제가 가이드해서 통솔해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맛있는 데 모셔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
0: 이
1: 들더라고요.
0: 로컬에 있는 맛집을 곳곳 다 알고 계시는군요.
1: 네, 베로나. 제 이탈리아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게 베로나였어요.
0: 자, 다시 오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줄리엣이 가짜로 죽어야 할 타이밍이 됐어요. 원작에서는 파리스 백작과의 결혼식 전날, 줄리엣이 약을 먹고 잠듭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열리지 않는데, 오페라에서는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것도 각색으로 된 장면이죠.
1: 네, 이것이 결혼식이 시작되고 파리스 백작이 줄리엣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려는 순간 줄리엣이 쓰러지면서 죽습니다. 구노 입장에서는 결혼식처럼 이 극적이면서 멋진 교회 음악을 사용하는 이 멋지게 연출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성당 또는 대형 연회장으로 꾸며지고요. 합창단의 그 웅장한 축가 속에서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이 산막에서 두 사람이 이제 첫날밤을 보내는 이중창을 불렀던 그런 모습과 이 사막의 화려한 강제 결혼식이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죠.
0: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줄리엣이 독약을 마시는 장면에서 부르는 독약이 아리아입니다.
1: 네.
0: 사랑이여, 제게 용기를 주세요. 자, 왜 안 그렇겠어요? 뭘 믿고 이 약을 먹어?
1: 네, 이 10대 소녀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네. 만약 깨어나지 못한다면, 눈을 떴는데 차가운 무덤에 혼자 갇혀있다면 하면서 이 오케스트라가 앞에 전주가 사실 한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 멜로디가 굉장히 불길하고 또 뭔가 공포가 엄습해오는 느낌을 줍니다. 1막에서 줄리엣이 불렀던 아리아,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가 철없는 소녀의 가볍고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줬다면요. 이 사막의 아리아는 갑자기 이 여인이 세월을 조금 지나서 성숙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리엣의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0: 그렇군요. 그런데 이 노래가 오페라에서 빠질 뻔했다면서요.
1: 이 초연 당시에 줄리엣 역을 맡은 소프라노 마리 미올랑 카르바유가 이 곡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의 밝고 기교적인 창법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극장장의 아내였습니다.
0: 세상에.
1: 그렇다 보니까 군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곡을 빼고 연주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0: 와.
1: 사실 극장장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겠죠.
0: 아니 그래도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1: 그렇죠. 그런데 1888년에 파리 오페라 극장 공연을 위해서 이 오페라를 한번 개정하면서 다시 삽입을 했고요. 현재는 소프라노가 자신의 드라마틱한 가창력 그리고 뭐랄까 이 한 여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리아로 이 곡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0: 이야. 만약에 첫 번째도 빠지고 두 번째도 빠졌으면은 네. 정말 없이 갈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1: 지금까지 없이 왔을 것 같아요.
0: 와 정말 다행입니다.
1: 그리고 또 극장장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저 이 곡을 진짜 많이 가르치거든요.
0: 네.
1: 실제로 여학생들이 레슨 때 정말 많이 가져오는 곡인데 이게 2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다 보면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드라마틱한 곡이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또 극장장에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곡 감상해 보시면 정말 그 줄리엣의 처절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줄리엣이 부르는 독약의 아리아 들어보겠습니다. 디올 캐프리송 쿠당마벤 아무런 아니면 공부하죠.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사랑이여 제게 용기를 주세요. 소프라노 캐서린 말피타노의 음성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투르즈 카피톨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군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사막 중 디어 캐플리송 그 당메벤 아무르나 아니면 멍꾸아죠.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사랑해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소프라노 캐서린 말피타노가 노래했고요.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로미오가 부르는 독약의 아리아를 들어볼까요?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무덤으로 찾아온 로미오가 줄리엣을 따라 독약을 마시면서 부른 노래 아닙니까?
1: 네, 안녕 어둡고 고요한 무덤이여라는 곡인데
0: 예.
1: 셰익스피어 원작에 나오는 이 로미오의 독백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잔혹한 죽음의 신이 이토록 아름다운 너를 탐하여 이 어두운 무덤 속에 가두었구나. 이 원작의 슬픈 은유가 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군호는 이 장면에 화려한 기교를 덜어내고 선율 자체의 우아함과 감정 표현에 집중하는 카바티나로 작곡했습니다.
0: 네.
1: 이 카바티나는 주인공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이탈리아식의 아리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테너가 목청껏 노래를 하는 절규가 아니라 소리를 뭔가 반으로 줄여서 낸다고 할수 있는 이 메짜보체 기법으로 노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0: 이 아리아에서의 메사디보체의 기법을 또
1: 네.
0: 우리가 유심히 들어볼 수 있겠군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이곡 마지막 곡으로 듣기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구노가 무덤신을 아예 하나의 막으로 만든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줄리엣이 눈을 뜹니다. 줄리엣이 깨어났어요.
1: 이왜 줄리엣을 깨어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페라의 불문율이 바로 백조의 노래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백조의 노래라고 하면 백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부르는 마지막으로 그 외마디에 뭐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오페라에서 남녀 주인공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둘이 같이 꼭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0: 불문율 아닙니까?
1: 그큰 무대에
0: 네.
1: 중앙에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핀 조명에 하나가 떨어지는 이 장면이 사실 필요한 거죠. 이 극적으로는 비극성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독제를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또는 뭐 가짜 약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희망을 관객에게 잠시 던져주지만 사실 희망이 무너지고야 말죠. 그러니까 원작보다 더 처참해지는 효과를 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격적인 각색이 오페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변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0: 와, 성공적인 변형 중 하나다. 이 예를 보면서 많은 오페라 작곡가들이 또이 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렇죠.
0: 자, 죽어가는 로미오와 다시 깨어난 줄리엣이 부르는 피날레 이중창. 이 이중창을 위해서 오페라는 달려왔나 봅니다.
1: 네, 위로받어 가엾은 영혼이여. 피날레 이중창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로 전개가 되고 그 재회의 기쁨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로미오. 그런데 또 독약으로 죽어가는 로미오. 남은 독약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 줄리엣과 그리고 단검을 꺼내서 자신을 찌르고 주여 저희를 용서하소서라고 이제 부르짖게 되는데요. 이 원작의 정적 대신에 이 오페라는 두 성악가의 열창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이 총주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 오페라의 정수와 같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과 작품이었지만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만큼은 꼭 다시 봐야 하는 또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오페라 기대도 될까요?
1: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2: 성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

0: 선물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얼마 전 수요 초대석에 출연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가 이끄는 제2회 PCMF 평택실력축제가 개막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첫날에 공연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역시 수요 초대석의 주인공이었던 음악감독 최재혁의 앙상블 블랭크 10주년 기념 콘서트는 6월 13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에서 열리는 2026 월드스타 시리즈 르 콩서로 내한 공연이 있습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은 구노의 오페라 로메오와 줄리엣 5막 중 Sorry, 통보성물의 슬랑스유 안녕, 어둡고 고요한 무덤이여입니다. 테너 알프레드 크라우스의 음성 미셸 플라송이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민요를 품은 현악 앙상블, 인디팝, 서정적인 포크송, 신나는 팝펑크 사운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좀 더 특별해집니다. 국악 클래식 그룹 휴명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팝펑크 밴드 까치상과 함께하는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오는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어린이의 시간은 맛있는 사탕처럼 오래오래 녹여서 먹는 게 좋아요. 어른 되기를 서두르지 마세요. 생각보다 재미없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놀랍고 신나고 신기한 일도 설레고 가슴 뛰는 순간도 여러분 쪽이 훨씬 많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어른으로 사는 게 정말 좋은지, 어린이더러 어서 어른이 되라고 말해주고 싶은지. 좋은 답을 듣지 못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분들은 옛날부터 어린이의 좋은 친구, 다시 또 어린이. 지구의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함께 잃어버린 꿈과 비밀을 살려봅시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화이트의 네모의 꿈 띄워드렸습니다. 네모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오늘 문장 카페 통해서 조금 다른 모양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비에서 펴낸 윤지림 시인의 동시집입니다. 물음표는 낚싯바늘의 일부 깔아드렸어요. 이 작가의 말이었고요. 여기는 동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작가의 말 일부를 좀 이렇게 발췌해서 우리 카페인 분에게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오늘 원래 화요일은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는 요일이죠. 시인님들의 사정으로 오늘 이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은 한주 쉬어갑니다. 대신 두 권의 책, 시집이에요. 25살을 반성함이라는 시집, 그리고 동시집, 오늘 문카가 들어있었던 물음표는 낚싯바늘,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들고 북카페에 윤재림 시인이 오실 예정입니다. 윤재림 시인 모시고 오늘 또 길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재림 시인은 시인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와 시, 동시에 등단을 하셨어요. 40년 전에. 40년간 시인으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또 광고 카피라이터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죠. 그래서 두 세계를 계속 평생 아우르면서 살아오신 것인데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마모되지 않고 영감을 또 줍고 또 갈고 닦고 하면서 책 작업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 오늘 북카페에서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숙님, 물음표는 낚싯바늘, 윤재림 시인님 어서 오세요. 한 시간의 강을 건너 2부에서 만나요. 라고 하셨는데 보통 초대석은 우리 2부에서 만나잖아요. 오늘은 1부 중간부터 만날 예정입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오시는 그 시간에 두 시인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한 시인이 두 권의 책을 들고 오시는 겁니다. 뭔가 좀 구성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한 30분 후부터 만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미리 질문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두 권의 책 모두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김지희님, 반짝 고은님, 똥머리 볼 때마다, 똥머리? 덕분에 지금 보라를 봤습니다. 어쩜 그리 동그랗게 잘 만드는지 궁금해요. 완전 어디 하나 삐져나온 데 없이 구형으로 위쪽에 쑥! 직접 만드시는 거죠? 어디 헤어샵에 들르고 오시는 거 아니죠? 하셨습니다. 질문 받아본 것 중에 이런 질문은 네, 굉장히 신선합니다. 직접 만들죠, 그럼요. 이거는 EBS 6층 화장실에서 네, 방송 직전에 만드는 것이고요. 아, 지희님 머리도 해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헤어샵에서 이렇게 만들면 환불받아야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삐져나온 데 없이라기보다는 그냥 쭉 똥처럼 말아서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제 머리로 익숙한 머리니까 그냥 하는 것이고요. 저 조만간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좀 자르고 싶어가지고 똥머리 요 정도 규모로 할수 있는 것은 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싶어서 오늘 좀 작정하고 똥머리 해봤습니다. 네, 많이 보라 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지금 막 흔들고 있어요. 2801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 인동 넝쿨을 보다가 도랑에 빠질 뻔했어요. 도랑에 안 빠지려고 반대쪽으로 넘어졌어요. 피나는 노력으로 찍은 거 아니고 피난 노력으로 찍은 피나는이 아니라 정말 피본 피난 노력으로 찍은 인동 넝쿨이요. 사진 첨부해 주셨나 보다. 그쵸? 이제 사진 찍다가 낙상하는 사람들 욕안 하기로 했어요. 저도 1m 이상의 높이에서 낙상할 뻔했어요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진만 보면 사진은 어디에도 이 피가 묻어있진 않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느껴지는 지금 사진을 보라에도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우리 카페인 분들 모두 함께 이 피난 노력으로 피나는 노력 말고 피난 노력으로 찍어 오신 요 사진을, 2801님의 사진을 볼수 있도록 지금 보라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풍경, 요거 보다가 도랑에 빠질 뻔, 도랑이 그래도 1m 정도여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1m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더 아찔한 순간을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도 2801 쓰신 카페인님 앞으로는, 네, 이길 그래도 보면서 사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기억나시죠? 어제 소설 북클럽에서 만났던 황숙원 씨. 달을 보면서 걷는, 달빛 보면서 걷느라 길을 보면서는 걷지 않는 사람. 멋있긴 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도 좀 보면서
핸드폰 꺼내 사진 찍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 끝에 이렇게 찍어오신 사진. 감사드립니다. 음악 두곡 듣고 갈게요. 리사 오노의 살라드 프리 그리고 스테이시 켄트의 비비디 바비디 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수미 님이 지금 앞서 우리 사진 첨부해 주신 카페이님 몸을 던져서 1미터 이상의 높이 도랑에서 떨어지신 우리 카페이님 사연 보고서요. 우리 나이에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일상에서 사실 움직일 때 그때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삐끗하면서 다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다치면 또 오래 가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조동화님, 1m가 제일 아픔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1m.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심조심 다니세요, 카페인님들. 아, 그리고 유민숙님, 박진경님, 기운덕님, 머리 보러 오셨네요. 보라에. 머리 보러 왔어요. 하시면서 똥머리 보러 보라 들어왔어요. 하셨고요. 박진경님은 머리 풀고 나가면 저녁 때는 똥머리로 만드는데 고은님께 한수 배우고 싶네요. 예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손재주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 지금 이게 화면을 잘 받고 있나 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 카페인님들. 아무튼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똑같은 똥머리 쫙 이렇게 양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만나면 머리 해드릴게요. 아, 머리 길러오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관광지 북적북적한 곳 대신 낯선 골목길 걷는 감각 좀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눈부신 햇살과 코끝을 스치는 기분 좋은 바람.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완벽한 5월입니다. 이 눈부신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팍팍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가장 화려하고 새로운 것들이 가득한 핫플레이스나 완벽하게 꾸며진 관광지를 목적지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때론 으리으리한 최신식 건축물보다 사람의 손때가 묻은 낡고 오래된 골목길이 우리 마음을 더 깊고 다정하게 어루만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누군가의 긴 생애와 한 시대의 온기가 켜켜이 쌓여있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잊고 있던 시간의 결을 아주 가까이서 마주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이렇게 정해진 목적지 없이 도시의 거리를 유유자적 거니는 사람을 가리켜 산책자, 즉 플라누에르라고 불렀습니다. 산책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약속 장소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젠걸음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도를 접어둔 채 느릿한 걸음으로 낯선 골목을 누비는 사람입니다. 녹슨 철 대문과 빛바랜 간판, 낡은 담장 위로 빠져나온 붉은 장미 넝쿨 등 도시가 품고 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읽어내죠. 베냐민에게 산책이란 단순한 육체적 이동이 아니라 지나가버린 과거와 살아 숨쉬는 현재가 교차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포착하는 가장 철학적인 행위였습니다.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가야만 하는 성과주의 사회에서 이렇듯 아무런 목적 없이 과거의 시간 위를 걷는 산책자의 태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정한 위안을 건넵니다. 오래된 골목길을 걷는 일은 단순히 낯선 공간을 탐험하는 것을 넘어 내 안에 잊혀진 시간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내면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단출한 화단이나 모퉁이 전방의 낡은 평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잊고 지냈던 내 인생의 가장 풋풋하고 반짝이던 어느 봄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곤 하니까요. 눈부신 속도로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묵직한 속도와 다정한 온기를 잃지 않고 버텨온 골목길의 풍경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화양연화란 찰나에 피고 지는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다듬어진 삶의 궤적 그 자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 꽃향기 흩날리는 이 아름다운 5월에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뻔하고 번듯한 목적지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오래된 골목길로 기꺼이 걸음을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느리고 한가로운 그 산책의 길목 어딘가에서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여러분 인생의 찬란한 화양연화를 아주 우연히 그리고 눈물겹게 반갑게 마주치게 되실지도 모르니까요.

이한철의 산책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철학자 발터 베냐민의 산책자 개념을 통해서 이 오래된 골목길을 걸으면서 마주하는 화양연화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너무 서둘러 걷느라 정말 지금 이 순간 내 발치에 있는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길의 아름다운 풍경들 다 어울리는 곡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산책 중에 북카페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때 지금 이 음악이 나와서 와, 지금 꼭 나를 위해 나오는 음악 같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은심님, 저도 베냐민처럼 골목길 사이사이 옛날 집들 골목의 작은 꽃밭 발견하면서 소소한 행복 느껴요. 꽃들 사진도 찍어주고 울타리 위 고양이 사진도 찍어주며 다녀요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공간, 풍경의 사진이 내 휴대폰 안에 진짜 몇백 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 같은 게 없을 거라는 거, 좀 조금씩 조금씩 다그 순간 다르다는 거 아마 찍는 사람들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사연 보면서, 이러면서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북카페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북카페, 나의 북카페 등급 테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방송 이후에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두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요. 항목만 일단 빠르게 읽어볼게요. 1. 일주일에 북카페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2. 북카페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즐기시나요? 3. 방송 중 사연이나 문자 참여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4. 윤고은 DJ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5. 나에게 윤고은의 EBS 북카페란? 5번 항목은 잠깐 그 보기 보자면 A. 우연히 들른 분위기 좋은 카페. B. 지치고 힘들 때 위로를 얻고 가는 나만의 아지트. C. 하루라도 빠지면 입안에 가시가 도는 일상의 필수 루틴. 이런 답이 있습니다. 6. 북카페에서 행복을 부르는 주문 알고 있나? 알고 있나도 또 답이 있어요. 들은 적 있다? 말할 수도 있다? 정확하게 쓸 수도 있다? 맞춤법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7. 북카페 공식 SNS나 홈페이지 방문 빈도는? 이렇게. 인스타그램 등등도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선곡표. 선곡표 질문 되게 많은데 홈페이지에 우리 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8. 윤고은 DJ 특유의 엉뚱한 멘트가 나올 때내 반응은? 저 요 항목이 좀 의아했어요. 그렇게 엉뚱한가? 뭐, 보편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승성님이 정하신 문항이에요, 요거? 이거 보니까, 뭐, A, B, C. 근데 그 이제 C에는 이미 DJ와 개그 코드 완벽 동기화, 멘트 하나하나에 빵빵 터지면 혼자 박장대소한다. 요게 있어서, 아, 요거 좀, 과장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9. 내 일상 속 북카페의 시간적 존재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 바쁘면 못 듣고 한가할 때만 틀어두기 때문에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B. 시계를 보다가 북카페 할 시간이 되면 라디오 켜야지 하고 생각한다. C. 시계가 없어도 북카페의 오프닝 음악만 들으면 아, 지금이 몇 시구나. 체내 시계가 반응한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10번 항목. 주변 사람들에게 북카페를 추천해 본 적이 있나요? A. 나만 아는 소중한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혼자 조용히 듣는다. B. 책을 좋아하는 지인이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은근슬쩍 추천해 본 적이 있다. C. 이 좋은 걸왜안 들어? 틈만 나면 가족, 친구, 동료의 라디오를 북카페로 고정시킨다. 몰래 이렇게 고정, 주파수 고정시키는 거. 이렇게 가지고 다 더하면 북카페인 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점수 합산을 해가지고. 재밌죠? 이거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이미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승성님. 우리 모두 재미났고 감동했습니다.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그리고 이상순이 부른 완벽한 하루 두곡 들으면서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은 한주 쉬어가지만 조금 특별하게 채우는 윤재림 시인과의 북카페 초대석입니다. 만나러 가시죠.

0: 북카페 화요일 시코너 유명하죠? 매주 다양한 시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읽어냈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직 한 사람의 이야기 집중해서 좀 깊이 걸어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초대석입니다. 40여 년 우리 곁에서 쉽고 다정한 일상의 언어로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를 읽어오신 분입니다. 어른을 위한 시집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동시집 연이어 올해 상반기에 펴내셨습니다. 윤지림 시인 지금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과는 첫 만남이에요.
1: 이 윤고은 북카페는 처음입니다. EBS는 더러 왔던 적이 있었는데.
0: 네.
1: 예.
0: 와,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어떤 기분으로 오셨는지.
1: 정말 아주 좋은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의 들뜬 기분으로 왔습니다.
0: 네, 들뜬 기분으로. 네. 오늘 우리 북카페에서 2시까지 카페인 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상반기에만 진짜 25살을 반성함 요 시집과 물음표는 낚싯바늘 요렇게 지금 동시집 두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이 두 권 내실 때 시집을 묶는 마음 또 동시집을 묶는 마음 조금 어떻게 달랐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1: 어떤 책이든 책을 내는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는 출발점이 시와 동시를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1987년도에 봄에 소년중앙, 지금은 사라진 소년 잡지죠.
0: 네.
1: 소년중앙이라는 잡지가 있을 때 소년중앙 문학상이라는 현상 공모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당선이 됐었고 같은 해 가을에 또 문예중앙이라고 하는 개간지로
0: 네.
1: 시인으로 거기에는 이제 얼굴을 내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문단에서 흔히 그 화제거리 중에 하나가 아, 그 사람은 신춘문예 A신문과 B신문을 동시에 당선이 돼서 나왔다라거나
0: 뭐 몇 그 사람 왕 이러잖아요.
1: 그 사람은 시로도 당선됐고 네. 소설로도 당선됐다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도 같은 해에 시와
0: 네.
1: 동시에 그 무대에 같이 들어선 셈입니다.
0: 근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와 동시 사실은 제가 뭐 어른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그 어떤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른이 봐도 물음표는 낚싯바늘 너무너무 나를 위한 책인 것 같고 아마 어린이 입장에서도 25살을 반성함 요 시집이라면 저는 충분히 여기에 몰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조금은 주파수가 다른 것 같은 이 두 세계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동시에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지? 어떤 마음이지? 책상을 두 개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르지? 이게 좀 궁금해요.
1: 책상 두 개는 정말 실제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0: 네.
1: 광고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광고

0: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면서
1: 네.
0: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차리게 되었을 때 책상 두 개를 대각선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책상에서는 시만 써야지. 요
1: 네.
0: 책상에서는 카피를 써야겠다 하면서
1: 아.
0: 그렇게 한동안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 구분을 하신
0: 예,
1: 거네요?
0: 물론 시와 동시는 그렇게 구분하진 않지요. 그두 가지를 하는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저는 그 시와 동시를 구분하는 것을 그렇게 또 내키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란 어린이들에게 어렵지 않다면
1: 그렇죠.
0: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울림을 줄수 있고,
1: 네.
0: 또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린 왕자가 아동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맞아요. 인생책이라고
0: 예,
1: 얘기하죠. 몇 살이든.
0: 혹은 엄마야 누나야 같은 것을 아 유치한 동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나이를 좀든 사람들이라야 알아들을 수 있는 생각이겠다 싶으면 그것을 시로 짓고,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도 할수 있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좋아할 만한 그런 생각이나 이야기다 싶으면 그것은 동시로 만듭니다.
1: 와.
0: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1: 네.
0: 어떤 소재 혹은 어떤 계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 요건 시로 써야지, 요건 동시로 써야지 하게 됩니다.
1: 이번에는 또 특히 25살을 반성하면 반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0: 네네.
1: 또 물음표는 낚싯바늘에 또이 물음표라고 하는 질문하는 행위가 이게 이제 부호이기도 하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네. 네.
1: 이게 또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0: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1: 독자 입장에서는 나란히 또 이렇게 책이
0: 예,
1: 나오니까, 예.
0: 그렇게 읽어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반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회의를 갖고 뭔가 의심하고, 자신의 삶이나 혹은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 일에서 시작하는 게
1: 그렇죠.
0: 반성이겠지요. 뭐 그렇게 읽어주셨다니까
1: 네.
0: 그것도 참 의미 있는 독서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1: 좀 반가운 발견 같은 거겠네요.
0: 예, 고맙습니다.
1: 책임있게도. 그리고 이제 아까 책상을 둘을 구분하셨다고 하셨는데,
0: 네.
1: 그 책상에서는 잘 지켜졌나요, 그러면? 카피라이터, 이 광고하는 사람의 책상에서는, 시가 떠오르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나요? 뒤섞이는 경험?
0: 물론 인간 사람의 머리에 서랍이 달린 게 아니어서
1: 네.
0: 그렇게 질서 있게 어떤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긴장감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에 업으로 삼았던 광고와 광고에 아주 그런 그 시절에 이제 뭐 키치 같은
1: 네.
0: 용어가 유행이던 시절이고 그래서 문단에서도 그런 것과 제가 쓰는 그러니까 그 광고 문안과 시가 섞여서는 이건 둘다 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1: 섞이면 둘다 망한다?
0: 예.
1: 네.
0: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는 내가 생업을 위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1: 네.
0: 여기서는 정말 뭐 쉽게 얘기해서 쓸모없는 나만의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긴장감을 가지고 애써 구분하려고 했고 제가 이 광고라고 하는 일은 아무래도 그렇게 엄숙성을 갖는 일은 아니니까
1: 네.
0: 좀 아무래도 경쾌해지려고 하고 그냥 뭔가 가볍게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를 쓰는 것에 그것이 그런 사고나 태도가 옮아오면은 내 시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시절에는
1: 네.
0: 굉장히 시에 혹은 문학에 엄숙주의를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찌 보면 약간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느낌까지도 들수
0: 예.
1: 있는 거예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해요. 조금 전에 그렇게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만,
1: 네.
0: 광고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목적성을 가진 일이거든요. 무언가를 누구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1: 그렇죠.
0: 그런 것이라면 뭐 문학은 뭐이 모두가 아는

0: 이야기이다시피 그야말로 쓸모없음의 쓸모가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물론 뭐 목적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시를 쓰는 적도 덜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쓰기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아무런 목적 없이 그야말로 쓰고 싶어 못 견디니까 쓰는 것이고
1: 쓰고 싶어 못
0: 예,
1: 견디니까 쓰는
0: 이것을 나
1: 것이다.
0: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우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멋지게 자랑을 해보려고 하고
1: 네.
0: 예, 보여주고 싶어서 못 견디겠고 내 어떤 슬픔을 또 누구한테인가 아주 하소연하고 싶고
1: 네.
0: 누군가를 동정하는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또 동의를 얻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무슨 물건 팔기 위한 시쓰기, 아, 저 글쓰기하고는 대척점에 있는 거죠.
1: 그렇죠. 진짜 대척점이 맞고, 그 시간 개념도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광고는 시간을 많이 허락해주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네, 정해진 시간 안에
0: 그렇죠.
1: 소비자의 어떤 구매 욕구를
0: 예.
1: 뭔가 행동을 불러오는 것인데,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시는 이건 새로운 시간을 만드는 느낌이라서,
0: 네.
1: 없던 시간을, 그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행성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카페인분들 지금 많이 기대감 가지고 오셨는데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박주영님 반갑습니다. 소년중앙을 보며 자란 사람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2113 쓰시는 카페인 윤재림 선생님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북카페에서 뵈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0: 예, 반갑습니다.
1: 이 라디오도 생방 소통이 주는 매력 지금 느껴지시죠?
0: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요즘 뭐 북토크라는 게 아주 주변에 흔한 일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북토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은.
1: 그렇죠. 전 세계에서도 듣습니다.
0: 예,
1: 네, 지금.
0: 그렇습니다.
1: 조동환님, 한때 동화책 유튜버로서 100% 시인님 얘기에 공감합니다. 동화와 동시는 어떤 어휘를 선별하느냐의 차이지 어른들이 더 읽어야 할 책입니다.
0: 아, 좋습니다.
1: 어떤 어휘를 선별하느냐. 어휘는 좀 고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수미님, 아이들이 동시를 써서 상도 받고 했는데 이젠 안 해요. 어찌하면 좀 관심을 가질까요?
0: 아,
1: 깊은
0: 글쎄요.
1: 한숨? 네.
0: 제 주변에, 제자들이, 이제, 아이, 동시집이나 동화집의 독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1: 네.
0: 언젠가 제 말하자면 손자 같은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동시를 잘쓸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엄마가 어떤 때는 늑대 같이 보일 때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가 오늘 늑대 같이 보인다. 라고 쓰면 그게 재밌는 동시가 될수 있어.
1: 예쁜 말을 쓰려고 바꾸지 말고, 자기 검열하지 말고,
0: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
1: 네.
0: 정말 마음 깊숙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정직한 생각 같은 것들을 자꾸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고
1: 네.
0: 누구에게인가 내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색칠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한번 보여주려고 해봐. 그러면 못된 생각이라는 것도 재미있게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1: 네, 그쵸. 좋은 조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물음표는 낚싯바늘에 보면, 잠안 오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제가 이 시에도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자다가 깼는데,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려? 이러면서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일부만 얘기하면, 쉬, 애가 듣겠어요. 잠들었어요. 덮어둡시다. 뭐 이런 얘기. 어차피 알게 될 텐데요. 이런 얘기 들리니까 맨 마지막 연이 오줌은 쏙 들어갔는데 다시 잠은 안 오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의 어떻게 보면 시각으로, 언어로, 그렇지만 어른이 봐도 너무나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잘 담은 것 같아서 저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었거든요. 이런 장면들. 여기에도 지금 이 솔직함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오늘 이 물음표는 낚싯바늘 그리고 25살을 반성함 두 권, 다 포함해서 이총 6권의 책입니다. 우리 카페인분들 위해서 북카페 에디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어떤 것을 그려주실지도 오셔서 방금 정하셨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0: 그저 무슨 생각이 안 난다거나 정말 재미없는 회의를 한다거나 할때
1: 네.
0: 사람들이 다 즐겨 그리는 그런
1: 꽃이고요.
0: 작은 그림들이
1: 네.
0: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가 하품 나누는 얘기를 하고 있거나 혹은 정말 무료할 때 혹은 새로 산 필기구가 잘 나오는지
1: 아, 이렇게 해볼 때, 네, 시도해볼
0: 시험해
1: 때.
0: 볼 때, 그럴 때새한 마리 하고 그새한 마리 옆에 흘러가는 구름 하나를
1: 오.
0: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1: 네. 그러면 되게 익숙한
0: 네.
1: 새겠네요. 이
0: 네.
1: 시집에도 새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새와 구름 에디션 오늘 되겠습니다. 카페인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면 오늘 추첨해서 모두 6분께 동시집 3권 그리고 이 시집 3권입니다. 새와 구름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계민이 알려드린

0: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관계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윤재림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7609 쓰시는 카페인님이요. 앞서 1부에서 윤재림 시인이 하신 얘기 들으시고 쓰고 싶어 못 견뎌서 쓴다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소리 듣게 되어 곁에 계신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 지금 수영 강습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1: 저런.
0: 수영 강습 가면 정말 들으면서 수영 강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1: 그러겠네요.
0: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1: 아, 그래도 그 수영 강습 약속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
0: 그러니까 최대한 들으시고 최대한 들으시고. 예. 우리 제방도 있습니다. 네, 저녁 제방 꼭 챙겨주시고요. 예. 이 마음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인님. 어렸을 때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잔소리 라고 썼다가 엄마한테 집안 망신이라고 혼났었는데, 예, 윤재림 선생님 말씀에 살짝 위로받네요.
1: 예, 예. 잔소리.
0: 잔소리라는 표현.
1: 그러니까, 예, 엄마가, 그 사람들이, 그, 엄마가 늘 곱고 예쁘고 다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0: 네.
1: 예, 사실은 엄마의, 이 진면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엄마의 참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0: 네.
1: 글로 옮겨보려고 하면 저는 더 재미있고 인상적인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쓰는 것, 아름답게 쓰는 것, 뭐 그런 건 AI가 더 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0: 아, 그렇죠. 예. 우리도 지금 AI와 함께 가는 시대여서.
1: 정말 흠결 하나 없는 시는 앞으로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를 결국 뭐로 보여줄 것이냐.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로봇가 아닙니다.
0: 그렇죠.
1: 로봇가 아니라는 증거가 과연 근데 뭘까를 로봇한테

0: AI한테 직접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를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동심이라고 봅니다.
1: 동심이다.
0: 어린이의 그런 정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꾸며지지 않은,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가진 정말 그가 어떤 다른 세상에서 왔을 때에 가지고 있던 것, 그게 인간의 증거입니다.
1: 동심이
0: 예.
1: 우리를 AI와 구분짓는 요소일 수
0: 그렇습니다.
1: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상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나이듦이
0: 네.
1: 동시 쓰는데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걸까? 요 생각을 하신대요.
0: 네.
1: 어린이 시각으로 맞추기가 어렵고 감성도 예전과 같지 않고 이럴 때도 난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0: 예.
1: 이럴 때도 솔직하게 쓰면 이것이 이제 동심일 것인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0: 그거 지금 그분의 질문은
1: 네.
0: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무슨 제가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하고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1: 그렇죠.
0: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글 쓰는 사람 스스로가 다시 어린이가 되는 것이다. 저는 늙어간다, 나이 들어간다를 다시 어린이가 된다로 바꿔서 생각하기를 요즘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1: 그래서 오늘 우리 오프닝으로도 소개했었지만 이번 시집에 그 작가의 말에도 쓰셨던 거, 할머니, 할아버지, 다시 또 어린이, 요 표현으로 이어지는 거죠.
0: 그건 옛날부터 예전부터 왜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1: 그쵸.
0: 노인들은 왜 그럴까요? 코드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1: 코드가 같다.
0: 예. 노인이 되면은 자꾸 어린이처럼 심플해져야 되는데 심플해지지 못하면은 이제 좀 그렇게 뭐라고 할까? 젊은이들이 봤을 때 멋지고 근사한 노인이 되기 어려워지는 거죠. 노인은 정말 심플해져야 돼요. 어린이처럼 아주 단순한 코드로 아름다운 것, 아름답다고 입쩍 벌리고 놀라고 뭔가 신기해하고 예. 그러면은 그것을 옮기면은 어린아이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두 권의 시집에서 이제 낭독하실 시를 골라오셨습니다. 먼저 표제작이죠. 25살을 반성함부터 시인님 낭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5살을 반성함. 25살을 반성함. 25살 카피라이터 일할 때 농약 광고 많이 만들었지. 아직도 잊히지 않는 상표 골 키타진. 배추 한 포기 키워보지 못한 사람이 흰소리를 막 했다네. 잡초와 해충을 말끔히 없애준다고. 1등품 수확을 약속한다고. 밝아오는 농어촌 그런 프로에 날마다 광고를 했네. 박수를 받았네. 카피 잘 쓴다고. 농부들이 고지 듣고 콩밭에 파밭에 마늘밭에 고추밭에 배밭에 사과밭에 흘리지 말고 먹어라. 흠씬 뿜고 뿌리고 듬뿍 쏟고 부으며 풍년을 그렸을 거야. 이 나라의 순박한 흙과 나무들 순순히 들이키고 마셨겠지. 풀도 나무도 저 죽는 약이란 걸 알면서도 가만히 머금고 삼켰겠지.

농사가 딱해서, 농부가 가여워서, 우리에게 약 먹인 자가 저기 간다. 저 문은 국도변 저수지 뚝길, 늙은 전답 검버섯 들판이 목덜미를 잡네. 여전히 농약병 구르고 검은 비닐 날리는 농수로 다리 위에서 차를 세우고 나 참회의 문장을 땅에다 묻네. 용서하십시오. 죽는 약인 줄 몰랐습니다. 나도 죽는 줄 몰랐습니다.

0: 창비에서 펴낸 윤재림 시인의 시집 25살을 반성함에 담긴 표제시 이렇게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오, 압도되는 기분이 듭니다. 거의 이 텍스트를 안 보시고 읽으시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눈길만 주고
1: 아,
0: 너
1: 그래요?
0: 거기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저를 보시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라 글 밖을 보시면서 이게 거의 머릿속으로 외우신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시인분들이 낭독하시는 걸 옆에서 봤는 요 거리에서 봤는데 또 새로운 느낌으로
1: 아,
0: 오늘
1: 그래요?
0: 봤습니다. 공연처럼 느껴졌어요. 네.
1: 예.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시집 속에 있는 그 시를 문장으로 쓰여진 그 시를 똑같이 낭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것도 정말 무슨 AI가 읽으면 더잘 읽을걸요?
0: 아, 네.
1: 그런데 이 육성으로 굳이 읽게 기회를 주는 것은 그 호흡이나
0: 그쵸.
1: 리듬이나 그 사람의 숨소리 같은 것이 같이 또 있을 때 그리고 뭐 저는 시를 읽다가 덜어는 애드립을
0: 아, 그 순간에,
1: 넣기도
0: 네.
1: 합니다.
0: 와.
1: 그러니까 뭐꼭 똑같이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건
0: 그러네요.
1: 마치 어떤 그 노래하는 이들이 예를 들면 그 장사익 같은 소리꾼이나
0: 네.
1: 무슨 그 송창식 같은 가수 그런 이들이 주로 그러는데
0: 네.
1: 자기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적이 별로 없어요.
0: 그러네요.
1: 그런 어떤
0: 생각해보니까.
1: 그 무대나 장소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막
0: 네.
1: 또 그날의 어떤 흥에 따라서 어떤 노랫말을 바꾸기도 하고
0: 와.
1: 저는 그게 그야말로 시인이나 가객을 직접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또그 시인이나 가객도 그런 날 것을 이렇게 좀 보여줄
0: 그쵸.
1: 수 있는 무대가 그런 낭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정말 우리도 북카페 화요일은 시 낭독으로 가득한 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해주신 이 얘기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그때 그때 또 즉흥적인 어떤 무언가가 개입되는 거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405 쓰시는 카페이님이 가슴이 찢어져요라고 하셨어요. 이 절절한 작가님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안타까움 더 아파요. 읽어주시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나열을 하시면서 좀 읽으신 부분, 파밭, 마늘밭, 고추밭, 배밭, 사과밭에 다 먹어라 붓고 했는데 이것들을 지금 풀 나무 모두 저 죽는 약인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머금고 삼켰겠지? 그 마음이 농사가 딱해서. 농부가 가여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어주시는데 저도 마음이 이 텍스트로 눈으로 읽었었지만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쓰셨나요?
1: 그쵸. 우리가 하는 일이, 저는 세상의 어떤 에너지나 세상의 어떤 슬픈 일, 기쁜 일이나 뭐 어떤 음이나 양이나 햇볕이나 어둠이나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저는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0: 생각을 해요. 지구는 저는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그렇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란 없고
1: 그쵸.
0: 국경일조차 모든 국민이 기쁘고 즐겁진 않을 겁니다.
1: 네.
0: 국경일날 슬픈 국경일이어서 슬픔이 더한 사람도 있을지도
1: 그렇죠.
0: 몰라요.
1: 그쵸.
0: 그런 것처럼 내가 해온 어떤 일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반성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만 정말 이 긍정적이고 뭐 어떤 좋은 일만 내가 해왔을까? 물론 그런 사람 없고 제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작년에
1: 네.
0: 일하던 곳을 이제 정년 퇴임해서 나오면서 여행을 하다가 아마 그런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생활의 어떤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는 혼자 뭔가를 쓰고 읽고 혼자 살아야 될 시간이 더 많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 시간보다는 그러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 때에 나의 어떤 공과 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았던 일도 있고 그런데 내가 박수 받았던 일들이 모두에게 박수 받는 일일까? 그러면서 요즘에 어떤 중요한 화두인 지구나 환경에 대한 생각에 이르렀을 것이고,
1: 네.
0: 아, 내가 우리 국토를 굉장히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데도 혁혁한 공로를 세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병아리 카피라이터 시절에 농약 광고했던 생각이
1: 네.
0: 어떤 농촌 마을을 지나가면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1: 그것을 또 이렇게 시로, 그래서 시를 통해서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또 지금 그 마음을 적어두셨습니다. 박진경 님이요. 저도 아이들 그림책 읽어줄 때 스스로 음향 효과를 내면서 읽는데요. 가끔 작가의 의도를 해치나 했는데 시인님 말씀에 응원을 받았어요 하셨습니다.
0: 전혀 해치는 것이 아니죠.
1: 어머.
0: 그만큼 뭐 흔한 비유로 이 문학을 왜 대개 그 진주조개가 생산하는 진주 알맹이,
1: 네.
0: 진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고통에서 조개가
1: 그쵸?
0: 그러면서 그 영롱한 진주알을 만들어내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진주조개가 진주알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참견할 필요가 있겠는가? 목걸이를 만들든, 반지를 만들든,
1: 네.
0: 브로치를 만들든, 머리핀을 만들든, 그것은, 소비자, 독자의 몫이니까, 어떤 문학의 텍스트가 독자의 손에 넘어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1: 그쵸.
0: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비할 수 있게 허용을 해야죠. 잘못 읽는 것조차도 허용을 해야 문학이 즐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기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0: 예.
1: 작가로서 이 책이, 이 글이 또더 다른 형태로 여행하기를 바라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
0: 예.
1: 양희은의 숲 듣고 우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윤재림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이 치해지신 카페이님, 윤재림 시인의 낭독에 소름이 돋네요. 너무나 멋있고 감동적입니다. 시집에 행운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 시집에 행운이란 이 문구를 두고도 우리도 막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1: 네, 저는 시집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원해 주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또한 이제 작가의 의도와 이제 독자의 해석과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1: 예,
0: 이 사연의
1: 그렇습니다.
0: 독자로서 윤재림
1: 예.
0: 시인은 이 시집이 많이 팔리길 기원해 주신 걸로 들었고요. 근데 아마 이제 사이치에 쓰시는 카페님은 그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우리 시집 북카페 에디션으로 새와 구름 에디션 선물로 드리잖아요. 그 행운을 기대하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사연에 그 특히 이 시집 받고 싶어요 하는 마음 담아서 말머리라고 한다면 윤재림 시인의 이름 어이입니다. 윤재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셔가지고 사연 보태주시면 저희 또 이렇게 좀 추첨하는 데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기다릴게요. 강주민님은 쓸모가 없는 쓸모 많이 동감하며 듣고 있어요. 아까 언급해주신 문학의 얘기죠. 어릴 적 시를 쓰면 상을 타곤 했었는데 제가 참 슬픈 날들이었던 게 기억나요. 시 쓰며 마음의 어려움을 보고 견디고 마음의 어둠 끝에 빛이 있음을 늘 어둠을 이고 지면서 알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너무나 잘 아시죠?
1: 그렇습니다.
0: 선생님. 네.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플 때 글에 기대면 글에 기대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이게 글이 술술술 풀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 기대면 왜 힘이 나지? 이거 40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거예요?
1: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스며 있는 게 아름다움이지요. 우리가 저녁노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 정말 아주 인간의 그 솜씨로는 해낼 수 없는 아름다움 같은 걸 저녁노을이 보여주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그것이 또 얼마 오랫동안 우리한테 그 나타나고, 금방 없어져요.
0: 맞아요.
1: 우리 일출이 그렇듯이 아름다운 것들은 그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것도
0: 네.
1: 꽃이 지지 않고 계속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0: 우리는 그것의 아름다움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1: 그렇겠죠.
0: 그것이 금방 떨어져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것이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아쉬움과, 그리고 그것이 떨어져 없어지는 어떤 그런 헤어져야 되는 어떤 슬픔과
1: 네.
0: 그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1: 그렇죠.
0: 귀한 것이고.
1: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생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 25살을 반성함이라는 시집 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사라진 등장인물, 그리고 줄어든 내 배역을 위해서 또 이제 한잔하는 그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찰나의 감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슬픈데 그걸 또 되게 위트 있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를테면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아버지에게 지구에 언제 오셨 지구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이런 약간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문장 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아버지는 어떻게 답하셨을까라는 시에서 1932년에 지구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1번 주변의 권유, 2번 광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나중에는 주관식으로 이게 지금 잊을 수 없는 지구인 꼭한 사람만 꼽는다면 과로 비워둔 채로 이런 감각이라든지 뭐 이모가 등장하는 시에서는 먼저 가보고 좋으면 부를게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등장하는 나는 이제라는 시에서는 몇년 전에 엄마를 그쪽으로 붙였다라고 하면서 엄마는 잘 도착한 것 같다 선물을 보내 오셨다 저쪽 사람들도 그냥 받기만 하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위트 있게 이렇게 다정하게 접근하는 그 문장들이 있어서 똑같이 저녁 노을 그 감정하고 똑같이 슬프면서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더라고요. 이 시집에 어떻게 그런 마음을 또 담아내신 건지.
0: 제그 문학의 어떤 화두라고 할까요?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것 하나가 통일입니다. 근데
1: 통일.
0: 통일이
1: 네.
0: 무슨 남북 통일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통일입니다.
1: 경계를 무화시키는 거예요. 네.
0: 그래서 우리가 뭐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 있죠, 왜? 저 멕시코.
1: 코코?
0: 네, 코코.
1: 오, 네.
0: 코코가 그리고 있는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전경 같은 것, 뭐 그런 것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승과 저승의 면회소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뭐 정말 서신 교환이라도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1: 맞아요.
0: 하고요.
1: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으면. 동시집에서는 할아버지 전화기 두고 가셨잖아.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아, 그 감정들이 시집 통해서 절절히 느껴지니까요. 많이 열어보시면 좋겠고요. 한 작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을 타고 온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트럭을 타고 온 사람. 그해 5월 광주 사진에는 부처님 오신 날 광고탑과 현수막이 보인다.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의견은 둘로 갈릴 것이다. 오셨다면 그 난리가 났겠어요? 오셨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사실은 이렇다. 그분은 다녀가셨다. 황금 가사는 무등산 깊숙이 숨겨두고 서둘러 변복을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총을 잡았다. 당신이 본 사진 속 그 사람이다. 우통을 벗어붙이고 깃발을 흔들었다.

가려고 했으나 그는 너릿재 넘어가는 트럭을 타고 굳이 이 골짜기에 와 누웠다. 화순 운주사. 장씨, 이씨, 박씨, 최씨도 따라와 말없이 앉고 서고 누웠다. 그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부처님이 많이 오셨다.

0: 조동진의 다시 부르는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창비에서 펴낸 윤재림 시인의 시집 25살을 반성함 중에서 트럭을 타고 온 사람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80년 5월에 광주 또이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었다. 요곳을 갈 이렇게 잘 담아서 이 시를 쓰셨는데 이 시는 어떤 다른 자리에서 낭독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청자가 있는
1: 낭독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다면 진짜 오늘 어찌 보면 이 시의 첫
1: 네.
0: 낭독이기도 하고 또그 공간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이
1: 네.
0: 라디오를 통해서 북카페 통해서 낭독을 하셨는데 이 낭독하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네, 쓰셨을 때랑 또 어떻게 지금 다를까, 같을까 이런
1: 쓸
0: 것들?
1: 때의 마음, 그 마음의 코드를 다시 찾게 되죠. 아무래도.
0: 네.
1: 예, 그 라디오에 주파수 맞추듯이 이런 감정이 일었을 때에
0: 네.
1: 거기를 또 다이얼을
0: 또
1: 맞췄겠죠.
0: 다시 나도 글로 가는 거네요. 그쪽으로. 이게 딱 시기적으로도 지금 딱 지금 이맘때이기도
1: 그렇습니다.
0: 하거든요.
1: 부처님 오신 날이 이번 주말인가 그렇고
0: 다음 주,
1: 예,
0: 그쵸?
1: 어제가 이
0: 맞아요.
1: 광주에 그 일이 일어났던
0: 네.
1: 날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 80년 이후에 쭉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80년 그 사진을 보면 거기 아주 그 정말 험한
0: 그쵸.
1: 그런 장면 뒤에 언뜻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현수막이나 광고탑이 걸려요.
0: 네. 사진
1: 그래서
0: 속에.
1: 도대체가 야, 그 정말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아니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가? 있는데 저런 험악한 정말
0: 네.
1: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도대체 부처님이나 어떤 절대자들 그들이 정말 하는 일이 뭘까?
0: 너무 무력하니까요,
1: 예,
0: 그쵸?
1: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저것이 5월 18일이 아니라 12월 20 며칠 날 일어난 일이라면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까?
0: 네.
1: 예수님이 오시는데, 정말 계시는데 저럴 수가 있는 걸까?
0: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니까요.
1: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분이 오셔서,
0: 네.
1: 그렇게 또, 어떤, 인간으로서의 또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답지 못한 어떤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맞서고, 극복하고 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고쳐서 얻게 된 시죠.
0: 시를 쓰시면서 시인님도 그 어떤 처음에 던졌던 질문, 그 아까 얘기하셨던 이런 참혹한 어떤 상황 속에서 보이는 그 부처님 오신 날 현수막이나 광고 같은 것들, 이게 너무 의아하다. 이렇게 품었던 질문을 답을 어찌 보면 계속 찾아가시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시를 통해서 쓰시면서. 시를 시작할 때와 마친 다음에 약간 전혀 다른 지점에 가 계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의혹이나 의문을 자기 방식대로 풀어내는 게 시거나 무슨 어떤 다른 문학이겠죠.
0: 그렇죠. 지금 8405 쓰시는 카페이님, 도대체 어떤 말로 지금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윤재림 시인의 시를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시를 만나고 싶어요 하는 이 독자의 마음 너무 좋은데요.
1: 고맙습니다.
0: 그리고 정은숙님, 트럭을 타고 온 사람. 방금 시인님 낭독해 주신 이 시로 오늘 돌모로 낭독회 오프닝 시 정했습니다. 제가 회장인지라.
1: 아유,
0: 지금 바로.
1: 황송하기 짝이었습니다.
0: 네. 그리고 910 쓰신 카페이님, 거북이는 오늘도 지각이다. 최애 동시집이에요. 딸아이 읽어주려고 샀다가 제가 두고두고 읽는 책. 윤수림 시인님, 말씀 잘 듣고 다시 듣기로 곱씹어 또 들을 거예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3483 쓰신 카페이님은 내일 오랜만에 서점에서 시집을 사시겠다.

0: 오, 읽을 때 윤지림 시인님 음성이 들릴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1: 네.
0: 이 추억이 또 읽으실 때 개입되겠네요. 그렇죠?
1: 예. 고마운 일입니다.
0: 네, 지금 사연을 보시면서 뭉클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 넘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드리면 이 25살을 반성하면은 보면 그 너무나 뭐랄까요? 교황도 등장하고
1: 네.
0: 온갖 그 구체적인
1: 예.
0: 사람들, 구체적인 물품 다 등장하거든요.
1: 예.
0: 근데 예를 들면 그 하느님도 등장하는데요. 딴
1: 네.
0: 세상과 거래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연진 되게 화려합니다. 출연진이.
1: 예.
0: 그러니까 평복 차림으로 내려온 하느님이 창식인의 뒷간에 앉아 계실 때 이런 표현도 등장해서
1: 예.
0: 예. 지금 우리 막그좀 절절한 감정이었지만 또 이런 데 가면 갑자기 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훅 좁혀지는 거리감이랄까요? 신과 인간 사이에. 그것도 그냥 뒷간도 아니고 창식인의 뒷간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현실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개구쟁이 같은 시인의 어떤 그 면모도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 제첫 시집이 삼천리호 자전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0: 네.
1: 삼천리호 자전거가 브랜드죠. 자전거에
0: 그쵸?
1: 삼천리 자전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윤재림이라는 시인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이 광고에서였던 재춘이 엄마라고 하는 재춘이네 조개구이집 같은
0: 맞아요. 이렇게
1: 예.
0: 시작되죠. 재춘이 엄마가 이 바닷가에
1: 예.
0: 조개구이집을 낼때 생각이 모자라서 혹은 그냥 할게 없어서 이 더멋진 이름이 없어서 재춘이네라고 한거 아니다.
1: 네.
0: 끝은 재춘아 공부 잘해라 끝나는 거. 제가 이시 이후로 그냥 동네 지나가다가도 뭐 철수네, 뭐 영희네 이런 거 보면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1: 네.
0: 왜 철수일까? 뭐왜 영희일까? 이렇게.
1: 네. 그래서 그런 실명,
0: 네.
1: 혹은 실제 지명 같은 것이 또 리얼리티를 높여주고 그만큼 그 바로 어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니까요.
0: 네. 그것을 또 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음표는 낚싯바늘로 가볼게요. 이 동시집. 여기서는 북경로가 문을 닫았다라는 시를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북경로가 문을 닫았다. 어떤 상황일지 벌써 제목에서부터 왠지 느낌이 오는데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1: 북경로가 문을 닫았다.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삼거리 중국 음식점 북경로 간판이 내려지는 걸 보았다. 나도 책임이 있다. 너무 오랫동안 짜장면을 먹지 않았다. 누나도 미안해할 것이다. 내가 탕수육 먹자고 할 때마다 치킨이나 햄버거를 시켰다.
0: 창비에서 펴낸 윤재림 시인 동시집. 물음표는 낚싯바늘에 수록된 시, 북경로가 문을 닫았다 만나봤습니다. 어우, 이 슬픔, 분노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약간의 억울함과 막 이런 것들, 네.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 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1: 이거 실제로
0: 네.
1: 제가 사는 동네에 간판이 내려지는 그 중국 음식점의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어린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0: 네.
1: 제가 이시 속의 어린 아이는 아닌데 아 저도 반성을
0: 네.
1: 했습니다 똑같이
0: 아,
1: 아 그래 내가
0: 내가 너무
1: 저 집을
0: 아깝다.
1: 덜 팔아 왜 내가 저 집을 좀더 팔아줬어야
0: 네.
1: 되는데 저 집이 저렇게 문 닫게 만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0: 네.
1: 것이죠
0: 와.
1: 그것을 어린이의 마음으로
0: 네.
1: 바꾼 것이죠.
0: 진짜 이런 마음.

0: 얼마나 애틋하면 나도 책임이 있다 하면서. 근데 왜 누나는 왜 끌고 들어와요? 여기 보면은 누나도
1: 그건
0: 미안해할
1: 이제
0: 것이다.
1: 요즘
0: 네.
1: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햄버거 같은
0: 네.
1: 것, 중국 음식보다 조금 더 우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0: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탕수육 먹자고 좀한적 있는데, 그럴 때마다 누나가 치킨이나 햄버거를 시켜서 여기 갈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아, 이 사라지는 것들, 특히 이게, 진짜 그 중국 음식점의 기억을 갖고 계신 거지만, 시인님이, 이게 또 우리 북카페에서는 얼마 전에 또그 중국 음식점에 대한 책을 또 다룬 적이 있어서, 왠지 이 북경로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중국 음식점일 것 같고, 노포일 것 같은 느낌마저 드니까, 더 몰입이 되는 거예요. 햄버거집이 문을 닫았다면 이런 느낌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이 감정. 아, 지금 박진경님 너무 매력적인 시예요. 빨리 다 읽고 싶어요. 아, 슬픔으로 소름이었다고 빙긋 웃고 있어요. 우리 정말 들었다 놨다 하시는 김지희님 아이로 빙이 되셨음. 6959 쓰시는 카페님 동시 낭독하시는 목소리는 또 다르네요. 라고 하셨고요. 방양숙님, 저도 미안해지려고 해요. 크크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에 특히 좀정 붙였던 가게가 문을 닫는 거, 갑자기 임대문이 붙고 이러면 간판
1: 네,
0: 내리고 이런 마음 너무 허전해지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종교가 얘기하는 공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맥이 같은데요.
0: 공업, 네.
1: 공업,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이 옵니다만
0: 네.
1: 불교에서 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일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업이 있어요.
0: 네, 그쵸.
1: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이 북경로가 문을 안 닫기 위해서는 한 동네에 그이팀 스피릿과 협동 정신이 필요해요.
0: 그러네요, 진짜. 네.
1: 그래서
0: 정말.
1: 어떤 일이 혼자만의 개별적인 어떤 존재만의 일이라는 게 없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누가 책임이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 지금 얘기해 주신 것은 진짜 어른의 언어인데, 그쵸? 이것을 이 시에서 이 아이가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한 줄로 이걸 지금 이미 느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놀랍게 느꼈습니다, 이게. 네. 또 읽으실 때 바로 주파수를 또 여기에 이게 맞추실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한편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번에는 어떤 작품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는 봄부터 겨울을 기다린다. 라는 시인데요. 이 시, 봄부터 겨울을 기다린다. 이제 우린 여름을 앞두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시 따라가시면, 지금이구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1: 우리는 봄부터 겨울을 기다린다. 봄이 와서 겨운에 나를 감싸주던 판다 목도리, 그리고 곰돌이 푸 스웨터와 헤어졌다. 판다와 푸가 울먹이며 말했다. 너는 우리를 금세 잊겠지만 우리는 1년 내내 너를 그리워할 거야. 캄캄한 옷장 속에서, 서랍 속에서. 봄, 여름, 가을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 어서 눈이 내리고 얼른 찬바람이 불면 좋겠어. 친구야, 봄부터 다시 겨울이 오기만 기다리는 우리를 여름날에도 떠올려 주기를.

창비에서 펴낸 윤지림 시인의 동시집, 물음표는 낚싯바늘에 담긴 시. 우리는 봄부터 겨울을 기다린다. 시인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판다와 푸우의 목소리까지 들어본 기분입니다. 아, 이렇게 정말 우리 카페인보다 반응이 뜨거워서 그런지 더 살려서 읽어주시는

0: 신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 어떡하죠? 어떻게 이런 시를, 이 감정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시로 쓰셨을까요?
1: 동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차별이나 차등이 없는 게 동심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돌멩이도 나무도 다 살아있는 친구가 될수 있는 뭐
0: 네.
1: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동심의 아주 바닥에 있는 정서니까.
0: 아, 여기서 또 하나 배웁니다.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 차등 이런 걸 두지 않는다. 다 똑같다, 평등하다. 네.
1: 그래서 우리가 푸우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푸우도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입던 겨울에 그렇게 사랑하며 입던 푸우 스웨터를 서랍 속에 넣었을 때그 푸는 겨울이 올 때까지 갇혀 있게 되는 것이고 잊혀지는 친구로부터 버려지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니까
0: 그러네요.
1: 하소연하고 싶은 게 있겠죠.
0: 네. 거기에 목소리를 지금 실어주신 거네요. 이시 쓰실 때 저는 표정도 막 상상이 돼요. 웃으시면서 쓰시는 것인지, 약간 미소가 있을까? 아니면 어떨까? 이게 자꾸 상상하게 돼요. 이게
1: 그것도 결국
0: 읽어주시는 걸 듣다
1: 이제
0: 보니까.
1: 내가 푸우라면 내가 서랍 속에 들어가서
0: 네.
1: 또 겨울까지 기다려야 된다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0: 그쵸. 지금 들으시면서 7179 쓰시는 카페이님은 판다와 푸 스웨터가 없는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1: 글쎄요.
0: 어찌보면 토이스토리? 그, 보면서 펑펑 울었던 적도 있거든요, 저? 근데 그 감정이 막 지금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또 계절은 돌고 도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 전혀 다른 계절에서, 약간 다른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를 향해서 보내온 편지를 읽어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여름날에도 떠올려주기를 시인님 시 덕분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동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사연 보니까 0686 쓰시는 카페이님이 윤재림 시인님 외람되지만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라고.
1: 귀엽다는 소리를 들을 나이는 많이 지났습니다.
0: 네. 네. 많이 들으셨죠, 근데.
1: 글쎄요.
0: 네. 지금 처음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승성님 동시를 들으니 얼어있던 동심이 녹아서 말랑말랑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정말 젤리처럼 우리의 동심을 말랑말랑 이렇게 통통 튀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네. 시 골라오신 요두 작품, 이걸 고르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낭독하고 지금 카페인과 소통하시니까.
1: 예, 그리고 저 청취자분들께서 또 그렇게 아주 행복한 즐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엄항용님은 근데 다시 겨울이 오면 아이의 몸은 빨리 커버려서 못 입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건 어떡해요? 이것도 달래주세요 우리. 네. 아이의 몸이 너무 빨리 커버려서 못 입게 되면 어떡하죠?
1: 저기 요즘 그 어린아이들 그 옷은
0: 네.
1: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당근으로 또
0: 네.
1: 그거 참
0: 나눔 이거다 뭐 팔거나 뭐 이렇게.
1: 어린아이들이 뭐 잠깐잠깐이면은
0: 맞아요.
1: 몸이 크고 하니까
0: 네.
1: 그건 정말 그렇게 돌려 입고 하는 게 좋은 일 같습니다.
0: 맞아요. 계속 도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로. 지금 귀여운 어른이셔서 좋습니다. 김민정님. 그리고 웃음이님 쏘 큐티 하시네요.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427 쓰신 카페이님은 시인님 낭독 음반을 내시면 꼭 구매할 거예요. 동시 낭독 음원도 내시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동시 낭독 음원. 많은 카페인분들이 기다립니다. 네. 새로운 시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0: 오늘 우리 책 선물 받으실 분 6분 발표할게요. 6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그 아래 댓글로 꼭 바로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이름,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916 쓰시는 카페이님 1698, 쓰시는 카페이님 3365, 쓰시는 카페이님 2608,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강주민님, 박진경님 여섯 분입니다. 명단 홈페이지 선물방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1: 매우 행복했습니다. 5월이 정말 아름답고 눈부시기 짝이 없는 날인데,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도 햇살이 환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덕분에 우리 북카페도 그런 햇빛 받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많은 카페인 사연이 그걸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시인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일포시노 OST에서 띄워드릴게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미만체리아 띄워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서기 79년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묻힌 도시 폼페이에서 새롭게 발견된 유물이 화제입니다. 당시 희생된 인물 중 한 명의 직업이 최근 밝혀졌는데요. 의사랍니다. 이 오래전 발굴된 해당 유해의 석고상 안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됐는데 연구진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분석한 끝에 의료 도구와 수술용 기구들이 들어있음을 알아냈다죠. 이 발견은 또 작은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폼페이 유적 공원장의 말을 옮깁니다. 이분은 피난 중에도 자신의 의료 도구를 챙겼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 했을 수도 있고 다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들에게 바치는 작은 헌사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도 오늘 첫 뉴스와 비슷하네요. 엄청난 스토리텔링에 관한 기사였다면 이탈리아의 안젤로 브란두아르디 역시 엄청난 스토리텔링의 도사죠. 오늘 첫 곡, 사슴의 헌신, 일 도노 델 체르보, 1976년 발표곡. 옛날 이야기 한 편이었죠. 갑자기 등장한 사슴이 뿔, 가죽 등 일곱 가지를 선뜻 내어주는, 그럼으로써 희생하는, 죽음으로 희생한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서기 79년 무렵에 아무튼 그 아시다시피 화산 폭발로 엄청난 양의 화산재를 뭐 뒤집어쓴 그 지역들 살던 사람들이 다 사망했죠. 그래서 그 형체가 굳어서 나중에는 이런 석고상으로 만드는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어서 그 안에다가 석고물을 붓고 그 테두리를 벗겨낸 상황에서 생성이 됐죠. 그 안에는 뭐 골격, 그러니까 뼈 같은 건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없는 텅 빈 상태였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의료 키트 같은 게 발견됐다라는 첫 번째 발굴 작업, 1960년대에 이루어졌다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 정밀 분석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뭐 기술이 좀더 과학이 좀더 발달을 해서 그런 건지 뭐 관심이 더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포도원 근처로 도망하던 한 14사람 가운데 이 오늘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이걸 놓지 않고 이 의료 키트로 보여지는 이 부분, 이런 도구들을 놓지 않고 품에 간직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의 스토리텔링은 그런 교훈까지도 가능한 거겠죠. 뭐 병원에서 자신의 진료실에서만 의사였던 게 아니라 이런 재앙이 닥친 가운데서도 사람을, 목숨을 살리는 일에 그 사명감을 놓지 않았다. 요게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힘이 크죠. 근데 저는 뜬금없이 혹시 이분이 어떤 낮은 가능성으로라도 이발사나 뭐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뭐 중세는 특히 그렇게 이발소에서 간단한 외과나 치과 시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찾아보니까 이 서기 70, 80년대 무렵에도 종종 그랬다네요. 뭐 이발사 여건, 의사 여건 간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여기에 울림이 크네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7108님께서 가족이나 가까운 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의사분들, 이분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화산이 분화하는 순간에도 직업정신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분이, 의사분이 계셨다는 것이 묘한 위안을 줍니다. 라고 쓰셨네요. 박미희님께서, 어머나, 이월디 이거 실시간 맞아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잘 들을게요. 이제 발견하셨군요. 네. 그렇죠. 저는 여기 한 8, 9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은 맞는데요. 뭐 정확히 따지자면 송출은 몇 초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실시간인 건 맞지만. 아무튼 박미희님 환영하고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고요. EBS 반디 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 생방송으로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공개 방송 여러분 초대합니다. 민요 재즈 그룹 휴명 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애니메이션 락 밴드 까치산의 무대가 펼쳐지죠. 관람 원하시면요, 새음행 홈페이지 공개방송 신청방에 나에게 새음행은 땡땡땡이다라는 테마로 사연 올려주십시오. 내일까지가 마감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내일 이벤트는 마감하고요. 당첨자는 그 다음 날, 내일 모레 목요일 새음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베로니크 상송의 Chanson sur ma drôle de vie, 나의 이상한 인생에 관한 노래. 이어서 프랑스 가데 Samba Mambo, 70년대 프랑스 샹송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1976년 프랑스 갤의 삼바 맘보. 이전 곡은 1972년 베로니크 상송의 곡 Chanson sur ma drôle de vie, 나의 이상한 인생에 관한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5월 19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보사노바가 광풍이 아니라 순풍으로 미국을 필두로 세계 음악 시장을 무릎 꿇게 만든 노래 또는 사건 또는 전설 이바네마의 소녀 가로타 지 이바니마의 영어 버전인 Girl from Ipanema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962년 안토니우스 카를로스 조빔 그리고 비니시우스 디 모라이스가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 이파네마

0: 해변에 단골 술집을 자주 드나들던 한 소녀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든 걸로 유명하죠. Girl from Ipanema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3월 18일 이 곡을 레코딩할 당시 22살이었던 브라질 가수 아스루 지우베우뚜 역시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1: Coisa mais linda, mais cheia de graça Ela menina que vem e que passa Num doce balanço
0: 브라질 바이아주 살바도르 태생인 아스루드 질베우뚜가 Girl from Ipanema의 보컬로 참여한 건 잘 알려졌듯 완전한 우연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뉴욕 맨하튼에 머물고 있었답니다. 남편이자 보사노바의 선구자 주앙 질베우뚜와 안토니오 스칼루치 오빔 그리고 미국 재즈 아티스트 스탠 게트와 함께 역사적인 명반 게트 질베우뚜를 레코딩하고 있었죠. 그날 그들은 가로따지 이파니마를 스탠 게트의 재즈 색소폰을 축으로 새롭게 해석해 레코딩했고 초기 버전과 마찬가지로 주앙 질베우뚜가 또 한 번 보컬을 맡아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아스트루드가 남편 주앙을 따라서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예정이 없던 이변이 생겼죠. 프로듀서 크리드 테일러가 급작스런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어 가사로 노래한 다음에 영어 가사로 바꾸어 부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주앙 질베우뚜는 영어를 잘할 줄 모른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프로듀서가 영어로 노래할 가수를 새로 섭외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을 때 아스트루드가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Girl from Ipanema 이전까지 아스트로드지우 베우트는 녹음 경험이 전무한 아마추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초보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흠뻑 젖어 자랐고 주앙지우 베우트와 결혼한 후 그와 함께 브라질 공연 무대에 정기적으로 올라 노래했었습니다. 영어 가사지를 들고 컨트롤룸에 들어가 마이크 앞에 선 아스루드는 직감했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Girl from Ipanema가 자신의 운명이 될 것임을 바로 그 순간 깨달았다고 말했죠. 그녀의 노래는 기술적인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영어 발음에는 브라질 억양이 강하게 배어 있었고 감정 표현은 지나칠 정도로 절제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불완전함이 글로벌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프로듀서 크리드 테일러와 스탠 게츠는 레코딩 직후 모든 게 달라졌음을 직감했고요. 조빔은 그 자리에서 아스트루드에게 또 다른 수록곡 꼴코바두도 불러달라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스트루드 지우베우트가 참여한 앨범 Get 지우베우트는 이듬해 발표되었고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96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또 그래미 올해의 앨범을 포함해 사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The Girl from Ipanema는 전 세계에서 5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The Beatles의 Yesterday 다음으로 가장 많이 레코딩된 팝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이파네마의 소녀, Girl from Ipanema는 기념비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아스루드 지베우트의 이름은 초판 LP 크레딧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앨범은 아스루드 지베우트를 중년의 남성 음악 스타들이 우연히 발견한 순진한 주부로 포장했죠. 아스루드 지베우트가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길이었음을 누누이 강조한 건 상대적으로 훨씬 덜 알려졌습니다. 스탠 게트는 아스루드 지베우트의 로열티 수령까지 막았습니다. 그녀에겐 세션 차원의 소소한 보상만 주어진 반면에 게트는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지요. 당시 언론 역시 아스트루드 지우베우트를 음악인이라기보단 이국적인 목소리를 가진 여자 이미지로 소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스트루드 지우베우트는 솔로 커리어를 이어갔죠. 지금도 그녀의 목소리는 기교보단 분위기를 바꾼 절제된 미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보사노바의 여왕 아스트루드 지우베우투를 만나봤고요. 첫 곡이 바로 가로타지 이파니마, Girl from 이파니마, 이파니마의 소녀였습니다. 64년도 3월 발매됐을 당시에는 아마 최초에는 그 뭐 레이블에서 레이블 특성상 재즈 오디언스를 청중을 위한 음반으로 목표했겠죠. 하지만 뭐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재즈의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메인스트림 파퓰러 영역으로 그냥 확 확장이 돼 버렸어요. 영어 보컬을 추가하기로 하는 이런 사례들은 뭐 남미나 그런 곳의 아티스트가 미국 데뷔를 할 때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업적인 결정이었는데 아스트루드의 그 묘한 뉘앙스는 어떤 미학적 판단 그런 근거로도 결정을 했겠죠. 단지 그가 영업할 수 있는 유일한 참석자였다라는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록적 음악사의 기록적인 면으로도 비미국관 아티스트가 그래미의 대단한 상이죠. 올해 앨범상을 받은 최초의 앨범이었고요. 그다음에 재즈 장르의 음반으로서도 그 상을 받은 최초 수상이었습니다. 비틀즈 이야기는 앞서 본문에서 해드렸고요. 그 두 번째 곡은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즈 협주곡의 2악장 선율이 나왔네요. 몇 주 전에 김학선 씨 나왔을 때 그 재즈 기타리스트 짐 홀의 음악으로 또 만나봤던 선율인데 아무튼 Far Away 이었습니다. 77년 앨범 이파네마 소녀를 부른 그 여자라는 앨범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그 음악 솔곡이었고요. 어릴 적부터 우상이었던 챗 베이커와의 콜라보를 이룰 수 있어서 이후에도 자신의 최애 음반이다라고 본인이 아스트루드 지우베우투가 회고했다라고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새하라도 기대해 주십시오. 멕시코 음악 두 곡입니다. 밴드 신반데라의 2003년 곡 Puede ser, 그럴 수도 있어. 스페인의 또 다른 밴드 Presuntos Implicados와 함께 했고요. 역시 멕시코의 카밀라의 연주한 노래로 Mientes, 거짓말하는 세어맹이 전한 노래 이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인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포르투갈의 아나모라가 부르는 디아드 폴가입니다. 파두의 무겁고 비에 넘치는 전통을 낙천적으로 부수고 그 표현 양식을 넓힌 아티스트 아나모라가 2015년에 발표한 여섯 번째 앨범 모우라의 수록곡입니다. 이 파두의 리듬과 멜로디를 경쾌한 스타일로 탈바꿈시키면서 무거운 노랫말 역시 긍정과 낙관의 태도로 이완시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좁은 골목에 아침이 찾아오자 창문으로 해가 비쳐든다. 멋쟁이 영감님은 전동드릴을 잠시 멈추고 수탉은 쉬고 아이는 웃는다. 오늘은 무조건 그래.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평온하다. 2층에서 틈만 나면 전쟁을 선포하던 부부도 평화협정을 맺고 여바란 듯이 서로에게 애정을 퍼붓는다. 오늘은 쉬는 날. 허둥대며 서두르지 않아도 돼. 치마, 하이힐, 마스카라에 힘입어 거리를 나선다. 차들도 멈춘 것처럼 보인다. 경찰도 오늘을 즐기고 단속원도 벌금을 매기지 않는다. 관광객은 내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준다. 라우라 부인은 오늘 신문을 읽고 부엌에는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보인다. 하루하루 일에 짓눌려 버티는 우리에겐 재충전이 필요하지.

오늘만큼은 흥겨운 파도로 얼마든지 자축해도 돼. 오늘은 쉬는 날, 각자의 됨됨이로부터 쉬는 날, 해야 해서 하는 것들로부터 쉬는 날, 적어도 한 번은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는 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포르투갈의 파디스타 파두를 부르는 아나모라의 2015년 여섯 번째 음반 수록곡인 디아드 포가 쉬는 날 노래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3829님께서 파두 이렇게 경쾌할 수도 있군요. 슬픈 노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서프라이즈는 인류 역사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아까 아스루드지우 배우도 얘기도 당시 라디오에서 음악 듣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서프라이즈였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네요. 명랑한 파두라니 콩콩님께서도 이미 말하자면 뭐 내가 알던 파두답지 않네 뭐 이런 분위기란 거잖아요. 아티스트의 목적이 그거였답니다. 예, 파두도 경쾌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상이었다는 거죠. 김아리님도 듣다가 피식 웃었다, 해석이 재밌다, 노래가 흥겹다 이런 평가였는데요. 아니 마지막 줄에 약간 그 울림이 좀 있지 않나요? 피식 웃는다면은 이게 현실성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적어도 한 번은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는 날, 그런 날은 없다. 현실주의자 김아리님. 그 남편의 말투는 좀 해결이 되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는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오랜만에 또 컴백하신 임희윤 기자와 함께 하고요. 이 파두는 어떨까요? 포르투갈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브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브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80년대 미국 퓨전 재즈의 대표 레이블 GRP의 설립자이자 재즈 뮤지션 피아니스트 데이브 그루신의 84년도 나이트라인즈 앨범에서요. 보사 바로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은 5091 문자로 주셨네요. 열디 안녕하세요. 갑자기 패기 9 음악이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나나나. 그렇죠. 패기 9의 음악도 저에겐 굉장한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음악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그런 것이었는데 들어보죠. It goes like na na na. 24년도 발표 데뷔 음반 I Hear You 수록곡입니다. 음악 듣고요. 바로 이어서 임희윤의 뮤직 설레 함께 하시죠.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요. 색이 번뜩이는 테마 열전을 펼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테리블, 말과 글에 미친 드립을,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선례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민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랜만이에요.
1: 네, 오랜만입니다. 네,
0: 그 이유를 밝힐 수 없는 외유, 네. 무사히 잘 끝내셨죠?
1: 네, 잘, 예, 돈 잘 벌고 왔습니다.
0: 돈 잘 버시는, 네. 거죠? 그리고 새우맹 이제 저희 그 공개 방송이,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전에 공개 방송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셨다고. 너무, 네, 뭐. 너무 반가웠는데, 네. 오늘 들어보니까, 네. 아, 그게 말이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갈팡질팡 하신다고 들었는데.
1: 아, 그날 좀 일정이, 네. 앞뒤로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일산까지 왔다가 갔다가 다시 가야 돼서 이제 고민 중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조금 전에 농담이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잠깐 마이크를 넘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지금 부담스러워서.
0: 잠깐이 아니라 그냥, 네. 아예 초반에 제가 이제 탁 원로처럼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네. 오프닝, 네. 그다음에 마이크를 아예 넘기고
1: 저한테,
0: 네, 탁 이렇게 바람과 함께 퇴장하는,
1: 네, 너무 상상력이 거침 없으신데요.
0: 네. 네, 그것도 멋지지 않을까요?
1: 아, 입금 되면은 뭐, 네. 감수하겠습니다.
0: 아니, 입금 돈이구나.
1: 입금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근데 뭐, 아니, 당연히, 네. 너무 축하해드려야, 네. 되는 마땅한 자리고.
0: 오시면 든든할 것 같아서 뭐, 네, 제가 뭐 마이크 넘기는 건 좀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1: 네,
0: 아니, 뭐 이렇게 같이, 네. 같이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또, 네,
1: 그것도 괜찮죠.
0: 재밌을 것 같은데, 네.
1: 뭐 일정상, 네. 한번 좀 세밀하게 계획을 짜봐서 무리가, 네. 안 되면 제가 최대한 어쨌든 와서 반드시 축하를 드리고 또
0: 안 온다는 얘기네. 안 온다는
1: 나누고 얘기야. 싶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네.
0: 시간은 4시.
1: 네, 4시.
0: 네, 4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 자,
1: 축하드립니다.
0: 네. 아유, 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오늘 테마도 역시 흥미롭네요. 이건 도저히, 네. 뭐 예상을 못하겠어요. 어떤 스토리가 음악마다, 네. 있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카세트 테이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음반사에 오랜만에 아는 지인분이 있어가지고 놀러 갔다가, 네. 카세트 테이프를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신보 나왔는데, 네. 뭐 CD도 이렇게 한두 장 주시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두 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미안하다는 식으로, 네. 아, 이런 거 안 들이 이런 거 없으시죠?
0: 일단은 어떻게 들어요? 요즘은, 네.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네. 너무 반가웠어요.
0: 카세트 테이프 좋아하시는군요.
1: 집에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도 있을 뿐더러.
0: 아, 있군요.
1: 네, 테이프 지금은 잘 안 모읍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좀 많이 모았었거든요.
0: 네.
1: 그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예쁘고 옛날 생각나고.
0: 저도 음악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을 때가 이 카세트 테이프 세대거든요.
1: 네.
0: 그래서 노스탈지하고,
1: 네.
0: 사실 내구성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복사하던 기억도 막 나고,
1: 네.
0: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1: 그렇죠.
0: 시절의 그래서, 음악들.
1: 네, 그 조성진 씨 음반을 카세트 테이프로 주시더라고요.
0: 특이하네요.
1: 그, 네,
0: 뭐 그래서 프로모용으로 몇 장
1: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일반으로 출시했던 것 같고, 그 선명한 노란 딱지죠. 도이체 그라모폰,
0: 맞아요.
1: 그 마크가 딱 박혀 있는데, 정말 어린 시절에 집에, 네. 있었던 그 노란 딱지가 박혀 있던 카세트 테이프가 생각나면서
0: 비발디 4개 뭐 이런,
1: 그렇죠.
0: 거.
1: 네. 너무 반갑고, 네. 더더군다나 그게 이제 비교적 최근 음반이기 때문에, 더.

0: 이게 뭔가 아, 너무 좀 가슴이 벅찰 정도로
1: 이게
0: 좋더라고요.
1: 포장이 딱
0: 네.
1: 바이닐 포장이 딱
0: 되어
1: 랩핑이 돼
0: 있고,
1: 있고
0: 네.
1: 그럼 이걸 뜯어서 들어야 되나 뭐좀 고민하셨겠네요.
0: 고민이 되죠, 당연히. 이걸 그냥 다 꽂아만 둬도 왠지 뿌듯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음원 사이트에 다 있고.
1: 그러니까
0: 그런데 또, 아, 한번 또 뜯어보고 싶기도 하고.
1: 그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렇게 약간 플레이백이 되는 상황에서 리와인드나 포워드 버튼 눌렀을 때그그 효과 아시죠?
0: 알죠, 알죠.
1: 예,
0: 네.
1: 그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넘기거나 뭐 뒤로 갈때 소리.
0: 아, 다양한 그 스킬들이 있죠. 또 팟캐스트 많이 다뤘던 분들은 그것도 공테이프에다가 녹음도 하시고 믹스테이프도 만들고 아, 뭐이 추억이 뭐 방울방울 너무 많죠. 얘기할 거리가 사실은.
1: 근데 부제가 있어요, 오늘 테마에.
0: 그래, 오늘 테마는 괄호 열고 침대맛에서 오토 리버스까지 말줄임표 괄호 닫고 카세트 테이프가 살려낸 노래들이라는 테마를 가져와 봤습니다.
1: 침대맡에서 오토 리버스까지.
0: 네, 이거는 실제로 뭐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그 음악 만드는 입장에서 이 카세트 테이프가 정말 기묘한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제작에 영향을 끼친 그런
1: 아,
0: 음악들을
1: 그 스토리의 중심에 카세트 테이프가 다 있는 거구나.
0: 그렇죠. 뭐 때로는 약간 뭐 스토리상은 릴 테이프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카세트 테이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1: 그 매그네틱
0: 그렇죠.
1: 테이프라는 매체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0: 맞아요. 네.
1: 스토리들의. 아, 오늘 첫 곡은 역시 그 굉장히 커렌트, 요즘 핫한 요소와 연관이 또 있네요.
0: 맞아요. 뭐 국내에서도 13일에 그러니까 이번 지난주였군요.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 마이클이라는 마이클
1: 전기
0: 잭슨
1: 영화.
0: 다룬 작품이죠. 지금 뭐 국내에서도 조금씩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특히나 미국, 영국은 지난달에 개봉을 이미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 정도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작품 2018년도 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제작비를 들였거든요.
1: 아, 그랬군요.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단 2주 만에 수익이 6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는 한 4배 정도 이미 걷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종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죠. 이미 UK 차트, 영국 앨범 차트에서는 마이클 잭슨 베스트 앨범 1위로 지금 올라왔어요.
1: 항상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조인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영화 잘
0: 맞아요.
1: 되면 과거의 음악들이 막 소환돼 가지고 이렇게 차트에
0: 네,
1: 올라오고.
0: 맞아요. 심지어 영국 그리고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도 뭐 빌리진, 비릿 이런 곡들이 지금 상위권으로 쭉쭉 올라오고 있고요. 대단한 신드롬. 그 마이클 잭슨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저 오늘 고르신 이 노래는 압니다.
0: 아는
1: 아는데,
0: 곡이죠.
1: 라디오 플레이도 웬만큼 있었어요.
0: 맞아요.
1: 근데 그렇게 유명한 아까 언급하신 그 곡들에 비하면 사실 주목을 그렇게 받은 곡은 아닌데.
0: 그렇죠. 그러니까 1982년 '스릴러'라는 작품, 영화에도 이제 등장을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등장하는 그 앨범인데 이걸로 사실 팝의 황제에 올라섰죠, 마이클
1: 이
0: 잭슨이.
1: 음반으로 스릴러.
0: 그렇죠. 네, 이 앨범에서 10곡 중에 총 7곡이 빌보드 탑 10에 올라오는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록을 세웠었는데.
1: 정확히 몰랐는데 그런 엄청난 기록이었군요.
0: 네, 그리고 이 앨범 뭐 모든 곡이 뭐 유명하지만은 3대장이 있죠. 비릿, 빌리진, 스릴러 3대장이 있는데요. 뮤직비디오도 다 유명하고 휴먼 네이처는 거기에 비하면은 조금 슬로우 템포의 곡이긴 하지만 이 곡도 뭐 대단한 명곡이고 영화 마이클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에 등장을
1: 나와요, 이
0: 무대가 예,
1: 노래가?
0: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곡 같은 경우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라는 오늘의 주제와 좀 연결이 될것 같은데 이 작곡가가 락밴드죠. 토토 멤버예요. 스티브 포카로.
1: 이
0: 그거 맞죠?
1: 포카로 삼형제 중에
0: 맞아요.
1: 한 사람.
0: 네, 맞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뭐 보통 마이클 잭슨 자체가 워낙에 아이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의 뭐 가창력, 뭐춤 실력, 음악성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지만 당연히 이 전성기의 메인 프로듀서였던 뭐 퀸시 존스 그리고 뭐로 템퍼트리라든지 다양한 송라이터들 특히나 편곡이나 작곡이나 연주를 맡았었던 주로 토토 멤버들 이분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곡 같은 경우에는 토토의 스티브 포카로가 이제 작곡을 했고 여기에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있죠.
1: 너무 궁금해요.
0: 네, 원래는 이제 퀸시 존스라고 하는 이제 메인 프로듀서와 친한 게 바로 토토의 또 다른 건반 주자였던 데이빗

0: 페이치였어요. 이 토토는 투 건반 시스템입니다.
1: 그렇죠.
0: 보통 락밴드 하면은 기타가 두 명인 경우가 이 당시에 많았었는데, 이 토토의 특징은 건반이 두 명이었어요.
1: 기타는 한 대고,
0: 그렇죠.
1: 네.
0: 데이빗 페이치와 스티브 포카로였었는데, 그래서 데이빗 포카로가 우리 퀸시한테 자기 곡을 좀 마이클 잭슨한테 팔기 위해서
1: 아,
0: 테이프에다가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1: 데모 같은 거
0: 데모
1: 이렇게
0: 곡들,
1: 넣어가지고,
0: 내가 만든 곡들인데 이거
1: 네.
0: 죽이지 않아라고 하면서 퀸시 존스한테 건네준 겁니다. 근데 퀸시 존스가 아무리 들어봐도 별로인 거예요. 별로였는데 A면에 쫙 녹음이 돼 있었어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를 그냥 무심코 틀어놓은 겁니다. 근데 퀸시 존스 그때 당연히 부자죠, 이미.
1: 도대체
0: 부자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오토리버스 기능이 80년대 초반임에도 있었던 거예요.
1: 최상위 기종에만 있는 오토리버스.
0: 그렇죠. 그런데 A면이 데이비 페이치가 녹음한 데모곡이 다 끝나고 딸깍하고 오토리버스가 되면서 B면에 녹음돼 있었던 이 스티브 포카로가 작곡한 곡이, 생각지도 않았던 곡이 나옵니다. Why, why, 따라라라라라라. 이 곡이 나오는 순간 퀸시 존슨 이거다. 데이비 페이지 필요 없고.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0: 네.
1: 퀸시 존스가 만들었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그런
0: 그렇죠.
1: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따라라라라라라라. 이 부분에 원래는 지금 가사가 들어가 있죠. 지금 버전에는. 따라라라 휴먼 네이처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 가사가 없었어요. Why, why만 있고 이 부분은 그 신세사이저 건반 음으로 되어 있었어요.
1: 아, 보컬 멜로디는 그 부분엔 없었고,
0: 없었고. 그런데 이것만 듣고 퀸시 존스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건 스릴러 앨범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게
1: 역시,
0: 이제 휴먼 네이처가 생긴 거죠.
1: 퀸시 존스의 안목도 대단했다, 뭐 이런 얘기기도 하네요.
0: 그렇죠. 이 데이비 페이치는 이제 남 좋은 일만
1: 질투심에 막 밴드를 탈퇴하고 그러진 않았죠.
0: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데이비 페이치 스티브 포카로 두 더블 건반 체제가 1970년대 후반 토토 결성부터 해서 8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토토 뭐 4라는 앨범 비롯해서 정말 많은 명작을 탄생을 시켰고, 오히려 스티브 포카로가 먼저 이제 탈퇴를 하게 되죠. 1987년에. 예.
1: 그랬군요. 아무튼 휴먼 네이처의 마이클 잭슨의 보컬은 다른 뭐 스릴러나 비릿에 비해서 좀 힘을 뺐다, 뭐 절제했다, 뭐 이런 평을 할수 있는데
0: 그렇죠.
1: 요즘 보컬 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알맹이가 단단한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스릴러 하면은 그런 강렬한 댄스곡들, 비트 강한 곡들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휴먼 네이처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마이클 잭슨 커리어의 명곡이고요. 이 영화 마이클에서도 뭐 다른 곡들도 워낙 강렬해서 빌리진에서 문워크를 추는 장면이라든지 강렬하긴 한데, 이 휴먼 네이처 같은 미디엄 템포의 곡에서 훌륭한 가창을 하면서도 마이클 잭슨이 거기에 굉장히 감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퍼포먼스 하거든요.
1: 너무 신기해요, 그게.
0: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연습해서, 연습도 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랄까, K-pop 가수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을 장기간 받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독학 플러스 그냥 몸 안에 피에 그냥 들어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1: 아무튼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오늘 임희은의 뮤직 설레 첫 곡입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 관련 그 이야기 참 재밌었는데
0: 네,
1: 일단
0: 오토리버스가 한건 한. 네.
1: 그러니까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이미윤 뮤직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침대맡에서 오토 리버스까지 카세트 테이프가 살려낸 노래들을 테마로 골라오신 첫곡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드릴러 음반에서 듣고 왔습니다. 쥐아라 쥐아쥐아 쥐아샤샤 이런 부분도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1: 그러게요.
0: 네, 그냥 그 뒤에는 또 타라타타 이렇게 바꾸고 막,
1: 네.
0: 예. 상당한데요. 노랫말도 희망적이네요.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교감하려고 하는 게 인간 본능이다 뭐 이런 얘기라면서요.
1: 그렇죠.
0: 반대요.
1: 약간 관능적인 뭐또 욕망에 대한
0: 아,
1: 이야기도 있고
0: 그렇겠군요.
1: 도시에서의 어떤 넘쳐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로움과 서로 뭐 결합하려는 욕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간 본성이다.
0: 밤되면 왜 자꾸 나가니? 그러니까 욕망이야. 뭐
1: 그렇죠.
0: 이렇게 얘기하는 것
1: 맞아요.
0: 같기도 하고.
1: 밤되면은 참 너무 외롭고 이게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게다뭐 인간 본성이지 어떻게 하겠어.
0: 어디라도 가서.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요즘 마이클 영화 때문에 마이클 잭슨 곡들이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던데 비교적 성공 안 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곡이 나와서 반갑다. 음악 여행님께서 이렇게 반가워해 주고 계시네요.
1: 네.
0: 어제 친정 엄마랑 마이클 보고 왔습니다. 아, 에일린 6149님께서 이렇게 써 주셨는데 요즘 어머님, 그러니까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자녀분 데리고 극장 가는 게또
1: 네.
0: 막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붐처럼.
1: 맞아요. 요즘에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0: 네.
1: 마이클 잭슨 세대에 가까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0: 그렇죠.
1: 이제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사실은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들, 딸들 데리고 가서 극장에서 보고 왔는데 나보다 아들딸이 더 좋아하더라.

0: 대해서.
1: 네.
0: 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1: 맞아. 저도 네. 이제 다음 달에
0: 그 마이클 잭슨 강의하러 가십니까?
1: 네, 판교에 마이클 잭슨 강의하러 가고요.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또 네. 다양한 얘기를 네. 할
0: 그러면 예정입니다. 이 오늘 들으신 이 곡도 휴먼 네이처도 당연히 트시겠네요.
1: 그러려고요. 네.
0: 자 오늘 침대맡에서 오토 리버스까지 카세트 테이프가 살려낸 노래들 이 테마로 고르신 두 번째 음악 만나보죠.
1: 네, 뭐 많은 그 레전드라고 일컬어지는 전설적인 아티스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동경과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작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은 와, 이 사람들도 그냥 사람이고 우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하고 조력자들의 공도 굉장히 크구나 이런 걸 항상 느끼게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핑크 플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평전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네. 우리는 뭐 그들의 어떤 치밀한 뭐 건축하듯 뭐 설계된 어떤 전개와 이런 것들을 환상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알고 보면은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밤새 막 그냥 녹음 몇 시간씩 하고 가면은 엔지니어가 와서 다 편집해서 들려주고 네. A로 갈 거예요, B로 갈 거예요, C로 갈 거예요. 멤버들이 선택 숙취 속에서 선택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와.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천재라는 건 좀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장면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레디오헤드의 네. 이디오테크라는 곡이고요.
0: 키드 A의
1: 키드 A죠. 2000년에 예. 발표가 된 정말 좀 혁신적인 앨범이었었고. 네. 이 기타리스트고 지금은 영화 음악가로 그쵸?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니 그린우드 이 사람 영화 음악 하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할 정도인데 기타리스트 조니 그린우드가 이제 모듈러 신세사이저에 빠져서 이제 키드 A 시절의 라이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뭐 쉽게 말하면 막 뭐가 막 많이 꽂혀 있는 그런 케이블이 막 색색깔로 되어 있어서 그거 막 만지작거리고 이거 뭐 기타 치던 네. 사람 저기서 네.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바로 그 악기죠. 모듈러 신세사이저에 꽂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즉흥 잼을 혼자서 막 한 거예요. 이걸 테이프에 녹음을 한 겁니다. 네네네. 한 40분 정도 분량을 녹음해서 이거 한번 들어볼래 하고 보컬 톰 요크한테 던져준 거예요. 근데 이 톰 요크가 굉장히 또 성실한 사람이어서
0: 네, 다 들어봤어.
1: 네, 네, 그 소음에 가까운 뭐 실험적인 그거를 40분 내내 들은 거예요. 열심히 우리 기타리스트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앞서 퀸시 존스가 데이빗 페이치의 그거를 다 패스하고 스티브 포카로로 갔듯이 딱 네 개의 코드가 등장하는 몇십 초의 분량에 완전히 꽂힌 겁니다. 찾아낸 거예요. 이거다.
0: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5시간이었다고요? 그 분량이? 아, 50분이었다.
1: 40분.
0: 네, 40분 네. 녹음 분량 중에서 한 40초.
1: 맞아요. 네, 이걸 찾아낸 겁니다.
0: 그래도 뭘 건졌어요.
1: 대단한 거예요. 네,
0: 건진 건데.
1: 건진 거 대단한 네.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조니 그린우드가 작곡했다기보다는 이 폴 렌스키라고 하는 현대음악가의 곡 중에서 밀트 운트 라이제 제가 네. 독일어를 잘 못해서 네. 한 18분짜리 그 현대음악 곡이 있거든요. 굉장히 네. 난해한 곡인데 네. 거기 잠깐 등장하는 코드 4개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반복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그 모듈러로 구현을 한 건데 그 부분을 그대로 모티프로 해서 톰 요크가 이제 흥얼거리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곡이 바로 이 키드의 대표곡인 이디오테크입니다.
0: 이게 싱글 컷이 된 적이 있나요?
1: 그렇죠. 아. 키드에서는 가장 뭐 대중적으로는 히트를 한 곡.
0: 아, 참 아이러니하네요. 굉장히 그렇죠. 뭐 훅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당시에는
1: 맞아요.
0: 이게 맞아요. 굉장히 그 IDM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니까
1: 네.
0: 이게 또 춤추기 좋은 어떤 아무래도, 게 있었나 봐요.
1: 아무래도 네. 키드 A 곡 중에서는 제일 네. 좀 댄서블한 좀 비트가 업비트의 곡이기 때문에
0: 이때부터였나요? 라디오에도 음악이 약간 댄스 음악 같은 그런
1: 그렇죠.
0: 양상을 띄기 시작한
1: 톰 요크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하고
0: 네. 이 지점부터인가요?
1: 이 지점이죠. 이 지점.
0: 아, 그랬구나.
1: 이게 가사도 늘 이게 라디오에도 가사에 등장하는 어떤 현대사회 현대인들을 좀 아,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지만 좀 이렇게 사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비꼬는 듯한 그런 가사 중에서 2000년이면 사실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이잖아요.
0: 아, 그렇구나. 그냥 폴더 네. 아니면 뭐 그냥
1: 휴대 전화 정도 네. 있는
0: 통신만 그냥 하는 네, 통신기
1: 그 시대인데 이 뒤쪽에 가사 가면은 그 휴대폰 중독을 묘사하는 듯한 그런 가사가 나와요.
0: 와.
1: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예지력이 있었구나.
1: 그러니까요.
0: 네.

0: 그런 중독에 대한 언급도 있고. 이거가 저는 제일 잘 들리는 가사가 이거였거든요. Woman and Children First.
1: 그렇죠.
0: 이 반복적으로 여자와 아이들 먼저.
1: 네.
0: 이게 뭐 타이타닉 침몰할 때 이
1: 그렇죠.
0: 뭐 선원들이 방침이었다며요.
1: 그러니까요. 이제
0: 구조의
1: 유명한 말이죠.
0: 순서를 뭐 얘기할 때
1: 네.
0: 이 노랫말이 근데 이 내용과 이거와
1: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자동기술법 같은 가사긴 하지만
0: 아,
1: 뭐 종합을
0: 자동기술.
1: 해보면
0: 네.
1: 약간 핵전쟁의 공포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벙커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자와 아이들 먼저라고 얘기를 외치는데 이거 굉장히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고 심지어 빙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경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종합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0: 네.
1: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라디오헤드의 키데이 음반에서 이디오텍 오늘 뮤직 설레 임희훈 기자의 두 번째 선곡입니다. 듣고 오죠.

0: 기행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두 번째 선곡 라디오헤드 5집 음반 키데이 수록곡이죠. 이디오테크 잘 들어봤고요. 이뭐 전통적인 그런 현대음악 전자음악을 학구적으로 하시는 폴 렌스키가 총매가 돼서 뭐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곡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오늘은 라이브 실황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디오테크라는 제목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요.
0: 네, 한국의 그 삐삐밴드인가? 바보버스처럼 인상적이었어요. 바보버스라는
1: 맞아요,
0: 곡이
1: 맞아요.
0: 나왔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0: 이디오테크.
1: 이디엇, 바보와
0: 네.
1: 디스코텍 또는 비블리오텍.
0: 그러면 뭘까? 바보들만 가는
1: 바보
0: 도서관인가?
1: 바보관으로 하시죠. 네.
0: 바보관 전시되어 있는.
1: 네. 왜냐면은
0: 네.
1: 디스코텍도 뭐 국일관 이런 게 있으니까 도서관도 관이고
0: 관이니까.
1: 바보관 정도로 천치관 정도로 번역하면
0: 다양한
1: 되지
0: 천치들이
1: 않을까?
0: 이렇게 즐비한. 그게 더 많네요. 역시
1: 네.
0: 탁월한 임 기자의 해석.
1: 통번역 쪽에 요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새은행 때문에. 네.
0: 그만해요.
1: 적당히
0: 네.
1: 하겠습니다. 네.
0: 세 번째 음악 만나볼까요?
1: 네, 더 롤링 스톤스 뭐 기념비적인 밴드고 뭐 비틀스와 함께 1960년대에 뭐 영국을 대표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기타 락 음악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곡이고 한국인이라면 또 모르기가 힘든 그런 곡이에요. 이 방송 시그널로도 많이 쓰이고
0: 이
1: 그래서
0: 노래가?
1: 네, I can't get no satisfaction이라는
0: 네, 그냥
1: 곡이죠.
0: 줄여서 Satisfaction으로도 유명한
1: Satisfaction이라고도
0: 이거.
1: 하는
0: 예.
1: 저기 그 문화방송의 그
0: 아,
1: 캠프 거기 이제 이
0: 이걸
1: 롤링스톤스의
0: 써요?
1: 원곡 버전 아니지만
0: 예.
1: 편곡된 버전으로 이제
0: 아,
1: 오프닝 시그널 나온 지가 수십 년 됐죠 이제.
0: 이 리프를 쓰는구나. 이 상징적인
1: 네,
0: 멜로디를.
1: 그럴 정도니까
0: 네.
1: 굉장히 정말 아이코닉한 곡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1965년에 싱글로 발표가 됐었고
0: 네네.
1: 또그 뒤에 3집인 Out of Our Heads라는 앨범에 또 수록이 되기도 했고요.
0: 네네.
1: 뭐 비틀스도 마찬가지 1, 2집 뭐 2, 3집 때까지 그랬지만은 커버곡이 더 많았어요 정규
0: 맞아요.
1: 앨범에. 예, 그러면서 자기 곡들을 조금씩 넣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창작자로 거듭나게 되는데
0: 네네.
1: 롤링스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집까지만 해도 다 커버곡이었었고 이 3집에 이르러서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곡을 뭐몇 개씩 넣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다음 앨범인 Aftermath부터 자작곡으로 다 채우면서 지금의 전설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
0: 네네.
1: 비교적 초기에 만든 곡 치고는 아직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곡이고요. 이 곡이 이제 기타리스트인 키스 리처즈가 침대 맡에서 이제 막 졸면서 기타, 통기타 들고 이제 막 치면서 뭐 이것저것 해본 거죠. 그러면서 카세트 리코더를 이렇게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게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다가 그대로 그냥 잠이 들어버린, 꿀잠을 자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아참 어제 뭐 녹음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서 다시 플레이를 눌러봤더니 바로 이 유명한 따따다다다 이게
0: 얼마나 기뻤을까?
1: 그러니까 기억도 잘안 나는데 이렇게 좋은 곡이 나와 있으니 이게 한몇초 흐르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음악이 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40분이 여기도 40분이에요. 40분 동안 계속 들었는데 40분 동안 어떤 사람이 계속 코만 골고 있더래요. 자기가.
0: 그러니까 이렇게 뭐 침대든 소파든 누워가지고 기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치는 거를 계속 테이프로 녹음을 한
1: 그렇죠.
0: 좋은 방법인데.
1: 그러니까 항상 켜두고 계시죠.
0: 요즘 그런 생각은 해요. 아, 앨범 만드는 사람 중에 저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그냥 스튜디오 통으로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아무거나 녹음하다가 걸리는 거. 예,
1: 그래요.
0: 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이게 바로 그런 경우군요. 키스 리서즈가
1: 그렇죠. 그나마 아마 그 졸음이 한 2, 3분만 일찍 왔어도 이것도 안 누르고 그냥 잠들었으면 이 곡이 탄생 안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나마 개인용 카세트 테이프 리코더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잠에 빠져들기 직전에 어쨌든 녹음 버튼을 눌렀다는 것 이게 이제 살려낸 거죠.
0: 그렇군요. I can get no satisfaction. The Rolling Stones의 1965년 곡입니다. 듣고 오죠.

0: 한때는 또 영국의 방송사가 금지곡으로 지정한 이력도 있다라는 곡 The Rolling Stones의 I Can't Get No Satisfaction 1965년 발표 곡 이미윤 기자의 세 번째 선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살려낸 노래들 요 주제로 고르신 오늘의 마지막 곡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롤링스톤스 관련해서 뭐 더 재미난 얘기가 있나요, 혹시?
1: 뭐 롤링스톤스
0: 그 이후로 뭐 자다가 또 나온 게또뭐 히트곡이 됐다든가 뭐 그런 건 없죠?
1: 뭐 이를테면 비틀스의 예스터데이도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개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0: 꿈과
1: 그렇죠.
0: 관련 있나?
1: 폴 매카트니 꿈속에서 들은
0: 그 얘기도
1: 멜로디로
0: 들어봤다.
1: 깨어나자마자 이거 뭐 죽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피아노에 바로 앉아서
0: 앉아서.
1: 연주하고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꿈에서 들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으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들려주죠. 이거 혹시 내가 어디서 무의식적으로 표절한 거
0: 아,
1: 아닐까?
0: 역시 치밀하구나.
1: 네. 네, 아니

0: 라고 다들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 예스터데이 같은 그런 아련한 가사가 없었고, 가제가 이제 스크램블드
1: 아,
0: 에그였죠.
1: 맞아, 맞아. 그 얘기도 있었죠. 스크램블 에그
0: 그래서
1: 이러면서.
0: 이게 우리가 볼땐 절대적 천재로 보이지만 처음부터 딱 어마어마한 걸 신처럼 이렇게 딱 내려놓진 않는다는 거.
1: 자, 카세트 테이프가 살린 노래 오늘 마지막 선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이 다이어 스트레이츠고요. 데뷔 앨범에 실려서 말 그대로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곡인데 솔턴스 오브 스윙이라는
1: 네.
0: 곡입니다. 이 곡은 이 리더이자 메인 작곡가 보컬이기도 한 마크 노플러가 원래는 이 아마추어 마치 이 곡의 가사에 등장하는 밴드처럼 아마추어 밴드 활동을 오래 했었고
1: 네.
0: 원래 메인 잡은
1: 뭐, 그럴 수
0: 신문사에서도
1: 있네.
0: 근무를 했고요. 네, 신문사에서 기자로도 근무를
1: 네.
0: 수습 기자로도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강사, 대학 강사, 시간 강사,
1: 그랬군요.
0: 영문학
1: 네,
0: 시간
1: 영문학.
0: 강사로 근근이 이제 버티면서 밤에는 밴드 활동하고 이러다가 런던에서 비 오는 날
1: 네.
0: 어떤 펍에 쑥 들어갔다가
1: 네.
0: 이 정말 약간 아마추어 밴드가 재즈를 연주하는 옛날 재즈, 뉴올리언스 재즈를 연주하는 광경을 보고 와, 딱 봐도 기타 코드를 정말 너무 잘 잡고 내공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걸 심지어 뭔가 과시하려는 기타 솔로를 화려하게 해서 이런 욕망도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딱 봐도 저분들은 나처럼 직장인 밴드고 메인 잡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 보여. 어떤 그런 어떤 자신의 마음을 투영해서 쓴 그런 가사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영문학도이기도 하고 또
1: 네.
0: 기자 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런 예리한 관찰력, 디테일에 대한 묘사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솔턴스 오브 스윙을 명곡으로 만든 어떤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곡을 완성을 하고 아마추어 시절이었잖아요.
1: 네네.
0: 친한 사람이 아무래도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1: 네.
0: BBC 런던 지국의 라디오 DJ가 있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데모를
1: 네.
0: 녹음한 거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보고 한번 평가해줘. 이거 우리 데뷔해도 되나? 그런데 이 데뷔가 이제 너무 DJ가 너무 좋아서 그냥 바로 틀어버립니다. 라디오에
1: 아, 라디오
0: 틀면서
1: 방송에서 틀어버렸어요.
0: 내가 이거를 진짜 얘네들이 음반사랑 계약하는 그 날까지 계속 틀 거야
1: 밀어줄 거야.
0: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곡을 들은 수많은 음반사에서 제안이 오게 되죠.
1: 예전엔 데모 테이프가
0: 네.
1: 이렇게 밴드를 살리는.
0: 실제 카세트 테이프로 된 데모 테이프였죠. 그
1: 그래서
0: 당시에는.
1: 테이프라고
0: 네.
1: 요즘 데모 CD인가? 데모 파일인가?
0: 데모 음원이죠.
1: 데모.
0: 네.
1: 그러게요.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대표곡 명곡 Sultans of Swing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가끔은 마음에도 가시가 돋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굳어버린 감정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이불 속에 쏙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몸은 귀여운 존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라는 방패를 내려놓는다고 해요. 꼬물거리는 아기들의 사진이나 강아지들의 애교 섞인 몸짓을 보는 순간 스트레스 지수가 마법처럼 뚝 떨어진다는 건데요. 어쩌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에는 거창한 위로보다 아 귀엽다 하고 웃게 되는 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달리느라 지친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귀염을 모아 전하고 싶습니다. Hi everyone, I'm DJ Jinjin and I want to be cute for 항공이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라네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호호! 네, 첫 곡으로는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귀엽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상큼한 그런 노래죠. 오프닝에서 귀여운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공인들은 뭐할때 스트레스 지수가 좀 급격하게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확 받고 안 받을 때 아예 안 받는 약간 그런 극과극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 좀 일이 끊기지 않고 뭔가 좀 쭉쭉 뭔가 앞으로 쭉 달려가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좀덜 받다가 이제 뭔가 딱 막혔을 때 나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스트레스를 확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계발이나 이런 거에 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준비 기간이 저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의연하게 대처를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열심히 노력으로 채워가는 걸 보통 저는 추구하는데 그런 게안될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약간 무슨 행동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폭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잡니다. 폭식과 잠, 겨울잠 자기 전에 막 곰이 엄청 먹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엄청 많이 먹고 한 번에 자면 막 14시간 막 이렇게도 잡니다. 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요소 너무 많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일단 내가 뜻하지 않는 뭔가 갑작스러운 상황, 나를 당황시키는 뭐랄까, 그 감정이 저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뭔가 내가 발표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생각을 못했던 질문이라던가, 막 이런 거를 할때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잠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귀여운 걸 보면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 마음을 녹이는 귀여운 존재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는 너무 귀여워하지만, 알러지가 있어서 오히려 저에게 스트레스를 좀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알러지가 바로 올라와서, 고양이는 너무 좋아하지만 그 알러지가 너무 힘들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고, 강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강아지만 보면 막, 막 쪼물딱 쪼물딱 막 찹쌀떡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귀여움을 저는 항상 강아지를 보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보면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라는 건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버거워. 그만큼 잘하고 싶어. 같은 마음의 목소리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이돌 한국어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K전래동화 극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의 손오공, 그리고 오마이걸의 던던댄스까지 이어집니다.

0: 전래동화극장과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강영호님, 박지음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유명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2: 음악할 때 성우 박지음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2: 아, 처음 뵙겠습니다.
0: 두 분은 또 앰퍼센드원의 캠디 막디와 함께 미스터리 K 넘버 2 코너를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활약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2: 아.
0: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코너 만들어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지요?
1: 네, 저희가 또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주제가 스트레스였습니다. 두 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좀뭐 하는 편이세요?
2: 근데 사실 앞에서
0: 네.
2: 이미 찐디가 말씀을
0: 어떤
2: 해주셔가지고,
0: 거죠?
2: 저도 약간 잘 먹고 잘 자는 게
0: 야,
2: 해소법이라, 근데
0: 네.
2: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0: 네.
2: 저는 단걸 좋아해서, 뭔가 케이크나 약간 그런 단 디저트 이런 걸좀 먹고 잘 자려고 합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0: 네.
1: 약간 일시정지?
0: 아.
1: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막
0: 아.
1: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오면, 또 결정하고, 선택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뒤처리까지.
0: 맞아요.
1: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일시정지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0: 아, 잠깐 뇌를 멈춰두고,
1: 네네,
0: 아무것도
1: 맞아요.
0: 받지 않겠다
1: 네네.
0: 선언을 하시는군요.
1: 맞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약간 특효 처방 같은 것도 있을까요?
1: 저는 일단 일시정지이기 때문에.
0: 잠깐, 플레이 버튼을 좀
1: 네네.
0: 늦게 누른다. 약간,
1: 저는, 예.
0: 이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2: 저는 약간 긴급약 처방이라고 한다면,
0: 네.
2: 젤리를 사서 먹습니다.
1: 젤리.
0: 달콤한 젤리를.
2: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피를 안 마셔요.
2: 안 드시나요?
0: 예. 네.
2: 오.
0: 왜냐면 잠을 많이 자기 위해서, 그리고 수면의 질을
2: 아.
0: 높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2: 네.
0: 저는 커피를 끊습니다.
2: 오.
0: 일시적으로. 예. 네.
1: 잠을
0: 그러면,
1: 좀 청하기 위해서.
0: 예,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6시 이전에만 커피를 마시지만 그냥 하루 종일 커피를 안 마시면 한 9시, 10시 되면 졸려요. 예.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자버리죠.
1: 꿀잠.
2: 진짜
0: 꿀잠.
2: 좋겠네요.
0: 네, 저는 그래서 커피를 끊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스트레스 없는 K 전래동화 극장 시작해 볼게요.
3: 꾸벅꾸벅 졸음이 밀려오는 평화로운 오후의 서당. 글공부에 한창인 아이들을 뒤로 한 채 훈장님이 슬그머니 뒷방으로 들어갑니다.
4: 다들 열심히 글자를 쓰고 있겠지. 아이고, 달달하구나. 달달해.
3: 훈장님이 품에 꼭 안고 있는 건 지난번 말잔치 때 선물로 받은 귀하디 귀한 토종 꿀.
4: 꿀맛이구나. 꽃향기가 입안에서 강강 수월래를 하는구나. 아이들까지 나눠주기에는 양이 너무 적으니 내가 다 먹어버리자꾸나.
5: 훈장님! 가나다로 마마사 체카타파 태종태세 분나세 여성전주 인명서까지 다 썼는데 저 뭐 더 해야 되죠?
4: 어이쿠 임마! 예의도 없이 문을 함부로 여느냐?
5: 아니 훈장님 방 안에서 되게 달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4: 응?
5: 근데 그 등 뒤에 숨기신 건 그거 뭐예요? 혹시 호박엿? 아, 저도 한 입만 주세요.
4: 어허, 이건 아주아주 아주 매운 약이다. 어른들이 먹으면 기운이 나지만 너 같은 어린애가 먹었다간 배가 이렇게 산처럼 부풀어오르는 그런 약이지.
5: 에이, 냄새가 이렇게나 좋은데요?
4: 이 끼누! 원래 입에 쓸수록 향은 좋은 법이란다. 그러니 이 단지 근처엔 얼씬도 말거라. 알겠느냐?
3: 하지만 그 뻔한 거짓말에 속을 전례가 아니죠. 훈장님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꿀단지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5: 얘들아, 우리 그 아주아주 매운 약 좀 구경해볼까?
3: 전례가 거침없이 뒷방의 단지를 꺼내 뚜껑을 열자 방 안에 퍼지는 달콤한 향기. 아이들이 정신없이 꿀을 나눠 먹습니다.
5: 야, 이게 그 매운 약이라고? 너무 달콤한데? 잘 먹었다.

0: 다 먹어버렸잖아. 어쩌지? 아!
1: 바로 그때 훈장님이 서당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찡그랑!
2: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깨져 있어? 누가 이랬느냐?
0: 훈장님.
2: 얘는 왜 울어?
0: 죄송합니다. 실은 요즘 아버지가 기력이 떨어지셔가지고 훈장님의 기운이 나는 약을 좀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2: 그랬는데.
0: 그런데 그만 손님이 끌어져서 단지를 깼지 뭡니까요. 아까운 약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2: 아유, 그 아까운 거. 네가 그걸 다 먹었단 말이냐?
0: 네.
2: 한 방울도 안 남기고?
0: 네. 그런데 훈장님,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저 같은 어린애가 먹었으니 곧 배가 산처럼 부르겠지요. 배가 뻥 하고 터지면 어떡해요? 훈장님, 살려주세요.
1: 울음을 터뜨리며 대성통곡하는 전례를 보며 훈장님은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2: 전례야, 울지 마라. 진정해. 네 배는 괜찮을 거야. 그게 실은 매운 약이 아니라 몸에 좋은 꿀이거든.
0: 네? 꿀이라고요? 아, 그러면 절 속이신 거예요?
2: 그래, 그것도 아주 귀한 토종 꿀이지. 혼자 먹고 싶은 마음에 그만 미안하구나.
1: 거짓말 때문에 호되게 당한 훈장님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 네, K전래동화극장 오늘의 이야기는 훈장님의 꿀단지였습니다.
4: 네, 이 이야기는 꿀을 혼자 먹고 싶었던 훈장님의 귀여운 거짓말에서 시작되는데요. 결국 그 뻔한 거짓말이 훈장님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본인도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3: 아하, 아주 명연기를 쓰셔서 아주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4: 네.
3: 일단 두 분은 이 전래동화 알고 계셨나요?
5: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 네, 저도 예, 보니까 알겠던데요.
3: 훈장님의 꿀단지를 알고 계셨다고요? 전 처음도 들어보는 꿀단지인데.
5: 아예 처음 들어보세요?
3: 네.
4: 이 동화가 훈장님의 꿀단지라는 제목인 줄은 몰랐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동화가 있었지.
5: 네. 저도 제목은 몰랐는데 내용은 너무 친숙한 동화여가지고.
3: 그렇구나.
5: 네네.
3: 사실 이 전래동화에서 훈장님이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렸을 때 나는 몰랐는데 어른들이 하는 거짓말 지금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다. 약간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5: 억울하진 않은데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그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거짓말 패턴 중에서 네. 너 다리에서 주웠어. 야, 빨리 나가봐. 나가서 친 부모님 찾아봐. 나는 가짜 부모님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3: 진짠가?
5: 내 친 부모가 다른 사람인가? 이러면서 되게 어릴 때 진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믿었던 것 같아요. 맞아, 가만히 보니까 별로 안 닮은 것 같아. 이러면서
3: 저는 부정할 수 없었던 게 네. 어릴 때는 아빠 판박이었고 커 보니까 엄마 판박이라 어디 와서 주웠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4: 저도 주웠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우유를 잘 먹어야 키 큰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집은 우유를 구독했는데
3: 네.
4: 물 대신 우유를 마실 정도로 엄청 잘 마셨고
3: 네.
4: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에서 안 받는 체질이더라고요.
3: 아이고.
4: 네, 먹고 나면 다음날 네, 큰일 납니다.
3: 네. 배탈이 나거나.
4: 네네.
3: 저도 사실 우유를 먹었습니다.
4: 네.
5: 오, 일부러 챙겨 드신 거예요?
3: 네. 급식까지 해서. 물론 그 금요일날 초코 우유를 먹기 위해서 구독을 한 거지만
5: 그쵸.
3: 네, 저는 먹었지만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180이 넘었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손톱 밤에 깎지 마라.
4: 들어봤어요. 네.
3: 쥐가 먹어서 막 도플갱어가 간세가 된다 막 이런 얘기들. 요즘에는 손톱 저녁에도 잘 깎습니다. 네. 생각나면 시간 상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들었던 게 한 번씩 걸려요. 뭔지 아시죠?
5: 네. 그렇죠.
3: 손톱 깎으려다가 시간 보면 옛날엔 그랬었는데 아니 뭐 상관없겠지 이러면서 약간 찜찜한 느낌이 살짝은 듭니다.
5: 그렇죠.
3: 살다 보면 모두를 위한 하얀

0: 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선의의 거짓말.
0: 선의의 거짓말. 뭐 그런 거 있죠. 야, 너 진짜 오늘 옷 너무 잘 어울린다. 그냥 그런데.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그건 정말 선의의 거짓말인 것 같아요. 뭐
0: 처음에.
2: 기분이 좋아지니까 딱히 뭐 나쁠 게 없는?
0: 그렇다면 지은님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2: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1: 이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깔고 얘기하니까 되게 소름 돋네요.
0: 그렇죠. 이거를 찐친들끼리는 알잖아요.
2: 그쵸,
0: 그쵸,
2: 그쵸.
0: 그쵸.
1: 그러면은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2: 그냥 뭐 굳이 이거 뭐야? 너왜 거짓말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0: 찢지는 않으니까.
1: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서 물어봤습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끄러워요. 약간, 뭐냐, 너? 야, 오늘 멋좀 부렸는데? 이러면,
2: 정말요?
0: 괜히,
1: 약간 고장나시는 스타일이고.
0: 약간, 고마워는 하는데, 별론가?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건가?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의심하게 되지 않아요?
2: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0: 인생은 지은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괜히 사실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2: 그렇죠.
0: 그냥 있는 칭찬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한 번은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라고 얘기까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서.
1: 충격. 저는 앞으로도 안 하겠습니다.
0: 자, 그런 거짓말들이 있을 거고, 남에게 하는 거짓말 말고,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나에게 자주 하는 거짓말.
1: 야,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달아놓으니까 되게 어색한데,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은
0: 그쵸.
1: 것들도 지켜내지 못하면 거짓말이
0: 거짓말이
1: 돼버리는
0: 되죠.
1: 거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맨날 맨날 운동 꼭 하고 샤워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다짐을 하고도 늘 어기는 것 같아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 자야지.
1: 근데 커피를 마셨네?
0: 커피를 마셨네. 그리고 땡튜브에 재밌는 게 많네. 이러면 이제 누워가지고 막 2시간, 막
1: 맞아.
0: 3시간 이렇게 막
1: 시간 진짜 잘
0: 지나요.
1: 가잖아요.
0: 진짜 잘 가요. 그래서 저는 일찍 자야지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도 새벽 한 4시쯤에 잔것 같아요.
1: 와우.
0: 그리고 그게 익숙해요. 그 새벽 2시 이후에 자는 게, 저는 이제 곡 작업을, 작곡을 하다 보니까, 항상 12시에 집에 보통 들어가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필 받으면 진짜 해 뜨는 거 보고 자고, 이게 패턴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자야지! 라는 게 선의의 거짓말. 지금님은요?
2: 저는 오늘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내야지라는 거짓말을 항상 그 주말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면 하다가 이제 일요일 되면 운동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책
0: 맞아요.
2: 읽어야 되는데 이러고 결국은 다시 또 침대에 눕거나 이렇게
0: 맞아요.
2: 됩니다.
0: 토요일, 일요일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내 마음대로 플랜을 짤수 있는 시간인데도 뭔가 항상 하나 귀찮아지면 끝까지 귀찮아져요. 그게
2: 맞아요.
0: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렇다면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거짓말이 주제고요. 나는 용서한다, 못한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다음에 밥 살게 해놓고 계산할 때만 되면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가는 친구. 용서한다, 용서 못한다. 하나, 둘, 셋. 못한다!
2: 한다!
0: 한다! 어떤 이유로 한다?
1: 지속적으로 제가 당하는 척을 해서 미안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0: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
1: 아니 뭐
0: 버리신다.
1: 친구니까 뭐 그걸 용서 못해 뭐 이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막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진 않아서 근데 대신에 오랜 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자주자주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게 행동하면서 오히려 저쪽이 미안해하게끔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인지
0: 그런
1: 모르겠지만.
2: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0: 그쵸.
2: 그게 있으면 이런 행동을 안할것 같은데요?
1: 그러게요.
0: 약간 영호님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울프땡 스테이크하우스에 갔어요. 갔는데

0: 못 벌어요. 그러면 제가 밥을 사더라도 이 친구가 커피는 사야 돼요. 제 기준은. 그런 약간 예의는 어느 정도 차려줘야 네. 서로 간에 뭔가 존중이 있어 보이는 느낌?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친구는 못한다.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뭐 그냥 만나서 같이 N분의 1을 하는 게 낫지. 내가 밥 살게 해놓고서는 막 이렇게 피하는 건 저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먼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밥 살게 라고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이러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밸런스 게임. 만날 때마다 거의 다 왔어 하면서 한 시간씩 지각하는 친구. 용서한다 못한다. 하나 둘 셋 못한다.
1: 오
0: 못한다.
2: 못한다.
3: 차라리 밥을 안 사는 게 낫지. 아,
0: 기다리게
3: 만날
0: 하는
3: 때마다 네,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친구는 별로입니다.
0: 오, 네. 확실하시네요. 영호님 네. 밸런스 게임 들어보니까 네. 오, 주관이 또렷하신 분이신 것 같고 지은님은요?
1: 아 저는 저도 조금 지각을 자주 하거든요. 한 시간까지는 아닌데 그쵸, 그쵸. 조금 좀좀따리 지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친구가 지각하는 것도 저는 오케이인 편이에요. 그래서 막 예전에 정말 친구가 약속을 해놓고 깜빡하고 잠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늦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다른 거 하면서 잘 기다렸습니다.
0: 그 시간에 그냥 다른 거 하면 된다.
1: 네.
0: 마인드 이시구나. 네, 네. 저는 물론 10분, 20분까지는 오케이인데 1시간씩 심지어 거의 다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2: 만날 때 마다 네,
0: 마다 그리고 거의 다 왔어. 아, 저는 그렇죠? 네. 그냥 아 미안해 나 몇 분까지 도착할 것 같아.
3: 그러니까요. 네,
0: 아 네. 미안해 나 차가 너무 막혀서 이거면 괜찮은데 아,
1: 솔직하게 말하면
0: 네, 솔직하면 네. 얘기 예를 들어 뭐 배가 아파서 나 화장실 가느라 미안해 아니면 오늘 늦잠 잤어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야 너 어디야 전화했는데 어 나 다 왔어 다 왔어 이래버리면 뭐야 얘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럴 수 있죠. 네.
0: 자 이쯤에서 오늘 밸런스 게임도 그렇고 아주 네.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 네. 아주 재밌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죠. 성공요정님 출동.
3: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이영호예요.
0: 네. 성공요정님 오늘 어떤 노래로 준비해 오셨나요?
3: 네. 오늘 그 훈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노래를 꼭 바치고 싶더라고요. 네, 이무진 님이 부른 욕심쟁아를 추천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욕심쟁아 듣고 올게요.

0: 자,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K전래동화 극장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1: 울음을 터뜨리며 대성통곡하는 전래를 보며 훈장님은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2: Today's Korean word is 식은땀. It refers to sweat that runs when someone is extremely nervous or frightened, or abnormal sweating that occurs even when not hot due to illness. In English, it's called cold sweat.
0: 네, 오늘의 한국어 식은땀 토크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식은땀 났던 에피소드 있나요?
3: 아, 있습니다.
0: 뭐죠? 얘기해 주십시오.
3: 정해진 시간에 딱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일대 이거 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제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핸드폰을 딱 보는 순간 하고 식은땀이 정말 그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0: 그렇죠. 이게 뭐 식은땀은 등골이 오싹하면서 그 서늘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저는 싫어요.
3: 네, 너무 싫어요.
0: 너무 그 식은땀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론 아파서 그런 거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 좋은 기분을 주는 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4: 맞아요.
0: 식은땀.
4: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0: 그쵸.
4: 들면서 네. 네. 식은땀이 등 뒤로 흘러야 되는데 약간 겨에 차면서 이렇게 네, 네, 네. 약간 좀 그쵸, 그쵸. 불쾌해지는 느낌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음향시설 고장을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0: 네, 네, 네, 네.
4: 그 무슨 행사가 있어서 네. 제가 음향시설을 만져야 되는 행사가 있었어요.
0: 네, 네.
4: 근데 잘 되던 게
0: 네.
4: 당일날 5분 전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5분 뒤에 지금 온에어인데 네. 안 돌아가니까 막 말씀드린 그 겨에
0: 그렇죠, 그렇죠.
4: 겨터파크를 개장하고 네. 막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결국 다시 껐다 켜고 정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식은 땀이 아니라 정말 땀을 흘렸어요. 네.
0: 음향시설 하니까 생각나는 게 DJ분들이 네. 음악이 갑자기 뚝 하고 끊기는 그런 음향사고들 땡튜브로 많이 봤었거든요.
3: 네네.
0: 그랬더니 이제 발전을 해서 백업 컴퓨터라고 해서 컴퓨터를 두 대를 돌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향기기 뭐 감독님들도 서브로 네. 무언가를 항상 구비를 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뭐 많죠. 음향사고
3: 진짜 많으실
0: 하면.
3: 것 같아요.
0: 저희는 뭐 축제에서 노래가 옛날에는 이제 CD로 구워서 네. 이제 갔던 시절이니까 저희가 행사 갈 때 CD를 했는데 네. 매니저님이 잘못 구워온 다른 노래를 그래서 USB로 급하게 매니저님이 주변에 PC방 가가지고 막 난리 났었죠.
3: 와.

0: 이 노래에 오늘 부르면 안 되는 곡이 막
1: 와, 그러면
0: 들어있다던가.
1: 정말 큰
0: 예.
1: 실수네요.
0: 그리고 막 MR로 얘기를 했는데 AR이 담겨져 있다던가. 막 이런 사건 사고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예. 이게
2: 서브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0: 그렇죠. 서브로 항상 구비를 해야 된다.
2: 없어가지고.
0: 네, 그게 대처 방법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노하우 중에 하나죠.
2: 네.
0: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2: 맞습니다.
0: 식은땀 나는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2: 저는 공포 영화를 정말 안 좋아하고
0: 아우.
2: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0: 네네네.
2: 네,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영화는 공포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1: 저는 안 좋아하지는 않고 보면 보는 편이긴 한데요. 이 여름에 공포 영화를 보면 막뭐 시원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다가
0: 그렇죠.
1: 한 공포 영화를 보고 정말 아 이렇게
0: 이렇게
1: 추워질 수 있구나를 경험해봤습니다.
0: 그거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1: 아 제목을 말해도 되나요?
0: 19세인가요?
1: 네.
0: 아, 그렇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영화가 있었다.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막 잔인한 거는 보는데
1: 오.
0: 무섭고 깜짝 놀래키는 게 너무 짜증나요. 막 헤이 옆에서 막 막, 아, 막
1: 귀신 갑자기 헉 나오고
2: 막 소리
0: 맞아요. 저는 그 시리즈물들 중에서 그 파라노말 땡땡땡땡 그쪽이 이제 저의 공포 영화 느낌인데 그 컨저 땡 이거에 제가 영화관에서 그냥
1: 심지어 포스터가 속였잖아요. 무서운
0: 맞아요.
1: 장면이 없는 공포
0: 없는
1: 영화다. 뭐
0: 공포영화로.
1: 이러면서.
0: 진짜 진짜 이 서라운드로 영화관 요즘 사운드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0: 옆에서 누가 옆에서 막 이러는데 소름이 너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항공이들은 식은땀 흘릴 일 없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공 요정은 누구?
1: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지은이에요.
0: 아하,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공포영화 얘기를 해서 이 식은땀을 날려버릴
0: 아하.
1: 시원한 노래, 청아 스파클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릿지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평범함과 특별함 사이 그 어딘가에 놓인 당신의 하루를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만들어드립니다.
1: We'll turn your ordinary or extraordinary day into a sparkling star.
2: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서로를 칭찬하자고요.
0: 뽁뽁뽁 클럽!
2: 뽁뽁뽁 클럽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칭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어떤 일을 했든 칭찬해드려요. 소셜미디어 EBS FM 코리안을 통해 사연을 보낼 수 있습니다.
0: 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아 오늘 나 진짜 시험 망쳤어 라고 해도 저희는 칭찬을 찾아드리는 코너 뽁뽁뽁 클럽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유재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춤 10년 배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솔로 대회 나가게 됐어요.
1: I learned dancing for 10 years. And this is my first solo competition.
0: 야! 춤을 또 10년 동안 배우면서 첫 솔로 대회를 나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일단 춤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은 오랜 시간 동안 빠진 취미 이런 거 있으세요?
3: 아... 오랜 시간 동안 빠지고 싶었던 취미가 있습니다. 기타 연주하는 건데요. 네, 우연한 기회로 기타를 잡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네, 기타 특히 뭐 연주곡도 나중에 매력이 있어서 도전을 해보려고 했지만 코드 잡으면서 노래하는 거 네,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하다가 끊어지고 꾸준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네, 취미 생활입니다.
0: 기타 줄이 끊어졌군요.
3: 아, 그렇습니다. 맥이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0: 빠각! 아쉽네요. 지금은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3: 아, 아쉽게도 네. 제가 또 그 캐럿 마켓에.
0: 아, 캐럿 네. 마켓에.
3: 네.
0: 아~
3: 캐럿 마켓에.
0: 팔아버리셨구나.
3: 네. 네, 잘 보내주었습니다.
0: 근데 예. 오히려 오래 둬서 안 할 바엔 빠르게
3: 네.
0: 치워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3: 네.
0: 미련이 안 남는 선에서는.
3: 계속 방구석에 저렇게 놓여있는 그렇죠, 애를 그렇죠. 보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0: 아.
3: 보내주었습니다.
0: 아. 지은님은요?
2: 저는 음악 감상과 노래 부르는 겁니다.
0: 노래방도 자주 가세요?
2: 네, 노래방도 자주 갔었고 네. 지금은 이제 집에 제가 연습하려고 그 부스를 설치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 놓고 아 하고 신나게 부릅니다.
0: 야, 저도 음악을 듣고 크게 듣는 게 취미예요.
2: 아.
0: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데 저는 이제 땡튜브 뮤직을 쓰는 사람으로서 네. 계속 추천을 해달라고 해요. 그냥 새로운 장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를 검색해서 틀면 나머지가 다 추천 음악이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그걸로 레퍼런스들을 좀 찾고 새로운 음악들을 좀 듣는데 와 이거 미쳤다 라고 하는 음악들을 찾을 때 희열감이 막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집에 작업실을 해놨어요. 그래서 작업실 스피커로 이렇게 빵빵하게 들을 때 그 행복감.
3: 부럽습니다.
0: 네, 예. 취미 생활입니다.
2: 진짜 좋죠.
0: 정말 좋죠. 그런 노래를 이제 만들기만 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2: 만드실 수 있어요.
0: 네, 어쨌든 우리 재은님께서는 10년 동안 취미 생활로 어떻게 보면 10년을 춤을 추다가 본격

0: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경우란 말이에요.
1: 네.
0: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17년을 춤을 추고 있습니다.
1: 와우.
0: 예, 17년째, 예, 횟수로 이제 17년 동안 춤을 추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아기 때 이제 대회 같은 걸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춤 대회에서 배틀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사실 취미로 배워서는 대회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승패 이런 결과에 다 떠나서 어쨌든 저는 10년 만에 취미 생활에서 본격적인 메이저로 어쨌든 올라왔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단한 꾸준함과 그 뭐랄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게 대견하기 때문에 우리 재은님에게 칭찬송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은으로 가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아 5, 6, 7, 8
1: 잘한다,
0: 잘한다 잘한다 재은 잘한다 잘한다 퍽퍽퍽 Congratulations.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펄무스 톤 나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매일 출근하며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읽던 책도 마침내 다 읽어서 참 좋네요.
3: I commute to work every day, and I'm somehow making it work. I can listen to the radio, and I finally finished a book that I was reading. I'm happy about that. 네.
0: 반복되는 일상을 좀 견디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죄송해요. 네, 너무 재미없고 항상 늘 일시정지하는 사람이라서 네,
0: 그렇구나.
1: 이럴 때참 이렇게 하면 도움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좀 죄송스럽네요. 네.
0: 지은님은 혹시 있을까요?
2: 사실 저도
0: 네.
2: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냥 그래도 이렇게 오늘도 같은 일상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그냥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0: 어쨌든
2: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어쨌든 사건 사고 없이 매일매일 잘 살아내고 있으니까
2: 네, 맞아요.
0: 어쨌든 사연자 펄무스톤 나인님도 아마 그런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 영호님이 얘기했던 특효 약 하나를 처방해 드린다면 저는 끝낼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성취감을 느끼듯이 끝맺음을 항상 하는 취미 생활, 예를 들어 뭐 도자기를 만든다던가, 뭔가 결과물, 뭐 제빵을 배운다던가,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던가, 뭔가 이 끝맺음이 있는 취미 생활이 멘탈 건강에 되게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 너무
0: 그래서
2: 좋네요.
0: 그런 취미 중에서 어쨌든 우리 펄무스톤 나인님이 좀 좋아하는 그리고 관심이 가는 그런 취미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또 출근하면서 어떻게든 살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우리 펄무스톤님에게, 나인으로 갈까요? 이번엔
1: 나인으로.
0: 나인으로
1: 네.
0: 가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송 불러드리겠습니다. 5, 6, 7, 8.
1: 잘한다, 잘한다, 나인! 잘한다, 잘한다, 뽁뽁뽁!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0: 맞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무탈하게 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2: 그럼요.
0: 자, 아무튼 복복복 클럽에 사연 보내주신 항공이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칭찬받고 싶은 항공이들은 아이돌 한국어 SNS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떠들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세상에 마상에. 오늘 첫 호흡을 이렇게
1: 네.
0: 맞춰봤는데 두분 어떠셨나요?
1: 일단 너무 네.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0: 아닙니다.
1: 자세히 보기 전에 몰랐는데 눈웃음이 너무
0: 아, 감사합니다.
1: 매력적이시네요. 네. 다음엔 저도 한번 연습을 해서.
0: 혹시
1: 네.
0: 오프닝 얘기했던 선의의 거짓말은
2: 거짓말.
0: 아닌 거죠?
1: 오늘 이렇게 배워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0: 지은님.
2: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처음에 저도 약간 걱정하면서 왔는데, 정말 마음 편하게 신나게 떠들다가 갔네요.
0: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도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끝곡으로는 흰의 주인공 연습 들으면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2: 안녕.
1: 안녕.
4: 이 세계에선 그 어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합니다.

저도 산 좋아합니다. 탄산, 파마산. 네, 농담이고요. 지난 16일이었죠.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2달 동안 통제됐던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다시 열렸는데요. 얼마나 인기였냐면요. 이 개방 시간에 맞춰서 오픈런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 산에서 줄 서서 걸어본 건 처음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등산객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린 만큼 또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도 꽤 보였다고 하죠. 산을 찾는 마음이 또 반가운 만큼 산을 지키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Stay safe on the trails and leave no trace, people.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Blondie, Maria.

0: 5월 19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입니다. 제재님이 탄산, 파마산, 전 국내산 좋아합니다. 라임이 오늘 좀 많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등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힘들더라고요. 완만한 경사 오르는 것도 이제 거의 천국의 계단 오르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왠지, 왠지. 에베레스트도 아무 장비 없이 박수 이렇게 앞뒤로 치면서 오를 것 같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크리스틴 쌤.
1: Hello, everyone. You know, I'm getting addicted to your Wednesday. I'm
0: 왠지.
1: waiting for it every day.
0: 매일매일
1: Yeah.
0: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은
1: Wednesday.
0: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ESS에서
1: Well, you
0: 말하면서.
1: know, let me tell you, I didn't get to Mount Everest, but I was in the Himalayas.
0: No. Are you
1: Yes. Yeah,
0: serious?
1: from Nepal to Tibet, I went on that friendly highway.
0: Oh, friendly
1: Yeah, no, I
0: highway.
1: was not walking.
0: Okay.
1: I was in the
0: Alright.
1: comfort of a van.
0: 차 타고 가셨군요.
1: Yes, that's
0: 알겠습니다.
1: right.
0: 저는 이 등산, 뭐 등반 이런 거는 너무
1: Oh, no,
0: 힘들더라고요.
1: I can't do that. I'm sorry.
0: 힘들어요. 제재님이요. 크리스틴 쌤은 산에 피는 진달래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약간 theme이
1: Yeah, today it's a lilac. It's my, I'm matching with my shirt, my glasses.
0: 너무 좋아요.
1: Okay.
0: 제가 좋아하는
1: All
0: 색입니다.
1: right.
0: Al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 영어 헤드라인으로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아르헨티나 has handed the U.S. a list of more than 34,000 people banned from stadiums ahead of the 2026 FIFA World Cup, including violent offenders, fugitives, and parents behind on child support payments. Officials say those on the list could be denied U.S. visas or blocked from entering match venues as authorities move to crack down on hooliganism and tighten security.
0: 아르헨티나가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폭력 전과자, 수배자, 양육비 미납자 등 경기장 입장 금지 대상 3만 4천여 명의 명단을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당국은 명단에 오른 사람은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경기장 입장이 차단될 수 있다고 밝히며 훌리건 근절과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1: As Ebola cases continue to escalate in countries includ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U.S. CDC is tightening restrictions on entry for foreign nationals who recently visited the DRC, Uganda, or South Sudan within the past 3 weeks. The U.S. State Department has also set aside $13 million in emergency funding to help evacuate American citizens from the region.
0: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 민주공화국 등지에서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3주 이내에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해당 지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1,300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1: Mexico and Uruguay have delivered 1,700 tons of humanitarian aid to Cuba, which is grappling with its worst economic and power crisis in decades. The shipment included essential supplies such as powdered milk, rice, and beans, with Cuban officials expressing deep gratitude amid tightening U.S. sanctions on the island nation.
0: 멕시코와 우루과이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난과 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1,700톤 규모의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분유와 쌀, 콩 등 필수 식료품이 포함됐으며 미국의 대쿠바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쿠바 당국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1: As interest in healthy eating habits grows, experts recommend cutting back on the amount of noodles and broth when consuming ramen and pairing it with vegetables. They point out that allicin and dietary fiber found abundantly in green onions help slow post-meal blood sugar spikes and support cardiovascular health.
0: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라면을 먹을 때 면과 국물 양을 줄이고 채소를 함께 곁들일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대파에 풍부한 알리신과 식이섬유가 식후 혈당 급상승을 늦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rgentina has handed the U.S.

0: A list of more than 34,000 people banned from stadiums ahead of the 2026 FIFA World Cup, including violent offenders, fugitives, and parents behind on child support payments. Officials say those on the list could be denied U.S. visas or blocked from entering match venues as authorities move to crack down on hooliganism and tighten security.
1: 아르헨티나가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폭력 전과자, 수배자, 양육비 미납자 등 경기장 입장 금지 대상 3만 4천여 명의 명단을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당국은 명단에 오른 사람은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경기장 입장이 차단될 수 있다고 밝히며 훌리건 근절과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을 이제 현장에서 관람하기 위해서 이제 북미를 찾는 아르헨티나 축구팬만 최소 10만 명일 것으로 예상이 됐네요. 10만 명. 아르헨티나 정부가 안전 협력 양해 각서에 따라서 이제 폭력 전과자나 뭐 구단이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분류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범죄 혐의로 그리고 또 불구속 재판 중이거나 뭐 수배 중인 인물 그리고 양육비를 장기간 미납한 사람. 네, 다 이렇게 해서 사실 3만 4천여 명 정도의 명단이 있대요. 근데 그걸 미국 대사관에 다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기장 입장 제한을 하려고 말이죠.
0: Well, and we learned the expression to be proactive, right? So trying to do things before it happens. So
1: 뭔가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거죠.
0: Yeah, so it seems that Argentina, for the security purposes, during the World Cup, they are taking this step.
1: Right.
0: So they're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y want to emphasize that it is strictly for the World Cup security reasons, and that the data will be destroyed or must be destroyed immediately after the tournament.
1: 아, 이게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그 명단인데 이거를 그대로 풀어두고 평생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월드컵 요 시기에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폐막되면 바로 폐기를 해야 된다.
0: Yes.
1: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네요. 그래서 이 월드컵 개막 일로부터 폐막 후 5일까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Alright. 자, 참고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은요. 다음 달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개최됩니다.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0: Argentina has handed the U.S. a list of more than 34,000 people banned from stadiums ahead of the 2026 FIFA World Cup, including violent offenders, fugitives, and parents behind on child support payments.
1: 아르헨티나가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폭력 전과자, 수배자, 양육비 미납자 등 경기장 입장 금지 대상 3만 4천여 명의 명단을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아르헨티나가 뭔가를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왠지 우리가 제출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뭐 send가 될 수도 있고 give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ubmit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게 마련인데 갑자기 손이 나왔습니다. Sam.
0: All right. So we know the hand, right? But we're using this as a verb. So if I were to hand you this paper, I'm giving it to you, right? So this is an expression that we use very, very commonly in casual conversation.
1: Hand it over.
0: Yeah, hand it over. Or could you hand me the pen or could you hand me your phone?
1: The salt.
0: The salt.
1: The honey. Whatever,
0: whatever
1: right?
0: it is.
1: 넘겨주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So in this case, of course, they are not physically. Well, they are in a way. They are actually giving it to them digitally, probably. But yes, they are giving this information to the U.S.
1: 아, 결국에는 이런 명단을 넘긴다라는 뜻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볍게 단순하게 방금 그 소금 좀 줘봐봐라든가 무슨 펜 좀 줘봐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도 쓸 수 있네요. 명단을 넘기거나 전달하다 쓸 때 hand라는 동사를 쓰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child support payments에 대해서 behind in parents도 지금 그 명단에 있다는 거잖아요.
0: Okay.
1: Right?
0: All right. So child support is basically money mm-hmm. that when a couple separate or divorce
1: right.
0: and maybe one parent has custody mm-hmm. of the child, well, then the other parent

0: must give kind of a monthly, income,
1: 그렇죠.
0: a support.
1: Right. 커스터디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 이제 양육권을 얘기를 하게 되죠.
0: That's
1: 그러면은
0: it.
1: 상대방이 그러니까 뭔가 부양할 수 있는 그 돈이 와야 될
0: Yeah, so
1: 거고.
0: child support is the money that the other parent gives to the other parent who is taking care of the child.
1: Okay.
0: And so here, it even includes parents who are behind. If you are behind on a payment, it
1: Right.
0: means that you didn't pay for 2 months or 3 months or even a year.
1: That's bad.
0: Yes, but it is common.
1: Oh.
0: Because the government cannot check
1: Right.
0: every month if you are paying. Of course, you can make this make an appeal to the court,
1: Right.
0: but it's one of those things they can't check every on a
1: 그렇죠.
0: monthly.
1: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양육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그거에 비하인드에 있다는 거는 밀려 있다는 얘기네요.
0: That's it.
1: Okay. So 여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child support payment, 양육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behind에
0: Behind
1: 있다라는 건
0: on.
1: 나 지금 늦고 있어. Behind on something.
0: Yeah.
1: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0: Yes, very good.
1: Okay.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Officials say those on the list could be denied U.S. visas or blocked from entering match venues as authorities move to crack down on hooliganism and tighten security.
1: 네, 당국은 명단에 오른 사람은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경기장 입장이 차단될 수 있다고 밝히며 훌리건 근절과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많은 단어들 중에서 사실 hooliganism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혹시 Motley Crue라고 하는 모틀리 크루 모틀리 크루라고 해서 이렇게 밴드가 있어요.
0: Yeah, the rock
1: 그래서
0: group.
1: Hooligans Holiday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관련이 있나요?
0: Well, hooligan. When we think of hooligan, we think of England.
1: Right.
0: And the word actually comes from England.
1: Okay.
0: Okay. And so England is crazy about their soccer, or as they call it, football.
1: Yes.
0: So hooligan is basically a person. Is a fan,
1: okay,
0: especially in sports,
1: okay,
0: and they're really like, kind of destructive and violent, and they fight with the other, fans who are fans of the other team. You know what
1: I
0: mean?
1: A lot of fans after the game.
0: After the game,
1: they go crazy.
0: They get into a fight and they destroy things, and that is what we know as. Hooliganism.
1: Okay. So 그렇게 특히 뭐 항상 스포츠 팬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인데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공공 장소에서 여러 명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hooligans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런 행위 자체를 hooliganism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0: Correct.
1: 오, okay. So 그런 것들을 crackdown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0: Yes, that's right. Because
1: right?
0: there's going to be a lot of people,
1: I know, right?
0: so you don't know.
1: So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Argentina has handed the U.S. a list of more than 34,000 people banned from stadiums ahead of the 2026 FIFA World Cup, including violent offenders, fugitives, and parents behind on child support payments. Officials say those on the list could be denied U.S. visas or blocked from entering match venues as authorities move to crack down on hooliganism and tighten security.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Donna Lewis with... I love you always forever.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As Ebola cases continue to escalate in countries includ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U.S. CDC is tightening restrictions on entry for foreign nationals who recently visited the DRC, Uganda, or South Sudan within the past 3 weeks. The U.S. State Department has also set aside $13 million in emergency funding to help evacuate American citizens from the region.
0: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 민주공화국 등지에서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3주 이내에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해당 지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1,300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죠. 지난 17일에 에볼라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단계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PHEIC인데 페이크라고 해요. 그것을 선포를 했는데요. 미국 정부 또한 이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CDC, 그렇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에볼라 발병국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고요. 우간다 주재 미국 대사관은 현재 비자 발급 업무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하네요.
1: And so the U.S. announced this move shortly after confirming that an American aid worker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was tested positive for Ebola. So it was like, alarm, alarm. Okay, we've got a case. We need to make an official announcement.
0: 확진되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좀 분위기가 이거 안 되겠다.
1: Right.
0: 급격하게 올라간 거네요.
1: Yeah, that's right. So he probably was there to, you know, in taking part in relief efforts, helping out. He's an aid worker and he got this
0: virus. So 구호 활동을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하다가 이 바이러스에서 이제 노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됐네요. 그렇죠?
1: Yes.
0: Right. Okay. 자, 뉴스 속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s Ebola

0: Ebola cases continue to escalate in countries includ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U.S. CDC is tightening restrictions on entry for foreign nationals who recently visited the DRC, Uganda, or South Sudan within the past 3 weeks.
1: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 민주공화국 등지에서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3주 이내에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이볼라 케이스가 계속해서 이런 나라들에서 에스컬레이시 되면서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Yeah. 이거 예전에도 살짝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0: Right, and we talked about. Well, it sounds very similar to escalator. You know, the word escalate is to climb a ladder.
1: Right.
0: That's what it means. So we're climbing an electric ladder, like the escalator. But in this case,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it is getting serious. It is getting more intense. It is getting worse in this context.
1: 뭔가 상황 자체가 점점 심각해지고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네요.
0: Yes, that's
1: right.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한 번에 뿅 가지 않잖아요.
0: Yeah.
1: 올라가는데 그런 느낌이네요.
0: And you may think that yes, it is true. It could be like it is climbing or surging. In certain contexts, it can be.
1: Okay.
0: In this case specifically, though, the situation is getting pretty bad.
1: 아, okay. 그러니까 우리가 escalate하면 무조건 뭔가 올라가는 건가?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당연히 내려간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왠지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이 컨텍스트를 보니까 좀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느낌을 쓸 수가 있겠네요.
0: Sure.
1: 다만 좀 gradually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escalation은 악화되다, 점점 심각해지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US CDC is tightening restrictions on 뭐 entry for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Restrictions를 tighten한다는 거가 나왔는데요. 뭔가 타이트하게 만드는 건가요?
0: Yeah, so basically you're making it tighter. You're making it more secure and more strict, okay? But what these restrictions are kind of rules and limits that you place, and they're basically making it even stricter.
1: 그러니까 restrictions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규제라는 거니까 뭔가 타이트한 느낌이 이미 있는데.
0: Already, yes, that's right.
1: 뉘앙스 자체가요. 근데 tighten 시킨다는 건 더 강화시키겠다, 확실하게. 뭐 다른 또 예전에 있었던 그런 뭐 유행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레슨을 배웠기 때문에 강하게 만든 거네요. 그러면 쌤, 만약에 좀 풀어준다고 하면 loosen이나 loosen up도 쓸 수가 있을까요?
0: Yeah, you can loosen restrictions.
1: Okay.
0: Sure, sure. Yeah.
1: Alright, 조금 느슨하게 뭐 이렇게 가볍게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Okay, 좋습니다. So 여기서는 tighten restrictions, so 규제를 강화하다, 제한 조치를 더 엄격하게 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연결 한번 해볼게요.
0: The U.S. State Department has also set aside $13 million in emergency funding to help evacuate American citizens from the region.
1: 또한 미 국무부는 해당 지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1,300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자국민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evacuate 시킨다는 게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데서 불이 나거나 비상 사태가 발생을 하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0: That's right.
1: 그렇죠. 그래서 뭐 건물을 비우다 요 정도로 이제 쓸 수 있네. 특히 이제 비상 상황에서 그러려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비행기도 날아가야 되고 그렇죠. 미리 조사도 해야 되니까 돈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the US State Department has also set aside 하고 나서 뭐 $30 million라고 얘기를 했는데 set aside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0: All right. So if you set literally something aside, okay. So I have many pens, you know. I love pens.
1: 아니,
0: right?
1: 소품을 준비하셨군요. 네.
0: So I'm going to use this one.
1: Right.
0: One. And then I'm going to put three. I'm going to set it aside to use for later.
1: 나중에 쓰려고.
0: Yes. So when you set something aside, it is physically separating what you're going to use maybe at a later time.
1: Okay.
0: So it is the idea that you will use it, but maybe not exactly right now.
1: Okay. When you really need it, right?
0: When you need it. So, for instance, you

0: 그러니까 내가 뭐 멋진 자동차 사고 싶은데 아, 아니야. 참자. 해서 set aside some money 이런 식으로 옆으로 두는 거네요.
1: That's right.
0: Okay, very nice.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As Ebola cases continue to escalate in countries includ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U.S. CDC is tightening restrictions on entry for foreign nationals who recently visited the DRC, Uganda, or South Sudan within the past 3 weeks. The U.S. State Department has also set aside $13 million in emergency funding to help evacuate American citizens from the region.
0: 네, 3724님이요. 뉴스에 나온 DRC가 뭔지 찾아봤더니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콩고 민주공화국을 줄임말이었군요. 이렇게 또 배웁니다 하셨습니다.
1: Yes, that's right. 네. Because it is very long.
0: I know.
1: Right?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t's so long.
0: 근데 어쩔 때는 이렇게 줄인 거 외우는 것도 더 헷갈려요. 너무 yeah. 많아서. 오케이, okay,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Mexico and Uruguay have delivered 1,700 tons of humanitarian aid to Cuba, which is grappling with its worst economic and power crisis in decades. The shipment included essential supplies such as powdered milk, rice, and beans, with Cuban officials expressing deep gratitude amid tightening U.S. sanctions on the island nation.
0: 멕시코와 우루과이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난과 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1,700톤 규모의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분유와 쌀, 콩 등 필수 식료품이 포함됐으며 미국의 대쿠바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쿠바 당국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쿠바 뉴스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쿠바가 이제 현재 심각한 전력난 그리고 경제적인 이제 고립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쿠바를 위해서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나선 나라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1: Yeah, I mean. It's interesting because I'm sure in Korea, we don't really know the background story of Cuba.
0: Right.
1: A lot of people probably don't. But in America, there has been a kind of 60-year, like, U.S. sanctions on Cuba. And so, basically, we've not had the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m.
0: Right.
1: And so, it has kind of come to a breaking point because they've had economic hardships and for a long time, but it has really reached a boiling point,
0: right?
1: And where there just is like no energy, it's blackout, no electricity, and there's no fuel. So, and of course, no food even. So, you know, Mexico and Uruguay have stepped up and have sent aid to the country.
0: 너무 좋은 거네요. 왜냐면은 지금 US sanctions가 너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고 한 상황에서 너무 힘들 텐데 드디어 이제 뭔가가 도움이 오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1: Yes.
0: 좋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면은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Mexico and Uruguay have delivered 1700 tons of humanitarian aid to Cuba, which is grappling with its worst economic and power crisis in decades.
0: 멕시코와 우루과이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난과 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1700톤 규모의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라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쿠바에다가 뭔가를 줘요. 그렇죠? 1700톤의 humanitarian aid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human이 나온 단어 같기도 하고, 그렇죠? AID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1: Yeah, right? Well, I mean, we hear this with war-torn countries, people who have natural disasters, wars, emergencies, and they need help. So humanitarian means it relates to human welfare to reduce the suffering. So if you're giving humanitarian aid, it means that you are giving them food, you're giving them medicine, or anything that they may need to survive.
0: 아, 이게 정말 도와주는, 결국에 도와주는 건데 정말 인간답게, 인간적으로,
1: Sure. 인도주의적으로.
0: 그래서 humanitarian effort라는 단어가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A lot.
0: Right? 그리고 aid라고 하는 거 결국 help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1: Yes,
0: 그래서
1: that's
0: 뭔가
1: right.
0: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medicine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700톤에 이르는 humanitarian aid를 큐바에게 이렇게 뭐 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Which is grappling with its

0: worst economic and power crisis in decades라고 했는데요.
1: Yeah.
0: Grapple with something이 나왔습니다.
1: Yeah, and we've talked about grapple
0: We
1: when
0: did.
1: it comes to wrestling.
0: Yes.
1: Yeah. Because that's what wrestlers do. They grapple. They grab and they like try to bring each other
0: 씨름하는
1: down.
0: 거죠.
1: Yeah, that's right. So if you're grappling with a problem,
0: right.
1: it means that you're really struggling with a problem. You're really having a hard, difficult time.
0: 근데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건가요?
1: Well, I mean,
0: 그냥
1: they're,
0: 아니면 그냥.
1: They're trying, but it's almost so difficult that
0: okay.
1: it's there's no how shall I say resolve.
0: Okay, so it's more like struggling with something.
1: It is absolutely okay. struggling in a big way.
0: 아, okay. 그러면 이게 그러면 tackle 한다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1: Yeah, well, you know, if you tackle a problem, that there's a more kind of proactive feeling
0: right.
1: like you're trying to really try to resolve the problem,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But if you're grappling with something, it's like you're just like wrestling
0: okay.
1: with this problem.
0: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tackle something 하는 거랑 grapple with something 하는 거나 둘 다 결국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기는 한데 이 왠지 tackle은 해결하려고 진짜 막 액티브하게 이거 해볼 거야
1: Go.
0: 이런 느낌인데
1: yeah. mm-hmm.
0: grapple with something 하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1: That's a good point.
0: Okay, so grapple with something 무언가와 씨름하다. 하지만 가로치고 그런데 잘 안 된다. 힘들다. 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쌤이요 많은 분들이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Uganda, right? 우간다라고 이제 하니까 근데 영어 발음은 Uganda라고
1: well,
0: 하는 게 맞나요?
1: You know, people say Uganda,
0: right?
1: Like people in Africa.
0: Okay.
1: And I know because I've been to
0: yes,
1: Uganda,
0: yes.
1: right? So, but in America we say Uganda too. But the way Africans say it is Uganda.
0: Okay.
1: Yeah.
0: 그러니까 약간 미국식 영어인 거네요.
1: Yes.
0: 발음인 거네요.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아까 전에도 우루과이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1: yeah.
0: 어떻게 써요?
1: Uruguay.
0: Uruguay.
1: Yeah, American English Uruguay.
0: Right.
1: Yeah, that's
0: 그래서
1: right.
0: 유를 미국식으로는 다 그냥 정말 유로 발음을 한다. 또 알아두시면
1: okay.
0: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가 볼게요.
1: The shipment included essential supplies such as powdered milk, rice and beans with Cuban officials expressing deep gratitude amid tightening U.S. sanctions on the island nation.
0: 이번 지원에는 분유와 쌀, 콩 등 필수 식료품이 식료품이 포함됐으며 미국의 대쿠바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쿠바 당국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런 deep gratitude, 감사함을 expressed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amid 뭐뭐 중이에요. 뭐뭐 중인데 바로 tightening U.S. sanctions 중입니다.
1: Yeah. And anytime you have sanctions, it's when a country basically says or an official says, all right, we are no longer doing this with you.
0: Okay.
1: We are not trading with you. We are not giving you certain things.
0: Right.
1: We are blocking your financial system. So you're kind of penalizing the other country. For doing certain things.
0: 뭘 못하게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제재를 거는 거네요.
1: So,
0: sanctions가.
1: yes, that's right. So
0: okay.
1: we have Cuba here. We have Ukraine and the Russian war.
0: Right.
1: And so, of course, the U.S. sanctioned, you know, Russian oil, right? So this is the sort of thing that happens when other countries feel like, okay, they're not behaving correctly.
0: Right. Okay. So sanction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뭐 약간 뭐라 그럴까 허락하는 거, 그렇죠? 허가의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제재,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U.S. sanctions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조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Mexico and Uruguay have delivered 1,700 tons of humanitarian aid to Cuba, which is grappling with its worst economic and power crisis in decades. The shipment included essential supplies such as powdered milk, rice, and beans, with Cuban officials expressing deep gratitude amid tightening U.S. sanctions on the island nation.
0: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흔히 혈당 지수를 GI 지수라고 하죠. GI. 여기서 GI는 도대체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1: Number one, gluten index. Number two, global index. Number three,

0: Glycemic index.
1: 네, 퀴즈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혈당 지수를 GI 지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GI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0: Number one, gluten index. Number two, global index. Number three, glycemic index.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0: Let's listen to Boy George with The Crying Game.

0: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라면을 먹을 때 면과 국물 양을 줄이고 채소를 함께 곁들일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대파에 풍부한 알리신과 식이섬유가 식후 혈당 급상승을 늦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또 라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배가 고파지네요. 네.
1: Who doesn't like
0: I
1: 라면?
0: know, right? 자,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요. 당뇨병 전 단계 인구까지 더하면 10명 중 4명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렇죠? 이런 와중에 또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이 2024년 약 79개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평균 닷새에 한 번꼴로 라면을 먹는 거예요. 5일 지나면 한번 먹고, 한번 먹고, 한번 먹고. 이게 근데 아예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저도 느낄 것 같아요. 라면이 정말 막 당길 때가 있거든요, 이게.
1: Oh, I tell you, I don't know anyone who doesn't eat ramen
0: I know,
1: from
0: right?
1: time to time. I mean, of course, maybe not every day, but at
0: Right.
1: least once or twice a week.
0: 저는 그리고 1인분도 안 돼요. 두 개나
1: Yes.
0: 먹어야 돼요.
1: Yeah, that's right.
0: 그게
1: That's right.
0: 문제입니다.
1: So here's the good news. The good news is that you don't have to totally cut this out from your
0: Oh,
1: diet.
0: nice.
1: You just add a few things like green onions or mushrooms or egg. We like to put egg.
0: 오히려 잘
1: No, put
0: 됐어요.
1: two eggs, more protein.
0: 아, 그러니까 완전히 라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파, green onions 같은 것을 넣어줘라.
1: And even without this article, I always put fresh green onions when I'm making ramen because it does
0: yes.
1: taste better.
0: 훨씬 맛있어요.
1: Yes, right? So you add a little more.
0: 저
1: And
0: 지금 눈 반짝거리는 거
1: I
0: 보이세요?
1: see it's twinkling. It's twinkling.
0: 다행인 게 저는 국물은 좀안 먹어요. 네, 국물 안 먹는데 파를 항상 넣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1: Good.
0: 이렇게, 좋은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은미님이요. 파, 송송, 달걀, 탁. 또 좋지만 숙주, 다진 마늘, 후추 조금도 만나주 하셨습니다. 오, 꿀팁,
1: 오,
0: 꿀팁.
1: 나이스.
0: 네, 김정민님이요. 콩나물, 대파, 양파도 넣어요. 오,
1: 콩나물.
0: 와,
1: Oh, 콩나물 probably makes that broth really nice.
0: 저 지금 입에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너무 먹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1: Okay.
0: 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s interest in healthy eating habits grows, experts recommend cutting back on the amount of noodles and broth when consuming ramen and pairing it with vegetables.
0: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라면을 먹을 때 면과 국물 양을 줄이고 채소를 함께 곁들일 것을 권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cut back on은 너무 반갑네요. 최근에도 나왔었지만 뭔가를 줄인다라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를 줄이냐면 뭔가 noodles and broth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noodles는 당연히 면을 얘기를 할 거고, 그렇죠? 근데 broth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breath도 아니고.
1: I tell you, this word broth has really been trending even in America. So, you know, we have like 설렁탕, we have like 곰탕,
0: Oh
1: right?
0: my.
1: Those tongues,
0: Yes.
1: right? In some ways, we can call that kind of a broth
0: Right.
1: rather than a soup.
0: Okay.
1: And so it's something where you take vegetables or meat and you boil it for a long time. And so in America, everybody is drinking bone broth.
0: 아, 뼈를 우려낸
1: Yeah,
0: 국물을
1: that's kind of like,
0: 미국에서도. 아.
1: yes. So when you hear this word broth, it is something that is trending even in the States.
0: Ah, is that a relatively new trend, or
1: Because of
0: people
1: the
0: have been doing
1: wellness
0: that for a long
1: trend.
0: time?
1: Because of the
0: Oh,
1: wellness trend.
0: okay.
1: So when we see that in Korea, we think, we've been doing this forever. We've been doing this
0: 아니,
1: forever.
0: 국물 우리는 건 당연한 거
1: Kumar, of
0: 아닌가?
1: course, we have 안초비 broth, you know, 멸치
0: 근데
1: 육수.
0: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웰빙 붐이 불면서 나름대로 최근에 가깝게, 아, 이게 진짜 동양권에서 국물을 우려내고,
1: Yeah.
0: 근데 맛도 좋고,
1: Yes.
0: 그걸 느끼는 거네요.
1: That's
0: 근데
1: right.
0: 그게 바로 broth. That is. Okay, it. Very nice. 자, 그리고 vegetables와 함께 pair 시키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Now, this word pair, P-E-P-A-I-R, mm-hmm. is often used when it comes to food. You pair.

0: Especially when you're drinking wine.
1: Ah, yeah. Oh, pairing, huh?
0: You should pair it with a Chardonnay or a Cabernet Sauvignon, mm-hmm. right? So it's kind of two things, two foods that go well together.
1: Ah, okay. Mm. 그러면 pair something with something else. 그러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같이 먹다 혹은 뭐 곁들여서 먹다. 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꼭 와인이나 이런 것처럼 fancy한 거에만 쓸 필요는 없는 거네요.
0: No, not necessarily. That's right. So you can pair it with vegetables. Mm-hmm. And you know, commonly we pair pork with mm-hmm. kimchi.
1: Oh my.
0: Isn't that true?
1: Please,
0: that they make the best combination?
1: 어, 최고죠.
0: Yeah.
1: 네. Mm-hmm. 어, 오늘 이거 확실히 흡수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가 볼게요.
0: They point out that allicin and dietary fiber found abundantly in green onions help slow post-meal blood sugar hikes and support cardiovascular health.
1: 네. 특히 대파에 풍부한 알리신과 식이섬유가 식후 혈당 급상승을 늦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이 green onions에는 뭔가 abundant하게 있대요. abundant한 건 굉장히 풍부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알리신이라든가 dietary fiber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걔네들이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slow post-meal blood sugar spikes라고 나옵니다.
0: Okay. So slow means to kind of reduce the speed because we have to think of slow and spikes.
1: Right.
0: So post-meal simply means after your meal.
1: Right.
0: When you eat after your meal, what happens is your blood sugar spikes. It goes up.
1: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0: 혈당 스파이크.
1: 훅 올라가죠.
0: Yeah, that's right. So it kind of slows that down.
1: 아, okay. So 식후에 혈당 급상승이 오기 마련인데 그것을 낮춰준다.
0: Yeah.
1: 어, 좋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s interest in healthy eating habits grows, experts recommend cutting back on the amount of noodles and broth when consuming ramen and pairing it with vegetables. They point out that allicin and dietary fiber found abundantly in green onions helps slow post-meal blood sugar spikes and support cardiovascular health.
1: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표현 중에 몇 개만 아주 중요한 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ooliganism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폭력, 난동 행위 같은 것을 얘기하죠.
0: Police increased security to prevent hooliganism near the stadium.
1: 경찰은 경기장 주변에 폭력, 난동 행위를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어, set aside 나왔습니다. Right? 따로 떼어두다, 배정하다, 확보하다.
0: I set aside some money for my summer vacation.
1: 저는 여름 휴가를 위해 돈을 좀 따로 옆으로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였고요. Grapple with something. 뭔가와 씨름하다, 해결하려고 애쓰다 하지만 힘들다죠.
0: Many young people are grappling with high housing costs these days.
1: 요즘 많은 젊은이가 높은 주거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막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배고프게 저를 만들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Pair something with something else. 뭔가와 뭔가를 함께 먹다 혹은 뭔가를 곁들이다.
0: Try pairing the pasta with a fresh salad.
1: 네, 파스타를 신선한 샐러드와 함께 곁들여 드셔보세요. 요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0: Great.
1: Al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0: Okay,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Big Mountain. It's Baby, I Love Your Way.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여러분, 소아과는 왜 따로 필요할까요? 바로 어린이, 소아는 의학적으로 어른과 전혀 다른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도 약물 처방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24시간 영유아 전문 응급진료센터 삐뽀삐뽀 119가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2019년 문을 연 이곳은 근처에 사는 많은 아이들을 위급한 상태에서 구해냈습니다. 지역 부모들의 큰 박수와 지지를 받고 있죠. 더 많은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CC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3: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2: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3: Exactly.
2: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3: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EBT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3: Join us every day.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2: And I'm Kristen Cho.
1: Kristen Cho.
2: Yeah.
1: 2부
2: the house.
1: 시작하기 전에 in the house, right? What's up? What's good? What's good here? 자, 오늘 갑자기 의상을요. 두 번째 우리 파트2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2: Yes.
1: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아, 두 번째는 굉장히 힙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 힙비디합.
1: 아, 힙비디합. You don't stop. Right?
2: You don't stop.
1: 그래서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걸 입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0: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이분은 딥 다이브 데일리,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60년 만에 문을 닫게 된 힙합 옷가게에 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음 문장에 빈칸을 채워서 한글 뜻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영어는 어떻게 되죠?
1: The children were awed by the fireworks lighting up the sky. The children were awed by the fireworks lighting up the sky.
0: 아이들은 하늘을 밝히는 불꽃놀이에 삐. 아이들은 하늘을 밝히는 불꽃놀이에 삐 되었습니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나요?
1: The Hole in the Wall Shop That Dressed Hip-Hop.
0: 힙합을 입힌 동네 구석 그 작은 가게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제목에 나온 이 Hole in the Wall Shop, 이게 뭘까요?
1: A hole in the wall is basically a place or a shop that is very small, that's kind of like not noticeable. So it's like, you know, way over there, somewhere, kind of hidden.
0: 아, 그러니까 와, 길거리에
1: Nothing fancy.
0: 다 보이고 뭐 이렇게 막 사인스도 있고 이런 데가 fancy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아는 이렇게 숨어있는 가게 같은 거네요.
1: Yeah, and usually it's kind of old.
0: Okay.
1: It's just like, you know, when you look at it from the outside, you don't know what it is.
0: So tell me, did you get that? I mean, did you get that from one of those hole in the wall shops?
1: I got this from the shop that closed.
0: Oh, okay.
1: I went to New York.
0: 아, 뉴욕 가지고
1: and came back.
0: 금방 다녀오셨네요.
1: Yes.
0: 네. 자, 이 이야기의 일부를 골라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김자애 님이요. 스튜디오에 에어컨 세게 틀어주세요. 쌤들 더 오실 듯 했는데 오늘 힙합 느낌 너무 내다 보니까 덥긴 덥습니다. 자, 초창기 뉴욕 힙합 패션의 성지였던 간판도 광고도 없이 입소문으로만 영업해온 뉴욕 브롱스의 스트리트웨어 샵 H&R Hosiery, right? 가 60년 만에 문을 닫게 됐대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에 밀려서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고 결국 월 $8,000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가게 주인 찰스 골드만은 예전에 일했던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추억을 나누며 오래된 터줏대감 가게를 위한 추모의 자리를 갖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보시죠.
1: Set on a forbidding block in the South Bronx, the shop was not a place for the Sunday shopper, Garcia said. It wasn't like they had any ads, no internet, he said. So the only way you could access it is by virtue of knowing somebody. And we didn't just give out that information back then.
0: South Bronx의 음침한 골목에 자리한 그 가게는 가르시아의 말에 따르면 가볍게 구경이나 하러 온 사람들이 올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고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도 않았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뭔가 힙한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뉴욕시리에 옷을 사러 가끔 가거나 하면 정말 그런 데가 꼭 있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사인스도 없고 이건 뭐지? 해서 들어갔는데 안에 굉장히 힙한 옷들이 막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1: And by the way, shall we also comment on your cool jacket that you're wearing? Wow. You actually wore that for this segment too.
0: Exactly.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제 이거 입고 잤습니다. 네. 자,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1: Set on a forbidding block in the South Bronx, the shop was not a place for the Sunday shopper, Garcia said.
0: 사우스 브롱스의 음침한 골목에 자리한 그 가게는 가르시아의 말에 따르면 가볍게 구경이나 하러 온 사람들이 올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셋이 돼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The South

0: 프랑스의 forbidding block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블럭이 이렇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forbidding block은 뭐예요?
1: So, forbidding block, and have you been to the Bronx, Sam?
0: Oh yeah.
1: You have. Okay. So you know that there are some areas in Harlem and the Bronx that can be dangerous,
0: Yes.
1: right? You got to be careful.
0: 이제는 그 하얼렘이라든가 이런 곳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1: Yes, I heard.
0: 좋아졌는데, back then
1: Back then.
0: 굉장히 살벌했죠.
1: Yes, that's right. So, forbidding block is basically a street or a certain part of this area that seems kind of dangerous, a little like not welcoming, a place that you probably shouldn't go to.
0: 갔다가 괜히 또 무서워가지고 forbid 하는 게 금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금지가 될 만큼의 블락이라는 거는 음침하고 좀 가면 위험한 구역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1: So one time, Sam, when I was in New York visiting, my friend and I, we got off on the subway at the wrong stop.
0: Oh no.
1: And I'm telling you, it was out like from a movie.
0: Oh no. Where
1: It
0: did you
1: was a
0: end up?
1: forbidding block. I don't know. But they were like, we were the only Asian American girls who were like, oh, this is really scary. So it's true. It happens in New York when you go to certain areas.
0: 굉장히 좀 위험한 데에서 결국엔 그래도 you
1: We
0: managed to
1: survived. We
0: make it
1: survived.
0: out of there,
1: It's
0: right?
1: okay.
0: 다행이긴 합니다.
1: It's okay.
0: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Sunday shopper를 위한 곳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요일 shopper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뭘까요?
1: Okay, this expression means a person who kind of shops casually, who likes to do the window shopping. The Konglish expression is eye shopping. Someone who just kind of like, likes to kind of browse, not really a serious shopper.
0: 그러니까 나만의 그 옷에 관련돼 있는 나만의 색이 있어서 막 찾아보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선데이에 뭐 즐기면서 가볍게 구경만 하는 그런 손님 혹은 뭐 복잡할 필요 없이 일반 쇼핑객을 얘기를 하겠네요. Sunday shopper, right?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이어가 볼게요.
1: It wasn't like they had any ads, no internet, he said.
0: 네, 광고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So it wasn't like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도 아니었다. 이런 패턴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뭐 it's like it's not like you're my girlfrien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for
1: Yes,
0: example.
1: yes.
0: 자, 이어가 볼게요.
1: So the only way you could access it is by virtue of knowing somebody. And we didn't just give out that information back then.
0: 그러니까 그 가게를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도 않았죠. 오, 그들만의 뭔가 서클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이거를 유일하게 액세스한다는 거는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수 있다던가 거기 가본다던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by virtue of knowing somebody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아는 것에 대한 virtue가 뭐예요?
1: So in this context, by virtue of just simply means because of or by means of. So what this is saying is that you only can know this shop by knowing somebody who knows the shop.
0: You need connections,
1: You need a connection.
0: okay.
1: It is, there's no way to access, there's no way to find out about this shop unless you know somebody who knows the shop.
0: 그 당시에는 특히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크리스틴 쌤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우연히 가서 할 확률이 너무 희박하잖아요.
1: That's right.
0: Okay, so 여기서 virtue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virtue라고 하면 뭐 미덕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뭐뭐 덕분에 뭐
1: Yes.
0: 뭐뭐를 통하여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아는 안다는 그런 인맥 덕분에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냥 아무에게나 information을 give out 하지 않았어요.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 information give out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give는 주는 건 알겠는데.
1: But out is the key word, isn't it? So if you give out information, it means to share the information. It's like you, this is such a special place. We didn't want everybody to know.
0: 특히 특히나 그러면 비밀 같은 것을 알려준다라고 할 때 give out 많이 쓰나요?
1: Yeah, to give out information. Okay. Yeah, a little bit. A little bit. Yes.
0: All right. So 어떤 정보 같은 것을 함부로 알려주거나 퍼뜨리거나 하는.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뉴욕 힙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당시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기도 했던 이 가게는 어쩌다 문을 닫게 됐을까요? 자, 두 번째 파트 이어서 만나볼게요.
1: Familiar story, Goldman said, death by Amazon. No one wanted to dig for a bargain on a shark skin jacket when they could find anything online for a click. The hunt is gone, Goldman said. But here, surrounded by forlorn Beat Street-era leather jackets and AJ Lester jeans, the loss still hurt.
0: 골드만은 말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라고. 아마존에 의한 죽음이죠. 클릭 한 번으로 뭐든 살 수 있는 세상에서 굳이 발품을 팔아가며 샥

0: 크 스킨 재킷 하나를 건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사냥의 즐거움은 사라졌어요. 골드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쓸쓸하게 남겨진 빛 스트릿 시대에 가죽 재킷들과 AJ 레스터 청바지들에 둘러싸인 이 자리에서 그 상실감은 여전히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80년대의 힙합이라고 할까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이 힙합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가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폭발하던 때 아닌가요?
1: That was kind of like the first generation.
0: Right?
1: Yeah, it's like the beginning of yes. hip hop.
0: 지금 들으면 뭐 촌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oh. 정말
1: I mean this was my teenage years.
0: Yeah.
1: Like it was huge.
0: 그거에 yeah. 대한 막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노래도 그렇지만 그때 나왔던 그런 패션이라든가
1: oh, yeah.
0: 이런 기억들 그렇습니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Familiar story, Goldman said, death by Amazon. No one wanted to dig for a bargain on a sharkskin jacket when they could find anything online for a click.
0: 골드만은 말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라고. 아마존에 의한 죽음이죠. 클릭 한 번으로 뭐든 살 수 있는 세상에서 굳이 발품을 팔아가며 샤크스킨 재킷 하나를 건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좀 슬픈데요. 그렇죠? No one wanted to dig for a bargain on a sharkskin jacke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무도 dig for a bargain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Well, a bargain is a great deal.
0: Yeah.
1: You're getting something for a very cheap price. Mm-hmm. And the idea is, you know when you go and you see the table, mm-hmm. it's got piles of clothes.
0: Yes.
1: And it's like, manwon. But it's a heap, you know? So what do you have to do? You gotta kind of dig through.
0: Ah.
1: Right? And so that is kind of the concept of digging for a bargain. Like oh. really making an effort to find the perfect shirt for that excellent price.
0: 뭔가 세일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옷들이 파일로 쌓여 있을 거예요.
1: Yeah.
0: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거이면서도 더 저렴하게
1: yeah.
0: 그런 거 없을까 하고 막 그 파일을
1: dig.
0: 계속 파는 거죠. 파헤치는 거죠. Mm-hmm. 그런 행위를 좀 생각해 보면 dig for a bargain이라고 하면 저렴한 물건을 찾아 뒤지다 혹은 뭐 발품 팔아 싸게 사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바겐 세일이라고 한국에서는 하거든요.
1: Yeah.
0: 그래서 왜 그런 표현도 있죠. Oh, that's a bargain.
1: 이러면 oh, yeah.
0: 진짜 싸게 샀다 너.
1: That's right.
0: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거 bargain, 좋은 물건을 위해서 dig한다. 느낌 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슬프게도 이제 뭐 모든 거를 온라인으로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1: Yeah.
0: 근데 for a click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1: Yeah. So for our younger listeners, this may seem like what? Huh? I don't understand. Like Amazon has always been around.
0: Right.
1: But during my youth, yes. you know, that was the beginning of Amazon.
0: Uh-huh.
1: And so people were shopping online.
0: Yes.
1: And you use the mouse. And what does it do? It clicks,
0: right.
1: right? So here, for a click means that with just the single click of a mouse, you can buy anything instantly.
0: 여기서 클릭은 진짜 마우스 클릭인 거네요.
1: Yes.
0: 그럼 쌤, for a click 대신에 with a click이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1: Sure.
0: Okay, with a simple click.
1: Yeah, 하면, with a simple click.
0: Okay, very nice. So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데 누가 이렇게 돌아다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어가 볼게요.
1: The hunt is gone, Goldman said. But here, surrounded by forlorn Beat Street era leather jackets and AJ Lester jeans, the loss still hurt.
0: 이제 사냥의 즐거움은 사라졌어요. 골드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쓸쓸하게 남겨진 Beat Street 시대의 가죽 재킷들과 AJ Lester 청바지들에 둘러싸인 이 자리에서 그 상실감은 여전히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냥의 즐거움은 사라졌어요. 이 말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1: Yeah.
0: 그렇죠? The hunt is gone.
1: Right.
0: Right? 그래서 이런 찾아다니는 맛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But here, surrounded by forlorn Beat Street era leather jackets and AJ Lester jeans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발음하기도 굉장히 힘든 단어가 나왔어요. Forlorn. Beat Street era jackets 라고
1: okay.
0: 얘기 나왔습니다.
1: Let's break this down.
0: Yes.
1: Forlorn. F-O-R-L-O-R-N. It means old and kind of dusty. But in this context, he's describing jackets that are kind of forgotten, neglected, unwanted. It's no longer fashionable.

0: And this Beat Street era leather jackets, Beat Street comes from a movie, Beat Street,
1: okay.
0: from 1984. Right. And it kind of deals with that whole 80s hip-hop culture. Mm-hmm. So these particular jackets that were really hot and cool at that time is forlorn. 아. Nobody wants it anymore.
1: 아, 너무 슬퍼요. 일단은 그러면은 Beat Street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영화에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 혹시 그런 때 있었잖아요. 막 브레이크댄스하고 사람들이 뭔가 뮤직비디오 보면 꼭 이렇게 돌고 있어요. 막 돌고 있고 막 힙합 분위기에 뭐
0: right.
1: 그런 벽에다가 막
0: 그래피티
1: 그래피티도 있고 그런 시절의 재킷을 Beat Street Era Jackets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Yeah. Okay. Well, because it's describing that sort of 1980s hip-hop era.
1: Okay. 그런데 그게 forlor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쓸쓸하게 남겨진 뭔가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0: yeah, Nobody wants it.
1: 저희 집 클로젯에도 몇 벌 있습니다. 참고로.
0: Oh, okay.
1: 네. 자, 그러면서 the loss still hurted다. 이렇게 얘기가 났네요. Mm-hmm. Right?
0: So basically he's just basically referring to how he feels. Mm-hmm. That nostalgia. Like right. you know, this is our reality, mm-hmm. but the loss of this generation and this sort of like hip-hop, right. it's gone.
1: 보통 우리가 loss 하면 누군가가 뭐 세상을 떠났던가 이럴
0: yes.
1: 때 쓰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네요. 그죠?
0: This era is lost.
1: 이 시대, 그렇죠?
0: yeah.
1: 그때 그 낭만, 그것의 loss가 여전히 hurt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Familiar story, Goldman said, death by Amazon. No one wanted to dig for a bargain on a sharkskin jacket when they could find anything online for a click. The hunt is gone, Goldman said. But here, surrounded by forlorn Beat Street-era leather jackets and A.J. Lester jeans, The loss still hurt.
1: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빈칸 B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채워서 한글 뜻을 완성해 주세요.
0: The children were awed by the fireworks lighting up the sky. The children were awed by the fireworks lighting up the sky.
1: 아이들은 하늘을 밝히는 불꽃놀이에 B 했다. 아이들은 하늘을 밝히는 불꽃놀이에 B 이 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좋고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go way back to Karate Kid 2. Let's listen to Peter Cetera's Glory of Lov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The Hole in the Wall Shop That Dressed Hip-Hop 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단골 손님이 말하는 이 옷가게의 매력은 뭘까요? 네, 다음 파트 들어볼게요.
1: For hip-hop's first-generation teenagers from the Bronx, the store's first draw was its low prices, said Easy AD, a member of the Cold Crush Brothers, who now works for a school nutrition literacy program called Hip-Hop Heals. He was instrumental in, number one, saving money. Number two, he sold the things that we actually wore. Sheepskin gloves, sheepskin hats, V-neck sweaters.
0: 콜드 크러쉬 브라더스의 멤버이자 현재 힙합 힐즈라는 학교 영양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 AD는 브롱스 출신 10대들인 힙합 1세대에게 그 가게의 첫 번째 매력은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째로 우리가 돈을 아끼는데 둘째로는 우리가 실제로 입었던 것들, 양가죽 장갑, 양가죽 모자, V-neck 스웨터 같은 것들을 파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가죽 수가 있네요.
1: Yeah. Yes,
0: 그 당시에
1: true.
0: 또 그게 또 유행일 수 있었으니까요.
1: Sure. Mm-hmm.
0: 그렇죠. 자, 한번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For hip-hop's first generation, teenagers from the Bronx, the store's first draw was its low prices, said Easy AD, a member of the Cold Crush Brothers, who now works for a school nutrition literacy program called Hip-Hop Heals.
0: 콜드 크러쉬 브라더스의 멤버이자 현재 힙합 힐즈라는 학교 영양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 AD는 브롱스 출신 10대들인 힙합 1세대에게 그 가게의 첫 번째 매력은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뭔가 힙합스러운 제목 이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이지 AD 뭐 이런 것도 있고
1: yeah,
0: 그리고 뭐 Cold Crush Brother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보면은 힙합's first generation에게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First generation of hip-hop, right?
1: Well, this is basically talking about the first group of people who made hip-hop.
0: Right.
1: So this is back in the late 1970s, yeah. early 1980s. It was the kind of creation of hip-hop, sort of a movement.
0: Yes, yes.
1: And so we call that, you know, the first generation.
0: 1세대라고 부를 수가
1: yeah.
0: 있겠네요.
1: Mm-hmm.
0: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전에도 조금 그런 게 시작은 됐겠지만 정말 뜨거웠던 그렇죠? 뭐 80년대
1: yeah.
0: right?
1: Mm-hmm.
0: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 가게의 첫 번째 draw는 the first draw는 was its low prices라고 얘기를 했어요.
1: Mm-hmm.
0: 저렴한 가격이 첫 번째 draw다라고
1: okay.
0: 했네요.
1: So the word draw mm-hmm. means to kind of pull you in.
0: Yes.
1: kind of attract you to. So basically the main attraction, the main reason why people came here was and that's what this expression is saying.
0: Okay. So draw가 끄는 건데 끄는 게 결국 attract 하는 거니까 둘 다 이제 끌림을 얘기를 하잖아요.

0: writing.
1: Right.
0: But here, in this context, it's school nutrition literacy program.
1: Okay.
0: So in this context, it means understanding nutrition.
1: Okay. Mm-hmm. 그러니까 우리가 literacy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문해력, 뭐 독해력 이렇게 해서 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아니면 쓰거나 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얘기를 했는데 꼭 글과 관련된 게 아니어도 뭔가를 잘 쓸 수 있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네요.
0: That's right. So basically they are educating kids about the value of good food and healthy food.
1: 아, so 글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의 것이 아니라 학교 영양에 관련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0: He was instrumental in number one, us saving money. Number two, he sold the things that we actually wore: sheepskin gloves, sheepskin hats, V-neck sweaters.
1: 그는 첫째로 우리가 돈을 아끼는데.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실제로 입던 것들, 양가죽 장갑, 양가죽 모자, V-neck 스웨터 같은 것들을 파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죠? 자, he was instrumental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Instrumental. Instrument는 어떤 도구 같은 거 아니에요? 뭐, for example, a musical instrument, right?
0: Yeah, that's right. That's where this word comes from. So it's kind of like serving as a tool. So if someone plays an instrumental role or he was instrumental, means that he played a crucial, a very important role. He was kind of a tool that was used to kind of offer these great clothes at good prices to these young people.
1: 그러니까 instrumental 하다는 거가 진짜 도구에서 나온 건데 도구는 항상 중요한 거니까 뭔가가 instrumental 하다는 것은 그것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대한 정도 뜻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돈 아끼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For hip-hop's first generation, teenagers from the Bronx, the store's first draw was its low prices, said Easy D, a member of the Cold Crush Brothers, who now works for a school nutrition literacy program called Hip-Hop Heels. He was instrumental in, number one, us saving money. Number two, he sold the things that we actually wore. Sheepskin gloves, sheepskin hats, V-neck sweaters.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Steven Sanchez with Until I Found You.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가이자 힙합 스타일 아이콘인 본즈 말론은 선배들로부터 이 가게에 대해 처음 들었는데요. 가게 첫 인상이 어땠을까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When he finally got to the store, he was awed. You had clothing just hanging from every possible space, he said. Incredible. I'm looking around, afraid to even say anything. As soon as I walked in, I didn't know what I wanted anymore. I was just looking at everything that he had. It just expanded everything. It was clear. I didn't know anything about style. What he got. British Walkers, Serious Foot Swagger.
0: 마침내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압도되었습니다. 옷이 구석구석 온 사방에 걸려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두리번거리면서 말 한마디 꺼내기도 겁났어요. 들어서자마자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세상이 확 넓어지는 느낌이었죠. 내가 스타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가 산 것은 브리티시 워커스, 발끝부터 달라지는 진짜 스웨거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닐까요? 진짜 이런 과거에 힙합이 한참 전성기일 때 옷들을 잘 못 보다가 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2: Yeah.
0: Right? 와, 이게 진짜구나. 찐이구나. 그렇죠. 자,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When he finally got to the store, he was awed. You had clothing just hanging from every possible space, he said.
0: 마침내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압도되었습니다. 옷이 구석구석 온 사방에 걸려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Got to the store이라고 했는데 get to 어디 하면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딱 도착했을 때 he was awed 라고
1: okay.
0: 얘기를 했어요.
1: Let me spell this for you. It's A-W-E-D. Now, I think a lot of our listeners know awesome.
0: Awesome.
1: Okay, kind of, it comes from this word like awe.
0: Right.
1: If you are in awe or if you are awed, it means that, you have like, I can't believe this. This is so amazing.
0: You're and lost for words.
1: Lost for words, and also kind of like in wonder. Like, wow.
0: 대박.
1: 대박. Yeah, that is it. To be odd.
0: 거의 할 말을 잃어버린 거네요.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he was od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odd 됐다는 것은 방금 샘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말을 하게 됐는데 in awe랑 같은 표현이 되겠네요.
1: Yeah.
0: Right?
1: Mm-hmm.
0: So 압도된 혹은 뭐 경외감을 느끼는 굉장히 충격받은 이런 뜻이 되겠네요. 하지만 in awe or odd는 긍정적으로 쓸 수 써야 되겠죠.
1: Most
0: 그쵸?
1: of the time, absolutely.
0: Okay. Very, very nice. 자 그리고 옷들이 있었는데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죠? Hanging from 어디예요? From every possible space라고 했는데요.
1: Yeah.
0: 아니, from every possible space에 걸려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every possible, the key word being possible space. So if there was space, there were clothes. Meaning they were absolutely everywhere. Ceiling, corners, every available space, there was clothes.
0: 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스페이스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꽉꽉 차있는 느낌. So
1: yes.
0: from every possible space, yeah. possible 키워드인 것 같아요. 가능한 모든 공간마다, 뭐 빈 곳이라곤 없이, 뭐 어떻게 보면 everywhere 해도 되는데 이렇게 쓰니까 정말 빈 곳이 없었다.
1: Yeah, you get a real visual.
0: Very, very nice. 자, 이어가 볼게요.
1: Incredible. I'm looking around, afraid to even say anything. As soon as I walked in, I didn't know what I wanted anymore. I was just looking at everything that he had.
0: 정말 대단했죠? 두리번거리면서 말 한마디 꺼내기도 겁났어요. 들어서자마자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0: 써요. 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도 힙합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정도로 느낄 정도면 진짜를 알아본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간단하게요. As soon as I walked in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1: As soon as you do something is the moment you do it. So, as soon as you walk in, the moment you walked in, he was like,
0: Oh
1: "Oh
0: my
1: my
0: goodness.
1: God." Yeah, that is the feeling.
0: Okay, so as soon as 하고 나서 문장을 쓰면 뭐뭐 하자마자가 되겠죠. 그리고 쌤이 지금 계속 본인도 모르게 그또 좋은 표현을 주셨어요. The minute I walked in. 해서 the minute을 써도 의미는 같은데 더 바로라는 느낌이
1: The
0: 들어가죠.
1: second
0: The
1: I walked in.
0: second, right? The moment 이런 식으로 very, very nice.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 It just expanded everything. It was clear I didn't know anything about style. What he got, British walkers, serious foot swagger.
0: 세상이 확 넓어지는 느낌이었죠. 내가 스타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가 산 것은 브리티시 워커스, 발끝부터 달라지는 진짜 스웨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브리티시 워커스라는 걸 샀는데 그게 이제 시리어스한 풋 스웨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원래 스웨거는 걷는 거 아닌가요?
1: Okay,
0: Right?
1: so here, first of all, British Walkers was a shoe brand, and they were kind of the symbol of the New York hip hop cool. Okay, so he describes serious foot swagger. So this word swag we use a lot. Like he can have swag.
0: 요즘에는 힙합이라고 하면은 다 swag
1: Swag.
0: 이 말을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은 대충 알것 같기는 한데.
1: So it is kind of like cool with a little bit of attitude and that sort of like confidence. Like you're really like smooth. You got swag.
0: 한마디로 폼나는 거네요. Right.
1: So serious foot swagger meaning like, well, these are the coolest shoes.
0: 그러니까 그냥 cool footwear 이러면 너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비격식으로 foot swagger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swag, 그거 swag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swag 자체가 어떤 멋이라든가 이런 폼남, 폼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swagger도 그런 뜻으로 쓸수 있겠지만 뭔가 그렇게 만드는 물건 같은 거, 그것도 스웨그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였다. 내가 진짜 새로운 신세계를 봤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When he finally got to the store, he was awed. You had clothing just hanging from every possible space, he said. Incredible. I'm looking around, afraid to even say anything. As soon as I walked in, I didn't know what I wanted anymore. I just was looking at everything that he had. It just expanded everything. It was clear I didn't know anything about style. What he got, British walkers, serious foot swagger.
0: Alright, 자, 이렇게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늘 익숙하게 찾고 뭐 애정을 가지고 즐겨 찾던 곳이 좀 사라진다는 거 너무나 아쉽고 또 서운한 일이죠.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서 한글 뜻을 완성해 주세요라는 퀴즈였는데요. 영어 문장은 일단 뭐였죠?
1: The children were awed by the fireworks lighting up the sky.
0: 네, 정답은요. 아이들은 하늘을 밝히는 불꽃놀이에 감탄했다, 뭐 경이로움을 느꼈다, 압도되었다, 넋을 잃었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토익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4891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ulations.
0: Alright, 자, 그럼 노래 한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a band that has some swagger. It's Maroon 5 with Sugar.

0: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1: 요. My Sam. Mm-hmm. 전설적인 브라운스 옷가게 결국 문 닫았다는 거 들었어?
2: Oh man. 예전 힙합 시절엔 진짜 제대로 된 성지였는데.
1: 완전. Mm-hmm. 요즘은 다들 손 하나 까닥 안 하고 온라인 쇼핑만 하잖아.
2: 아, 나도 예전엔 헐렁한 힙합 바지 입고 뉴욕 거리 바지로 쓸고 다녔는데 뉴욕시에서 상 받았잖아. 길거리 깨끗해졌다고.
1: 이런 사람. 요.
0: Sam. 아니 오늘 굉장히 스웩이 지금 저기 스튜디오 천장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1: I tell you, that's fun. We're gonna have a little fun, right?
0: 이 모멘트를 위해서 우리가 2시간 동안 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네.
1: 자, the dedication.
0: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baggy pants 엄청 입고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전설적인 브랑스 옷가게 결국 문 닫았다는 거. 들었어? 에서 나온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거 close라고 쓰는 것보다 다른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1: Yeah, I mean closed. You can use the word closed, yeah. but it can also mean it's closed for the day too.
0: Mm-hmm.
1: But if you use the word shut down, it means it is permanently closed.
0: For good.
1: It's gone.
0: I mean, it's gone.
1: Yeah, bye-bye.
0: 그냥 closed 하면 oh, you're closed for today, for the day.
1: Yeah.
0: 이러면 오늘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1: Yeah, it's Sunday, we're closed.
0: But shut down은 이건 완전히 폐업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Okay, so shut이라는 게 실제로 close보다 동사로 쳤을 때 더 강한 느낌이잖아요.
1: Absolutely.
0: Right? Like close the door 대신에 shut the door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강하게 닫는 느낌이니까.
1: Yeah, there is a little bit of that, right? So basically, for construction purposes,
0: okay.
1: a certain part of the highway can be shut down.
0: Uh-huh.
1: But of course, that doesn't mean forever,
0: right.
1: but they're just doing construction.
0: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게 완전히 봉쇄를 한다는 느낌으로 강해지겠네요. Yeah. 그럼 쌤, 방금 그 셧다운을 넣어서 아예 문장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전설적인 브라운스 옷가게 결국 문 닫았다는 거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문장 만들면 될까요?
1: So

0: could say something like, did you hear that legendary Bronx streetwear shop finally shut down?
1: 결국에는 shutdown 했다는 거 들었어요. shutdown은 과거도 shutdown이죠. 자, 추가 표현으로도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 거기가 진짜 제대로 된 성지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진짜 백이 제대로 된 거. 이거 뭐라고 할까요?
0: All right. The expression is the real deal.
1: The real deal.
0: The real deal.
1: 벌써 힙합이 묻어있네요.
0: Yeah. It's the real deal. It's like, it's the authentic, it's the original, it's the genuine, it's like, there is no pretension, it is the real deal.
1: 아, 이거는 진짜 실제 거래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그냥 굳어있는 비격식 표현이 되겠네요. 뭔가가 something is the real deal. 이거는 장난 아니야. 이건 제대로 됐어.
0: Yeah.
1: 이런 느낌이겠네요.
0: Sometimes we can say that even with food.
1: Right.
0: Like if you try a certain food, like a ethnic food,
1: okay.
0: and you think, well, this is the real deal. Like
1: 진짜 맛있다. 이거 제대로다.
0: Authentic.
1: 아,
0: yeah.
1: 여기 이 집이 이거 정말 잘하네 할 때도 oh, this is the real deal.
0: Yeah, this is the real deal.
1: I like that.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뭐 온라인 쇼핑만 하잖아 할 때 진짜 영어로도 without lifting a finger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0: Right.
1: 자, 그럼 배운 영어 표현들 넣어서 영어 대화 만들어 볼까요?
0: Yomayu,
1: yeah.
0: Did you hear that legendary Bronx streetwear shop finally shut down?
2: Oh, man. That place was the real deal back in the hip-hop days.
0: Man, nowadays everyone just shops online without lifting a finger.
2: Man, I used to walk around New York in baggy hip-hop jeans, practically mopping the streets with New York City EBS, you know what I'm saying?
0: Whoa!
2: Whoa, what?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양갱양갱님이요. 오늘 의상까지 완벽하신 힙합 선생님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0: It's our pleasure.
1: Thank you. 감사합니다.
0: Whatever, you know, whatever entertains our listeners.
1: Oh, yes, yes.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0: Likewise, my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a song by Westlife. It's You Raise Me Up.
1: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Peace out.
1: Peace out.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딴딴따랑 결혼식,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신랑 신부들이 참 많죠. Mm-hmm. 근데 우리가 결혼식을 가면 덕담을 해주잖아요. We say something nice to them.
1: That's true, yeah.
0: 네. What is one thing that we can say to them?
1: Well, today's sentence would be a good thing to say to them. I wish you a happy marriage.
0: I wish you a happy marriage.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해요 라는 표현이죠.
1: Mm-hmm.
0: 저는 결혼 축가를 꽤 많이 불렀거든요. Have you sung at weddings a lot?
1: A few times.
0: 네.
1: Yeah.
0: 그럼 이제 중간에 노래 나오다가 노래하다가 간주가 나오잖아요. There's an interlude.
1: Mm-hmm.
0: 그때 굉장히 어색할 때가 많아요.
1: 그럴 And then you 때. have to say something.
0: I know, mm-hmm. you have to. 그럴 때 좀 웃다가 I wish you a happy marriage. 뭐 이렇게 mm-hmm. 한마디 해주면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 Now there is an older word that you could use here that's mm-hmm. very similar to congratulations. Felicitations.
0: Felicitations.

0: Salutations. 아, 정말
1: That's a bonus
0: 오랜만에
1: word.
0: 듣네요.
1: Bonus word. 요즘에 잘 안 쓰지만 네. 아직 있어요. 그다음.
0: 그쵸, 아직 네. 있긴 하죠. 카드에나 있을 법할 것 같은 느낌인데.
1: Felicitations is wishing somebody happiness.
0: 그쵸.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Feliz Navidad. Mm-hmm. 이게 Happy Christmas라는 네. 스페인어예요. 그런데 스페인어나 영어나 다 Western language, 서양 언어로 그 뿌리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Felicitations하고 Feliz하고 비슷하게 시작하죠. Mm-hmm. 이게 Feliz라는 표현이 이제 행복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 보너스였습니다. Felicitations. 굉장히 유식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또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I wish you a happy marriage. 그럼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1: I wish you a happy marriage.
0: 네, I wish you a happy marriage이죠. 자, 일단 내가 주어져. 내가 소망하는 거니까. 근데 I이긴 하나 내가 뭘 바래요. 그럴 때는 I wish라고 합니다. 소망을 보통 얘기할 때 I wish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는 I wish라고 보통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에는 I hope라고 많이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I wish you a happy marriage는 여기서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네, wish는 조금 더 희망적인 느낌을 또 주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I wish you a happy marriage라고 하면 그냥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자, I wish. 근데 이제 누구한테 바라는 거죠? 당신이 어떠하기를. 그래서 I wish you, 당신이 어떤 걸 갖길 원하냐면 a happy marriage, 행복한 결혼 생활. 그래서 I wish you a happy marriage라고 하면 당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라는 말이 되죠. 자, a happy marriage. 네, 누구나 다. 기대하는 거겠죠, 그렇죠? Well, I wish you have a happy marriage, Zach.
1: Thank you. I wish the same for you.
0: Thank you. 네. 뭐, 꼭 결혼 시작점이 아니라 중간에 얘기해도 뭐 상관없죠. 저도 이제 한 10년 차 됐는데. 네, I wish you a happy marriage. 자, 그럼 이 문장 기억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 wish you a happy marriage.
0: I wish you a happy marriage.
1: I wish you a happy marriage.
0: I wish you a happy marriage.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오늘의 패턴 소개해 주세요.
1: Well, I wish you a happy marriage. We're just going to change the end. So I wish you, 모모.
0: I wish you 뭐뭐. 당신에게 뭐뭐가 있기를 바랍니다. Mm-hmm. 상대방에게 행복,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을 빌어줄 때 mm-hmm. 사용할 수 있는 정중한 표현이죠. 항상 긍정적인 의미의 명사가 와야 되겠죠. I wish you a terrible life.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연습해 볼까요?
1: All right. I wish you a wonderful life.
0: 멋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네요. I wish you a wonderful life. 너무 좋은 말이네요.
1: Mm-hmm. And here's a famous one. Mm-hmm.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0: 오, 그 노래도 있잖아요. Mm-hmm.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1: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0: We wish you였지만 I wish you로 바꿔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라고 할 때 물론 그냥 Merry Christmas 라고 해도 되지만 mm-hmm.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Mm-hmm. 그냥 I wish you Merry Christmas 라고 하면 안 되나요? 어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1: I think it should.
0: 그렇죠. Yeah.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Merry and Christmas는 여러 번 보낼 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 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0: 1년 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What else?
1: I wish you good health.
0: I wish you good health.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어른들에게 많이 쓸 수 있고요. 카드에 많이 또 쓰는 그러한 문구이기도 해요. Get well soon card가 또 mm-hmm.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I wish you good health.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잭쌤 생일 아니에요?
1: 아직이요.
0: 근데 이 생일이라고 치고
1: mm-hmm.
0: 생일 파티예요.
1: Oh.
0: 우후.
1: Thanks for coming to my birthday party. 내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Oh, I wish you a happy birthday. 행복한 생일 되길 바랄게. 이것도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똑같네요. Happy birthday라고만 말은 되지만 I wish you a happy birthday. 여기도 해피한 생일은 작년, 재작년, 내년, 5년 후, 100년 후 다 되기 때문에
1: 네.
0: 그 중에 하나라서 a happy birthday라고 하는 거죠.
1: Well, how about we do one that has no a?
0: Okay.
1: I wish you good luck.
0: Good luck. 행운, 좋은 운. Mm-hmm. 그쵸? I wish you good luck. 잭쌤이 큰 공연에 쓰기로 했어요. 콘서트 하려고.
1: Mm-hmm.
0: 잭쌤이 긴장했어요. I wish you good luck, Zach. 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네요.
1: Thank you. I wish you a great trip.
0: 제가 여행 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농담이고요. 진짜로 여행 가고 싶네요. 자, 여행 간다라고 했을 때 I wish you a great trip. 여기는 어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great trip, 좋은 여행은 뭐 다양한 경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다. I wish you a great trip.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 I wish you a prosperous year.
0: Prosperous. 네, prosperous라고 하면 결실이 많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은 성공적인 뭐 그런 뜻이죠. 그러한 한 해가 되세요. 라는 뜻으로 새해 시작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네요. I wish you a prosperous year.
1: I wish you a blessed life.
0: A blessed life. 축복받는 삶이란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B-L-E-S-S-E-D. Blessed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Blessed라고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Yeah, I think both are okay. But blessed is maybe more common.
0: Yeah, I think more common with adjectives.
1: Mm-hmm.
0: 만약에 형용사일 때는 blessed라고 많이 발음하는 것 같고요. You're blessed. 너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
1: Yeah,
0: 이때는 그냥 blessed라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I wish you a blessed life.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wish you 뭐뭐해서 축복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축복했었는지 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상기시켜드릴게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 wish you a wonderful life.
0: I wish you a wonderful life.
1: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0: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1: I wish you good health.
0: I wish you good health.
1: I wish you a happy birthday.
0: I wish you a happy birthday.
1: I wish you good luck.
0: I wish you good luck.
1: I wish you a great trip.
0: I wish you a great trip.
1: I wish you a prosperous year.
0: I wish you a prosperous year.
1: I wish you a blessed life.
0: I wish you a blessed life.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듣고 올게요.
2: 오늘 정말 멋지네요.
3: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를 바랄게요.
3: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되네요.
0: 아, 네. 결혼식장이 아주 아름답고 화기애애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하객이 오늘 정말 멋지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정말 멋지다. 멋지게 보인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We learned this before.
0: We did, I think,

0: Glass
1: Thank you
0: twink.
1: for.
0: 근데 ing가 들어가요.
1: 음흠.
0: 네, 와주셔서 온 거니까 오다에 ing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를 바랄게요. 아,
1: 아하.
0: 요건 너무 쉽죠, 그죠? 우리 방금 했었던 거잖아요. 자,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되네요. 아, 요거 복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니라 저희에게, 우리들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조금 달라졌는데 어떤 표현이었는지 기억나실지 기억이 가물가물한가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You look amazing today.
3: Thank you for coming.
2: I wish you a happy marriage.
3: That means a lot to us.
0: 오늘 정말 멋지네요.
2: You look amazing today.
0: 다시 한번.
1: You look amazing today.
0: You look amazing today라고 했죠? 자, today 빼고 you look amazing. 정말 멋져 보이네요. 라는 말이죠. So, you look amazing. 근데 언제? 오늘. Today까지 붙였네요. You look amazing today. 라고 했더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Thank you for coming.
0: 뭐라고 했죠?
1: Thank you for coming.
0: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thank you for teaching us 였나요? 그쵸? Thank you for coming. Come, 오다의 ing 형태로 만들어줬네요. Thank you for coming.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객이도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를 바랄게요.
2: I wish you a happy marriage.
0: 다시 한번.
1: I wish you a happy marriage.
0: I wish you a happy marriage.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부가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되네요.
3: That means a lot to us.
0: 다시 한번 어떻게 말했죠?
1: That means a lot to us.
0: That means a lot to us. 자, 우리 지난주에는 that means a lot to me라고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에게 신랑 신부 둘 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us가 되겠죠? That means a lot to us.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더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You look amazing today.
3: Thank you for coming.
2: I wish you a happy marriage.
3: That means a lot to u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1: I wish you a happy marriage.
0: I wish you a happy marriage인데요. 자, I 이 부분 뭐 어렵지 않죠? Wish는 W를 시작하니까 W를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입모양만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wish, wish인데 뒤에 you하고 또 연음이 돼요. wish you, wish you. 그리고 뒤에 오는 어는 붙습니다. 그래서 I wish you a, I wish you a.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어가 잘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생각하면서 I wish you a 이렇게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happy, happy이지만 만약에 p 발음 조금 어렵다 그러면 happy 이렇게 쌍비읍 발음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marriage 요거는 marriage 이렇게 돼 있지만 may하고 re 사이에 어가 살짝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marriage, marriage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조금 더 원어민처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 종합해서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I wish you a happy marriage.
0: I wish you a happy marriage.
1: I wish you a happy marriage.

0: I wish you a happy marriag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신랑 신부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염원하는 이런 문장도 우리가 오늘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또 덕담을 할때 우리가 그냥 너무 기쁘다. 너네가 이렇게 결혼하게 해서 너무 기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쓸수 있을까요?
1: Well, a very common one is, I'm so happy for you both.
0: I'm so happy for you both. 너네 두 사람 모두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결혼식 하는 사람에게는 you both. 좀더 강조해서 너네 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you까지만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한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I'm so happy for you.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또 이런 표현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뒀다가 또 써보면 되겠네요. 혹시 이 표현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 103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은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죠, 여러분. 오시면 복습하시는데 훨씬 수월하고요. 복습은 계속하면 더 좋기 때문에 더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권장드립니다.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는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0: 네, 오늘 화요일 19일이고요. 98쪽 펴시면 거의 딱 나와 있습니다. Mm-hmm. 자, 그 우리말로 이제 이 대화를 나눌 때 영어 같이 들리는 표현들이 이제 은근히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1: Sure.
0: 그 중에 하나가 하드 캐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1: 하드 캐리하다.
0: 네, 하드 캐리한다.
1: 딱딱하게 와. 아니면 어렵게?
0: 어렵게.
1: 어렵게
0: 네,
1: 뭔가
0: 어렵게.
1: 뭐 지고 간다.
0: 이고 지고 간다라는 뜻으로 하드 캐리하다라고 해서 와, 오늘 누구가 하드 캐리하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1: Right.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힘겹게 어떤 걸 이고 지고 간다. 혹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낸다라는 뜻으로도
1: yes.
0: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1: Right. Let's say we're talking about a movie. The main character, the star of the movie. 뭐 Robert De Niro, okay. Leonardo DiCaprio. They are the main star. If they are successful in their role, they really carry the movie.
0: They really carry the movie.
1: Right.
0: 자, 그 배우들이 이 영화를 이끌고 가네라는 말이 되겠군요.
1: Right. 좀 더 현실적으로 Easy English라는 방송이 있어. 예를 들어서 EBS에. 당연히 있죠.
0: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치유나 바로. 네.
1: 이 방송을 뭐 내용도 써야 되고 책도 출판해야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누가 이끌어 가냐. Who is carrying the show?
0: 그거는 producer.
1: Our producer and of course our lovely writer 보영쌤.
0: 선생님, we only have three people. We only have three people on our team.
1: 저는 그냥 보조 역할 하는 건데.
0: 어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1: 아이, 솔직하게 이거 carry를 누가 하냐? 책 쓰는 사람과 이 디렉터가 PD님께서 carry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0: 예. 아니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절대 저의 대표 EBS의 대표성을 띄지 않는 말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선생님 하드 캐리 한다, 혹은 디카프리오와 누가 뭐 그걸 캐리 한다라고 할 때
1: yes,
0: 영어로
1: yes.
0: 쓸 때 느낌이 그러면 다른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1: right.
0: 이분들이 이걸 이끌어 간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 right.
0: 다른 액팅은 별로 크게 볼 게 없는데 이분들 덕분에 영화가 성공했어.
1: Well, they have
0: 뜻이나?
1: the biggest responsibility.
0: 어.
1: They carry the most. They carry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movie.
0: 어. 그렇죠. 아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yeah.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1: 제일 컸을 때 really carry라고 표현
0: 그렇죠.
1: 안 쓰죠.
0: 다른 사람들은 다 노는데 얘네들만 이랬다. 이런 뜻이
1: 그건
0: 아니고
1: 절대 아닙니다.
0: 전혀 아니고
1: 네.
0: 어, 이분들의 역할이 컸다.
1: 네.
0: 하드 캐리다. 아, 참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얘기가 오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 We will learn more in detail soon.
0: 오케이. 자, 화제가 되고 있는 새 액션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연 배우가 흔히 말하는 하드 캐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만큼 그 배우의 연기가 다 했다. 라는 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우리말로 듣겠습니다. 야, 너 어젯밤에 그 새로 나온 액션 영화 봤니?
1: 봤어. 그 스토리는 뭐 그저 그랬는데 주연 배우가 영화를 완전 이끌어 가더라고.
0: 정말 그 정도로 좋았어?
1: 완전 그렇다니까. 그가 아니었다면 그 영화는 전혀 그만큼 신나지 않았을 거야. 뭔가
0: 그렇죠.
1: 미니 드라마 같네요.
0: 뭐가요, 선생님?
1: 이런 리액션들이.
0: 아, 그래요? 네.
1: 정말 자, 그랬어?
0: 그랬어? 어머. 네. 자, 그 모든 이제 그 구성 요소들이 나름대로 역할이 다 있고 하지만서도 네. 이 부분의 이 주연 배우 역할이 제일 컸다. 이것의
1: right.
0: 성공으로서는 뭐 이런 말 하게 되죠. 자, 이럴 때 carry라는 단어가 쓰이는지 한번
1: right.
0: 보겠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그 새로 나온 액션 영화를 너는 보았느냐?
1: Did you watch that new action movie last night?
0: Did you watch that new action movie last night? 자, 새로 나온 그 액션 영화라고 해서 that new action movie라고 하면 되겠군요. 네.
1: Usually we say the name of the movie, but since we can't do that here,
0: right.
1: It's good to know this expression. 네. The new action movie.
0: 그렇죠. 원래는 그 제목을 말하겠죠.
1: Sure.
0: 뭐 Avengers 3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1: Right.
0: 자, 그런 제목을 보통은 붙여서 말하게 되겠지만 뭐 이선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다. 소개도 드릴 겸
1: Of course.
0: That new action movie라고 해 봤습니다. Right. 자, did you watch that new action movie last night이라고 했는데 그걸 봤니라고 해서 watch라고 했는데요.
1: Yeah.
0: 그 시간만 지나면 그 영화를 못 본다. 뭐 TV 상영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
1: okay.
0: did you catch라고도 할 수가 있죠.
1: 아, did you catch the movie?
0: 네.
1: catch the show.
0: 네, 네.
1: If you missed it at a certain time, 어. you can't see it.
0: 음.
1: Did you catch it at 8 o'clock?
0: 그렇습니다. Yeah. 그 얼마 전에 Anne Hathaway하고 그 Meryl Streep가
1: yes.
0: 한국에 왔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유명 턱쇼에 출연을 했었는데
1: right.
0: 하필이면 턱쇼의 호스트가 출연했던 그 TV 광고를 앤 해터웨이가 본 거예요.
1: So, okay.
0: I saw you in that commercial last night. Yeah.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1: Right.
0: 근데 메릴 스트립은 옆에서 어, 미안하지만 나 그거 놓쳤다고.
1: I didn't catch that.
0: Right. I didn't catch that. I missed it.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영어로.
1: Okay.
0: 그때 아 내가 그걸 하필이면 깜빡하고 못 봤다라는 뜻으로 마침 꼭 내가 봤어야 되는 걸 내가 못 봤다는 것처럼
1: 놓친 거죠.
0: 네, I missed it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 Oh.
0: 자, 그런 의미로 did you catch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여기서 did you watch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만 먼저 들어볼게요.
1: Okay.
2: Did you watch that new action movie last night?
0: Did you watch that new action movie last night? 자, 그랬더니 right. 어, 봤지.
1: Yeah, I did.
0: Yeah, I did. 이라고 한 다음 그 스토리는 뭐 그냥 그랬는데 주연 배우가 영화를 완전 이끌어 가더라고.
1: The story was okay, but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0: 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The story was okay. 스토리도 나쁘지 않았어. 스토리는
1: right.
0: 뭐 평범했는데 the story was okay. 그렇지만 the lead actor 그 주연 배우가
1: right.
0: carries the movie 영화를

0: 이고지고 이끌어가더라.
1: Right.
0: 네.
1: You can say it both ways. Oh, he really carried the movie 해도 되고. But if you want to keep it in the present tense, it's mm-hmm. okay. He really carries the movie.
0: 그렇죠. Right. 그 영화는 남아 있는 거니까요.
1: Sure.
0: 아주 좋은 yeah.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그 시제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과거에 본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영화가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기보다 남아 있는 right. 거거든요. Right. 내일도 볼 수 있고 뭐 10년 후에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Anytime.
0: 그렇죠. Yeah. 그런 의미에서 carries라고 해서 이제 그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mm-hmm. 좀 더 다이내믹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현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the lead actor가 그 영화를 이끌고 가. The lead actor yeah. carries the movie.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1: Right. 네. So when you carry the movie, imagine he needs to really push and pull and carry on his shoulders.
0: Right.
1: The full version is basically he really carried the movie on his shoulders.
0: 아.
1: On her shoulders.
0: 그러니까 어깨에 이렇게 yeah. 지고 간다. Right. 그게 막 무겁다고 해서 막 부정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요.
1: No, not at all.
0: 네,
1: yeah.
0: 그냥 잘했다. 아주 yeah. 특출나게 잘했다는 뜻이 되겠군요.
1: 그만큼 책임감 있게 네. 이끌어갔다라는 네. 맥락이 아닐까요?
0: 비중도 그렇죠? 컸고. 네. 그래서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자, 주연 배우라고 할 때 흔히 예전에 우리가 배우기를 yeah. heroine or hero라는 말을 right. 했었어요.
1: Hero, heroine.
0: 그렇죠.
1: Sure.
0: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근데 그게 right. 요즘은 통칭해서 lead actor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1: That's right. 네. I think we all know that cast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movie. Director and casting, right?
0: 네.
1: That's why there's a big responsibility with these actors.
0: 그렇죠. Yeah. 맞아요.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1: Right.
0: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주연 배우의 연기가 그 정도로 좋았어?
1: Really? That good?
0: That good? 자, 이때 that라고 하는 건 저기 있는 저거라는 뜻의 that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라는 뜻이 되겠군요.
1: Wow, it's really that good?
0: 그렇죠. 그게 그렇게 좋았다고? 근데 혹은 It wasn't that good.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좋진 또 않았어.
1: 별로 안 좋은 거죠.
0: 네, 그렇죠.
1: It wasn't that good.
0: It wasn't that good.
1: Just okay.
0: 네, 맞아.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아주 좋지도 않았다. 그래서 that good 하면은 그렇게 좀 적절하게 그 표현하기에 아주 필요한 표현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Yeah, I did. The story was okay, but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3: Really? That good?
0: 네, really that good? 자, 이렇게 carry는 사실 무거운 거를 들고 가다라는 뜻이지만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작품의 무게를 혼자 떠받치고 갈 정도로 작품을 끌고 가다라는 느낌이 되는데 비슷한 뜻 선생님, scene stealer라는 말이 있잖아요.
1: Oh, scene stealer.
0: 네,
1: yes.
0: 그렇죠. 그 he stole the show, she stole the show 이렇게도 right. 말하게 되고 steal하면 right. 훔쳤다는 말이 되는데요.
1: Right. Usually an actor who is not the main actor, like a minor actor, was so good in one particular scene. He really stole the show. He stole the scene.
0: He stole the scene.
1: She stole the scene.
0: 그렇죠. She stole the scene. Yeah. 그 역할 혹은 그 장면을 독차지했다. 혹은 yeah. 장면을 훔쳐갔다라는 뜻으로 right. steal the show라는 우리가 scene stealer 장면을 훔쳐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 right.
0: 네, 그 아주 가장 돋보였다라고 할 때 stole the show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Right.
0: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Really? That good? 까지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니까
1: Totally.
0: Totally.
1: Totally.
0: 네, 오랜만에 나온 또 표현이죠.
1: 또 반갑네요.
0: 네.
1: Totally.
0: Totally.
1: It was totally that good.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고 그런 뜻으로 완전 그랬어 라는 말로 totally 라고 한 다음 한마디를 또 덧붙이게 됩니다. Totally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끝내도 좋은데 보통은 자기 말에 대화 그 문장을 또 덧붙여서 대화가 더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1: Right.
0: 자, 그가 아니었다면 그 영화는 전혀 그만큼 신나지 않았을 거야.
1: Without him,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0: 네. 자, without him, 그가 없이는 without him, the movie, 그 영화는 wouldn't be 그렇지 않았을 걸.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자, 이 부분이 약간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1: That's right.
0: 전혀 그만큼 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자, nearly as라는 말 많이 쓰이죠.
1: Wouldn't be exciting 하면 심플하죠.
0: 네.
1: 그냥 재미없

0: nearly as festive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요.
1: That's right.
0: 모두 교재에 나온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 Right, right.
0: 100쪽을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1: Mm-hmm.
0: 자, wouldn't be nearly as 이거 해 통으로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Right.
0: 전혀 뭐뭐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할 때 wouldn't be nearly as 그래봤자 하나 둘 셋 네 개 단어밖에 안 돼요. Wouldn't be nearly as 그다음에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1: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0: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네, 좋습니다.
1: Mm-hmm.
0: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Totally. Without him,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0: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이거 조금 이제 그 보통의 속도로 말하다 보니까
1: right.
0: wouldn't be라기보다도 wouldn't be.
1: Wouldn't be.
0: 네, wouldn't be.
1: Wouldn't be.
0: 네, 정말 빨리 하고 지나가네요.
1: 맞아, wouldn't be.
0: 네, the movie wouldn't be.
1: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0: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외국어다 보니까 내가 정확히 말을 해줘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So the movie wouldn't be. 라고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1: 네.
0: 실제로는 the movie wouldn't be, the movie wouldn't be 이 정도밖에 발음이 안 된다는 거죠.
1: 이 맥락상 다 이해를 할 거예요.
0: 네,
1: 약간
0: 네.
1: 은티 별로 안 들을 수 있는데
0: 네.
1: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wouldn't be.
0: Wouldn't be.
1: The movie wouldn't be.
0: The movie wouldn't be.
1: Even 그렇습니다. though you say it a little bit softer, it's okay.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0: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1: There you go.
0: 네, 정말 많이 말하는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대화 들어보죠.
3: Did you watch that new action movie last night?
2: Yeah, I did. The story was okay, but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3: Really? That good?
2: Totally. Without him,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어떠세요? 하드 캐리한다,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잘 이해되셨죠?
1: Mm-hmm.
0: 이거 입에 붙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말하기 연습 시작해볼게요.
1: Let's go!
0: 너 어젯밤에 그 새로 나온 액션 영화 봤니?
3: Did you watch that new action movie last night?
1: Did you watch that new action movie last night?
0: 어, 봤지. Yeah, I did.
1: Yeah, I did.
0: 스토리는 그저 그랬는데 주연 배우가 영화를 완전 이끌어가더라고.
3: The story was okay, but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1: The story was okay, but the lead actor carries the movie.
0: 정말 그 정도로 좋았어?
3: Really? That good?
1: Really? That good?
0: 완전 그렇다니까.
3: Totally.
1: Totally.
0: 그가 아니었다면 그 영화는 전혀 그만큼 신나지 않았을 거야.
3: Without him,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1: Without him, the movie wouldn't be nearly as exciting.
0: 여기까지입니다.
1: Alright, good job, everyone.
0: 네, 잘하셨어요. 그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많이 말하게 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캐리한다. 혹은
1: right.
0: 뭐 우리가 비행기 탈 적에도 그 붙이는 짐 말고 내가 들고 들어가는 짐은
1: carry on.
0: carry on이라고 하게 되죠.
1: Yeah. yeah, this bag is my carry on.
0: This bag is my carry on.
1: Usually something simple and small.
0: 어.
1: You can put it on the overhead bin, right?
0: 그렇죠. 머리 위에 그 넣는 칸. 그 bin. B-I-N.
1: Bin.
0: 그 trash bin, 쓰레기통도 있고요.
1: Usually a container, a small container is a bin, right?
0: 또 생각난다.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았을
1: yeah.
0: 때, 운전 조수석에 앉았을 때 앞에 왜 장갑 넣는 칸이, 그건 compartment인가?
1: Glove compartment.
0: 그건 bin이라고 안 해요?
1: bin이라고는 모르겠어요.
0: 너무 작나요?
1: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안 그러는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0: 어, 네.
1: Yeah. But it's technically a bin, though.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1: 뭔가 small container.
0: 그렇죠.
1: Yeah.
0: 용기 같다라고 해서 yes. 그걸 bin이라고 할 수 있군요.
1: That's right.
0: 그 얘기 왜 했지? 아, 자동차에, 비행기에 carry-on 갖고 들어간다고.
1: That's right.
0: 그러면 제가 가지고 들어가는 짐이 두 개 있어요.
1: Yeah.
0: 그러면 뭐라고요? 영어로?
1: I have two carry-ons.
0: I have two carry-ons.
1: That's right.
0: How many carry-ons do you have? 그러면 갖고 들어가는 짐이 몇 개나 있나요? 그럼 I have two carry-ons.
1: I have two carry-ons.
0: 아, 그러면 붙이는 짐 하나 있어요.
1: I have one check-in.
0: I have one check-in.
1: 네.
0: 그러니까 check-in하고 carry-on
1: 네.
0: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1: Check-in, carry-on.
0: Check-in, carry-on. I
1: That's
0: have
1: right.
0: one check-in and two carry-ons. 이렇게요.
1: That's right.
0: 그죠? 네. 저기서는 carry를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carries the movie, carries

0: the show, carries the 뭐 musical 뭐 이런 식으로
1: That's right.
0: carry 뭐뭐라고 할수 있겠네요.
1: Right. So somebody like in business, the leader of a big project, he really carried the project.
0: He really carried the project.
1: 예스.
0: 혼자 다 했다.
1: No, he had the biggest responsibility.
0: 그렇죠. 혼자 다 했다는 거는 너무 좀 과한 말이 되는
1: 그쵸.
0: 거고,
1: Right.
0: 이분이 역할이 컸다.
1: Yeah.
0: He carried the project.
1: That's right.
0: 그러면 이렇게 팀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1: Right.
0: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뭐 요즘 초등학교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혼자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1: That's usually not good.
0: 예, 그렇죠.
1: So you shouldn't carry the entire project alone.
0: 아, 그리고 붙이는 말이 많구나. You shouldn't carry the entire project alone. 네, 잘
1: That's right.
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e.
0: 오디오 어학당 통해서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회사에선 꾹 참았던 짜증이 집에만 오면 툭 터져나오다니요.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가족은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화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도 남입니다. 남을 나로 착각하고 대하다 보면 결과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런 건 뒤로 밀어두고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당연히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과열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짜증이 잔뜩 난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동반자라도요.

0: Travel demand in the country has shifted from overseas trips to domestic destinations, as international fuel surcharges have increased more than fivefold in just 2 months.
1: 여기서 shift라는 표현은 어떤 상태나 방향이 다른 쪽으로 바뀌거나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0: Consumer preferences are shifting toward eco-friendly products.
1: 소비자 선호가 친환경 제품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shift to, shift away from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방향이 바뀌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shift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hift, 뜻은 바뀌다, 달라지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어린이의 시간은 맛있는 사탕처럼 오래오래 녹여서 먹는 게 좋아요. 어른 되기를 서두르지 마세요. 생각보다 재미없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놀랍고 신나고 신기한 일도, 설레고 가슴 뛰는 순간도 여러분 쪽이 훨씬 많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어른으로 사는 게 정말 좋은지, 어린이더러 어서 어른이 되라고 말해주고 싶은지. 좋은 답을 듣지 못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분들은 옛날부터 어린이의 좋은 친구, 다시 또 어린이. 지구의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함께 잃어버린 꿈과 비밀을 살려봅시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화이트의 네모의 꿈 띄워드렸습니다. 네모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오늘 문장 카페 통해서 조금 다른 모양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비에서 펴낸 윤지림 시인의 동시집입니다. 물음표는 낚싯바늘의 일부 깔아드렸어요. 이 작가의 말이었고요. 여기는 동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작가의 말 일부를 좀 이렇게 발췌해서 우리 카페인 분에게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오늘 원래 화요일은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는 요일이죠. 시인님들의 사정으로 오늘 이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은 한주 쉬어갑니다. 대신 두 권의 책, 시집이에요. 25살을 반성함이라는 시집, 그리고 동시집, 오늘 문카가 들어있었던 물음표는 낚싯바늘,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들고 북카페에 윤재림 시인이 오실 예정입니다. 윤재림 시인 모시고 오늘 또 길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재림 시인은 시인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등단을 하셨어요. 40년 전에. 40년간 시인으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또 광고 카피라이터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죠. 그래서 두 세계를 계속 평생 아우르면서 살아오신 것인데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마모되지 않고 영감을 또 줍고 또 갈고 닦고 하면서 책 작업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 오늘 북카페에서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숙님, 물음표는 낚싯바늘, 윤지림 시인님 어서 오세요. 한 시간의 강을 건너 2부에서 만나요. 라고 하셨는데 보통 초대석은 우리 2부에서 만나잖아요. 오늘은 1부 중간부터 만날 예정입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오시는 그 시간에 두 시인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한 시인이 두 권의 책을 들고 오시는 겁니다. 뭔가 좀 구성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한 30분 후부터 만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미리 질문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두 권의 책 모두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김지희님, 반짝 고은님, 똥머리 볼 때마다, 똥머리? 덕분에 지금 보라를 봤습니다. 어쩜 그리 동그랗게 잘 만드는지 궁금해요. 완전 어디 하나 삐져나온 데 없이 구형으로 위쪽에 쑥! 직접 만드시는 거죠? 어디 헤어샵에 들르고 오시는 거 아니죠? 하셨습니다. 질문 받아본 것 중에 이런 질문은 네, 굉장히 신선합니다. 직접 만들죠, 그럼요. 이거는 EBS 6층 화장실에서 네, 방송 직전에 만드는 것이고요. 아, 지희님 머리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갑자기 헤어샵에서 이렇게 만들면 환불받아야죠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삐져나온 데 없이라기보다는 그냥 쭉 똥처럼 말아서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제 머리로.

익숙한 머리니까 그냥 하는 것이고요. 저 조만간 머리를 좀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좀 자르고 싶어가지고, 똥머리 요 정도 규모로 할수 있는 것은 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싶어서 오늘 좀 작정하고 똥머리 해봤습니다. 네, 많이 보라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지금 막 흔들고 있어요. 2801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 인동 넝쿨을 보다가 도랑에 빠질 뻔했어요. 도랑에 안 빠지려고 반대쪽으로 넘어졌어요. 피나는 노력으로 찍은 거 아니고, 피난 노력으로 찍은? 피나는이 아니라 정말 피본, 피난 노력으로 찍은 인동 넝쿨이요. 사진 첨부해 주셨나 보다, 그쵸? 이제 사진 찍다가 낙상하는 사람들 욕안 하기로 했어요. 저도 1m 이상의 높이에서 낙상할 뻔했어요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진만 보면 사진은 어디에도 이 피가 묻어 있진 않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느껴지는 지금 사진을 보라에도 띄워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우리 카페인 분들 모두 함께 이 피난 노력으로 피나는 노력 말고 피난 노력으로 찍어 오신 요 사진을, 2801님의 사진을 볼수 있도록 지금 보라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풍경, 요거 보다가 도랑에 빠질 뻔, 도랑이 그래도 1m 정도여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1m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더 아찔한 순간을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도 2801 쓰신 카페님, 앞으로는, 네, 이길 그래도 보면서 사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기억나시죠? 어제 소설 북클럽에서 만났던 황수건 씨. 달을 보면서 걷는, 달빛 보면서 걷느라 길을 보면서는 걷지 않는 사람. 멋있긴 하지만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도 좀 보면서 폰 꺼내 사진 찍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 끝에 이렇게 찍어오신 사진. 감사드립니다. 음악 두곡 듣고 갈게요. 리사 오노의 살라드 프리, 그리고 스테이시 캔디의 비비디 바비디 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수미 님이 지금 앞서 우리 사진 첨부해 주신 카페이님 몸을 던져서 1미터 이상의 높이 도랑에서 떨어지신 우리 카페이님 사연 보고서요. 우리 나이에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일상에서 사실 움직일 때 그때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삐끗하면서 다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다치면 또 오래 가기도 하니까 조심 해야 합니다. 조동화님 1미터가 제일 아픔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1미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심조심 다니세요, 카페인님들. 아, 그리고 유민숙님, 박진경님, 기운덕님 머리 보러 오셨네요. 보라에 머리 보러 왔어요 하시면서 똥머리 보러 보라 들어왔어요 하셨고요. 박진경님은 머리 풀고 나가면 저녁 때는 똥머리로 만드는데 고은님께 한수 배우고 싶네요. 예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손재주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 지금 이게 화면을 잘 받고 있나 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 카페인님들 아무튼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똑같은 똥머리 쫙 이렇게 양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만나면 머리 해드릴게요. 아, 머리 길러오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관광지 북적북적한 곳 대신 낯선 골목길 걷는 감각 좀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코끝을 스치는 기분 좋은 바람.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완벽한 5월입니다. 이 눈부신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팍팍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가장 화려하고 새로운 것들이 가득한 핫플레이스나 완벽하게 꾸며진 관광지를 목적지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때론 으리으리한 최신식 건축물보다 사람의 손때가 묻은 낡고 오래된 골목길이 우리 마음을 더 깊고 다정하게 어루만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누군가의 긴 생애와 한 시대의 온기가 켜켜이 쌓여있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잊고 있던 시간의 결을 아주 가까이서 마주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이렇게 정해진 목적지 없이 도시의 거리를 유유자적 거니는 사람을 가리켜 산책자, 즉 플라누에르라고 불렀습니다. 산책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약속 장소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젠걸음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도를 접어둔 채 느릿한 걸음으로 낯선 골목을 누비는 사람입니다. 녹슨 철 대문과 빛바랜 간판, 낡은 담장 위로 빠져나온 붉은 장미 넝쿨 등 도시가 품고 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읽어내죠. 베냐민에게 산책이란 단순한 육체적 이동이 아니라 지나가 버린 과거와 살아 숨쉬는 현재가 교차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포착하는 가장 철학적인 행위였습니다.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가야만 하는 성과주의 사회에서 이렇듯 아무런 목적 없이 과거의 시간 위를 걷는 산책자의 태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정한 위안을 건넵니다. 오래된 골목길을 걷는 일은 단순히 낯선 공간을 탐험하는 것을 넘어 내 안에 잊혀진 시간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내면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단출한 화단이나 모퉁이 전방의 낡은 평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잊고 지냈던 내 인생의 가장 풋풋하고 반짝이던 어느 봄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곤 하니까요. 눈부신 속도로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묵직한 속도와 다정한 온기를 잃지 않고 버텨온 골목길의 풍경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화양연화란 찰나에 피고 지는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다듬어진 삶의 궤적 그 자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꽃향기 흩날리는 이 아름다운 5월에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뻔하고 번듯한 목적지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오래된 골목길로 기꺼이 걸음을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느리고 한가로운 그 산책의 길목 어딘가에서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여러분 인생의 찬란한 화양연화를 아주 우연히 그리고 눈물겹게 반갑게 마주치게 되실지도 모르니까요.

이한철의 산책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철학자 발터 베냐민의 산책자 개념을 통해서 이 오래된 골목길을 걸으면서 마주하는 화양연화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너무 서둘러 걷느라 정말 지금 이 순간 내 발치에 있는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길의 아름다운 풍경들 다 놓치고 사시는 건 아닌가 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7 쓰시는 카페이님, 북카페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지금과 참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산책 중에 북카페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 그럴 때 지금 이 음악이 나와서 와, 지금 꼭 나를 위해 나오는 음악 같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은심님, 저도 베냐민처럼 골목길 사이사이 옛날 집들 골목의 작은 꽃밭 발견하면서 소소한 행복 느껴요. 꽃들 사진도 찍어주고 울타리 위 고양이 사진도 찍어주며 다녀요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공간, 풍경의 사진이 내 휴대폰 안에 진짜 몇백 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 같은 게 없을 거라는 거, 좀 조금씩 조금씩 다그 순간 다르다는 거 아마 찍는 사람들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사연 보면서, 아, 이러면서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북카페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또 상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하승성님, 이쯤 되면 진짜 순애부가 아닌가 라고 의심을 받으시는 우리 카페인 하승성님, 단골 카페이님이시죠? 아, 하승성님이 제가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또, 북카페도, 북카페 카페인, 뭐, 그런 유형 테스트 이런 거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했던 말 기억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북카페, 나의 북카페 등급 테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방송 이후에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두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요. 항목만 일단 빠르게 읽어볼게요. 1. 일주일에 북카페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2. 북카페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즐기시나요? 3. 방송 중 사연이나 문자 참여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4. 윤고은 DJ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5. 나에게 윤고은의 EBS 북카페란? 5번 항목은 잠깐 그 보기 보자면 A. 우연히 들른?

분위기 좋은 카페. B. 지치고 힘들 때 위로를 얻고 가는 나만의 아지트. C. 하루라도 빠지면 입안에 가시가 도는 일상의 필수 루틴. 이런 답이 있습니다. 6. 북카페에서 행복을 부르는 주문 알고 있나? 알고 있나도 또 답이 있어요. 들은 적 있다? 말할 수도 있다? 정확하게 쓸 수도 있다? 맞춤법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7. 북카페 공식 SNS나 홈페이지 방문 빈도는 이렇게 인스타그램 등등도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선곡표 질문 되게 많은데 홈페이지에 우리 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8. 윤고은 DJ 특유의 엉뚱한 멘트가 나올 때내 반응은? 저 요 항목이 좀 의아했어요. 그렇게 엉뚱한가? 뭐 보편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승성님이 정하신 문항이에요, 요거? 이거 보니까 뭐 A, B, C. 근데 그 이제 C에는 이미 DJ와 개그 코드 완벽 동기화, 멘트 하나하나에 빵빵 터지면 혼자 박장대소한다. 요게 있어서 아, 요거 좀 과장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9. 내 일상 속 북카페의 시간적 존재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 바쁘면 못 듣고 한가할 때만 틀어두기 때문에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B. 시계를 보다가 북카페 할 시간이 되면 라디오 켜야지 하고 생각한다. C. 시계가 없어도 북카페의 오프닝 음악만 들으면 아, 지금이 몇 시구나. 체내 시계가 반응한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10번 항목. 주변 사람들에게 북카페를 추천해 본 적이 있나요? A. 나만 아는 소중한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혼자 조용히 듣는다. B. 책을 좋아하는 지인이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은근슬쩍 추천해 본 적이 있다. C. 이 좋은 걸왜안 들어? 틈만 나면 가족, 친구, 동료의 라디오를 북카페로 고정시킨다. 몰래 이렇게 주파수 고정시키는 거. 이렇게 가지고 다 더하면 북카페인 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점수 합산을 해가지고. 재밌죠? 요거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이미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승성님. 우리 모두 재미났고 감동했습니다.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그리고 이상순이 부른 완벽한 하루 두곡 들으면서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은 한주 쉬어가지만 조금 특별하게 채우는 윤재림 시인과의 북카페 초대석입니다. 만나러 가시죠.

0: 북카페 화요일 시코너 유명하죠? 매주 다양한 시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읽어냈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직 한 사람의 이야기 집중해서 좀 깊이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초대석입니다. 40여 년 우리 곁에서 쉽고 다정한 일상의 언어로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를 읽어오신 분입니다. 어른을 위한 시집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동시집 연이어 올해 상반기에 펴내셨습니다. 윤지림 시인 지금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과는 첫 만남이에요.
1: 이 윤고은 북카페는 처음입니다. EBS는 더러 왔던 적이 있었는데.
0: 네.
1: 예.
0: 와,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어떤 기분으로 오셨는지.
1: 정말 아주 좋은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의 들뜬 기분으로 왔습니다.
0: 네, 들뜬 기분으로. 네. 오늘 우리 북카페에서 2시까지 카페인 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상반기에만 진짜 25살을 반성함 요 시집과 물음표는 낚싯바늘 요렇게 지금 동시집 두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이 두 권 내실 때 시집을 묶는 마음 또 동시집을 묶는 마음 조금 어떻게 달랐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1: 어떤 책이든 책을 내는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는 출발점이 시와 동시를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1987년도에 봄에 소년중앙, 지금은 사라진 소년 잡지죠.
0: 네.
1: 소년중앙이라는 잡지가 있을 때 소년중앙 문학상이라는 현상 공모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당선이 됐었고 같은 해 가을에 또 문예중앙이라고 하는 개간지로
0: 네.
1: 시인으로 거기에는 이제 얼굴을 내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문단에서 흔히 그 화제거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신춘문예 A신문과 B신문을 동시에 당선이 돼서 나왔다라거나
0: 뭐 몇 그 사람 왕 이러잖아요.
1: 그 사람은 시로도 당선됐고 네. 소설로도 당선됐다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도 같은 해에 시와
0: 네.
1: 동시에 그 무대에 같이 들어선 셈입니다.
0: 근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와 동시 사실은 제가 뭐 어른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그 어떤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른이 봐도 물음표는 낚싯바늘 너무너무 나를 위한 책인 것 같고 아마 어린이 입장에서도 25살을 반성함 요 시집이라면 저는 충분히 여기에 몰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조금은 주파수가 다른 것 같은 이 두 세계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동시에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지? 어떤 마음이지? 책상을 두 개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르지? 이게 좀 궁금해요.
1: 책상 두 개는 정말 실제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0: 네.
1: 광고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0: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면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차리게 되었을 때 책상 두 개를 대각선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책상에서는 시만 써야지. 요
1: 네.
0: 책상에서는 카피를 써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한동안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 구분을 하신
0: 예,
1: 거네요.
0: 물론 시와 동시는 그렇게 구분하진 않지요. 그두 가지를 하는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저는 그 시와 동시를 구분하는 것을 그렇게 또 내키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란 어린이들에게 어렵지 않다면
1: 그렇죠.
0: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울림을 줄수 있고,
1: 네.
0: 또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린 왕자가 아동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맞아요. 인생 책이라고
0: 예,
1: 얘기하죠. 몇 살이든.
0: 혹은 엄마야 누나야 같은 것을 아 유치한 동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나이를 좀든 사람들이라야 알아들을 수 있는 생각이겠다 싶으면 그것을 시로 짓고,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도 할수 있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좋아할 만한 그런 생각이나 이야기다 싶으면 그것은 동시로 만듭니다.
1: 와.
0: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1: 네.
0: 어떤 소재 혹은 어떤 계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 요건 시로 써야지, 요건 동시로 써야지 하게 됩니다.
1: 이번에는 또 특히 25살을 반성하면 반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0: 네네.
1: 또 물음표는 낚싯바늘에 또이 물음표라고 하는 질문하는 행위가 이게 이제 부호이기도 하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네. 네.
1: 이게 또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0: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1: 독자 입장에서는 나란히 또 이렇게 책이
0: 예,
1: 나오니까,
0: 이건
1: 예.
0: 그렇게 읽어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반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회의를 갖고 뭔가 의심하고, 자신의 삶이나 혹은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 일에서 시작하는 게
1: 그렇죠.
0: 반성이겠지요. 뭐 그렇게 읽어주셨다니까
1: 네.
0: 그것도 참 의미 있는 독서의 방식인 것
1: 좀
0: 같습니다.
1: 반가운 발견 같은
0: 예,
1: 거겠네요.
0: 고맙습니다.
1: 책님께도. 그리고 이제 아까 책상을 둘을 구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0: 네.
1: 책상에서는 잘 지켜졌나요, 그러면? 카피라이터, 이 광고하는 사람의 책상에서는, 시가 떠오르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나요? 뒤섞이는 경험?
0: 물론 인간 사람의 머리에 서랍이 달린 게 아니어서
1: 네.
0: 그렇게 질서 있게 어떤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긴장감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에 업으로 삼았던 광고와 광고에 아주 그런 그 시절에 이제 뭐 키치 같은
1: 네.
0: 용어가 유행이던 시절이고, 그래서 문단에서도 그런 것과 제가 쓰는, 그러니까 그 광고 문안과 시가 섞여서는 이건 둘다 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1: 섞이면 둘다
0: 예.
1: 망한다? 네.
0: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는 내가 생업을 위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1: 네.
0: 여기서는 정말 뭐 쉽게 얘기해서 쓸모없는 나만의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긴장감을 가지고 애써 구분하려고 했고, 제가 이 광고라고 하는 일은 아무래도 그렇게 엄숙성을 갖는 일은 아니니까,
1: 네.
0: 좀 아무래도 경쾌해지려고 하고, 그냥 뭔가 가볍게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를 쓰는 것에 그것이 그런 사고나 태도가 옮아오면은 내 시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시절에는
1: 네.
0: 굉장히 시에 혹은 문학에 엄숙주의를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찌 보면 약간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느낌까지도 들수 있는 거예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해요. 조금 전에 그렇게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만,
1: 네.
0: 광고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목적성을 가진 일이거든요. 무언가를 누구에게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1: 그렇죠.
0: 그런 것이라면 뭐 문학은 뭐이

0: 모두가 아는 이야기이다시피 그야말로 쓸모없음의 쓸모가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물론 뭐 목적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시를 쓰는 적도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쓰기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아무런 목적 없이 그야말로 쓰고 싶어 못 견디니까 쓰는 것이고
1: 쓰고 싶어 못 견디니까 쓰는
0: 이것을 나
1: 것이다.
0: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우니까 누군가에게
1: 아,
0: 정말 멋지게 자랑을 해보려고 하고
1: 네.
0: 보여주고 싶어서 못 견디겠고 내 어떤 슬픔을 또 누구한테인가 아주 하소연하고 싶고
1: 네.
0: 누군가를 동정하는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또 동의를 얻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무슨 물건 팔기 위한 시쓰기, 글쓰기하고는 대척점에 있는 거죠.
1: 그렇죠. 진짜 대척점이 맞고, 그, 시간 개념도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광고는 시간을 많이 허락해주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네, 정해진 시간 안에
0: 그렇죠.
1: 소비자의 어떤 구매 욕구를,
0: 예.
1: 뭔가 행동을 불러오는 것인데,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시는 이건 새로운 시간을 만드는 느낌이라서,
0: 네.
1: 없던 시간을, 그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행성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카페인분들 지금 많이 기대감 가지고 오셨는데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박주영님 반갑습니다. 소년중앙을 보며 자란 사람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2113 쓰시는 카페인 윤재림 선생님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북카페에서 뵈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말씀 드릴게요.
0: 예, 반갑습니다.
1: 이 라디오도 생방 소통이 주는 매력 지금 느껴지시죠?
0: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요즘 뭐 북토크라는 게 아주 주변에 흔한 일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북토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은.
1: 그렇죠. 전 세계에서도 듣습니다.
0: 예,
1: 네,
0: 그렇습니다.
1: 지금. 조동환님, 한때 동화책 유튜버로서 100% 시인님 얘기에 공감합니다. 동화와 동시는 어떤 어휘를 선별하느냐의 차이지 어른들이 더 읽어야 할 책입니다.
0: 아, 좋습니다.
1: 아, 어떤 어휘를 선별하느냐.
0: 네.
1: 어휘는 좀 고민할 수도 있겠네요.
0: 네.
1: 그렇죠. 오수미님, 아이들이 동시를 써서 상도 받고 했는데 이젠 안 해요. 어찌하면 좀 관심을 가질까요?
0: 아,
1: 아, 깊은
0: 글쎄요.
1: 한숨? 네.
0: 제 주변에, 제자들이, 이제, 아이, 동시집이나 동화집의 독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1: 네.
0: 언젠가, 제 말하자면 손자 같은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동시를 잘쓸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엄마가 어떤 때는 늑대같이 보일 때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가 오늘 늑대같이 보인다. 라고 쓰면 그게 재밌는 동시가 될수 있어.
1: 예쁜 말을 쓰려고 바꾸지 말고, 자기 검열하지 말고,
0: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
1: 네.
0: 정말 마음 깊숙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정직한 생각 같은 것들을 자꾸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고
1: 네.
0: 누구에겐가 내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색칠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한번 보여주려고 해봐. 그러면 못된 생각이라는 것도 재미있게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1: 네, 그쵸. 좋은 조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물음표는 낚싯바늘에 보면 잠안 오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제가 이 시에도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자다가 깼는데,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려, 이러면서 시작된단 말이죠.
0: 네.
1: 근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일부만 얘기하면, 쉬, 애가 듣겠어요. 잠들었어요. 덮어둡시다. 뭐, 이런 얘기.
0: 네.
1: 어차피 알게 될 텐데요. 이런 얘기 들리니까, 맨 마지막 연이, 오줌은 쏙 들어갔는데, 다시 잠은 안 오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 예.
1: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의, 어떻게 보면, 시각으로, 언어로, 그렇지만 어른이 봐도 너무나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 네.
1: 이걸 잘 담은 것 같아서 저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었거든요.
0: 네.
1: 이런 장면들, 여기에도 지금 이 솔직함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아, 오늘 이 물음표는 낚싯바늘, 그리고 25살을 반성함 두 권. 아,

0: 포함해서 이총 6권의 책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위해서 북카페 에디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어떤 것을 그려주실지도 오셔서 방금 정하셨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1: 그저 무슨 생각이 안 난다거나 정말 재미없는 회의를 한다거나 할때
0: 네.
1: 사람들이 다 즐겨 그리는 그런
0: 꼬시고요.
1: 작은 그림들이 있지
0: 네.
1: 않나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가 하품 나누는 얘기를 하고 있거나 혹은 정말 무료할 때 혹은 새로 산 필기구가 잘 나오는지
0: 아, 이렇게 해볼 때, 네, 시도해 볼
1: 시험해
0: 때.
1: 볼 때, 그럴 때 새한 마리 하고 그새한 마리 옆에 흘러가는 구름 하나를
0: 오.
1: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0: 네. 그러면 되게 익숙한
1: 네.
0: 새겠네요. 이
1: 네.
0: 시집에도 새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새와 구름 에디션 오늘 되겠습니다. 카페님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면 오늘 추첨해서 모두 6분께 동시집 3권 그리고 이 시집 3권입니다. 새와 구름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0: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윤재림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7609 쓰시는 카페인님이요. 앞서 1부에서 윤재림 시인이 하신 얘기 들으시고 쓰고 싶어 못 견뎌서 쓴다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소리 듣게 되어 곁에 계신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 지금 수영 강습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1: 저런.
0: 수영 강습 가면 정말 들으면서 수영 강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1: 그러겠네요.
0: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1: 아, 그래도 그 수영 강습 약속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
0: 그러니까 최대한 들으시고 최대한 예. 들으시고 우리 제방도 있습니다. 네, 저녁 제방 꼭 챙겨주시고요. 예. 이 마음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인님. 어렸을 때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잔소리 라고 썼다가 엄마한테 집안 망신이라고 혼났었는데 예, 윤재림 선생님 말씀에 살짝 위로받네요.
1: 예, 예, 잔소리.
0: 잔소리라는 표현.
1: 그러니까 예, 엄마가 그 사람들이 그 엄마가 늘 곱고 예쁘고 다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0: 네.
1: 예, 사실은 엄마의 이 진면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엄마의 참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0: 네.
1: 글로 옮겨보려고 하면 저는 더 재미있고 인상적인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쓰는 것, 아름답게 쓰는 것, 뭐 그런 건 AI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앞으로.
0: 아, 그렇죠. 예. 우리도 지금 AI와 함께 가는 시대여서.
1: 정말 흠결 하나 없는 시는 앞으로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를 결국 뭐로 보여줄 것이냐.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로봇가 아닙니다.
0: 아, 그렇죠.
1: 로봇가 아니라는 증거가 과연 근데 뭘까를 로봇한테 AI한테 직접 질문을

0: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를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동심이라고 봅니다.
1: 동심이다.
0: 어린이의 그런 정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1: 네.
0: 꾸며지지 않은,
1: 네.
0: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가진 정말 그가 어떤 다른 세상에서 왔을 때에 가지고 있던 것,
1: 네.
0: 그게 인간의 증거입니다.
1: 동심이
0: 예.
1: 우리를 AI와 구분짓는 요소일 수
0: 그렇습니다.
1: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상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나이듦이
0: 네.
1: 동시 쓰는데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걸까? 요 생각을 하신대요.
0: 네.
1: 어린이 시각으로 맞추기가 어렵고, 감성도 예전과 같지 않고, 이럴 때도 난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0: 예.
1: 이럴 때도 솔직하게 쓰면 이것이 이제 동심일 것인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0: 그거 지금 그분의 질문은
1: 네.
0: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무슨 제가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하고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의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글 쓰는 사람 스스로가 다시 어린이가 되는 것이다. 저는 늙어간다, 나이 들어간다를 다시 어린이가 된다로 바꿔서 생각하기를 요즘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1: 그래서 오늘 우리 오프닝으로도 소개했었지만, 이번 시집에 그 작가의 말에도 쓰셨던 거, 예, 할머니, 할아버지, 다시 또 어린이, 요 표현으로 이어지는 거죠.
0: 그건 옛날부터 예전부터 왜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1: 그쵸.
0: 노인들은 왜 그럴까요? 코드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1: 코드가 같다.
0: 예. 노인이 되면은 자꾸 어린이처럼 심플해져야 되는데
1: 네.
0: 심플해지지 못하면은 이제 좀 그렇게 뭐라고 할까? 젊은이들이 봤을 때 멋지고 근사한 노인이 되기 어려워지는 거죠. 노인은 정말 심플해져야 돼요. 어린이처럼 아주 단순한 코드로 아름다운 것 아름답다고 입쩍 벌리고 놀라고 뭔가 신기해하고
1: 네.
0: 예. 그러면은 그것을 옮기면은 어린아이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두 권의 시집에서 이제 낭독하실 시를 골라오셨습니다. 먼저 표제작이죠. 25살을 반성함부터 시인님 낭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5살을 반성함. 25살을 반성함. 25살 카피라이터 일할 때 농약 광고 많이 만들었지. 아직도 잊히지 않는 상표 골 키타진. 배추 한 포기 키워보지 못한 사람이 흰소리를 막 했다네. 잡초와 해충을 말끔히 없애준다고. 1등품 수확을 약속한다고. 밝아오는 농어촌 그런 프로에 날마다 광고를 했네. 박수를 받았네. 카피 잘 쓴다고. 농부들이 고지 듣고 콩밭에 파밭에 마늘밭에 고추밭에 배밭에 사과밭에 흘리지 말고 먹어라. 흠씬 뿜고 뿌리고 듬뿍 쏟고 부으며 풍년을 그렸을 거야. 이 나라의 순박한 흙과 나무들 순순히 들이키고 마셨겠지. 풀도 나무도 저 죽는 약이란 걸 알면서도 가만히 머금고 삼켰겠지. 농사가

딱해서 농부가 가여워서 우리에게 약 먹인 자가 저기 간다. 저문은 국도변 저수지 뚝길 늙은 전답 검버섯 들판이 목덜미를 잡네. 여전히 농약병 구르고 검은 비닐 날리는 농수로 다리 위에서 차를 세우고 나 참회의 문장을 땅에다 묻네. 용서하십시오. 죽는 약인 줄 몰랐습니다. 나도 죽는 줄 몰랐습니다.

0: 창비에서 펴낸 윤재림 시인의 시집 25살을 반성함에 담긴 표제시 이렇게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오, 압도되는 기분이 듭니다. 거의 이 텍스트를 안 보시고 읽으시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눈길만 주고
1: 아,
0: 너
1: 그래요?
0: 거기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저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텍스트가 아니라 글 밖을 보시면서 이게 거의 머릿속으로 외우신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시인분들이 낭독하시는 걸 옆에서 봤는 요 거리에서 봤는데 또 새로운 느낌으로
1: 아,
0: 오늘
1: 그래요?
0: 봤습니다. 공연처럼 느껴졌어요. 네.
1: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시집 속에 있는 그 시를 문장으로 쓰여진 그 시를 똑같이 낭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것도 정말 무슨 AI가 읽으면 더잘 읽을 거요.
0: 아, 네.
1: 그런데 이 육성으로 굳이 읽게 기회를 주는 것은 그 호흡이나
0: 그쵸.
1: 리듬이나 그 사람의 숨소리 같은 것이 같이 또 있을 때,
0: 어우.
1: 그리고 뭐 저는 시를 읽다가 덜어는 애드립을
0: 아, 그 순간에,
1: 넣기도
0: 네.
1: 합니다.
0: 와.
1: 그러니까 뭐꼭 똑같이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건
0: 그러네요.
1: 마치 어떤 그 노래하는 이들이 예를 들면 그 장사익 같은 소리꾼이나
0: 네.
1: 무슨 그 송창식 같은 가수 그런 이들이 주로 그러는데
0: 네.
1: 자기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적이 별로 없어요.
0: 그러네요.
1: 그런 어떤
0: 생각해보니까.
1: 그 무대나 장소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막
0: 네.
1: 또 그날의 어떤 흥에 따라서 어떤 노랫말을 바꾸기도 하고
0: 와.
1: 저는 그게 그야말로 시인이나 가객을 직접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또그 시인이나 가객도 그런 날것을 이렇게 좀 보여줄
0: 그쵸.
1: 수 있는 무대가 그런 낭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정말 우리도 북카페 화요일은 시 낭독으로 가득한 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해주신 이 얘기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그때 그때 또 즉흥적인 어떤 무언가가 개입되는 거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405 쓰시는 카페이님이 가슴이 찢어져요라고 하셨어요. 이 절절한 작가님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안타까움 더 아파요. 읽어주시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나열을 하시면서 좀 읽으신 부분, 파밭, 마늘밭, 고추밭, 배밭, 사과밭에 다 먹어라 붓고 했는데 이것들을 지금 풀 나무 모두 저 죽는 약인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머금고 삼켰겠지? 그 마음이 농사가 딱 해서. 농부가 가여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어주시는데 저도 마음이 이 텍스트로 눈으로 읽었었지만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쓰셨나요?
1: 그게, 그쵸. 우리가 하는 일이, 저는 그 세상의 어떤 어떤 에너지나 세상의 어떤 슬픈 일, 기쁜 일이나 뭐 어떤 음이나 양이나 햇볕이나 어둠이나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저는,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는

0: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그렇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란 없고
1: 그쵸.
0: 국경일조차 모든 국민이 기쁘고 즐겁진 않을 겁니다.
1: 네.
0: 국경일날 슬픈 국경일이어서 슬픔이 더한 사람도 있을지도
1: 그렇죠.
0: 몰라요.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내가 해온 어떤 일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반성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만, 정말 이 긍정적이고 뭐 어떤 좋은 일만 내가 해왔을까? 물론 그런 사람 없고 제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작년에
1: 네.
0: 일하던 곳을 이제 정년 퇴임해서 나오면서 여행을 하다가 아마 그런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생활의 어떤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는 혼자 뭔가를 쓰고 읽고 혼자 살아야 될 시간이 더 많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 시간보다는. 그러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 때에 나의 어떤 공과 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았던 일도 있고, 그런데 내가 박수 받았던 일들이 모두에게 박수 받는 일일까? 그러면서 요즘에 어떤 중요한 화두인 지구나 환경에 대한 생각에 이르렀을 것이고,
1: 네.
0: 아, 내가 우리 국토를 굉장히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데도 혁혁한 공로를 세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병아리 카피라이터 시절에 농약 광고했던 생각이
1: 네.
0: 어떤 농촌 마을을 지나가면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1: 그것을 또 이렇게 시로, 그래서 시를 통해서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또 지금 그 마음을 적어 두셨습니다. 박진경 님이요. 저도 아이들 그림책 읽어줄 때 스스로 음향 효과를 내면서 읽는데요. 가끔 작가의 의도를 해치나 했는데, 시인님 말씀에 응원을 받았어요 하셨습니다.
0: 전혀 해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이뭐 흔한 비유로 이 문학을 왜 대개 그 진주조개가 생산하는 진주 알맹이,
1: 네.
0: 진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고통에서 조개가
1: 그쵸?
0: 그러면서 그 영롱한 진주알을 만들어내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진주조개가 진주알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참견할 필요가 있겠는가? 목걸이를 만들든, 반지를 만들든,
1: 네.
0: 브로치를 만들든, 머리핀을 만들든, 그것은, 소비자, 독자의 몫이니까, 어떤 문학의 텍스트가 독자의 손에 넘어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1: 그쵸.
0: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비할 수 있게 허용을 해야죠. 잘못 읽는 것조차도 허용을 해야 문학이 즐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기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0: 예.
1: 작가로서 이 책이, 이 글이 또더 다른 형태로 여행하기를 바라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
0: 예.
1: 양희은의 숲 듣고 우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윤재림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이 치해주신 카페이님, 윤재림 시인의 낭독에 소름이 돋네요. 너무나 멋있고 감동적입니다. 시집에 행운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 시집에 행운이란 이 문구를 두고도 우리도 막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1: 네, 저는 시집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원해
0: 그렇
1: 주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또한 이제 작가의 의도와 이제 독자의 해석과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1: 예,
0: 이
1: 그렇습니다.
0: 사연의 독자로서 윤재림
1: 예.
0: 시인은 이 시집이 많이 팔리길 기원해 주신 걸로 들었고요. 근데 아마 이제 사이치 쓰시는 카페님은 그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우리 시집 북카페 에디션으로 새와 구름 에디션 선물로 드리잖아요. 그 행운을 기대하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사연에 그 특히 이 시집 받고 싶어요 하는 마음 담아서 말머리라고 한다면 윤재림 시인의 이름 어이입니다. 윤재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셔가지고 사연 보태주시면 저희 또 이렇게 좀 추첨하는 데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기다릴게요. 강주민님은 쓸모가 없는 쓸모 많이 동감하며 듣고 있어요. 아까 언급해주신 문학의 얘기죠. 어릴 적 시를 쓰면 상을 타곤 했었는데 제가 참 슬픈 날들이었던 게 기억나요. 시 쓰며 마음의 어려움을 보고 견디고 마음의 어둠 끝에 빛이 있음을 늘 어둠을 이고 지면서 알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너무나 잘 아시죠?
1: 그렇습니다.
0: 시인님. 네.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플 때 글에 기대면 글에 기대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이게 글이 술술술 풀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 기대면 왜 힘이 나지? 이거. 40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거예요?
1: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스며 있는 게 아름다움이지요. 우리가 저녁노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 정말 아주 인간의 그 솜씨로는 해낼 수 없는 아름다움 같은 걸 저녁노을이 보여주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그것이 또 얼마 오랫동안 우리한테 그 나타나고, 금방 없어져요.
0: 맞아요.
1: 우리 일출이 그렇듯이 아름다운 것들은 그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것도
0: 네.
1: 꽃이 지지 않고 계속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아름다움에 그렇게

0: 감동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1: 그렇겠죠.
0: 그것이 금방 떨어져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것이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아쉬움과, 그리고 그것이 떨어져 없어지는 어떤 그런 헤어져야 되는 어떤 슬픔과
1: 네.
0: 그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1: 그렇죠.
0: 귀한 것이고.
1: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생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 25살을 반성함이라는 시집 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사라진 등장인물. 그리고 줄어든 내 배역을 위해서 또 이제 한잔하는 그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찰나의 감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슬픈데 그걸 또 되게 위트 있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를테면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아버지에게 지구에 언제 오셨, 지구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이런 약간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문장 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아버지는 어떻게 답하셨을까라는 시에서 1932년에 지구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1번 주변의 권유, 2번 광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나중에는 주관식으로 이게 지금 잊을 수 없는 지구인 꼭한 사람만 꼽는다면 과로. 비워둔 채로 이런 감각이라든지 뭐 이모가 등장하는 시에서는 먼저 가보고 좋으면 부를게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등장하는 나는 이제라는 시에서는 몇년 전에 엄마를 그쪽으로 붙였다라고 하면서 엄마는 잘 도착한 것 같다 선물을 보내 오셨다 저쪽 사람들도 그냥 받기만 하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위트 있게 이렇게 다정하게 접근하는 그 문장들이 있어서. 똑같이 저녁 노을 그 감정하고 똑같이 슬프면서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더라고요. 이 시집에 어떻게 그런 마음을 또 담아내신 건지.
0: 제그 문학의 어떤 화두라고 할까요?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것 하나가 통일입니다. 근데
1: 통일.
0: 통일이
1: 네.
0: 무슨 남북 통일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통일입니다.
1: 경계를 무화시키는 거예요.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 있죠. 왜? 저 멕시코.
1: 코코?
0: 예, 코코.
1: 오, 네.
0: 예. 코코가 그리고 있는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전경 같은 것, 뭐 그런 것
1: 네.
0: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승과 저승의 면회소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뭐 정말 서신 교환이라도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1: 맞아요.
0: 하고요.
1: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으면 동시집에서는 할아버지 전화기 두고 가셨잖아.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아, 그 감정들이 시집 통해서 절절히 느껴지니까요. 많이 열어보시면 좋겠고요. 한 작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을 타고 온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트럭을 타고 온 사람. 그해 5월 광주 사진에는 부처님 오신 날 광고탑과 현수막이 보인다.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의견은 둘로 갈릴 것이다. 오셨다면 그 난리가 났겠어요? 오셨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사실은 이렇다. 그분은 다녀가셨다. 황금 가사는 무등산 깊숙이 숨겨두고 서둘러 변복을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총을 잡았다. 당신이 본 사진 속 그 사람이다. 우통을 벗어붙이고 깃발을 흔들었다.

모든 청년을 들쳐업고 내달렸다. 가두방송을 하고 구호를 외쳤다. 당신이 들었던 그 목소리다. 겨우 총성이 멎고 집으로 혹은 다른 세상으로 모두 흩어지고 난 아침에는 비를 들고 광장을 쓸었다. 여러 큰 절에서 연꽃 처소를 마련해 놓고 서로 모셔가려고 했으나 그는 너릿재 넘어가는 트럭을 타고 굳이 이 골짜기에 와 누웠다. 화순 운주사. 장씨, 이씨, 박씨, 최씨도 따라와 말없이 앉고 서고 누웠다. 그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부처님이 많이 오셨다.

0: 조동진의 다시 부르는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창비 서편은 윤재림 시인의 시집 25살을 반성함 중에서 트럭을 타고 온 사람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80년 5월에 광주 또이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었다. 요것을 갈 이렇게 잘 담아서 이 시를 쓰셨는데 이 시는 어떤 다른 자리에서 낭독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청자가 있는
1: 낭독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다면 진짜 오늘 어찌 보면 이 시의 첫
1: 네.
0: 낭독이기도 하고 또그 공간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이
1: 네.
0: 라디오를 통해서 북카페 통해서 낭독을 하셨는데 이 낭독하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예, 쓰셨을 때랑 또 어떻게 지금 다를까, 같을까 이런
1: 쓸
0: 것들?
1: 때의 마음, 그 마음의 코드를 다시 찾게 됐죠. 아무래도.
0: 네.
1: 예, 그, 라디오에 주파수 맞추듯이, 이런 감정이 일었을 때에,
0: 네.
1: 거기들 또 다이얼을 맞췄겠죠,
0: 또
1: 지금.
0: 다시 나도 글로 가는 거네요. 그쪽으로.
1: 예.
0: 이게 딱 시기적으로도 지금 딱 지금 이맘때이기도
1: 그렇습니다.
0: 하거든요.
1: 부처님 오신 날이 이번 주말인가 그렇고,
0: 다음 주,
1: 예,
0: 그쵸?
1: 어제가 이
0: 맞아요.
1: 광주에 그 일이 일어났던
0: 네.
1: 날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 80년 이후에 쭉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80년 그 사진을 보면 거기 아주 그 정말 험한 그런
0: 그쵸.
1: 장면 뒤에 언뜻언뜻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현수막이나 광고탑이 걸려요.
0: 네. 사진
1: 그래서
0: 속에.
1: 도대체가 야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가? 있는데 저런 험악한 정말
0: 네.
1: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도대체 부처님이나 어떤 절대자들 그들이 정말 하는 일이 뭘까?
0: 너무 무력하니까요.
1: 예,
0: 그쵸?
1: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저것이 5월 18일이 아니라 12월 20 며칠 날 일어난 일이라면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까?
0: 네.
1: 예수님이 오시는데, 정말 계시는데 저럴 수가 있는 걸까?
0: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의심할
1: 예.
0: 정도로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니까요.
1: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분이 오셔서,
0: 네.
1: 그렇게 또, 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또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답지 못한 어떤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맞서고, 극복하고 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고쳐서 얻게 된 시죠.
0: 시를 쓰시면서 시인님도 그 어떤 처음에 던졌던 질문, 그 아까 얘기하셨던 이런 참혹한 어떤 상황 속에서 보이는 그 부처님 오신 날 현수막이나 광고
1: 예.
0: 같은 것들, 이게 너무 의아하다. 이렇게 품었던 질문을 답을 어찌 보면 계속 찾아가시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시를 통해서 쓰시면서. 시를 시작할 때와 마친 다음에 약간 전혀 다른 지점에 가 계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의혹이나 의문을 자기 방식대로 풀어내는 게 시거나 무슨 어떤 다른 문학이겠죠.
0: 그렇죠. 지금 8405 쓰시는 카페이님, 도대체 어떤 말로 지금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윤재림 시인의 시를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시를 만나고 싶어요 하는 이 독자의 마음 너무 좋은데요.
1: 고맙습니다.
0: 그리고 정은숙님, 트럭을 타고 온 사람, 방금 시인님 낭독해 주신 이 시로 오늘 돌모로 낭독회 오프닝 시 정했습니다. 제가 회장인지라.
1: 아유,
0: 지금 바로.
1: 황송하기 짝이었습니다.
0: 네. 그리고 9110 쓰신 카페이님, 거북이는 오늘도 지각이다. 최애 동시집이에요. 딸아이 읽어주려고 샀다가 제가 두고두고 읽는 책. 윤수림 시인님, 말씀 잘 듣고 다시 듣기로 곱씹어 또 들을 거예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3483 쓰신 카페이님은 내일 오랜만에 서점에서 시집을 사시겠다고 읽을 때 윤재림 시인님 음성이 들릴 듯합니다.

0: 사랑하셨습니다.
1: 네.
0: 우리의 이 추억이 또 읽으실 때 개입되겠네요. 그쵸?
1: 예. 고마운 일입니다.
0: 네, 지금 사연을 보시면서 뭉클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드리면, 이 25살을 반성하면은 보면, 너무나 뭐랄까요? 교황도 등장하고,
1: 네.
0: 온갖 그 구체적인
1: 예.
0: 사람들, 구체적인 물품 다 등장하거든요.
1: 예.
0: 근데 예를 들면, 하느님도 등장하는데요. 딴 세상과 거래할 일이 있거든. 그 출연진 되게 화려합니다. 출연진이.
1: 예.
0: 그러니까 평복 차림으로 내려온 하느님이 창식인의 뒷간에 앉아 계실 때 이런 표현도 등장해서
1: 예.
0: 예. 지금 우리 막그좀 절절한 감정이었지만 또 이런 데 가면 갑자기 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훅 좁혀지는 거리감이랄까요? 신과 인간 사이에. 그것도 그냥 뒷간도 아니고 창식인의 뒷간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현실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개구쟁이 같은 시인의 어떤 그 면모도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 제첫 시집이 삼천리호 자전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0: 네.
1: 삼천리호 자전거가 브랜드죠. 자전거에
0: 그쵸?
1: 삼천리 자전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윤재림이라는 시인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이 광고에서였던 재춘이 엄마라고 하는 재춘이네 조개구이집 같은,
0: 맞아요. 이렇게 시작되죠. 재춘이 엄마가 이 바닷가에 조개구이집을 낼 때, 생각이 모자라서, 혹은 그냥 할게 없어서, 이 더멋진 이름이 없어서 재춘이네라고 한거 아니다. 끝은 재춘아 공부 잘해라 끝나는 거. 제가 이시 이후로 그냥 동네 지나가다가도 뭐 철수네, 뭐 영희네 이런 거 보면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왜 철수일까? 뭐왜 영희일까? 이렇게.
1: 네. 그래서 그런 실명,
0: 네.
1: 혹은 실제 지명 같은 것이 또 리얼리티를 높여주고 그만큼 바로 어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니까요.
0: 네. 그것을 또 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음표는 낚싯바늘로 가볼게요. 이 동시집. 여기서는 북경루가 문을 닫았다라는 시를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북경루가 문을 닫았다. 어떤 상황일지 벌써 제목에서부터 왠지 느낌이 오는데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1: 북경루가 문을 닫았다.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삼거리 중국 음식점 북경루 간판이 내려지는 걸 보았다. 나도 책임이 있다. 너무 오랫동안 짜장면을 먹지 않았다. 누나도 미안해할 것이다. 내가 탕수육 먹자고 할 때마다 치킨이나 햄버거를 시켰다.
0: 창비에서 펴낸 윤재림 시인 동시집. 물음표는 낚싯바늘에 수록된 시, 북경루가 문을 닫았다 만나봤습니다. 이 슬픔, 분노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약간의 억울함과 막 이런 것들, 네.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 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1: 이거 실제로
0: 네.
1: 제가 사는 동네에 간판이 내려지는 그 중국 음식점의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어린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0: 네.
1: 제가 이시 속의 어린 아이는 아닌데 저도 반성을
0: 네.
1: 했습니다. 똑같이.
0: 아,
1: 아 그래 내가
0: 내가 너무
1: 저 집을
0: 아깝다.
1: 덜 팔아 왜 내가 저 집을 좀더 팔아줬어야
0: 네.
1: 되는데 저 집이 저렇게 문 닫게 만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0: 네.
1: 것이죠.
0: 와.
1: 그것을 어린이의 마음으로
0: 네.
1: 바꾼 것이죠.
0: 진짜 이런 마음 얼마나 애틋하면 나도 책임이 있다 하면서 근데 왜 누나는 왜 끌고 들어와요?

0: 그러면 누나도 미안할 것이다.
1: 그건 이제 요즘 아이들이 네. 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햄버거 같은 네. 것, 중국 음식보다 조금 더 우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0: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탕수육 먹자고 좀 한 적 있는데 예. 그럴 때마다 누나가 치킨이나 햄버거를 시켜서 여기 갈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예. 아, 이 사라지는 것들 특히 이게 진짜 그 중국 음식점의 기억을 갖고 계신 거지만 시인님이 네. 이게 또 우리 북카페에서는 얼마 전에 또 그 중국 음식점에 대한 책을 또 다룬 적이 있어서 왠지 이 북경로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중국 음식점일 것 같고 노포일 것 같은 느낌마저 드니까 예. 더 몰입이 되는 거예요.
1: 예.
0: 햄버거 집이 문을 닫았다면 이런 느낌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예. 이 감정. 아, 지금 박진경님 너무 매력적인 시예요. 빨리 다 읽고 싶어요. 아, 슬픔으로 소름이었다고 빙긋 웃고 있어요. 우리를 정말 들었다 놨다 하시는 김지희님 아이로 빙이 되셨음. 6959 쓰시는 카페님 동시에 낭독하시는 목소리는 또 다르네요. 라고 하셨고요. 방양숙님 저도 미안해지려고 해요. 크크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에 특히 좀 정 붙였던 가게가 문을 닫는 거 갑자기 임대문이 붙고 이러면 간판 네. 내리고 이런 마음 너무 허전해지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종교가 얘기하는 공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맥이 같은데요.
0: 공업?
1: 네. 공업.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이 옵니다만 네. 불교에서 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일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업이
0: 네,
1: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이 북경로가 문을 안 닫기 위해서는 한 동네에 그 이 팀 스피릿, 협동 정신이 필요해요.
0: 그러네요, 네. 진짜. 네. 네.
1: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혼자만의 개별적인 어떤 존재만의 일이라는 게 없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누가 책임이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 지금 얘기해 주신 것은 진짜 어른의 언어인데 그렇죠? 이것을 이 시에서 이 아이가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한 줄로 네. 이걸 지금 이미 느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네. 놀랍게 느꼈습니다. 이게. 네, 또 읽으실 때 바로 주파수를 또 여기 이게 맞추신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한 편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번에는 어떤 작품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는 봄부터 겨울을 기다린다라는 시인데요. 네. 이 시 봄부터 겨울을 기다린다. 이제 우린 여름을 앞두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시 따라가시면 지금이구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1: 우리는 봄부터 겨울을 기다린다. 봄이 와서 겨운에 나를 감싸주던 판다 목도리 그리고 곰돌이 푸 스웨터와 헤어졌다. 판다와 푸가 울먹이며 말했다. 너는 우리를 금세 잊겠지만 우리는 1년 내내 너를 그리워할 거야. 캄캄한 옷장 속에서, 서랍 속에서. 봄, 여름, 가을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 어서 눈이 내리고 얼른 찬바람이 불면 좋겠어. 친구야, 봄부터 다시 겨울이 오기만 기다리는 우리를 여름날에도 떠올려 주기를.

창비에서 펴낸 윤지림 시인의 동시집, 물음표는 낚싯바늘에 담긴 시. 우리는 봄부터 겨울을 기다린다. 시인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판다와 푸우의 목소리까지 들어본 기분입니다. 아, 이렇게 정말 우리 카페에도 반응이 뜨거워서 그런지 더 살려서 읽어주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 어떡하죠? 어떻게 이런

0: 시를 이 감정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시로 쓰셨을까요?
1: 동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차별이나 차등이 없는 게 동심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돌멩이도 나무도 다 살아있는 친구가 될수 있는 뭐
0: 네.
1: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동심의 아주 바닥에 있는 정서니까.
0: 아, 여기서 또 하나 배웁니다.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 차등 이런 걸 두지 않는다. 다 똑같다, 평등하다. 네.
1: 그래서 우리가 푸우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푸우도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입던 겨울에 그렇게 사랑하며 입던 푸우 스웨터를 서랍 속에 넣었을 때그 푸는 겨울이 올 때까지 갇혀 있게 되는 것이고 잊혀지는 친구로부터 버려지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니까
0: 그러네요.
1: 하소연하고 싶은 게 있겠죠.
0: 네. 거기에 목소리를 지금 실어주신 거네요. 이시 쓰실 때 저는 표정도 막 상상이 돼요. 웃으시면서 쓰시는 것인지, 약간 미소가 있을까? 아니면 어떨까? 이게 자꾸 상상하게 돼요. 이게
1: 그것도 결국
0: 읽어주시는 걸 듣다
1: 이제
0: 보니까.
1: 내가 푸우라면 내가 서랍 속에 들어가서
0: 네.
1: 또 겨울까지 기다려야 된다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0: 그쵸. 지금 들으시면서 7179 쓰시는 카페이님은 판다와 푸 스웨터가 없는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1: 글쎄요.
0: 어찌보면 토이스토리? 그, 보면서 펑펑 울었던 적도 있거든요, 저? 근데 그 감정이 막 지금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또, 계절은 돌고 도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 전혀 다른 계절에서, 약간 다른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를 향해서 보내온 편지를 읽어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여름날에도 떠올려주기를 시인님 시 덕분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동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사연 보니까 0686 쓰시는 카페이님이, 윤재림 시인님 외람되지만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라고.
1: 귀엽다는 소리를 들을 나이는 많이 지났습니다.
0: 네. 네. 많이 들으셨죠, 근데?
1: 글쎄요.
0: 네. 지금 처음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승성님 동시를 들으니 얼어있던 동심이 녹아서 말랑말랑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정말 젤리처럼 우리의 동심을 말랑말랑 이렇게 통통 튀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네. 시 골라오신 요두 작품, 이걸 고르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낭독하고 지금 카페인과 소통하시니까.
1: 예, 그리고 저 청취자분들께서 또 그렇게 아주 행복한 즐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엄항용님은 근데 다시 겨울이 오면 아이의 몸은 빨리 커버려서 못 입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건 어떡해요? 이것도 달래주세요 우리. 네. 아이의 몸이 너무 빨리 커버려서 못 입게 되면 어떡하죠?
1: 저기 요즘 그 어린 아이들 그 옷은
0: 네.
1: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당근으로 또
0: 네.
1: 그거
0: 나눔.
1: 참
0: 나눔 이거다 뭐 팔거나 뭐
1: 어린
0: 이렇게.
1: 아이들이 뭐 잠깐잠깐이면은
0: 맞아요.
1: 몸이 크고 하니까
0: 네.
1: 그건 정말 그렇게 돌려 입고 하는 게 좋은 일 같습니다.
0: 맞아요. 계속 도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로. 지금 귀여운 어른이셔서 좋습니다. 김민정님. 그리고 웃음이님 소 큐티 하시네요.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427 주신 카페이님은 시인님 낭독 음반을 내시면 꼭 구매할 거예요. 동시 낭독 음원도 내시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동시 낭독 음원. 많은 카페인분들이 기다립니다. 네. 새로운 시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0: 오늘 우리 책 선물 받으실 분 6분 발표할게요. 6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그 아래 댓글로 꼭 바로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이름,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916 쓰시는 카페이님, 1698 쓰시는 카페이님, 3365 쓰시는 카페이님, 2608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강주민님, 박진경님 6분입니다. 명단 홈페이지 선물방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1: 매우 행복했습니다.

0: 4월이 정말 아름답고 눈부시기 짝이 없는 날인데,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도 햇살이 환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덕분에 우리 북카페도 그런 햇빛 받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카페님 사연이 그걸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시인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일포시노 OST에서 띄워드릴게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미만체리아 띄워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아다님들 그거 아세요? 매일매일 1년을 똑같이 살면요, 우리 뇌가 365일을 묶어서 기억을 해버린대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하루라고 느끼면 그 며칠을 묶어서 그냥 기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서 오늘이 날아갈 테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기 전에 오늘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떠올려 볼까요? 친구가 해줬던 좋은 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던 순간으로 오늘이 특별하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길 바라는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5월 19일 오늘의 첫 곡으로 에드 시런의 노래였죠. 포토그래프 듣고 왔습니다. 와, 매일매일 1년을 똑같이 살면 우리네가 365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루처럼 그냥 묶어서 기억해버린다. 무섭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오늘을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뭐 했더라? 뭐 맨날 비슷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매일을 비슷하게 보내면 우리 뇌가 그 하루들을 비슷한 날로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한다는 거죠. 2026년 5월 19일 오늘은 어떤 날로 기억하게 될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늘 똑같은 날 중 하나로 기억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여러분은 오늘 특별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LUJ님, 그래서 일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오늘은 다르기를 바라는 하나의 욕심이 일탈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저도 일탈 되게 좋아하는데 J인데도 불구하고 J 성향인데도 P적인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미루나무님은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도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 돼서 그런 거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코로나 시절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출퇴근만 겨우 하면서 주말에도 집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코로나 시기였던 3년이 통째로 날아간 것 같다고. 맞아요. 코로나 시절 우리 너무 힘들었었잖아요. 김혜미님, 수행평가 준비하다가 잠시 쉬러 왔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수행평가도 어려워지고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시험 준비도 너무 힘드네요. 할 거 너무 많죠. 맞아요. 1251님. 생선님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선생님이 무심코 해준 말들 덕분에 버틴 날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지친 하루 끝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따뜻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야구 특집인가요? 나유림님. 맞아요. 라이언 이글스. 이건 뭐죠? 라이언 이글스면 왜 이렇게 섞였지? 대구와 대전이 섞였는데요. 이글스의 레전드 김태균님 오시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을 이렇게 기억할 것 같은데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한 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환하게 켜둘 테니까 유튜브 반디 앱으로 물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경청 보시면서 즐기실 수 있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메시지 너무 좋고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함께하고 계신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반디 앱을 통해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먼저 운을 띄워주신 바와 같이 오늘 경청 초대석은요, 이글스의 영원한 52번, 최고의 4번 타자, 야구 해설위원 김태균님과 함께 합니다. 김태균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질문들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해정 승제 크로스, 목요일 함께할 코너, 윤혜정 선생님이랑 저에게 밀착 상담 받고 싶은 바다님들.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응원도 받고 싶고 하는 분들 있으면 경청 인별그램 찾아와서 꼭 신청해 주세요.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빗소리를 좋아하는 씨앗입니다. 빗소리를 좋아한대요, 씨앗이. 우리가 먹는 쌀밥. 벼에서 나오잖아요, 쌀이. 그쵸? 미국의 MIT 연구팀이 이 벼의 씨앗 약 8,000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물에 담긴 이 통에, 물이 가득 담긴 통에 씨앗을 넣어두고요. 빗소리를 만들어서 들려준 거예요. 와, 빗소리를. 그랬더니 빗소리를 들은 씨앗들이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 씨앗들보다 30에서 40% 정도 더 빨리 싹을 틔웠다고 하네요. 빗소리를 들으니, 야, 이게 무슨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신기하죠. 씨앗 안에는 소리의 진동을 느끼는 작은 알갱이들이 또 들어있대요. 근데 비가 땅에 툭툭툭툭 떨어지면 작은 진동이 생길 거잖아요. 그 진동이 알갱이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 씨앗이 어? 지금 비 오네? 이런 느낌. 그러면 나한테 물이 좀 충분히 오겠네? 이제 좀 싹을 틔워도 물 맞으면 잘 자라겠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느낀대요. 정말로. 그래서 실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빗소리만 나도 애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쑥쑥 자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씨앗들 무럭무럭 키우려면 와, 빗소리 좀 녹음했다가 많이 들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정승재의 경청 NCT U의 레인데이 듣고 왔습니다. 신기하다. 리버님이 남겨주셨고, 라라라333님, 어머, 똑똑하다, 씨야. 나도 빗소리 들으면서 키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8087님은, 빗소리 듣는 쌀알 너무 귀엽네요. 혹시 찌뿌드드 해서 기지개 켰다가 얼떨결에 싹이 뿅 나온 건 아니겠죠?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가우디가우스님은, 식물에도 청각기관이 있는 걸까요? 동화 같은 얘기라서 귀여워요. 흐흐흐.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 빗소리를 좋아하는 씨앗 얘기를 해드렸죠. 씨앗이 소리의 진동을 느끼는 것도 재밌는데, 빗소리를 들으면 나한테 물이 생겼네, 이제 싹을 틔워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 정말, 와, 생명의 신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힘나는 그런 말이 있고, 또 들으면 힘이 나는 그런 노래들도 있고, 그쵸? 씨앗한테는 아마 빗소리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생선님, 저 오늘 수학 1등 했어요. 정말 기분 너무 좋다고. 현병자님, 안영덕 바다님은, 생선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생선님 팬이고요. 늘 생선님 책으로 공부해요. 오늘 현장학습 다녀왔는데도 수학 공부하고 있다. 어우, 기특해라. 칭찬해주세요. 너무 기특합니다, 정말. 임효정님, 오늘 낮에 잠깐 밖에 나갔다가, 와, 진짜 덥다라는 말만 세번 했네요. 그런데 또 이런 날씨가 되면 괜히 냉면 생각나고, 냉면 갑자기 먹고 싶잖아요. 시원한 노래도 듣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다가 문득, 올해는 또 어떤 여름을 보내게 될까? 별로 안 더웠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생선님은 여름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경청하면서 더위 잊어볼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여름 그러면 생각나는 거요? 뭐, 저거죠, 뭐. 에어컨 리모컨을 찾아놔야겠다. 이런 생각, 그쵸? 실외기 이상 없을까? 꼭 겨울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에어컨 틀면, 이거 점검 안 하고 나면, 이렇게 또 갑자기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스트레이 키즈 아시죠? 말할 수 없는 비밀. 이 노래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장르에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쏴드리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씨앗은 빗소리를 들으면 더 빨리 싹을 틔운다라고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도 그런 소리가 있지 않을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편해져요. 힘이 막 나는 그런 소리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장르불문 생선물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이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난다. 아니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이 소리가 좋다. 우리 바다님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보내주십시오. 비 오는 날 창문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잘 돼? 이런 얘기. 고생했어? 이런 얘기. 아니면 택배기사님이 우리 집 문 앞에 내가 기다렸던 택배를 이렇게 탁 떨어뜨리는 소리. 사소한 소리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소리,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소리,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 공감되는 소리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즉석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고요.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입니다. 나들이 갈까?

볼빨간 사춘기에 나들이 갈까 듣고 왔습니다. 우리 노래 듣기 전에 우리 바다님들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바다님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 어떤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저는요, 오토바이 소리인데, 우리 집에 배달 음식이 도착하는 오토바이 소리. 그게 딴집 가는 오토바이 소리랑 우리 집 가는 오토바이 소리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아, 그거 들으면 얼른 뛰어서 이제 내려가고 막 그러는. 으아, 그 소리 또 듣고 싶습니다. 김설미님, 저는 사각사각 연필 끄적일 때, 오, 이거 진짜 공감된다. 그때 나는 소리가 너무 좋다고. 아이가 공부할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2347님은 저는 달걀 프라이 할때 맞아! 지글지글이 아니야, 이거. 오리 소리 나요.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때 기분 되게 좋아지는 거. 계란 프라이를 햄버거에 끼워 먹으면 맛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2347님에게 햄버거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란 프라이 딱한 장만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완숙으로 익혀서 양 사이드 다 익혀가지고 어? 오버 하드 아시죠? 어. 씨아님,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가 고기 굽는 소리. 하, 고기 굽는 소리도 괜찮지. 맨 처음에 이렇게 달궈진 거에다 삼겹살 딱 놨을 때, 치익 하는 그 소리,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물이 살짝 올라오면서 회색으로 바뀌는 그 고기 느낌. 123님, 학교 끝나는 종소리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공감됩니다. 123님한테도 종소리 끝나고 드시라고 치킨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땡구님, 송땡꾸네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특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칭찬. 듣기만 해도 그 마음이 느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칭찬은 정말, 아우, 들으면, 그쵸. 에너지가 확확 올라오는 것 같은. 민예원님, 와. 저는 모닥불 타다닥 하는 소리. 그런 앱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음악 틀어놓고 거기에 모닥불 소리를 같이 입힐 수 있는 그런 앱 있거든요. 저 그렇게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 특히 겨울 그렇게 듣고 있으면 기분 되게 좋은데, 민 예원님께 모닥불 소리 들으면서, 피부 관리하시라고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킷캣 누르는 소리요. 띡띡띡띡띡. 쥐익 툭. 왁왁왁왁. 강아지 키우면, 그쵸? 엄마 우는 소리죠? 조선미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원리님은, 저는 깊은 밤이나 새벽에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새소리. 와, 아침에, 특히 한 5시 반 정도 되면 나는 그 새소리 너무 좋잖아요. 창문 열고 방공기 마시면서 새소리 들으면 복잡한 마음도 머리도 정리돼서 너무 좋다고요. LUJ님은, 저는 봄바람 소리를 좋아합니다. 봄바람 소리에 그 산, 한그 느낌이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니면 그런 느낌도 되게 좋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소리. 하루의 일이 다 끝났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그 느낌.

너무 좋은 것 같고. 클로버님, 작정하고 이렇게 남겨주셨으니까 작정하고 상품 드려야죠.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남겨주셨느냐? 뭐니뭐니 뭐니 해도 경청 오프닝 음악 소리가 언제 들어도 설레고 참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고요.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름이랑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 주소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와서 살아있는 전설, 이글스의 영원한 4번 타자, 야구 해설위원 김태균님과 경청 초대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플랜이 부릅니다. Take my hand.

0: 해설위원 이렇게
1: 아,
0: 소개하세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예. 그러니까 야구 선수라고 하기도 좀, 이제 은퇴한 지가 꽤 돼가지고
0: 아니면 전 국가대표
1: 애매하고.
0: 이것도 멋있잖아요. 전
1: 아,
0: 국가대표.
1: 또 제가 또제 입으로 제가 국가대표였다고 또 소개하는 것도
0: 아유,
1: 아,
0: 그래도
1: 이게
0: 워낙 큰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1: 아.
0: 아니면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되지? 저것도 괜찮다. 유튜버도 괜찮다. 그죠?
1: 유튜버요?
0: 예.
1: 유튜버도 괜찮죠. 예,
0: 유튜버
1: 아니면
0: 괜찮고.
1: 푸드파이터도 괜찮아요.
0: 푸드파이터.
1: 예.
0: 식사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1: 많이 하죠.
0: 저는 태균님이랑 같이 둘이서 식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번한게 아니라 여러 번 했죠.
1: 아, 그때 너무 잘 먹었죠.
0: 그냥 그 중국집이었죠.
1: 예.
0: 거기에서 그냥 계속 흡입을
1: 아,
0: 하시던데.
1: 맞아, 맞아. 그리고
0: 그쵸?
1: 우리 승재 선생님
0: 예.
1: 집에 또 이제 제가 놀러
0: 그렇죠,
1: 가서
0: 그렇죠.
1: 거기서 또
0: 맞아요.
1: 이제 그 뷔페로 그냥 싹 깔아주셔가지고
0: 아유,
1: 너무
0: 저
1: 잘
0: 뭐,
1: 먹고 왔죠.
0: 기본이죠, 뭐. 손님을 초대하면, 아이,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났어요? 기억나세요?
1: 아, 우리가 한 4년, 4, 3, 4년, 4, 5년 됐죠.
0: 4년
1: 그때
0: 됐네요.
1: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내일은
0: 맞아요.
1: 천재라는
0: 내일은 천재.
1: 프로그램에 선생님으로
0: 거기에서
1: 또 이제 나와주셔가지고.
0: 선생님으로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1: 아, 맞아요.
0: 그쵸? 그래서
1: 예.
0: 시험 보고 막 했었던,
1: 그렇죠.
0: 열심히 공부하고 맨 앞에 앉으셨어요.
1: 아, 제가
0: 예.
1: 우리 또이 경청을 했죠. 선생님의 이 강의를.
0: 맞아.
1: 예.
0: 정말. 그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처음으로 왜 백넘버가 52번이냐 그래야 되면 52라는 숫자 자체가 선대칭 도형이다. 수학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1: 그래요?
0: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꽉찬 느낌이잖아요.
1: 제가 그렇게
0: 52번.
1: 선대칭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안 했던 것
0: 그 얘기는
1: 같고,
0: 안 하고 제가 좀
1: 둥글둥글한.
0: 거들었죠. 그쵸? 이렇게 꽉찬 느낌이라고
1: 예,
0: 얘기했었어요. 접어도
1: 맞아요.
0: 똑같은.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선대칭이라고 표현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저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하셨잖아요.
1: 아, 했죠.
0: 8 나누기 8이 왜 1입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었던, 그래서 대답을 할수 없었던.
1: 그게 지금까지도
0: 예.
1: 이 지나가다가 혹시 아이들이 알아보잖아요, 저를. 그럼
0: 물어봐요?
1: 지금 물어봐요. 8 나누기 8이 왜 1인지 아직 모르세요?
0: 아,
1: 지금도 물어요.
0: 진짜.
1: 애기들이 물어봐요.
0: 아, 초등학생들이.
1: 예.
0: 그럴
1: 근데
0: 거예요.
1: 그때 제가 또 그거를 설명을 해주기가 좀
0: 예.
1: 그래서, 그래, 일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0: 이제
1: 지나가는데,
0: 1인 거 정확하게
1: 예,
0: 이해하셨습니까?
1: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0: 예.
1: 선생님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0: 예.
1: 그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1이라는 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0: 예.
1: 왜 1이냐? 그러니까
0: 예.
1: 수학도 분명히 이제 처음에 이제 수학을 이렇게 풀어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래서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당연하죠.
1: 그분이 왜 그걸 1이라고 정하셨을까? 예.
0: 맞아.
1: 그러니까
0: 0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1: 만약에 제 생각대로 제가 풀이한 대로 하면
0: 예.
1: 8개를
0: 다 나눠주면
1: 나눠줬으니까
0: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1: 나한테는 없으니까 0일 수도
0: 0일
1: 있는데
0: 수도 있는데.
1: 그분이 만약에 0이라고 정했으면 0이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0: 멋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념이 나머지 개념. 8로 남았을 때 나머지 개념이고, 1이라는
1: 아하.
0: 게 몫의 개념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1: 맞아요. 그때
0: 했었는데.
1: 제가 딱 그런 질문을 하고 많은 그 같이 하고 있던 그 패널들한테 비난을 받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힘을 주셨어요.
0: 아우,
1: 이게
0: 그럼요.
1: 지금 말씀해주신 이 나머지 개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0: 그렇지.
1: 이것도 다른 풀이로 또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0: 그럼요. 그럼요.
1: 해주셔가지고
0: 의미 있는 숫자에 거기서 0이라는 것은
1: 아,
0: 8로
1: 고맙습니다.
0: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1: 아, 제가 또 그럼 수학적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었네요.
0: 그럼요. 어차피 야구도
1: 아,
0: 수학이잖아요.
1: 그렇지.
0: 그쵸?
1: 그렇죠. 맞아, 맞아.
0: 18.44m의 그 예술. 108개의 그 108번매의 그 실밥으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1: 역시 야구를
0: 세계.
1: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야구가 제가 알기로도 그 스포츠 중에
0: 예.
1: 야구가 숫자, 그 수학이 가장 많이 이 접목돼 있는 게 야구라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야구와 수학이라고 얼마 전에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 딱책 읽고 추천서까지 써줬었거든요.
1: 진짜요?
0: 예.
1: 그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0: 저분 아시잖아요. 저분. 지금 야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인데
1: 네.
0: 그 SK 단장이셨던 분. 암튼.
1: 예.
0: 그분이 쓰셨어요.
1: 아, 그러세요?
0: 예, 그러셔가지고 같이 책도 받고 사인도 해드리고 막
1: 저도 그럼
0: 그랬었었는데.
1: 꼭 한번 사서
0: 예,
1: 읽어보겠습니다.
0: 야구와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또 수학과 야구가 만나니까 되게 즐겁습니다. 야, 나유림님이 잘생겼다, 김태균.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대전의 장동건? 그러고 보니까 약간 0.2초 장동건 느낌이 살짝 나.
1: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0: 살짝,
1: 쳐다보고 있을까요? 예. 그 별명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0: 예.
1: 딱 입단했을 당시에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입단했으니까.

0: 그러니까
1: 예.
0: 지금보다 이제 몸이 좀 슬림했고
1: 예.
0: 얼굴에도 좀 이제 각이 좀 살아 있을 때,
1: 맞아.
0: 예,
1: 또
0: 그때,
1: 눈도 크고.
0: 예, 그때 이제 해설위원 하시던 분이
1: 예.
0: 제가 딱 나와서 또 홈런 첫 타석에 이제 첫 안타가 홈런이었거든요.
1: 진짜.
0: 그래서 딱 홈런을 치니까
1: 예.
0: 너무 저를 이제 좋게 말씀해 주시기 하다가
1: 예.
0: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나온 거예요. 아, 얼굴도 잘생겼다.
1: 어우,
0: 대전의
1: 정말.
0: 장동건이다.
1: 정말,
0: 그런
1: 진짜,
0: 표현을
1: 진짜.
0: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1: 아, 해설위원님이 처음에 데뷔 타석에서
0: 예, 맞아요.
1: 그 얘기를 해주셨구나. 우리 큰 오빠였으면 좋겠대요. 라라라 삼삼삼님이 김태균 선수님 이렇게 남겨주셨고, 경청이 김태균 선수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너무 반갑다고, 송땡꾸님. 팽수리님은 태균님 은퇴하면 어디서 소식을 들어야 하는가 싶어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0: 오.
1: 와, 되게 팬이시구나. 근데
0: 야.
1: 그게 무색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니 저의 최애 프로그램에도 나오시네요. 제 인생의 첫 번째 4번 타자 결순 김 안녕하세요. 이렇게
0: 오,
1: 또.
0: 진짜 야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1: 예, 정말
0: 이
1: 좋아하시는 거죠,
0: 제가
1: 그러면.
0: 정말로 좋아하는
1: 예.
0: 이 문구고 별명이에요. 결순김.
1: 결순 김.
0: 이게 저 그때 당시에 현역 시절에
1: 예.
0: 이제 야구 팬분들이
1: 예.
0: 제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해결을 하면은 딱 결순김이라고 딱 이.
1: 결정적인 순간에는 김태균이 있었다.
0: 네. 어,
1: 아,
0: 잘하시네요.
1: 결승김. 이야,
0: 그 플랜카드를 딱
1: 멋있습니다.
0: 야구장에 들고 딱 계셨는데 제가 딱
1: 진짜.
0: 그 해결했을 때 그걸 한번 쳐다보면 뭔가 이게
1: 진짜로?
0: 뭉클하면서
1: 아, 그 타석 있으면 보여요,
0: 아,
1: 그거?
0: 보여요.
1: 진짜?
0: 예.
1: 그거 소리도 들려요? 야, 똑바로 쳐야지, 삼진이 먹고!
0: 다
1: 막
0: 들려요.
1: 다 들려요,
0: 다
1: 정말?
0: 들려요. 비난하는 소리도 다 들려요.
1: 진짜로?
0: 예.
1: 아니면 뒤에서 그러면 포수 여기 이렇게 글러브 살짝 갖다 대는 거 보고, 이번에 오른쪽! 이번에 안쪽! 바깥쪽! 이거 얘기해도, 해줘도 다 듣겠네요, 그러면?
0: 오, 그분이 선생님이셨어요?
1: 아니,
0: 아니, 그런 분이
1: 진짜로.
0: 계셨어요.
1: 있죠?
0: 예.
1: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0: 진짜 특히 이 제가 이제 뛰던 대전 야구장에는
1: 예.
0: 이 뒤에 이 관중석하고
1: 가깝잖아요. 예.
0: 포수하고 가까워요, 거리가. 그래서
1: 맞아요.
0: 뒤에서
1: 예.
0: 계속 소리를 지르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만약에 바깥쪽, 몸쪽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도
1: 예.
0: 헷갈리는 거야.
1: 왜요?
0: 이게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
0: 예,
1: 그렇지. 진짜
0: 그러니까
1: 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0: 예, 그래서
1: 있으니까.
0: 뭔가 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죠.
1: 아, 그렇구나.
0: 저희 야구 한참 할 때는 이제 원정 가잖아요?
1: 예.
0: 그럼 상대 원정 팀에서
1: 진짜 웃긴다.
0: 이제 저 나오면 제가 이제 그래도 4번 타자를 하고 또 중요한 찬스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중요한 찬스에 나오면 그 관중석 이제 원정 팬분들이 한 분이 또 계세요. 목소리 되게 크신 분이 제가 저만 나오면은 찬스 상황에 병살, 병살, 병살. 딱 그래.
1: 와, 그거 아마 저희 제가 좋아하는 팀의 느낌인데 그거? 병살, 병살, 병살.
0: 맞아요,
1: 그죠,
0: 맞아요. 정확히. 그러면 진짜 이걸 의식 안 하려고 해도 이 소리가
1: 의식해요?
0: 계속 이제 귀에 꽂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꾸 그안 좋은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이게 생각을 하게 돼.
1: 정말
0: 예.
1: 그게 그러면 의미가 있네.
0: 아, 있죠. 예,
1: 그러네요. 좀
0: 맞아요.
1: 이렇게 멘탈이 좀 강해야겠다,
0: 의식이 많이
1: 그러면.
0: 돼요. 예, 그래서
1: 진짜요?
0: 그 퓨처스 리그에서 정말 뭐 폭격을 하다가 올라온 1군으로 갓 올라온 이제 신인 선수들도 이제 그런 이 외부 환경에 적응이 안 되니까
1: 조용한 데서만
0: 예, 자기
1: 하다가.
0: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1: 아, 멘탈 흔들려서?
0: 예.
1: 진짜 그렇겠다. 아니면 저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베테랑이셨으니까 그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 이런 것도 좀 생각, 표정도 좀 어떻게 짓고 막
0: 아,
1: 이렇게.
0: 그런 거는 사실
1: 아, 그런 건 없어요?
0: 운동선수, 우리는
1: 예.
0: 운동선수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니까
1: 아,
0: 의식을 하진 않죠.
1: 의식은 하지
0: 일단
1: 않는구나.
0: 뭔가 결과를 내야 되니까. 야구가 오늘 하루하루 결과에 따라서 이 많은 승패가 갈리고 또그 선수 개개인의 성적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야구 결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1: 야구 결과에만
0: 예.
1: 집중하고. 2안타면 잘친 거잖아요,
0: 야,
1: 보통.
0: 잘친 거죠.
1: 1안타 쳤으면 그 선방 한 거죠.
0: 아, 1안타
1: 1안타면
0: 치면은,
1: 조금
0: 아,
1: 약간
0: 오늘,
1: 애매한가?
0: 그래도 쏘쏘.
1: 쏘쏘는
0: 오늘은
1: 한
0: 잘
1: 거죠.
0: 넘겼다 할수 있어요.
1: 그러면 2안타 치면 좀 기분 좋게
0: 아,
1: 퇴근할 수 있는
0: 그렇죠.
1: 거고. 그쵸?
0: 근데 야구가 이게 매일 경기가 되니까 내가 오늘 홈런 치고 안타 치고 뭐 2루타 치고 했어도 팀이 지면은 그냥 기분이 계속 그냥 다운돼요. 예, 그냥
1: 진짜 중요하구나, 팀
0: 팀, 그냥
1: 분위기가.
0: 팀 이기는 게 최고예요, 일단은.
1: 아, 정말.
0: 예.
1: 내가 사타수 무안타였어도 그 극적으로 뒤집으면 기분 되게 좋고 막
0: 그렇죠,
1: 그래요?
0: 그렇죠.
1: 아,
0: 근데 그게
1: 그렇구나.
0: 그러면서 또 묻혀버리니까 내가 못한
1: 아,
0: 게
1: 못한 게또
0: 이겨 이 팀이
1: 넘어가니까.
0: 이기면 그냥

0: 딱 묻히는데.
1: 그렇죠. 실책한 것도 묻히죠.
0: 그렇죠, 그렇죠. 다 용서가 되니까.
1: 그래. 근데 진짜 나 때문에 졌다. 이 실책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겼다. 이런 경기도 있었어요?
0: 아, 많이 있죠.
1: 아, 진짜로?
0: 평생 그 야구 선수들한테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1: 아, 정말.
0: 예, 저는 제가 신인 때였어요. 네. 신인 때 진짜 이게 거의 해마다 무조건 있거든요. 그런 경기가.
1: 네.
0: 제가 신인 때 이제 삼루수 신인왕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루수를 보는데 네. 잠실 경기였어요. 서울 야구장에서.
1: 네.
0: 그래서 이제 잠실 경기였는데 그때가 두산 베어스. 네. 두산 베어스가 한참 그때 전년도에 우승도 하고 잘할
1: 네.
0: 때야.
1: 네.
0: 그래서 제가 삼루에 딱 있는데 투아웃 만루예요. 저희가 한 점 차로 이기고 있었어요.
1: 네.
0: 근데 홍성은 선배가 네. 쳤는데 바운드가 좀 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잠실구장 이 조명에 아, 그 공이 들어간 거야.
1: 들어갔구나.
0: 그래서 아 이게 잠깐 눈을 움츠리다가 네, 네. 힘들게 잡았어요.
1: 잡았어요.
0: 그러고 자꾸선 여유 있게 네. 일로로 던졌는데
1: 네.
0: 폭투가 된 거예요.
1: 어머.
0: 그래서 싹쓸이 역전패.
1: 정말 그걸로 그냥 경기 끝났어요.
0: 네.
1: 그게 9회였어요?
0: 9회였어요. 9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경기 딱 끝나고 숙소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2군 통보가 딱 바로 온 거죠.
1: 정말 곧바로.
0: 진짜 근데 예전에는
1: 그때 감독님 누구였어요?
0: 그 이강한 감독님.
1: 이강한 감독님.
0: LG 트윈스 이제
1: 아,
0: 우승.
1: 맞아요. 자율야구.
0: 네.
1: 아 그러셨구나.
0: 그래서 딱 2군 통보를 받았는데 요즘 세대 선수들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이제 뭐 그 차도 잘 대절을 해주고
1: 네.
0: 뭔가 퓨처스 갈 때 뭔가 네. 그래도 이게 픽업을 잘 해주는데 저희 때 그때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통보하면
1: 네.
0: 짐 싸들고
1: 네.
0: 다음날 새벽 첫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1: 진짜?
0: 이동을 했어야 돼요.
1: 정말.
0: 그러니까 그냥 그 짐 다 혼자 들고 새벽에 첫 차 타고 가는데 눈물이.
1: 정말.
0: 아 진짜 힘들었죠.
1: 이렇게 산만해가지고 울었어요?
0: 아 울었죠. 좀 많이 울었어요.
1: 내가 그거를 폭투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셨구나.
0: 그렇죠.
1: 근데 어떻게 나 진짜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더니 벌써 46분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0: 네.
1: 팬들이 만든 노래 나를 위해서 만든 노래 내 이야기를 담긴 노래라 그래서 RTO의 넘버 52, 52번.
0: 네네네.
1: 이게 무슨 노래예요?
0: 아, 그 노래는 제가 이제 네. 은퇴할 때쯤에
1: 네.
0: RTO라는 래퍼가 그 래퍼가 대전에서 계속 이제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제가 현역 때 중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1: 그랬구나.
0: 그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1: 예.
0: 제가 그 인별그램으로 딱 받았어요.
1: 예.
0: 은퇴할 때 근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저를 나를 기억해주고 그 저에 대한 이야기를 가사로 다 풀은 거거든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네, 너무 고맙다고 하고 그 나중에 식사 대접도 하고 했었죠.
1: 오 진짜요? 네. 그러셨구나.
0: 가사가 너무 의미가 있어요.
1: 은퇴할 때 느낌이 또 어떠셨는지도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 눈물 쏟은 노래 RTO가 부른 노래입니다. 넘버 52.
2: 적합니다. 3점 넘어갑니다. 역전 돌아.

0: EBS 라디오 정승재 경청. 오늘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김태균이 있었다. 결순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구 해설위원이자 방송인이자 유튜브도 하고 다방면에 활약하고 있는 김태균 전 선수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질문을 몇 개를 안 해서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1: 요즘 하루가 일단 야구 해설을 또그 스케줄이 있는 날에는
0: 그게
1: 야구 해설 준비하고.
0: 메인일까요?
1: 어떻게 쟤는 이제 야구 해설이 당연히 메인이죠.
0: 그쵸,
1: 야구인이니까요.
0: 그쵸, 그쵸. 야구 해설.
1: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 동네 야구대장이라고
0: 네.
1: 또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0: 오.
1: 데리고 저희 그 서울팀, 부산, 그리고 대전, 광주 팀 이렇게 그 레전드들이 각
0: 예.
1: 지역의 레전드들이
0: 예.
1: 박용택 LG 트윈스,
0: 예.
1: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의 그 이대호,
0: 이대호.
1: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나지완,
0: 나지완.
1: 그리고 한화이글스의 저 해서
0: 좋아.
1: 그 4학년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지도해서
0: 초등학교 4학년이요?
1: 감독이 돼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0: 그러면 그 친구들은 원래 야구부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1: 네네네네.
0: 오,
1: 근데
0: 진짜
1: 아무래도
0: 잘하겠다.
1: 4학년이니까,
0: 이제 막 시작하는 거죠.
1: 그래서 사실 좀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기부터 이제 좀 다지다 보니까
0: 진짜요?
1: 조금
0: 야,
1: 힘들었는데.
0: 그러면 야구계 티처스네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1: 그렇죠. 그거 딱
0: 예,
1: 그
0: 딱
1: 느낌이에요.
0: 그거네요, 진짜. 옆에서 코칭해주고.
1: 맞아요, 맞아요.
0: 와, 한마디
1: 근데
0: 조언도
1: 진짜
0: 해주고.
1: 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인데
0: 예.
1: 애들인데 그 야구에 대한 열정이나 뭐 그런 걸
0: 대단하죠.
1: 보면은 제가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운동
0: 진짜로.
1: 시키면서도.
0: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꿈 같은 기회인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또.
1: 승부욕도 너무 있고.
0: 아, 진짜? MJ 서님이 우리 동네 야구대장 정말 재밌다고 리틀 이글스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지금 몇 위예요, 감독님?
1: 저희가 지금 최하위입니다.
0: 어떻게 잘리면
1: 이게
0: 어떡해요? 어떡해요?
1: 진짜 너무 지금 너무
0: 내가
1: 무서운
0: 너무
1: 게
0: 크게
1: 너무 무서운 게
0: 웃었다.
1: 내팀 중에 꼴찌는 시즌제 탈락이에요.
0: 어우, 그럼 빨리 해야겠네,
1: 그래서 이제
0: 제대로.
1: 그 꼴찌 팀이 탈락되고 이제
0: 진짜로?
1: 지금 내팀 중에 없는 다른 프로 야구단 있잖아요. 그
0: 예.
1: 리틀 팀이
0: 들어와요,
1: 합류해요.
0: 다시? 그러면 지금, 아니, 보통 일이 아니네.
1: 그래서 지금 너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0: 몇 게임 차예요, 지금 3위랑?
1: 지금 이제 3경기 해서 저희는
0: 아, 얼마 안 돼.
1: 3전 전패를 해가지고.
0: 어떡해요. 큰일 났다.
1: 그래도 저는
0: 예.
1: 너무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
0: 재밌어요?
1: 순위는 낮지만
0: 예.
1: 아이들이 성장한 거에서 너무 만족스러운
0: 똘똘하는, 아,
1: 게
0: 진짜.
1: 처음에는 캐치볼도 안 됐어요. 우리
0: 오,
1: 그
0: 그랬구나.
1: 리틀 이글스 팀이
0: 예.
1: 너무 이제 야구 경력들이 5개월, 6개월 되니까 그 선수들을 가지 데리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고 하면서 지금 성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0: 와, 그게 보이는구나.
1: 그거에 대한 뿌듯함이 너무 있겠죠.
0: 정말요. 그게 어떡하지? 근데 꼴찌 하면 안 되는데,
1: 안
0: 정말.
1: 되죠.
0: 안 되죠.
1: 꼭, 마지막에는 이게 또 쾌삭전이라고
0: 쾌삭전이 뭡니까?
1: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정말 3위 팀, 4위 팀이 붙어서
0: 예.
1: 지는 팀이 탑.

0: 탈락이에요, 토너먼트.
1: 아, 삭제전을
0: 예,
1: 하는구나.
0: 그래서 마지막 승부 한 번이 남아
1: 한국
0: 있는데,
1: 시리즈처럼.
0: 예, 그때 제가 어떻게든 진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려고 제가, 예.
1: 아, 그렇구나. 총몇 경기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0: 아, 총한 8경기.
1: 그러면 지금 5경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좀 이렇게 막 중간에 막 애들 불러내가지고 니네 똑바로 안 해! 막 이러고 화도 내고 막 그러면 또안 되잖아요.
0: 지금 너무 꾹꾹 참고 있는데, 이제 좀 답답한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이제 표현은 되죠. 예.
1: 그쵸. 똑바로 안 할래, 니네! 막 이렇게.
0: 그래도 연습량은 저희 팀이 1위예요.
1: 진짜.
0: 진짜 많이 해요, 연습.
1: 수습 연습도 많이
0: 예,
1: 하고
0: 저도
1: 그래요.
0: 팀이 이제 아직 경력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약하다 보니까
1: 네.
0: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1: 저 어떡해요. 벌써 1부 지나가는 시간이네요,
0: 아,
1: 정말.
0: 빠르다.
1: 그쵸?
0: 예.
1: 어우, 진짜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1부 마지막 곡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븐틴이 부릅니다. 홈런.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브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브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화요일 경청 초대석은 선수 시절 보여주었던 그 홈런처럼 이야기도 시원시원하게 너무 잘하시죠? 야구 해설위원 김태균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감독님이기도 하시고 해설위원이기도 하시고 와 그래도 어떤 얘기가 가장 듣기 좋아요? 감독님이 제일 좋죠 아무래도.
2: 솔직히 네.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감독 데뷔한 그래요. 거잖아요.
1: 맞아요.
2: 그동안에 안 듣다가 네. 지금 이제 감독님이라는 네. 소리를 들으니까
1: 네, 좋죠.
2: 좋더라고요.
1: 그러면 애들 그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열중셔가지고 듣고 뚱 둘러가지고 네, 그죠 네. 그렇게 하죠.
2: 네, 그리고 이 기합이 네. 확실히 들어있어가지고
1: 정말
2: 제가 이제 딱 뭔가 말 한마디 하면은 이제 대답 네. 소리가 이제 우렁차게
1: 이겨야 돼, 그런데, 빨리 이겨야 돼.
2: 이겨야
1: 되는데,
2: 이길 겁니다.
1: 네. 이길 겁니다. 주리안님, 요즘 이글스 경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저 2019년 4월 13일 날 첫 직관한 2594일 이글스 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2: 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1: 이글스 경기 보면 지금도 이렇게 막 그렇죠. 짠하고 그렇죠.
2: 솔직히, 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제가 이제 야구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립을 잘 지켜야 되고 예. 다른 팀 10개 구단에 이제 뭐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소식을 다, 예, 잘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1: 거기다 공부해서 들어가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안 그러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그래도 이제 제가 20년 동안 있던 소속 팀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1: 안 갈 수 없어요. 예,
2: 그래서 만약에 뭐 안 실책을 하거나 좀 이제 플레이들이 뭐 아쉬운 플레이들이 나오면. 답답하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이제 보여질 거 아니에요. 예.
2: 그리고 또 마음 아프기도 짠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그리고 뭐 여러
1: 좀
2: 감정이 있어요.
1: 너무 막 실책하고 그러면 좀 쓴소리도 좀 하게 되고 그러죠.
2: 맞아요. 오히려 제가 같고. 만약에 그 이글스 예, 중계를 예, 할 때 예. 오히려 더 제가 많이 해요.
1: 뭐라고 하는 거야.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 다 그냥 그 야구 경기 전에 그러면 해설 있는 날에는 밑에 더가옥 가가지고 또 인사도 다 할 거
2: 그렇죠,
1: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 우리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예. 좋은 소리가 더 안 나가더라고요.
1: 더 안 나오죠.
2: 예, 답답하니까. 예.
1: 좀 더 해야 된다.
2: 좀 그러고. 애정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1: 1루까지 빡 뛰라 그러고.
2: 예. 저런 프로에 하면 안 된다고. 예. 저걸 왜 저렇게 지금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경기 끝날 때까지 집중해야 된다고.
1: 그러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작년에 무려 19년 만에 한화 이글스가
2: 맞아요.
1: 한국 시리즈 네. 진출해서 아마 제가 응원하는 LG 트윈스 팬들 제외하면 모든 팬들이 다 한화 이글스 응원했을걸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2: 맞아요.
1: 우승하는 거를.
2: 네.
1: 작년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2: 봤죠.
1: 어땠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2: 진짜 어떻게 보면 감격스럽기도 했고 예. 그 후배들한테 기특하기도 했고
1: 예.
2: 근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1: 뭐예요?
2: 저도 2006년도에 예. 코리안 시리즈에서 준우승을 하고
1: 예.
2: 그때 당시 제가 25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해서 그 한국 시리즈라는 그 큰 무대를 경험을 하니까
1: 예.
2: 준우승을 했는데
1: 예.
2: 뭔가 그래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야. 다음에 우승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 안일하게
2: 그게 예.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1: 정말?
2: 네, 그 한국 시리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1: 거예요.
2: 진짜로? 네. 그래서 그 그렇구나. 뭔가 한이 계속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남아있었는데 19년 만에 이글스

0: 팀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1: 올라갔지.
0: 약간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언론이나 이제 제가 중계하면서 멘트를 했어요. 나 같은 전철을 밟지
1: 밟지
0: 않았으면 좋겠다.
1: 마라.
0: 진짜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평생 한국 시리즈를 또다시 못 가보고 은퇴할 때 후회를 하는 그런 이런 선배가 되지 말았으면
1: 아,
0: 좋겠다.
1: 정말.
0: 그래서 진짜 모든 걸 쏟아 부어라.
1: 예.
0: 그런 멘트도
1: 이야기를 좀
0: 하고 했었는데 또
1: 해주셨구나.
0: 아쉽게 우리 정승재
1: 우리
0: 쌤이
1: 좋아하는
0: 응원하는
1: 팀,
0: 팀한테
1: 무적의, 예.
0: 지고 말았습니다. 예.
1: 종성킴님이 올해도 이글스 가을 야구 갈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해설위원 버전으로 말씀하신다면? 아주
0: 지금
1: 객관적으로,
0: 지금 이제 6위를 달리고 있고 오늘
1: 예.
0: 경기도 뭐 아직 경기 제가 들어왔을 때 이제 끝난 때쯤이었는데
1: 예.
0: 좀 지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지난 시즌에는 사실
1: 예.
0: 어떻게 보면 진짜 우승할 수 있는 완전 적기였어요.
1: 그러니까.
0: 이게 우승이 우리 정승현 쌤이 응원하시는 팀도
1: 예.
0: 29년 만에 처음 우승하고 그
1: 맞아요.
0: 이후에 또 우승을 하게 된 건데
1: 예.
0: 그렇게 우승이 힘든 거잖아요. 기회가 오기가.
1: 예.
0: 근데 지난 시즌에 진짜 투수력이 너무 완벽해서 예,
1: 최고였죠.
0: 우승에 적기였거든요.
1: 그러니까.
0: 근데 우승을 못했으니까
1: 예.
0: 너무 아쉽고 또 다시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1: 예.
0: 올 시즌에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비해 투수력이 약화가 많이 됐죠.
1: 그쵸.
0: 예, 선발 투수 그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또 빠져나갔고
1: 예.
0: 또 불펜 투수들도 겨울에 이제 스토브리그에서 또 다른 팀으로 이적했고 뭐
1: 예.
0: 하다 보니까 투수력이
1: 예.
0: 많이 약해져서
1: 예.
0: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이제 어쨌든
1: 조금.
0: 보면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인데
1: 아.
0: 올해는 이제 그래도 타자들이 힘을 내줘서 어떻게 보면 타격의
1: 아.
0: 팀으로 지금 변모를 했어요.
1: 어우,
0: 예,
1: 정말요.
0: 근데 장기 레이스고 또
1: 예.
0: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보니까
1: 그쵸.
0: 조금 이제 힘겨운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는 있죠. 그렇지만 5강은 갈수 있다.
1: 저는 우리나라의 야구 발전을 위해서 이 선수는 커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데뷔할 때부터 김서현 선수를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왜 지금은 멘탈 약간 좀 붕괴인가요?
0: 멘탈이 좀
1: 제구가
0: 흔들린 것
1: 지금
0: 같아요.
1: 너무 안 좋잖아요.
0: 예, 멘탈이 좀
1: 그쵸?
0: 흔들린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리고 이
1: 예.
0: 사실 그래요. 저도 젊을 때
1: 예.
0: 이제 여러 그런 상황들을 겪었지만
1: 예.
0: 너무 기대가 크고 또 잘하는
1: 그러니까
0: 선수다 보니까
1: 기대가 너무
0: 좀
1: 컸지.
0: 부진할 때
1: 예.
0: 주위에서 너무 많은 말들이 있는
1: 팬들도
0: 거야.
1: 너무 막 뭐라
0: 예, 뭐
1: 그러잖아.
0: 언론, 뭐 팬, 그리고
1: 맞아.
0: 현장에서 감독
1: 예.
0: 코치들, 뭐 프런트, 뭐 단장, 뭐 사장까지도 막 이제 여러 말들을 할 테니까 그 어린
1: 그쵸.
0: 선수가
1: 맞아.
0: 감당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든
1: 아직
0: 상황인
1: 한참
0: 거죠.
1: 어리잖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좀 멘탈이 조금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다.
1: 그쵸.
0: 예.
1: 그냥 막그 제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0: 맞아요, 맞아요.
1: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또 감독님이 2군에 지금 잠깐 보낸 것 같던데, 그죠?
0: 맞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글스 응원하거든요. LG만 아니면.
0: 그래요?
1: 어,
0: 진짜?
1: 그럼요. 또 우리 제가 야구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친한 동생이잖아요. 김대균
0: 아,
1: 선수.
0: 고맙습니다. 예.
1: 그것도 그렇고 하나는 좀 언제 들어도 짠하잖아요. 약간. 내가 또 이런 얘기하기를 LG 또몇년 잘했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
0: 그 짠하다는 그 마음 우리 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1: 맞아.
0: 동정 좋아하지 않아요.
1: 아, 동정이라기보다. 암튼. 하나, 그리고 또 제가 오렌지를 너무 좋아해서, 오렌지 색깔을. 예.
0: 예.
1: 항상 주황색, 항상 옷도 되게 잘 사고 막 그러거든요.
0: 그렇죠. 그리고
1: 예.
0: 옛날 축구도 또 유명한 또 오렌지 군단.
1: 오렌지 군단이
0: 그
1: 네덜란드인가요?
0: 네덜란드.
1: 맞아.
0: 옛날에 저희 때 한참
1: 예.
0: 베르캄프.
1: 아,
0: 저
1: 베르캄프
0: 플레이스테이션
1: 들어갔다.
0: 게임할 때 항상 그 베르캄프.
1: 너무
0: 베르캄프! 하면서, 예.
1: 베르캄프. 이글스 팀이 아니더라도 또 해설위원의 모드로 돌아가자면
0: 예.
1: 올 시즌, 아, 이 선수 대단한데? 이 선수 딱 보면 알죠?
0: 아, 진짜 올 시즌에도,
1: 예.
0: 진짜 이 젊은 선수도, 어린 선수도, 신인들이 올 시즌에 또 유독 진짜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아요. 뭐, KT 위즈에 지금 벌써 신인, 고졸 신인이 유격수로 지금 맡고 있는,
1: 예.
0: 이강민 선수가 있고,
1: 예.
0: 또 지금 삼성
1: 예.
0: 라이온즈에 또 투수가 있어요. 안에
1: 예.
0: 장찬희 선수라고.
1: 장찬희
0: 예,
1: 선수요?
0: 지금
1: 예.
0: 3승을 거뒀어요, 벌써.
1: 오, 정말?
0: 예.
1: 지금 5월인데?
0: 네, 그
1: 와,
0: 젊은 선수가.
1: 대박이다.
0: 네, 그리고 그렇구나. 지금 또 하나의 포수가 예. 대형 포수가 또 탄생했어요. 이제 정말? 3년차, 4년차인데 허인서라고.
1: 허인서.
0: 지금 홈런을 무지막지하게 치고 있어서요, 지금.
1: 김범석 선수는 포수로서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0: 아, 김범석 선수는 예. 일단 지금 퓨처 그 열심히 하고 있고요.
1: 지금 열심히 네. 하고 있어요.

0: 그래서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1: 진짜 고등학교 때 너무 잘했던 선수잖아요. 네, 그 선수도.
0: 그 타격 스타일을 네, 보면 네, 너무 유연성이 좋아서 어, 이 선수는 진짜 이 적응만 잘 되고 경험만 잘 쌓으면 네, 우리나라의 정말 대형 홈런 그쵸, 타자가 될 수 있다.
1: 그렇죠.
0: 모두가 다 그렇게
1: 다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네. 네.
0: 근데 결국에는 네, 이 어린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어린 선수들은 결국 멘탈이에요, 멘탈.
1: 멘탈이 저것도 있나요? 요즘은 옛날보다 더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거의 만원 사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 느낌도 되게 부담스러울 아, 그렇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아무래도 아마추어 그쵸, 때는 어, 많은 관중 앞에 설 기회가 없으니까.
1: 그리고 막 그 옆에 소리도 막 하여튼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가자, 네, 가자 막 이런 것도 들리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관중 소리에 다 파묻힐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
0: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분위기에 네, 이제 취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1: 그런 경우도
0: 좀 있구나. 떠는 선수들도 있고
1: 좀 떠는 선수 네, 떨어요 선수들도
0: 아, 떨죠 떨죠
1: 떠는구나.
0: 저도 처음에 뭐 첫 타석에 데뷔 첫 타석에 들어갔는데
1: 떨어요 덜덜덜 아 진짜로
0: 두드루두드루 이래요.
1: 어 떨리는구나.
0: 그리고 그해 저도 정말 이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포스 시즌을 바로 나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 오~
0: 근데 첫 타석에 그때 당시 한참 잘 던졌던 구자 그 두산 베어스였는데 예, 진필중 예, 선배.
1: 진필중.
0: 아 마운드에 계시는데 타석 들어갔는데 예, 예, 다리가 없는 기분이. 그 롤러코스터 하는 느낌.
1: 오. 예,
0: 그래서
1: 그렇게 떨리는구나.
0: 저도 제 스윙을 제대로 못 하고 더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이강한 감독님께서 예, 어 그 긴장돼? 그 못 하겠어 빼줘? 이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아, 다음 진짜로? 타석 들어가서. 얘라 모르겠다. 그냥 나 휘둘러야겠다. 그냥 휘둘렀는데 맞아서 홈런이 됐어요.
1: 그게 첫 안타자 첫 홈런.
0: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20개 홈런 치고 포스 시즌. 포스 아, 시즌 첫 홈런이었죠.
1: 아, 그랬구나. 네.
0: 근데 요즘에 진짜 눈에 최근에 확 들어온 선수가 있어요.
1: 네, 누구예요?
0: 기아 타이거즈의 예, 백재현 선수가. 백재현 선수인데 예, 호타 준조 파이브 툴.
1: 진짜 다 잘하는구나. 이종범이네요.
0: 이종우 선수 같은 선수가 그러네요, 지금 나타났어요.
1: 그러네요.
0: 홈런도 지금 7개 치고 있고 3할 3푼.
1: 오 진짜?
0: 발이 너무 빨라서 내야 땅볼에도 다 살아. 인류에 세입돼요.
1: 오 그래요? 네. 오 대박이다. 백재현 선수요?
0: 네. 지금 기아 타이거즈 1번 치고 있어요.
1: 와 그렇구나. 포지션은요?
0: 포지션은 이제 외야.
1: 외야수고. 네. 와 그렇구나. 제가 요즘 야구 볼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봐가지고 박재현 선수.
0: 박재현.
1: 네, 박재현 선수라고. KBO에서 고졸 신인 우타자들이 1군에 적응해서 바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적응한 경우를 거슬러 올라보면 2001년에 신인왕 김태균이 마지막인데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마음껏 자랑해달라고.
0: 저도 네, 진짜 그 딱 신인왕 그리고 그때 기록만 보면 많은 이제 팬분들이나 예, 그냥 순탄했고 그냥 뭐 엘리트고 뭐 그냥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데 예, 정말 힘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예, 프로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청소년 대표를 하고 올라왔으니까 예, 프로도 별거 없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 내 야구 하면 되겠지. 예. 예. 왔는데 아닌 거예요. 타석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스프링 캠프 가서 예, 선배들 공 치고 연습 예, 경기 하는데 공이 마구같이 오는 거예요.
1: 느낌이 완전
0: 진짜
1: 달라요?
0: 무슨 그 우리 설가치가 던지는 것처럼 공이 막 마구처럼 휘는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아무리 잘했던 선수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삼진도 엄청 많이 먹고 바로 2군을 내려갔어요. 근데 2군에 갔을 때 저는 제가 이 포인트에서 제가 빠르게 좀 1군에 올라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 제가 인정을 했어요. 현실을. 제 자신을.
1: 난 실력이 안 된다.
0: 나는 이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1: 아, 정말.
0: 그래서 나는 2군에 가서 그럼 3년 동안 진짜 모든 걸 쏟아붓겠다.
1: 정말.
0: 그 마음을 먹고 2군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노란 공박스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한 220개가 들어가요.
1: 예.
0: 그 공을 연습 다 끝나고 혼자 1000개를 치고 잤어요.
1: 진짜.
0: 매일 1000개 치고 평상시 연습할 때도 다른 선수보다 몇
1: 악발이다.
0: 배로 더 했고
1: 악발이네 진짜.
0: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니까 일단 마음은 좀 편하잖아요. 3년이라는 네, 그 기간을 길게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3개월 걸린 거예요. 3개월.
1: 3개월 바로, 했더니 곧바로 기량이 올라갔고요.
0: 저도 좋아졌고 예,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장종원 선배님께서 일루수를 봤는데
1: 장종원
0: 선배님이 예, 이 팀에는 너무 이제 예, 악재였지만 예,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회였던 게 예, 장종원 선배님 개막하고 한 10경기 정도 뛰시고 이 손가락에 부상을 당하셨어요.
1: 그러니까 꼭 부상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네,
0: 그래서 제가 홈런이 네. 된 거예요.
1: 그랬구나.
0: 그래서 그때 이제 대타 나가서 홈런을 치고
1: 정말
0: 뭐 이제 대타 1순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치니까 대타 중요한 상황에 대타로 제일 먼저 나가는 선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전반기 동안 보내다가
1: 신인 때.
0: 네. 그래서 와. 후반기에 얘 좀 치네 해서 주전이 된
1: 고정으로.
0: 거예요. 그래서 홈런 20개 치고 신왕을 했는데
1: 후반기에만 거의 20개를 친 거예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렇죠.
1: 와, 대박이다.
0: 전반기에 6개 치고 후반기 14개 치고.
1: 아, 그랬구나.
0: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 이제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1: 다 겪었네요, 그래. 네,
0: 그 힘든 이후부터. 과정에서 저는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하니까 천천히 간다 생각하니까 시기가 빨리 오더라고요.
1: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야나 이렇게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 보면 이런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인왕을 하신 김태균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저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LUJ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와 거기에서 그게 이제 신의 한 수였네. 나 3년 동안 나 여기에서 진짜 기량 만들어서 올라가겠다. 에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루에 1,000개씩 치고 5박스씩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 선수들도 그렇고. 제 지금 주위에서 그냥 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요즘에는 좀 급하잖아요. 이 마음들이 그쵸. 빨리 성공하고 싶고 그러니까. 빨리 돈 벌고 싶고
1: 스타 되고 싶고
0: 예, 뭔가 막 그런 것들의 목표를 갖고 하다 보니까 네. 급하게 하다가 부상 오고 선수들이 뭔가 조급하니까 자기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때 왜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1: 그러니까 정말
0: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1: 내가 여기 있을 내가 아니야 이러면서 빨리 올라가야 돼 막 그렇죠. 이러지 않고 네. 이거를 착착 여기서 착착 올라가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런데 노래는 또 언제 내셨어요? 또 이건 또 왜 저처럼 이렇게 딴짓을 하세요? 아니 우리 바다님들 위해서 노래 한 곡을 골라오셨는데 김태균의 노래 깜짝이야 한 걸음씩 이거 뭐예요?
0: 이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동만 했어요. 뭐를 제가 다른 외적인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은퇴하고 나서 그동안에 못 해봤던 거를 막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 이제 현역 시절에도 제가 가끔 이제 노래방 같은 데를 가잖아요. 예. 그럼 노래를 좀 이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음원을 한번 내봐야겠다. 예, 그래서 정진수 작곡가님이 이제 노래를 하나 주셔가지고 예. 예, 노래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은퇴하면서 예. 후배들한테 보내는 이 헌정곡으로
1: 정말 예. 정말
0: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죠.
1: 너무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태균의 노래 한 걸음씩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김태균의 노래, 한 걸음씩. 어우, 멋지신데요?
1: 아, 고맙습니다.
0: 아, 우리 집에서 노래했을 때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물 마시다가 유리잔도 깨고
1: 아,
0: 그러셨잖아요.
1: 맞아요.
0: 기억나세요?
1: 네. 아, 그때 우리 승재 쌤이 드럼도 쳐주시고.
0: 맞아요. 와, 노래 되게 잘하시네요, 진짜.
1: 아,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0: 열심히,
1: 좀 자랑을 하자면 이 기타 있잖아요. 지금 제 노래 기타를 누가 쳐주신다 아세요?
0: 함춘우님이
1: 어?
0: 치셨어요? 진짜로?
1: 네, 함춘호 선생님 쳐주셨어요.
0: 정말? 와, 그래서
1: 네,
0: 감미롭구나.
1: 라인업은 너무 좋습니다.
0: 최고네. 야, 그거 다 돈으로 해결하신 거잖아요.
1: 네, 잘 됐습니다.
0: 다시 태어난다면. 아니, 여기 이런 글. 너무 반전이라고, 너무 미성이시라고, 클로버님. 9415님은 이것저것 다 하느라 너무 바쁜 김바쁘님, 이 노래 하린이가 따라 부르는 게 진짜 귀여웠었다고. 하린이가
1: 우리 딸
0: 딸,
1: 막내
0: 딸.
1: 딸이에요.
0: 아, 정말. 강세미님은, 와, 가사와 목소리가 위로가 된다고. 야구계 생선님의 편지라는 느낌. 아니, 진짜 되게 감동적이다, 진짜. 되게 좋은 느낌. 지금은 못해도 돼, 뭐 이런 가사도 있고 막 그러네요.
1: 네, 맞아요.
0: 그쵸?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1: 그냥 천천히 이제 해라. 뭐 넘어져도 뭐 다시 일어나라. 괜찮다. 막 이런.
0: 그러니까 되게 수험생들 우리 바다님들이 들어도 되게 좋은 노래가 될것 같은 되게 좋은 노래였습니다.
1: 아,
0: 한
1: 맞아요.
0: 걸음씩이라는 노래 같이 들어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계속 다 물어볼
1: 네.
0: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1: 다시 태어났죠. 예. 네.
0: 야구 선수 할 거죠?
1: 저는 무조건 합니다.
0: 무조건 합니다.
1: 예. 네.
0: 자,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의 레전드 선수시지만 하나 지금 그대로 태어났어요. 그대로 태어났는데 하나 특히 하나를 더 준대요. 어떤 뭐 주루 능력도 될수 있고 힘을 두 배로 올리는 것도 될수 있고 있잖아요. 딱 하나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 빠른 발. 빠른 발.
0: 진짜로?
1: 예.
0: 진짜로?
1: 그러니까 제가 야구는 무조건 다시 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스타일이 될 것인지 저는 이종범.
0: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1: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0: 선수였잖아요.
1: 뭐그 김도영, 뭐 오지환, 뭐
0: 그렇지.
1: 그런 느낌의
0: 아주 빠른
1: 수비 잘하고
0: 수비
1: 발
0: 잘하고
1: 빠르고
0: 발 빠르고
1: 타격 좋고
0: 타격
1: 도루
0: 좋고
1: 막 하고 유니폼
0: 도루하고
1: 막 항상 지저분해 있고 막 그런 선수.
0: 진짜
1: 그러니까
0: 호타준족 뭐 이런 느낌.
1: 제가 항상 현역 때 많이 이 비난 들을 때 팬분들이 저한테 아쉬웠던 게 그런 거죠. 쟤는 열심히 안 뛰어. 유니폼도 깨끗해.
0: 근데
1: 슬라이드.
0: 열심히 뛰었잖아요.
1: 근데 그런가요? 그게 열심히 뛰는 건데
0: 안
1: 공이
0: 나가.
1: 미리 와 있으니까 안 뛰어. 멈추는 거야. 공이 미리 와
0: 정말?
1: 있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0: 100m 몇이에요?
1: 제가 이거 진짜 못 믿으실 거예요. 제가 프로 한화에서 입단할 때 전 선수들 신인들 그 체력 테스트를 해요. 그때 제가 100m 쟀는데 12초 68 나왔어요.
0: 그럼 잘하는 거잖아요.
1: 그 신인 중에 1등 했어요.
0: 그러니까 되게
1: 근데
0: 빠른데
1: 이제
0: 근데?
1: 제가 점점 점점
0: 뭐
1: 체중이 불어.

0: 커지면서.
1: 결혼하고 이제 뭐그 그러면서 좀 느려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팀에 이제 선수 뎁스가 크지 많지 않다 보니까 주전 선수 한 명이 다치면은 경기 힘들어져요, 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죠.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가 다치는 거보다 안 다치고 많은 경기 나가는 게 좋으니까
0: 그치.
1: 그런 좀 뭔가 몸을 그렇게 좀 힘들게 하지 마라라는 이런 주문을 좀 많이 받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려졌는데 다시 태어나면 진짜 발 빠르고
0: 그래요.
1: 항상 유니폼 이제 막 더러워져서 팬들한테 아 진짜 열심히 하고 근성 좋다 이런 소리 듣고 싶더라고요.
0: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선수 막 LG 트윈스에 뭐 신민재 선수 같이 그렇게 수비도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선수는 또 김태균 선수처럼 막힘 있고 홈런
1: 맞아요.
0: 타자 또
1: 예.
0: 그거를 원할 거야
1: 아,
0: 다시
1: 맞아요. 그러니까
0: 태어나면.
1: 얘기해보면 선수들이랑 얘기해보면 다 이제 그런 식이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못해봤던 거를 다시 야구를 하겠는데 하면 하고 싶은
0: 그러니까
1: 거죠.
0: 맞아요.
1: 예.
0: 다시 태어나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시고
1: 아, 그럼요.
0: 그런 다음 그럼요.
1: 그래야 야구를 할수 있잖아요.
0: 그리고 투수는 생각 없으세요?
1: 아, 투수는 저는 이제 많이 경기에 나가고 싶고 많이 뭐 뛰고 싶고 하기 때문에 투수는 이제 5일에 한번 이제 나가게
0: 그렇지.
1: 되고
0: 그러니까
1: 예.
0: 그래도 몸은 되게 편하지 않아요?
1: 아,
0: 그래도
1: 그렇지.
0: 좀 재미가 없을래나?
1: 그래도 이제 투수들도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겠죠. 이제
0: 그쵸.
1: 투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저희 타자들이 야수들이 하는 소리가 항상 그거든요. 5일에 한 번씩 나가서
0: 얼마나 편해.
1: 예. 뭐 1년에 뭐 30게임 뭐 40게임 뛰고 불펜 투수들 많이 뛰면은 7, 80경기 나간도 막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간 거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힘들지만 야수들은 매일 경기해야 되고
0: 매일
1: 이제
0: 하지,
1: 그걸로
0: 정말.
1: 맨날 투수들끼리 이제 사석에서 장난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0: 놀리고
1: 하는데
0: 막 그럴 거 아니에요,
1: 투수들은 그래요. 그러면 야수들은 오늘 못 해도 내일 바로 또 나가서 기회를 걸 받을 수 있고 그
0: 그러네.
1: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한번 못하면 5일 동안 스트레스에
0: 진짜.
1: 그게
0: 아니,
1: 심하다.
0: 5일 만에 올라왔는데 컨디션 난조로 1회 강판되면 진짜,
1: 아,
0: 와, 또 5일 기다려야 되는
1: 그럼 그
0: 거잖아요.
1: 5일 동안 그 선수들은요, 5일 동안 팀에서 이제 5일 동안 루틴대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투수들이. 첫날은 뭐, 이런 러닝 뛰고, 둘째
0: 그쵸.
1: 날은 뭐, 캐치볼하고 막 이런 루틴이 있는데, 그거 할때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0: 정말.
1: 팀에도 미안하고,
0: 엄청
1: 예, 그런 것도
0: 스트레스겠구나.
1: 있으니까, 좀 고개 숙이고 다니죠.
0: 그렇겠구나. 또 하나의 질문. 아까는 그 실책 말씀하셨어요. 악송구를 해서
1: 네.
0: 그걸로 두산베어스 선수들이 다 들어왔어요.
1: 아, 들어왔죠. 네. 아, 들어왔어요.
0: 그거 말고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딱 경기, 딱한 경기가 생각나십니까?
1: 아,
0: 아,
1: 딱한
0: 이거는 내가
1: 경기.
0: 찢었다. 이건 그냥 김태균 아니면, 아, 이건 끝.
1: 아, 좀 그런 경기 좀 많아가지고 그런데
0: 진짜.
1: 그래도 한국 시리즈를 보여주고 싶죠.
0: 한국
1: 한국
0: 시리즈.
1: 시리즈. 그 제가 준우승은 뭐 비록 준우승은 했지만 그때도 저희가 4위로 진출해서 계속
0: 밟아
1: 플레이오프 해서 올라간 거예요.
0: 올라갔구나.
1: 예, 그래서 그때
0: 그랬구나.
1: 당시 이제 최강팀 그때 왕조를 이루고 있던 삼성 라이온즈한테 졌는데 예,
0: 그랬구나.
1: 그때 한국 시리즈 처음이자 제가 이제 야구 인생의 마지막
0: 맞아.
1: 한국 시리즈니까
0: 참 아쉽다,
1: 그 한국
0: 정말.
1: 시리즈를 보여주고 싶죠.
0: 아, 진짜요? 그 야구 선수들한테는 그 한국 시리즈 무대라는 게 되게 의미가 되게 큰가 보네요.
1: 너무 너무 크죠.
0: 팬들도 되게 그런데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 맞아요.
0: 그 잔디를 밟고 그 흙을 밟는다는 것
1: 네,
0: 자체가.
1: 제가 은퇴할 때도 은퇴 이제 그 기자회견 할 때도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 우승하지 못한
0: 그렇구나.
1: 게. 예,
0: 그렇겠다.
1: 그랬거든요.
0: 진짜
1: 그러니까 그게
0: 그렇겠지.
1: 제일 아쉬운 거. 그러니까 제 개인 기록이나 뭐 진짜 다른 거는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데
0: 우승이
1: 그냥 그
0: 그래요.
1: 우승 못해 본것 때문에 진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0: 정말.
1: 기자회견하고 은퇴 이제 선언해놓고 집에 가는데 진짜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팬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0: 박용택 선수도 그랬고
1: 아,
0: 한
1: 맞아요.
0: 번도 우승 못 해봤죠.
1: 아,
0: 이대호
1: 그렇죠.
0: 선수 못
1: 맞아요, 맞아요.
0: 해봤잖아요. 그러네. 거기 감독님들 다 우승 못 해봤네.
1: 맞아요.
0: 나지완 선수만 좀 해봤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그랬구나. 와.
1: 그래도 지금 은퇴하고 선수들 이제 그또 야구 잘했던 선수들 모이면은 그 우승 얘기하고 나는
0: 무슨
1: 뭐몇
0: 얘기를
1: 번
0: 해요?
1: 우승했다고 하고 뭐세번
0: 정말,
1: 우승했다고 네번
0: 정말.
1: 우승했다고 막 반지 막 이렇게 끼고 나오고 이러면
0: 진짜
1: 할 말이 없어요.
0: 부러워요.
1: 아, 너무 부럽죠.
0: 너무 부럽구나. 오승환 선수도 반지 많이 있죠.
1: 아, 그이 승환이 한 7개 있는 것 같아요.
0: 가장 삼성이 잘할 때 했었구나.
1: 네, 진짜 오승환 선수는 제 친구지만 진짜 다 가진 거죠. 야구도 잘.

0: 내 개인 기록도
1: 82년생이죠,
0: 좋고,
1: 다.
0: 예.
1: 추신수 선수랑 뭐 다,
0: 맞아요.
1: 그쵸?
0: 예. 진짜
1: 맞아.
0: 우승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뭐,
1: 예.
0: 아쉬울 게 없을 거예요, 승환이는. 뭐,
1: 정말.
0: 이대호 선수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승 못 해본 게 이제, 한이 남아있겠지만, 승환이는
1: 네.
0: 우승한 선수는 그게 없으니까.
1: 그래도 정근우 선수는 해봤네,
0: 해봤죠,
1: SK에서.
0: 해봤죠.
1: 그러니까.
0: 그리고 또, 그
1: 예.
0: 정근우 선수도,
1: 예.
0: SK 와이번즈, 뭐, 계속 두산 베어스하고 코리안 시리즈 많이 하고 뭐
1: 그렇지.
0: 세번
1: 한이
0: 우승하고
1: 없겠다,
0: 한참
1: 그분도.
0: 그때 왕조 시절에 또 있었으니까.
1: 예. 슬럼프 오면 어떡하세요?
0: 아, 슬럼프요.
1: 우리 경청의 바다님들도 슬럼프 오는 경우 많아요.
0: 많죠.
1: 공부하다가,
0: 예.
1: 수험생활 하다가.
0: 맞아요.
1: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슬럼프가 오면 여러 방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1: 네.
0: 주위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그때 당시에 조언을 들었던 게 어떤 선배들은 그냥 배트를 놔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1: 오.
0: 왜냐면 오히려 계속 배트 휘둘러다가 계속 그 슬럼프
1: 말린다?
0: 계속 이제 빠져들어가니까 그냥 생각을 지워라. 뭐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도 있고
1: 예.
0: 또 어떤 그 선배들은 뭐 차라리 야구 아닌 외적인 거를 좀 하면서 이 생각을 좀 돌려라.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마라. 뭐
1: 차라리
0: 이런,
1: 야구 말고
0: 예.
1: 딴 걸로.
0: 그런데 저한테 다 해봤거든요. 제일 맞는 거는
1: 예.
0: 그냥 하는 거더라고요. 운동을
1: 그렇지.
0: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1: 아, 그냥.
0: 저는 약간 슬럼프 끼가 온다 하면 그냥 특타했고 계속 막 했어요. 근데 그게 왜
1: 그러니까.
0: 그러냐면 몸이 혹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빠져들 수도 있지만
1: 예.
0: 그렇게 많은 양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뭔가
1: 돌아와요.
0: 갑자기 답이 팍 나오더라고. 뭔가
1: 아,
0: 번뜩하는 게 나타나요.
1: 엄청난, 아니,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엄청난 노력파라는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셨는데,
0: 예.
1: 진짜 그러시네요, 정말.
0: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남들 보는 데에서는 막 이렇게 많이 하는 또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1: 예.
0: 남 몰래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좀 있다 보니까 남 몰래 나는
1: 아,
0: 안 해도
1: 진짜?
0: 잘해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1: 아,
0: 그러니까 숨어서
1: 진짜로?
0: 하고 이랬어요.
1: 전지훈련 가서도 그러면 몰래 하고 그랬어요?
0: 예. 네, 그러니까 팀 훈련할 때는 조금 뭐 그냥 팀 훈련만 소화하고
1: 예.
0: 남안볼때더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남이 놀때 하는 운동이 진짜 효과가 좋고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뭔가 이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1: 야, 이거 진짜 우리 바다님들 들어야 돼. 남놀때 하는 공부가 진짜 실력이 올라가는 공부라는 거
0: 아,
1: 아니에요.
0: 공부도 그래요?
1: 공부 마찬가지죠, 그럼.
0: 어.
1: 이제 공부 쪽으로 하셨어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근성. 제가 티처스 하면서 학생들 많이 만나보면 운동선수로 하다가 좀몸 다쳐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0: 그쵸.
1: 다시 이제 시작하는 선수 되게 많거든요.
0: 예.
1: 달라요. 운동하다가 온 친구들은 그 근성이 정말 악바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 또 얘기 나눠보니까 그런 느낌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러네요.
0: 그래서 제가 야구대장 하면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3패를
1: 진짜.
0: 해가지고.
1: 그러니까 어떡해? 큰일 났네. 가장 그러면 신인왕도 해보셨고,
0: 예.
1: 가장 기분 좋았었던 상은 뭐였어요?
0: 아,
1: 골든글러브도 많이 타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골든글러브도 한
1: 예.
0: 3, 4개 탔고,
1: 예.
0: 기분 좋았던 거는, 개인상.
1: 개인상.
0: 개인상 중에요?
1: 예.
0: 뭐다
1: 팀상.
0: 해봐가지고, 홈런왕하고, 타격왕도 했고, 뭐
1: 진짜
0: 다 해봐가지고,
1: 타격도 하셨구나.
0: 예, 개인상으로는 뭐 진짜
1: 할
0: 뭐
1: 만큼
0: 아쉬운 게
1: 했다. 아,
0: 없고,
1: 아쉬운 게
0: 사실
1: 없으시구나.
0: 특별히 기분이 좋지도 않고, 욕심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개인상에.
1: 정말, 정말.
0: 그냥
1: 팀밖에
0: 그거다. 그러니까
1: 없구나.
0: 그 타격할 때도 저는 지금 상황에 좀 맞는 타격을 많이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1: 팀 배팅이라고 하는 거.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뭐 희생플라이라도 쳐서 한 점이 필요하면 그냥 희생플라이를 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뭔가 큰 스윙을 해서 뭔가 장타를 노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어쨌든 무조건 한 점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든
1: 그렇지.
0: 컨택을 해야 돼
1: 나가야
0: 하면은
1: 된다.
0: 그 상황에 좀 맞췄고. 이제 뭐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뭔가 크게
1: 그렇구나.
0: 없는데.
1: 개인 기록보다는, 아니, 나는 그 보통 이거 끝난 다음에, 야구 경기 끝난 다음에 MV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뷰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 뿌리고 막 이런 거. 그럴 때 보면, 아니, 팀 이겨서 좋고, 개인은 나중이고, 일단 팀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그냥 하는 얘기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프로 선수들은 연봉으로 대가를 받는 거고, 그러려면 성적이 당연히 좋아야 될
0: 그렇죠, 그렇죠.
1: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팀보다는 그래도 좀 자기가 괜찮으면, 아유, 좀 잘하는 팀 가가지고 같이 우승할 수도 있고, 나만 잘나면 않나.

0: 있지만 팀 우승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거. 개인 그런 뭔가
1: 개인
0: 이름을
1: 성적에.
0: 좀더 나중에 진짜 우리 대전 야구장이 새로 신야구장을 짓고 선수들 기록들 그동안에 선배들이 했던 기록들 쫙 나열한 그게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지가 않으면 MVP를 제가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일단 기회가 오면 팀 우승은 당연한 거고 개인 기록도 기회가 오면 무조건 타이틀을 잡아라. 욕심을 부려라.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는 거는 그런 기록이긴 하더라고요.
1: 아, 정말. 그럼 약간 후회되고 막 이러신 것도 있겠네요. 아, 조금 내 성적 관리에 좀더 했었으면 조금
0: 뭐
1: 더
0: 살짝쿵 조금 했던 것 같긴 해요.
1: 아니, 진짜 큰일 났어요. 특별히 와, 11시 36분 원래는 28분 정도에 끝나거든요. 길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우리 다음번에 또 야구 시즌 끝나고 그러면 한번더
0: 아, 또
1: 나와주시죠,
0: 불러주십시오.
1: 뭐.
0: 예. 아,
1: 너무
0: 너무
1: 즐거운데요.
0: 재밌는데요?
1: 그쵸, 그쵸, 그쵸.
0: 예.
1: 같이 또할 얘기도 너무 많고 제가 지금 여기 돼 보이는 거 거의 못하고 제가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은데 다음번에 또 나와주시면
0: 아, 네,
1: 그때 이야기하는
0: 좋습니다.
1: 걸로
0: 네,
1: 하도록
0: 불러주십시오.
1: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11시
0: 네, 알겠습니다.
1: 36분인데
0: 고맙습니다.
1: 조심히
0: 네, 저 지금 퇴장하면 돼요?
1: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0: 고맙습니다.
1: 가세요.
0: 네,
1: 예,
0: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바다님들 안녕.
1: 10cm의 노래, 너에게 닿기를 별의 Fly Again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전은하바다님. 집 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어떤 분이 잠깐만요 하길래 열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딱 기다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닫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분 눈앞에서 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아, 정말 많이 놀라셨겠죠. 아니 내가 정말 내가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서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죄송하네요.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문 닫히는 그 순간에 그 은하님의 당황한 표정이 읽혀졌을 거예요. 그거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실수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0814님. 편의점에 우유 사러 갔더니 새롭게 보인 신상 간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담아서 사놓고 보니까 결국 우유 사는 걸 깜빡했네요. 편의점에 다시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요, 0814님, 마트나 편의점 갈 때는 꼭 메모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톡을 보내놓던가. 살 거 금방 또 까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어떤 신상 간식이길래 우유 사는 거를 까먹었을까. 정말 맛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어떤 신상 간식이었는지 꼭 보내주세요. 7427님. 생선님,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 맞아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필라테스 시작했는데 온몸이 아파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근육통. 처음에 그렇죠 뭐. 처음에는 안 쓰던 근육 쓰는 거라서.

반응하고 있는 거래요, 그 근육들이. 그게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그 신호라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그 근육통을 즐겨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도 좀 너무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다님들의 이야기로 꽉꽉 채워주십시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반디엠 메시지, 유튜브 댓글 뭐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스텔라장의 아이고, 아이들의 폴라로이드.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5월 19일 화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네요. 오늘 1부에서 바다님들이 좋아하는 소리는 뭘까요?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이런 사연도 도착했습니다. 6579님이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항상 애청해요. 저는 집에 도착하면 우리 고양이 소리가 하루 피로를 싹 날려준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 사연을 1부 때 보내주셨으니까 지금쯤이면 집에 도착해서 고양이 소리와 함께 경청 들으면서 코 잘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이제 다 같이 코 잘 시간이에요. 마지막 곡 들으면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혁의 소녀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바다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반드시 꼭 잘 자야 해요. 안녕.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서기 79년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묻힌 도시 폼페이에서 새롭게 발견된 유물이 화제입니다. 당시 희생된 인물 중 한 명의 직업이 최근 밝혀졌는데요. 의사랍니다. 이 오래전 발굴된 해당 유해의 석고상 안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됐는데 연구진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분석한 끝에 의료 도구와 수술용 기구들이 들어있음을 알아냈다죠. 이 발견은 또 작은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폼페이 유적 공원장의 말을 옮깁니다. 이분은 피난 중에도 자신의 의료 도구를 챙겼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 했을 수도 있고 다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들에게 바치는 작은 헌사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정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도 오늘 첫 뉴스와 비슷하네요. 엄청난 스토리텔링에 관한 기사였다면 이탈리아의 안젤로 브란두아르디 역시 엄청난 스토리텔링의 도사죠. 오늘 첫 곡 사슴의 헌신 Il dono del cervo 1976년 발표곡. 옛날 이야기 한 편이었죠. 갑자기 등장한 사슴이 뿔, 가죽 등 일곱 가지를 선뜻 내어주는, 그럼으로써 희생하는, 죽음으로 희생한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서기 79년 무렵에 아무튼 그 아시다시피 화산 폭발로 엄청난 양의 화산재를 뭐 뒤집어 쓴 그 지역들 살던 사람들이 다 사망했죠. 그래서 그 형체가 굳어서 나중에는 이런 석고상으로 만드는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어서 그 안에다가 석고물을 붓고 그 테두리를 벗겨낸 상황에서 생성이 됐죠. 그 안에는 뭐 골격, 그러니까 뼈 같은 건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없는 텅 빈 상태였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의료 키트 같은 게 발견됐다라는 첫 번째 발굴 작업 1960년대에 이루어졌다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 정밀 분석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뭐 기술이 좀 더 과학이 좀 더 발달을 해서 그런 건지 뭐 관심이 더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포도원 근처로 도망하던 한 14사람 가운데 이 오늘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이걸 놓지 않고 이 의료 키트로 보여지는 이 부분 이런 도구들을 놓지 않고 품에 간직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의 스토리텔링은 그런 교훈까지도 가능한 거겠죠. 뭐 병원에서 자신의 진료실에서만 의사였던 게 아니라 이런 재앙이 닥친 가운데서도 사람을 목숨을 살리는 일에 그 사명감을 놓지 않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울림이 크죠. 근데 저는 뜬금없이 혹시 이분이 어떤 낮은 가능성으로라도 이발사나 뭐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뭐 중세는 특히 그렇게 이발소에서 간단한 외과나 치과 시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찾아보니까 이 서기 7, 80년대 무렵에도 종종 그랬다네요. 뭐 이발사 여건, 의사 여건 간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여기에 울림이 크네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7108님께서 가족이나 가까운 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의사분들, 이분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화산이 분화하는 순간에도 직업정신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분이, 의사분이 계셨다는 것이 묘한 위안을 줍니다. 라고 쓰셨네요. 박미희님께서 어머나 이월디 이거 실시간 맞아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잘 들을게요. 이제 발견하셨군요. 네, 그렇죠. 저는 여기 한 8, 9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은 맞는데요. 뭐 정확히 따지자면 송출은 몇 초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실시간인 건 맞지만 아무튼 박미희님 환영하고요.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하고요. EBS 반디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 생방송으로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공개방송 여러분 초대합니다. 민요 재즈 그룹 휴명 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애니메이션 락 밴드 까치산의 무대가 펼쳐지죠. 관람 원하시면요, 새음행 홈페이지 공개방송 신청방에 나에게 새음행은 땡땡땡이다라는 테마로 사연 올려주십시오. 내일까지가 마감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내일 이벤트는 마감하고요. 당첨자는 그 다음날 내일 모레 목요일 새음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베로니크 상송의 Chanson sur ma drôle de vie, 나의 이상한 인생에 관한 노래. 이어서 프랑스 가드의 Samba Mambo, 70년대 프랑스 상송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1976년 프랑스 갤의 삼바 맘보. 이전 곡은 1972년 베로니크 상송의 곡 Chanson sur ma drôle de vie, 나의 이상한 인생에 관한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5월 19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보사노바가 광풍이 아니라 순풍으로 미국을 필두로 세계 음악 시장을 무릎 꿇게 만든 노래 또는 사건 또는 전설 이바네마의 소녀 가로타 지 이바니마의 영어 버전인 Girl from Ipanema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962년 안토니우스 카를로스 조빔 그리고 비니시우스 디 모라이스가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 이파네마 해변에 단골 술집을 자주 드나들던 한 소녀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든 걸로 유명하죠. Girl from Ipanema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3월 18일 이 곡을 레코딩할 당시 22살이었던 브라질 가수 아스루 지우베우뚜 역시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브라질 마이아주 살바도르 태생인 아스루드 질베르트가 Girl from Ipanema의 보컬로 참여한 건 잘 알려졌듯 완전한 우연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뉴욕 맨하튼에 머물고 있었답니다. 남편이자 보사노바의 선구자 주앙 질베르트와 안토니우스 칼루스 조빔 그리고 미국 재즈 아티스트 샌 게츠와 함께 역사적인 명반 Get Gilberto를 레코딩하고 있었죠. 그날 그들은 가로따지 이파니마를 스탠 게츠의 재즈 색소폰을 축으로 새롭게 해석해 레코딩했고 초기 버전과 마찬가지로 주앙 질베르트가 또 한 번 보컬을 맡아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아스트루드가 남편 주황을 따라서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예정에 없던 이변이 생겼죠. 프로듀서 크리드 테일러가 급작스런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어 가사로 노래한 다음에 영어 가사로 바꾸어 부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주황지 베우트는 영어를 잘할 줄 모른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프로듀서가 영어로 노래할 가수를 새로 섭외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을 때 아스트루드가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Girl from Ipanema 이전까지 아스트로드 지우 배우 때는 녹음 경험이 전무한 아마추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초보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흠뻑 젖어 자랐고 주앙지우 배우 또와 결혼한 후 그와 함께 브라질 공연 무대에 정기적으로 올라 노래했었습니다. 영어 가사지를 들고 컨트롤룸에 들어가 마이크 앞에 선 아스트루드는 직감했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Girl from Ipanema가 자신의 운명이 될 것임을 바로 그 순간 깨달았다고 말했죠. 그녀의 노래는 기술적인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영어 발음에는 브라질 억양이 강하게 배어 있었고 감정 표현은 지나칠 정도로 절제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불완전함이 글로벌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프로듀서 크리드 테일러와 스탠 게츠는 레코딩 직후 모든 게 달라졌음을 직감했고요. 조빔은 그 자리에서 아스트루드에게 또 다른 수록곡 꼴꼬바두도 불러달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스트루드 지우베우트가 참여한 앨범 Get 지우베우트는 이듬해 발표되었고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96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또 그래미 올해의 앨범을 포함해 사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The Girl from Ipanema는 전 세계에서 5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The Beatles의 Yesterday 다음으로 가장 많이 레코딩된 팝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이파네마의 소녀, Girl from Ipanema는 기념비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아수르드 지베우트의 이름은 초판 LP 크레딧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앨범은 아수르드 지베우트를 중년의 남성 음악 스타들이 우연히 발견한 순진한 주부로 포장했죠. 아수르드 지베우트가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길이었음을 누누이 강조한 건 상대적으로 훨씬 덜 알려졌습니다. 스탠 게트는 아수르드 지베우트의 로열티 수령까지 막았습니다. 그녀에겐 세션 차원의 소소한 보상만 주어진 반면에 게트는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죠. 당시 언론 역시 아수르드 지베우트를 음악인이라기보단 이국적인 목소리를 가진 여자 이미지로 소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수르드 지베우트는 솔로 커리어를 이어갔죠. 지금도 그녀의 목소리는 기교보단 분위기를 바꾼 절제된 미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보사노바의 여왕 아스트루드 지우벨투를 만나봤고요. 첫 곡이 바로 가로타지 이파니마, Girl from 이파니마, 이파니마의 소녀였습니다. 64년도 3월 발매됐을 당시에는 아마 최초에는 그 뭐 레이블에서 레이블 특성상 재즈 오디언스를 청중을 위한 음반으로 목표했겠죠. 하지만 뭐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재즈의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메인스트림 파퓰러 영역으로 그냥 확장이 돼버렸어요. 영어 보컬을 추가하기로 하는 이런 사례들은 뭐 남미나 그런 곳의 아티스트가 미국 데뷔를 할 때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업적인 결정이었는데 아스트루드의 그 묘한 뉘앙스는 어떤 미학적 판단 그런 근거로도 결정을 했겠죠. 단지 그가 영업할 수 있는 유일한 참석자였다라는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록적 음악사의 기록적인 면으로도 비미국권 아티스트가 그래미의 대단한 상이죠. 올해 앨범상을 받은 최초의 앨범이었고요. 그다음에 재즈 장르의 음반으로서도 그 상을 받은 최초 수상이었습니다. 비틀즈 이야기는 앞서 본문에서 해드렸고요. 그 두 번째 곡은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즈 협주곡의 2악장 선율이 나왔네요. 몇 주 전에 김학선 씨 나왔을 때 그 재즈 기타리스트 짐 홀의 음악으로 또 만나봤던 선율인데 아무튼 Far Away 였습니다. 77년 앨범 이파네마 소녀를 부른 그 여자라는 앨범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그 음악 솔곡이었고요. 어릴 적부터 우상이었던 챗 베이커와의 콜라보를 이룰 수 있어서 이후에도 자신의 최애 음반이다라고 본인이 아스트루디우 베우트가 회고했다라고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새하라도 기대해 주십시오. 멕시코 음악 두 곡입니다. 밴드 신반데라의 2003년 곡 Puede ser, 그럴 수도 있어. 스페인의 또 다른 밴드 Presuntos Implicados와 함께 했고요. 역시 멕시코의 카밀라의 연주한 노래로 Mientes, 거짓말하는 세어맹이 전한 노래 이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포르투갈의 아나모라가 부르는 디아드 폴가입니다. 파두의 무겁고 비에 넘치는 전통을 낙천적으로 부수고 그 표현 양식을 넓힌 아티스트 아나모라가 2015년에 발표한 여섯 번째 앨범 모우라의 수록곡입니다. 이 파두의 리듬과 멜로디를 경쾌한 스타일로 탈바꿈시키면서 무거운 노랫말 역시 긍정과 낙관의 태도로 이완시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좁은 골목에 아침이 찾아오자 창문으로 해가 비쳐든다. 멋쟁이 영감님은 전동드릴을 잠시 멈추고 수탉은 쉬고 아이는 웃는다. 오늘은 무조건 그래.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평온하다. 2층에서 틈만 나면 전쟁을 선포하던 부부도 평화협정을 맺고 여발한 듯이 서로에게 애정을 퍼붓는다. 오늘은 쉬는 날. 허둥대며 서두르지 않아도 돼. 치마, 하이힐, 마스카라에 힘입어 거리를 나선다. 차들도 멈춘 것처럼 보인다. 경찰도 오늘을 즐기고 단속원도 벌금을 매기지 않는다. 관광객은 내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준다. 라우라 부인은 오늘 신문을 읽고 부엌에는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보인다. 하루하루 일에 짓눌려 버티는 우리에겐 재충전이 필요하지. 오늘만큼은 흥겨운 파도로 얼마든지 자축해도 돼. 오늘은 쉬는 날. 각자의 됨됨이로부터 쉬는 날. 해야 해서 하는 것들로부터 쉬는 날. 적어도 한 번은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는 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포르투갈의 파디스타 파두를 부르는 아나모라의 2015년 여섯 번째 음반 수록곡인 디아드 폴가 쉬는 날 노래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3829님께서 파두 이렇게 경쾌할 수도 있군요. 슬픈 노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서프라이즈는 인류 역사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아까 아스트루드 지우베우도 얘기도 당시 라디오에서 음악 듣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서프라이즈였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네요. 명랑한 파두라니 콩콩님께서도 이미 말하자면 뭐 내가 알던 파두답지 않네 뭐 이런 분위기란 거잖아요. 아티스트의 목적이 그거였답니다. 예, 파두도 경쾌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상이었다는 거죠. 김아리님도 듣다가 피식 웃었다, 해석이 재밌다, 노래가 흥겹다 이런 평가였는데요. 아니 마지막 줄에 약간 그 울림이 좀 있지 않나요? 피식 웃는다면은 이게 현실성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적어도 한 번은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주는 날, 그런 날은 없다. 현실주의자 김아리님. 그 남편의 말투는 좀 해결이 되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는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오랜만에 또 컴백하신 임희윤 기자와 함께 하고요. 이 파두는 어떨까요? 포르투갈의 파디스타 안토니오 잠부즈가 부르는 피카 두 세트 7번 전차 검표원 노래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80년대 미국 퓨전 재즈의 대표 레이블 GRP의 설립자이자 재즈 뮤지션 피아니스트 데이브 그루신의 84년도 나이트라인즈 앨범에서요. 보사바로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은 5091 문자

주셨네요. 열디 안녕하세요. 갑자기 패기 구 음악이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나나나. 그렇죠. 패기 구의 음악도 저에겐 굉장한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음악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그런 것이었는데 들어보죠. It goes like 나나나. 24년도 발표 데뷔 음반 I Hear You 수록곡입니다. 음악 듣고요. 바로 이어서 임희윤의 뮤직 설레 함께 하시죠.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요. 색이 번뜩이는 테마 열전을 펼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테리블, 말과 글의 미친 드립을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0: 오십시오, 이민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랜만이에요.
1: 네, 오랜만입니다. 네,
0: 그 이유를 밝힐 수 없는 외유. 네. 무사히 잘 끝나셨죠?
1: 네, 잘, 예, 돈 잘 벌고 왔습니다.
0: 돈 잘
1: 네.
0: 버시는 네. 거죠? 그리고 새우맹 이제 저희 그 공개 방송이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전에 공개 방송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셨다고. 너무 네, 뭐. 너무 반가웠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네. 아 그게 말이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갈팡질팡하신다고 들었는데
1: 아, 그날 좀 일정이 네. 앞뒤로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일산까지 왔다가 갔다가 다시 가야 돼서 이제 고민 중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조금 전에 농담이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잠깐 마이크를 넘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지금 부담스러워서
0: 잠깐이 아니라 그냥 네. 아예 초반에 제가 이제 탁 원로처럼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네. 오프닝 네. 그다음에 마이크를 아예 넘기고
1: 저한테
0: 네, 탁 이렇게 바람과 함께 퇴장하는
1: 네 너무 상상력이 거침 없으신데요
0: 네. 네 그것도 멋지지 않을까요?
1: 아 입금 되면은 뭐 네. 감수하겠습니다.
0: 아니, 입금 돈이구나.
1: 입금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근데 뭐 아니, 당연히 네. 너무 축하해드려야 네. 되는 마땅한 자리고.
0: 오시면 든든할 것 같아서 뭐 네, 제가 뭐 마이크 넘기는 건 좀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1: 네, 아니,
0: 뭐 이렇게 같이
1: 돼요.
0: 같이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또 네,
1: 그것도 괜찮죠.
0: 재밌을 것 같은데 네,
1: 뭐 일정상 네. 한번 좀 세밀하게 계획을 짜봐서 무리가 안 되면 제가 최대한 어쨌든 와서 반드시 축하를 드리고 또
0: 함께 안 온다는 얘기네. 안 온다는
1: 나누고 얘기야. 싶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네.
0: 시간은 4시
1: 인정적으로.
0: 네, 4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자,
1: 축하드립니다.
0: 네. 아유. 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오늘 테마도 역시 흥미롭네요. 이건 도저히 네. 뭐 예상을 못하겠어요. 어떤 스토리가 음악마다 네. 있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카세트 테이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음반사에 오랜만에 아는 지인분이 있어가지고 놀러 갔다가 네. 카세트 테이프를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신보 나왔는데 네. 뭐 CD도 이렇게 한두 장 주시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두 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미안하다는 식으로 네. 아, 이런 거 안 들으 이런 거 없으시죠?
0: 일단은 어떻게 들어요? 요즘은 네.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네. 너무 반가웠어요.
0: 카세트 테이프 좋아하시는군요.
1: 집에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도 있을 뿐더러
0: 아 있군요.
1: 네 테이프 지금은 잘 안 모읍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좀 많이 모았었거든요.
0: 네.
1: 그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예쁘고 옛날 생각나고.
0: 저도 음악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을 때가 이 카세트 테이프 세대거든요.
1: 네.
0: 그래서 노스탈지하고
1: 네.
0: 사실 내구성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복사하던 기억도 막 나고
1: 네.
0: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1: 그렇죠.
0: 시절의 그래서 음악들
1: 네, 그 조성진 씨 음반을 카세트 테이프로 주시더라고요.
0: 특이하네요. 그 네, 뭐 그래서 프로모용으로 몇 장
1: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일반으로 출시도 했던 것 같고 그 선명한 노란 딱지죠. 도이체 그라모폰
0: 맞아요.
1: 그 마크가 딱 박혀 있는데 정말 어린 시절에 집에 네. 있었던 그 노란 딱지가 박혀 있던 카세트 테이프가 생각나면서
0: 비발디 4개 뭐 이런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네. 너무 반갑고 네. 더더군다나 그게 이제 비교적 최근 음반이기 때문에 더 이게 뭔가 너무 좀 가슴이 벅찰 정도로 좋더라고요.
0: 이게 포장이 딱 바이닐 네. 포장이 딱 랩핑이 돼 있고
1: 네. 네.
0: 그럼 이걸 뜯어서 들어야 되나 뭐 좀 고민하셨겠네요.
1: 고민이 되죠. 네. 당연히 이걸 그냥 네. 다 꽂아만 둬도 왠지 네. 뿌듯할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음원 사이트에 다 있고
0: 그러니까
1: 그런데 또 한번 또 뜯어보고 싶기도 하고
0: 그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렇게 약간 플레이백이 되는 상황에서 리와인드나 포워드 버튼 눌렀을 때 그 효과 아시죠?
1: 알죠 알죠.
0: 네, 네. 그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넘기거나 뭐 뒤로 갈 때 소리.
1: 아, 다양한 네. 그 스킬들이 있죠. 또 네. 카세트 테이프 많이 다뤘던 분들은 네. 그것도 공테이프에다가 녹음도 하시고 네. 믹스테이프도 만들고.
0: 네.
1: 아, 뭐 이 추억이 뭐 방울방울 너무 많죠. 얘기할 거리가 사실.
0: 근데 부제가 있어요, 오늘 테마에.
1: 그래요. 오늘 테마는 네. 괄호 열고 침대맡에서 오토 리버스까지 말줄임표 괄호 닫고 카세트 테이프가 살려낸 노래들이라는 테마를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침대맡 돼서 오토 리버스까지.
1: 네, 이거는 실제로 뭐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그 음악 만드는 입장에서 네. 이 카세트 테이프가 정말 기묘한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제작에 영향을 끼친. 그런 음악들을.
0: 그 스토리의 중심에 카세트 테이프가 다 있는 거구나.
1: 그렇죠.
0: 예.
1: 뭐 때로는 약간 뭐 스토리상 릴 테이프.

0: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카세트 테이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1: 그 매그네틱
0: 그렇죠.
1: 테이프라는 매체가 주인공이에요.
0: 맞아요.
1: 오늘 스토리들의. 아, 오늘 첫 곡은 역시 그 굉장히 커렌트, 요즘 핫한 요소와 연관이 또 있네요.
0: 맞아요. 뭐 국내에서도 13일에 그러니까 이번 지난주였군요.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 마이클이라는 작품, 마이클
1: 전기
0: 잭슨을
1: 영화.
0: 다룬 작품이죠. 지금 뭐 국내에서도 조금씩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특히나 미국, 영국은 지난달에 개봉을 이미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 정도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작품 2018년도 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제작비를 들였거든요.
1: 아, 그랬군요.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단 2주 만에 수익이 6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는 한 4배 정도 이미 걷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종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죠. 이미 UK 차트, 영국 앨범 차트에서는 마이클 잭슨 베스트 앨범 1위로 지금 올라왔어요.
1: 항상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조인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영화 잘
0: 맞아요.
1: 되면 과거의 음악들이 막 소환돼 가지고 차트에
0: 네,
1: 올라오고.
0: 맞아요. 심지어 영국 그리고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도 뭐 빌리진, 비릿 이런 곡들이 지금 상위권으로 쭉쭉 올라오고 있고요. 대단한 신드롬. 그 마이클 잭슨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저 오늘 고르신 이 노래는 압니다.
0: 아는
1: 아는데,
0: 곡이죠.
1: 예,
0: 예.
1: 라디오 플레이도 웬만큼 있었어요.
0: 맞아요.
1: 예, 근데 그렇게 유명한 아까 언급하신 그 곡들에 비하면 사실
0: 네.
1: 주목을 그렇게 받은 곡은 아닌데.
0: 그렇죠. 그러니까 1982년 '스릴러'라는 작품, 영화에도 이제 등장을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등장하는 그 앨범인데, 이걸로 사실 팝의 황제에 올라섰죠, 마이클
1: 이
0: 잭슨이.
1: 음반으로 스릴러.
0: 그렇죠. 예. 이 앨범에서 10곡 중에 총 7곡이 빌보드 탑 10에 올라오는 당시로서는
1: 아,
0: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록을 세웠었는데.
1: 정확히 몰랐는데 그런 엄청난 기록이었군요.
0: 네, 그리고 이 앨범 뭐 모든 곡이 뭐 유명하지만은 3대장이 있죠. 비릿, 빌리진, 스릴러 3대장이 있는데요. 뮤직비디오도 다 유명하고, 휴먼 네이처는 거기에 비하면은 조금 슬로우 템포의 곡이긴 하지만 이 곡도 뭐 대단한 명곡이고, 영화 마이클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에 등장을
1: 나와요? 이
0: 무대가 예,
1: 노래가?
0: 장면 등장을 합니다. 이곡 같은 경우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라는 오늘의 주제와 좀 연결이 될것 같은데, 이 작곡가가 락밴드죠. 토토 멤버예요. 스티브 포카로.
1: 이
0: 건반
1: 보카로 삼형제 중에
0: 맞아요.
1: 한 사람.
0: 네, 맞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뭐 보통 마이클 잭슨 자체가 워낙에 아이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의 뭐 가창력, 뭐춤 실력, 음악성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지만, 당연히 이 전성기의 메인 프로듀서였던 뭐 퀸시 존스, 그리고 뭐로 템퍼트리라든지 다양한 송라이터들, 특히나 편곡이나 작곡이나 연주를 맡았었던 주로 토토 멤버들, 이분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곡 같은 경우에는 토토의 스티브 포카로가 이제 작곡을 했고, 여기에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있죠.
1: 너무 궁금해요.
0: 네, 원래는 이제 퀸시 존스라고 하는 이제 메인 프로듀서와 친한 게 바로 토토의 또 다른 건반주자였던 데이빗 페이치였어요. 이 토토는 투 건반 시스템입니다.
1: 그렇죠.
0: 보통 락밴드 하면은 기타가 두 명인 경우가 이 당시에 많았었는데, 이 토토의 특징은 건반이 두 명이었어요.
1: 기타는 한 대고.
0: 그렇죠. 데이빗 페이치와 스티브 포카로였었는데, 그래서 데이빗 포카로가 우리 퀸시한테 자기 곡을 좀 마이클 잭슨한테 팔기 위해서
1: 아,
0: 테이프에다가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1: 데모 같은 걸
0: 데모
1: 이렇게
0: 곡들을
1: 넣어가지고.
0: 내가 만든 곡들인데 이거 죽이지 않아라고 하면서 퀸시 존스한테 건네준 겁니다. 근데 퀸시 존스가 아무리 들어봐도 별로인 거예요. 별로였는데 A면에 쫙 녹음이 돼 있었어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를 그냥 무심코 틀어놓은 겁니다. 근데 퀸시 존스 그때 당연히 부자죠, 이미.
1: 도대체.
0: 부자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오토리버스 기능이 80년대 초반임에도 있었던 거예요.
1: 최상위 기종에만 있는 오토리버스.
0: 그렇죠. 그런데 A면이 데이비 페이치가 녹음한 데모곡이 다 끝나고 딸깍하고 오토리버스가 되면서, B면에 녹음돼 있었던 이 스티브 포카로가 작곡한 곡이, 생각지도 않았던 곡이 나옵니다. Why? 따라라라라라라라 이 곡이 나오는 순간 퀸시 존슨 이거다. 데이비 페이지 필요 없고.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0: 네.
1: 퀸시 존스가 만들었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그런
0: 그렇죠.
1: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0: 따라라라라라라라 이 부분에 원래는 지금 가사가 들어가 있죠. 지금 버전에는
1: 네네네.
0: 따라라라 휴먼 네이처 이렇게 들어가
1: 예.
0: 있는데 이 가사가 없었어요. YY만 있고 이 부분은 그 신세사이저 건반음으로 되어 있었어요.
1: 아, 보컬 멜로디는 그 부분에는 없었고,
0: 없었고.
1: 예.
0: 그런데 이것만 듣고 퀸시 존스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건 스릴러 앨범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게
1: 역시,
0: 이제 휴먼 네이처가 생긴 거죠.
1: 퀸시 존스의 안목도 대단했다. 뭐 이런 얘기기도 하네요.
0: 그렇죠. 이 데이비
1: 예.
0: 페이치는 이제 남 좋은 일만
1: 질투심에 막 밴드를 탈퇴하고 그러진 않았죠.
0: 그렇죠.
1: 네.
0: 근데 어쨌든 이 데이비 페이지 스티브 포카로 두 더블 건반 체제가 1970년대 후반 토토 결성부터 해서 8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 네.
0: 토토 뭐 4라는 앨범 비롯해서 정말 많은 명작을 탄생을 시켰고 오히려 스티브 포카로가 먼저 이제 탈퇴를 하게 되죠. 1987년에. 예.
1: 그랬군요. 아무튼 휴먼 네이처의 마이클 잭슨의 보컬은 다른 뭐 스릴러나 비릿에 비해서 좀 힘을 뺐다, 뭐 절제했다, 뭐 이런 평을 할수 있는데
0: 그렇죠.
1: 요즘 보컬 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알맹이가 단단한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스릴러 하면은 그런 강렬한 댄스곡들, 비트 강한 곡들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휴먼 네이처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마이클 잭슨 커리어의 명곡이고요. 이 영화 마이클에서도 뭐 다른 곡들도 워낙 강렬해서 빌리진에서 문워크를 추는 장면이라든지 강렬하긴 한데, 이 휴먼 네이처 같은 미디엄 템포의 곡에서 훌륭한 가창을 하면서도 마이클 잭슨이 거기에 굉장히 감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퍼포먼스 하거든요.
1: 너무 신기해요, 그게.
0: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연습해서, 연습도 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랄까, K-pop 가수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을 장기간 받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독학 플러스 그냥 몸 안에 피에 그냥 들어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1: 아무튼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오늘 이미윤의 뮤직 설레 첫 곡입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 관련 그 이야기도 참 재밌었는데
0: 네,
1: 일단
0: 오토리버스가 한건 한. 네.
1: 그러니까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이미윤 뮤직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침대 맡에서 오토 리버스까지 카세트 테이프가 살려낸 노래들을 테마로 골라오신 첫곡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드릴러 음반에서 듣고 왔습니다. 차라차차차샤샤샤 뭐 이런 부분도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1: 그러게요.
0: 예, 그냥 그 뒤에는 또 타라타타 이렇게 바꾸고 막,
1: 네.
0: 예, 상당한데요. 노랫말도 희망적이네요.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교감하려고 하는 게 인간 본능이다 뭐 이런 얘기라면서요.
1: 그렇죠.
0: 반대요.
1: 약간 관능적인 뭐 어떤 욕망에 대한
0: 아,
1: 이야기도 있고
0: 그렇겠군요.
1: 도시에서의 어떤 넘쳐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로움과 서로 뭐 결합하려는 욕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간 본성이다.
0: 밤 되면 왜 자꾸 나가니? 그러니까 욕망이야. 뭐
1: 그렇죠.
0: 이렇게 얘기하는 것
1: 맞아요.
0: 같기도
1: 밤
0: 하고.
1: 되면은 참 너무 외롭고 이게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게다뭐 인간 본성이지 어떻게 하겠어.
0: 어디라도 가서.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요즘 마이클 영화 때문에 마이클 잭슨 곡들이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던데 비교적 성공 안 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곡이 나와서 반갑다. 음악 여행님께서 이렇게 반가워해 주고 계시네요.
1: 네.
0: 어제 친정 엄마랑 마이클 보고 왔습니다. 아, 에일린 6149님께서 이렇게 써 주셨는데 요즘 어머님, 그러니까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자녀분 데리고 극장 가는 게또
1: 네.
0: 막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붐처럼.
1: 맞아요. 요즘에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마이클 잭슨 세대에 가까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0: 그렇죠.
1: 이제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사실은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들, 딸들 데리고 가서 극장에서 보고 왔는데 나보다 아들, 딸이 더 좋아하더라. 이런 반응들.
0: 저 아티스트는 몰라도 음악에 반응하는
1: 그렇죠.
0: 건가요?
1: 마이클 잭슨 음악의 특징들이 또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네. 귀에 한 번에 각인이 되는. 몸을 들썩거리게 만들고 이런
0: 맞아요.
1: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어요. 보헤미안 랩소디까지 그 정도 열풍까지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조금 조짐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느낌 느껴지고
0: 제작비 두 배로 썼다 그러셨고, 근데 지금
1: 네.
0: 벌써 수익, 박스오피스 수익이 막
1: 네.
0: 초월하고 있다? 초과되고 있다? 뭐
1: 맞아요.
0: 그런 거.
1: 그리고 뭐저 포함해서 지금 음악 평론가들도 뭐 백화점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강의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0: 그래요? 마이클 잭슨의
1: 이미
0: 음악에
1: 있거든요.
0: 대해서?
1: 네.
0: 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1: 맞아. 저도 이제 다음 달에 그
0: 마이클 잭슨 강의하러 가십니까?
1: 판교에 마이클 잭슨 강의하러 가고요.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얘기를 할
0: 그러면
1: 예정입니다.
0: 이 오늘 틀으신 이 곡도 휴먼 네이처도 당연히 트시겠네요.
1: 그러려고요. 네.
0: 자, 오늘 침대맡에서 오토 리버스까지 카세트테이프가 살려낸 노래들 이 테마로 고르신 두 번째 음악 만나보죠.
1: 네. 뭐 많은 그 레전드라고 일컬어지는 전설적인 아티스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동경과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작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은 와, 이 사람들도 그냥 사람이고 우연이라든지

0: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하고 조력자들의 공도 굉장히 크구나 이런 걸 항상 느끼게 되는데
1: 네.
0: 뭐 예를 들면 핑크 플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평전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뭐 그들의 어떤 치밀한 뭐 건축하듯 뭐 설계된 어떤 전개와 이런 것들을 환상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알고 보면은 막술 취해가지고 막 밤새 막 그냥 녹음 몇 시간씩 하고 가면은 엔지니어가 와서 다 편집해서 들려주고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C로 갈까요? 멤버들이 선택, 숙취 속에서 선택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천재라는 건좀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장면,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레디오헤드의
1: 네.
0: 이디오테크라는 곡이고요.
1: 키드 A
0: 키드웨이죠.
1: 수록곡. 예.
0: 2000년에 발표가 된 정말 좀 혁신적인
1: 네.
0: 앨범이었었고, 이 기타리스트고 지금은 영화 음악가로
1: 그쵸.
0: 더 유명한 것 같아요.
1: 예.
0: 지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니 그린우드 이 사람 영화 음악 하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할 정도인데 기타리스트 조니 그린우드가 이제 모듈러 신티사이저에 빠져서 이제 키드 A 시절의 라이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뭐 쉽게 말하면 막 뭐가 막 많이 꽂혀 있는 그런 케이블이 막 색색깔로 되어 있어서 그거 막 만지작거리고 이거 뭐 기타 치던 사람이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바로 그 악기죠. 이
1: 모듈러
0: 모듈러
1: 센트.
0: 신티사이저에 꽂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즉흥 잼을 혼자서 막한 거예요. 이걸 테이프에 녹음을 한 겁니다. 한
1: 네네네.
0: 40분 정도 분량을 녹음해서 이거 한번 들어볼래 하고 보컬 톰 요크한테 던져준 거예요. 근데 이톰 요크가 굉장히 또 성실한 사람이어서
1: 네, 다
0: 곧이곧대로
1: 들어봤어.
0: 네, 그
1: 네.
0: 소음에 가까운 뭐 실험적인 그거를 40분 내내 들은 거예요. 열심히. 우리 기타리스트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앞서 퀸시 존스가 데이빗 페이치의 그걸 다 패스하고 스티브 포카로로 갔듯이 딱네 개의 코드가 등장하는 몇십 초의 분량에 완전히 꽂힌 겁니다. 찾아낸 거예요. 이거다.
1: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5시간이었다고요? 그 분량이? 아, 50분이었다.
0: 40분.
1: 네,
0: 네.
1: 40분 녹음 분량 중에서 한 40초.
0: 맞아요. 네, 이걸 찾아낸 겁니다.
1: 그래도 뭘
0: 찾아낸 것도
1: 건졌어요.
0: 대단한
1: 네,
0: 거예요.
1: 건진 건데.
0: 건진 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조니 그린우드가 작곡했다기보다는 이펄 렌스키라고 하는 현대 음악가의 곡 중에서 밀트 운트 라이제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해서 한 18분짜리 그 현대 음악 곡이 있거든요. 굉장히 난해한 곡인데 거기 잠깐 등장하는 코드 4개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반복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그 모듈러로 구현을 한 건데 그 부분을 그대로 모티프로 해서 톰 요크가 이제 흥얼거리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곡이 바로 이 키드의 대표곡인 이디오테크입니다.
1: 이게 싱글컷이 된 적이 있나요?
0: 그렇죠. 뭐 키드에서는 가장 뭐 대중적으로는 히트를 한 곡.
1: 참 아이러니하네요. 굉장히
0: 그렇죠.
1: 뭐 훅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0: 맞아요.
1: 당시에는
0: 맞아요.
1: 이게 굉장히 그 IDM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니까
0: 네.
1: 이게 또 춤추기 좋은 어떤 그게 있었나 봐요.
0: 아무래도 키드의 곡 중에서는 제일 좀 댄서블한 좀 비트가 업비트의 곡이기 때문에.
1: 이때부터였나요? 라디오에도 음악이 약간 댄스 음악 같은 그런
0: 그렇죠.
1: 양상을
0: 그리고 막
1: 띠기 시작한
0: 톰
1: 때가?
0: 요크가 막 춤을 추기
1: 예,
0: 시작하고.
1: 이
0: 맞아요. 이
1: 지점인가요?
0: 지점이죠. 이 지점.
1: 아, 그랬구나.
0: 이게 가사도 늘 이게 라디오에도 가사에 등장하는 어떤 현대사회 현대인들을 좀 아,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지만 좀 이렇게 사는 거좀 그렇지 않아요? 비꼬는 듯한 그런 가사 중에서 2000년이면 사실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이잖아요.
1: 아, 그렇구나. 그냥 폴더 아니면
0: 네.
1: 뭐 그냥
0: 그냥 휴대전화 정도가
1: 예,
0: 있는
1: 통신만 그냥 하는
0: 네, 그
1: 통신기기.
0: 시대인데 이 뒤쪽에 가사 가면은 그 휴대폰 중독을 묘사하는 듯한 그런 가사가 나와요.
1: 와.
0: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지력이 있었구나.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런 중독에 대한 언급도 있고. 이거가 저는 제일 잘 들리는 가사가 이거였거든요. Woman and children first. 이
0: 그렇죠.
1: 반복적으로 여자와 아이들 먼저.
0: 네.
1: 이게 뭐 타이타닉 침몰할 때, 이
0: 그렇죠.
1: 뭐 선원들이 방침이었다며요.
0: 그러니까요.
1: 구조의
0: 유명한 말이죠.
1: 순서를 뭐 얘기할 때.
0: 네.
1: 이 노랫말이 근데 이 내용과 이거와
0: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자동 기술법 같은 가사긴 하지만
1: 아,
0: 뭐
1: 자동
0: 종합을
1: 기술.
0: 해보면
1: 네.
0: 약간 핵전쟁의 공포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벙커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자와 아이들 먼저라고 얘기를 외치는데 이거 굉장히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고 심지어 빙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경고도 있어요.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테마로 듣는 음악꾸러미 임희윤 음악저널리스트의 뮤직설레 두 번째 선곡 라디오헤드 오지의 분반 키데이 수록곡이죠. 이디오테크 잘 들어봤고요. 전통적인 그런 현대음악 전자음악을 학구적으로 하시는 폴 렌스키가 총매가 돼서 뭐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곡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오늘은 라이브 실황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디오테크라는 제목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요.
0: 네, 한국의 그 삐삐밴드인가? 바보버스처럼 인상적이었어요. 바보버스라는
1: 맞아요,
0: 곡이
1: 맞아요.
0: 나왔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었는데.
1: 그러니까, 네. 이디어트
0: 이디오테크.
1: 바보와
0: 네.
1: 디스코텍 또는 비블리오텍.
0: 그러면 뭘까? 바보들만 가는
1: 바보
0: 도서관인가?
1: 바보관으로 하시죠. 네.
0: 바보관 전시되어 있는.
1: 네. 왜냐면은 디스코텍도 뭐 구길관 이런 게 있으니까 도서관도 관이고
0: 관이니까.
1: 바보관 정도 천치관 정도로 번역하면

0: 다양한
1: 되지
0: 천치들이
1: 않을까.
0: 이렇게
1: 네.
0: 즐비한.
1: 네.
0: 그게 더 맞네요. 역시
1: 네.
0: 탁월한 임 기자의 해석.
1: 통번역 쪽에 요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새은행 때문에. 네.
0: 그만해요.
1: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네.
0: 세 번째 음악 만나볼까요?
1: 네, 더 롤링 스톤스. 뭐 기념비적인 밴드고 비틀스와 함께 1960년대에 뭐 영국을 대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기타 락 음악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곡이고 한국인이라면 또 모르기가 힘든 그런 곡이에요. 이 방송 시그널로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0: 이 노래가?
1: 네. I can't get no satisfaction 이라는
0: 네. 그냥 줄여서 satisfaction으로도 유명한 이고
1: 하는
0: 예.
1: 저기 그 문화방송의 캠프
0: 어.
1: 거기 이제 이 롤링스톤스 원곡 버전 아니지만 네. 편곡된 버전으로 이제
0: 아,
1: 오프닝 시그널 나온 지가 수십 년 됐죠.
0: 이제. 이 리프를 쓰는구나.
1: 네.
0: 이 상징적인
1: 네.
0: 멜로디를.
1: 그럴 정도니까
0: 네.
1: 굉장히 정말 아이코닉한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965년에 싱글로 발표가 됐었고
0: 네네.
1: 또 그 뒤에 3집인 Out of Our Heads라는 앨범에 또 수록이 되기도 했고요.
0: 네네.
1: 뭐 비틀스도 마찬가지 1, 2집, 뭐 2, 3집 때까지 그랬지만은 커버곡이 더 많았어요 정규
0: 맞아요.
1: 앨범에. 예,
0: 네.
1: 그러면서 자기 곡들을 조금씩 넣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창작자로 거듭나게 되는데
0: 네네.
1: 롤링스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집까지만 해도 다 커버곡이었었고 이 3집에 이르러서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곡을 뭐 몇 개씩 넣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다음 앨범인 Aftermath부터 자작곡으로 다 채우면서 지금의 전설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
0: 네네.
1: 비교적 초기에 만든 곡치고는 아직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곡이고요. 이 곡이 이제 기타리스트인 키스 리처즈가 침대 맡에서 이제 막 졸면서 기타 통기타 들고 이제 막 치면서 뭐 이것저것 해본 거죠. 그러면서 카세트 리코더를 이렇게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게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다가 그대로 그냥 잠이 들어버린 꿀잠을 자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아 참 어제 뭐 녹음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서 다시 플레이를 눌러봤더니 바로 이 유명한 따따다다다 이게
0: 얼마나 기뻤을까.
1: 그러니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좋은 곡이 나와 있으니 네. 이게 한 몇 초 흐르더니 그다음에 갑자기 음악이 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40분이 여기도 40분이에요. 40분 동안 계속 들었는데 40분 동안 어떤 사람은 계속 코만 골고 있더래요. 자기가.
0: 그러니까 이렇게 네. 뭐 침대든 소파든 누워가지고 기타로 그냥 생각나는 네. 대로 막 이렇게 치는 거를 계속 테이프로 녹음을 한.
1: 그렇죠.
0: 좋은 방법인데.
1: 그러니까 항상 켜두고 계시죠.
0: 네. 네. 요즘 그런 생각은 해요. 아, 앨범 만드는 사람 중에 저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그냥 스튜디오 통으로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아무거나 녹음하다가 걸리는 거.
1: 그래.
0: 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그러니까
0: 예. 이게 바로 그런 경우군요. 키스 리처즈가
1: 그렇죠. 그나마 아마 그 졸음이 한 2, 3분만 일찍 왔어도 이것도 안 누르고 그냥 잠들었으면 이 곡이 탄생 안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나마 개인용 카세트 테이프 리코더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잠에 빠져들기 직전에 어쨌든 녹음 버튼을 눌렀다는 것 이게 이제 살려낸 거죠.
0: 그렇군요. I can get no satisfaction. The Rolling Stones의 1965년 곡입니다. 듣고 오죠.

0: 한때는 또 영국의 방송사가 금지곡으로 지정한 이력도 있다라는 곡, The Rolling Stones의 I Can't Get No Satisfaction, 1965년 발표 곡, 이미윤 기자의 세 번째 선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살려낸 노래들, 요 주제로 고르신 오늘의 마지막 곡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롤링스톤스 관련해서 뭐더 재미난 얘기가 있나요, 혹시?
1: 뭐
0: 네.
1: 롤링스톤스
0: 그 이후로
1: 히트곡이
0: 뭐 자다가 또 나온 게또뭐 히트곡이 됐다든가 뭐 그런 건 없죠?
1: 뭐 이를테면 비틀스의 예스터데이도 좀 비슷한
0: 네.
1: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개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0: 꿈과
1: 그렇죠.
0: 관련 있나?
1: 폴 매카트니의
0: 네.
1: 꿈속에서 들은
0: 아, 그 얘기도
1: 멜로디로
0: 들어봤다.
1: 깨어나자마자 이거 뭐 죽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피아노에 바로 앉아서
0: 앉아서.
1: 연주하고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꿈에서 들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으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들려주죠. 이거 혹시 내가 어디서 무의식적으로 표절한 거
0: 아,
1: 아닐까?
0: 역시 치밀하구나.
1: 네, 아니라고 다들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 예스터데이 같은 그런 아련한 가사가 없었고 가사가 이제 스크램블드
0: 아,
1: 에그였죠.
0: 맞아, 맞아. 그 얘기도 있었죠. 스크램블 에그
1: 그래서
0: 이러면서.
1: 이게 우리가 볼땐 절대적 천재로 보이지만 처음부터 딱 어마어마한 걸 신처럼 이렇게 딱 내려놓진 않는다는 거.
0: 자, 카세트 테이프가 살린 노래 오늘 마지막 선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 다이어 스트레이츠고요. 데뷔 앨범에 실려서 말 그대로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곡인데 솔턴스 오브 스윙이라는
0: 네.
1: 곡입니다. 이 곡은 이 리더이자 메인 작곡가 보컬이기도 한 마크 노플러가 원래는 이 아마추어 마치 이 곡의 가사에 등장하는 밴드처럼 아마추어 밴드 활동을 오래 했었고
0: 네.
1: 원래 메인 잡은
0: 뭐
1: 신문사에서도
0: 예.
1: 근무를 했고요. 네, 신문사에서 기자로도 근무를 수습 기자로도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강사, 대학 강사, 시간 강사,
0: 그렇군요.
1: 영문학 시간
0: 영문학.
1: 강사로 근근이 이제 버티면서 밤에는 밴드 활동하고 이러다가 런던에서 비 오는 날 어떤 펍에 쑥 들어갔다가 이 정말 약간 아마추어 밴드가 재즈를 연주하는 옛날 재즈, 뉴올리언스 재즈를 연주하는 광경을 보고 와, 딱 봐도 기타

0: 코드를 정말 너무 잘 잡고 내공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걸 심지어 뭔가 과시하려는 기타 솔로를 화려하게 해서 이런 욕망도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딱 봐도 저분들은 나처럼 직장인 밴드고 메인잡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 보여. 어떤 그런 어떤 자신의 마음을 투영해서 쓴 그런 가사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영문학도이기도 하고 또 기자 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런 예리한 관찰력, 디테일에 대한 묘사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설턴스 오브 스윙을 명곡으로 만든 어떤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곡을 완성을 하고 아마추어 시절이었잖아요. 친한 사람이 아무래도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BBC 런던 지국의 라디오 DJ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데모를 녹음한 거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보고 한번 평가해줘. 이거 우리 데뷔해도 되나? 그런데 이 데뷔가 이제 너무 DJ가 너무 좋아서 그냥 바로 틀어버립니다. 라디오에
1: 아, 라디오
0: 틀면서
1: 방송에서 틀어버렸어요?
0: 내가 이거를 진짜 얘네들이 음반사랑 계약하는 그 날까지 계속 틀 거야
1: 밀어줄 거야?
0: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곡을 들은 수많은 음반사에서 제안이 오게 되죠.
1: 예전엔 데모
0: 네.
1: 테이프가 이렇게 밴드를 살리는.
0: 실제 카세트 테이프로 된 데모 테이프였죠, 그
1: 그래서 테이프라고
0: 당시에는. 네.
1: 요즘 데모 CD인가? 데모 파일인가?
0: 데모 음원이죠.
1: 음원.
0: 네.
1: 그러게요.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이스트레이트의 대표곡, 명곡 Sultans of Swing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회사에선 꾹 참았던 짜증이 집에만 오면 툭 터져 나오다니요.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가족은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화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도 남입니다. 남을 나로 착각하고 대하다 보면 결과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런 건 뒤로 밀어두고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당연히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과열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짜증이 잔뜩 난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동반자라도요.
2: 칼바람 같은 거 뺏었습니다.
3: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4: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3: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

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피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사카가 조즈데 토테모 유메데스.
0: 축구를 잘하고 아주 유명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멋지다.
1: 스테키다. 스테키다.
0: 스테키다. 멋지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스테키까지가 멋짐이란 뜻이고요. 뒤에 다가 연결돼서 스테키다라고 하면 멋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나 형용사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해 볼까요? 멋집니다.
1: 스테키데스.
0: 멋지지 않다.
1: 스테키じゃない.
0: 멋지지 않습니다.
1: 스테키じゃありません. 스테키じゃないです.
0: 멋진 사람.
1: 素敵な人.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매력적이다.
1: 魅力的だ. 魅力的だ.
0: 매력적까지 하면 魅力的입니다. 이 뒤에 다 연결해서 魅力的だ, 매력적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的, 한자로 적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형태로 사용된 단어는 나형용사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적극적이다.
1: 積極的だ. 積極的だ.
0: 소극적이다.
1: 消極的だ. 消極的だ.
0: 구체적이다.
1: 具体的だ. 具体的だ.
0: 추상적이다.
1: 抽象的だ. 抽象的だ.
0: 모두 대기 우리말로는 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이 단어들 모두 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인기.
1: 인기. 인기.
0: 인기. 인기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읽었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1: 인기가 아리마스. 인기가 아리마스.
0: 우리는 인기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는 인기가 높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1: 인기가 高いです. 인기가 高いです.
0: 혹은 굉장히 편하게 아주 큰 인기예요. 대인기예요.
1: 大人気です. 大人気です.
0: 이렇게 인기, 즉 인기가 사용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친절하다.
1: 親切だ. 親切だ.
0: 親切라고 하면 친절, 친절함입니다. 이 뒤에 다가 연결돼서 親切だ라고 하면 친절하다, 나 형용사죠. 선생님, 이 형용사 중에서도 이렇게 친절하다, 상냥하다 라는 뜻의 단어가 있죠?
1: 야사시.
0: 야사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도 친절하다, 상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다.
1: 아카루이. 아카루이.
0: 아카루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밝다.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불이 밝다.
1: 덴키가 아카루이. 덴키가 아카루이.
0: 우리가 성격을 나타낼 때도요. 밝다, 명랑하다 라는 뜻으로 이 아카루이 사용하는데요. 성격이 밝다.
1: 성격이 아카루이. 성격이 아카루이.
0: 그러면은 밝다의 반대말, 우리 어둡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어둡다는요?
1: 그라이. 그라이.
0: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입니다. 불이 어둡다.
1: 덴키가 그라이.
0: 성격이 어둡다.
1: 성격이 그라이.
0: 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여자친구, 그녀.
1: 카노조. 카노조.
0: 남자친구.
1: 카레시. 카레시.
0: 다음 단어 볼까요? 성격.
1: 성격. 성격.
0: 앞서 밝다, 아카르이라고 하는 단어 연습하면서 성격이란 단어 나왔어요. 성격이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성격이 밝다.
1: 성격이 아카르이.
0: 성격이 어둡다.
1: 성격이 그라이.
0: 마지막 단어 볼까요? 핸섬하다, 잘생기다.
1: 핸섬하다. 핸섬하다.
0: 한사무, 핸섬입니다. 그런데 뒤에 다 연결해서 한사무다 라고 하면 핸섬하다 혹은 잘생기다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슨 형용사일까요? 그렇습니다. 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연결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 형용사는요, 문과 문을 연결할 때 어미 다를 대로 바꾸면 됩니다. 즉, 나 형용사 어간 플러스 대 형태로 뭐뭐하고 뭐뭐해서와 같은 열거나 이유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까요? 멋지다.
1: 素敵だ, 素敵だ,
0: 멋지고 멋져서
1: 素敵で, 素敵で,
0: 素敵で 문맥에 따라서 멋지고 혹은 멋져서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素敵だ, 멋지다, 나 형용사인데요. 나 형용사의 연결형은 어미 다를 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素敵だ, 멋지다, 素敵で 멋지고 멋져서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조용하다.
1: 静かだ, 静かだ,
0: 조용하고 조용해서
1: 静かで, 静かで,
0: 静かで 조용하고 혹은 조용해서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静かだ 조용하다 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나 형용사의 연결형은요, 어미 다를 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즈카다는 조용하다, 시즈카데 조용하고 조용해서의 뜻을 나타내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다나카 씨는 미소가 멋지고 매력적이에요.
1: 田中さんは笑顔が素敵で魅力的です. 田中さんは笑顔が素敵で魅力的です.
0: 다나카 씨는 에가오가 스테키데. 원래 형태는 에가오가 스테키다 였을 거예요. 즉, 미소가 멋지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텐데요. 뒷문장과 연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 형용사를 연결하고 싶을 때는 어미 다를 대로 바꿉니다. 즉, 에가오가 스테키다, 미소가 멋지다, 에가오가 스테키데 라고 하면 문맥에 따라서 미소가 멋지고 혹은 미소가 멋져서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뒤에 이어서 보면 미력크테키 데스, 매력적이에요. 미력크테키 다 라고 하면 매력적이다.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형용사는 어미 다를 데스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미력크테키 데스, 매력적이에요. 다음 문장 볼게요. 이 카페는 조용해서 인기가 있어요.
1: このカフェは静かで人気があります.このカフェは静かで人気があります.
0: この 카페와 이 카페는 시즈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형태라면 この 카페와 시즈카다, 즉, 이 카페는 조용하다. 그런데 뒤에 인기가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하고 싶어요. 나형용사는 문을 연결할 때요, 어미 다를 대로 바꾸면 됩니다. 시즈카다, 조용하다.

0: 시즈가 대 조용하고 혹은 조용해서 등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 문맥에서는 고노 카페와 시즈가 대이 카페는 조용해서 인기가 아리마스 인기가 있어요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네요.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앞서서 명사를 배웠어요. 명사 연결할 때 어떤 표현 썼었죠? 나는 학생이고 스무 살이에요. 일본어로 바꾸면 와타시와 각세 대 하타시 데스. 학생이다 라고 하면 각세다. 학생이고와 같이 문을 연결하고 싶을 때 다를 대로 바꿨거든요. 어머나, 오늘 배운 나 형용사랑 활용 형태가 똑같아요. 여러분, 명사와 나 형용사는 다의 형태로 수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의 활용형이 모두 동일합니다. 즉, 명사와 나 형용사는 연결할 때도 뭐뭐이다라는 의미의 다의 연결형인 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형용사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형용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울 동사는요, 문을 연결할 때 접속조사 태를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명사문 연결한 예문 살펴볼게요. 야마다 씨는 대학생이고 전공은 정치학이에요.
1: 야마다-san와 대학생에 대해 専攻は 政治学です。
0: 다의 연결형인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 형용사 연결형이요. 야마다 씨는 성실하고 친절해요.
1: 야마다-san와 真面目で 親切です。
0: 마찬가지로 다의 연결형인 대를 사용하고 있죠? 이번에는 이 형용사 볼까요? 야마다 씨는 밝고 재미있어요.
1: 야마다-san와 明るくて 面白いです。
0: 접속조사 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조용하다.
1: 静かだ,
0: 시즈가다. 나 형용사입니다. 차분하다.
1: 穏やかだ,
0: 穏やかだ. 마찬가지로 나 형용사인데요. 연결해 볼게요. 조용하고 차분하다.
1: 静かで穏やかだ,
0: 시즈가 대 穏やかだ. 시즈가다. 이때 다를 대로 바꿨습니다. 시즈가 대 조용하고. 여자친구는 조용하고 차분해요.
1: 彼女は静かで穏やかです.
0: 카노조와 여자친구는 시즈가 대 오다야카 데스. 조용하고 차분해요. 차분하다, 오다야카다, 차분해요. 다를 대수로 바꿉니다. 오다야카 데스.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을 좋아해요.
1: 私は静かで穏やかな人が好きです。
0: 와타시와 저는 시즈가 대 조용하고 오다야카나 히토가 스키 데스. 차분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스키다, 좋아하다의 대상격은요, 가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あ、星野先輩だ。
1: 誰ですか？
0: サッカー部のキャプテンです。サッカーが上手で、とても有名です。
1: へえ。
0: 性格も良くて、ハンサムで、とても人気があります。
1: 確かにかっこいいですね。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학생 식당에서 왕링이 식사 중인 한 남성을 봤어요.
3: 아, 호시노 센파이다.
2: 아, 호시노 센파이다. 아, 호시노 선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아, 호시노 센파이다.
2: 이어서 보면요.
3: 다레 데스까?
2: 나레 데스까? 누구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다레 데스까?
2: 이어서 보면요.
3: 사카부노 캡텐 데스. 사카가 조즈데 토테모 유메 데스.
2: 사카부노 캡텐 데스. 축구부 주장이에요. 사카가 조즈데 토테모 유메 데스. 사카가 조즈다까지 보면요. 축구를 잘한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조즈다, 잘하다란 뜻의 나형 형사, 대상을 나타낼 때는요, 가를 사용합니다. 우리 8과에서 배웠죠? 그런데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사카가 조즈다, 축구를 잘한다. 축구를 잘하고는요, 나형 형사의 연결형은 어미 다를 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사카가 조즈데. 도테모 유메데스. 아주 유명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サッカー部のキャプテンです。サッカーが上手でとても有名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へえ。
2: へえ、感嘆하고 있네요. 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へえ。
2: 이어서 보면요.
3: 性格も良くてハンサムでとても人気があります。
2: 性格も良くて, 한사무대, とても人気があります. 이형 형사의 연결형도 사용되고, 나형 형사의 연결형도 사용된 문장입니다. 먼저, 性格も良くて 볼까요? 성격도 좋다. 일본어로 세가크모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텐데요. 이형 형사의 문을 연결할 때는 접속조사 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어미 이를 크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세가크모 이끝때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일본어로 좋다라는 의미의 이형 형사 이, 요이 이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미 이가 다른 형태로 활용해야 할 때는 요이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가쿠모 요끝대 성격도 좋고 한사무대 한사무다라고 하면 잘생기다 핸섬하다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어미 다를 대로 바꿔야 되겠네요. 한사무대 잘생겨서 핸섬해서 정도의 의미죠. 도테모 인기가 아리마스 아주 인기가 많아요.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性格も良くて、ハンサムで、とても人気があります。
2: 이어서 보면요.
3: 確かに、かっこいいですね。
2: 確かに, 格好いい ですね. 確かに라고 하면 확실히라는 뜻이에요. 格好いい ですね. 格好いい, 멋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格好라고 하는 표현과 이라고 하는 표현이 연결돼서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가꼬이 이로 끝났으니까 이형 형사. 이형 형사의 정중형은요. 기본형 뒤에 데스만 붙이면 되네요. 가꼬이 데스. 멋있어요. 뒤에 네라고 하는 종조사가 사용돼서 가꼬이 데스 네라고 해서 멋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確かに、かっこいいですね。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아, 호시노 센파이다.
1: 誰ですか？
0: サッカー部のキャプテンです。サッカーが上手で、とても有名です。
1: へえ。
0: 性格も良くて、ハンサムで、とても人気があります。
1: 確かにかっこいいですね。
2: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바타, 버터구요.
3: 치즈,
2: 치즈, 치즈입니다.
3: ジャム.
2: 잠을 잼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버터는 모음이 완전 다르니 주의해 주시고요. 자음이 들어가면 자음 기호는 앞에 모음을 길게 끌어서 읽어주세요.
2: 랜덤 박스 지시 식탁 위를 달린 정성 거치서 사마의 의미. 잘 먹었습니다. 는 뭐라고 하죠?
3: 고치소사마데시다.
2: 그런데 선생님, 이 고치소사마데시다의 고치소사마 한자로 쓰면 달리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흥미롭게도 중심 단어인 치소, 한국어로 치주가 되는데 이 치주라는 말은 말 달리 치와 달리 주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냉장고나 마트가 없던 옛날에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곧 발품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주인이 말을 몰고 사방으로 내달리고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덤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단어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2: 그렇군요. 이 인사말에는 단순히 배불리 잘 먹었다는 감상을 넘어서 나를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게다가 정중함을 더하는 접두어 고 그리고 상대를 높이는 사마까지 더해져서 감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준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학다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2: 오, 야, 이거 차 너무 막히는데. 아니면 우리 택시 타고 가자.
4: 要不咱们打车去吧.
2: 택시 타다는요. 1차원적으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坐 出租 汽车 이런 표현도 있어요.
4: 没错.
2: 坐 出租 汽车 있지만 두 글자.
4: 打车.
2: 네, 정말 많이 쓰죠. 打车 꼭 외우시고요. 소금 기억나십니까?
4: 盐.
2: 좋아요. 차 마실래 아니면 커피 마실래?
4: 你想喝茶还是咖啡?
2: 이런 긴 문장이 낯설지 않게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요. 오늘 구강 너 운전할 줄 아니?
4: 你会开车吗?
2: 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숨어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一起来看一下. 조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하고 싶다. 기억나십니까? 방금 했었죠? 하고 싶다.
4: 想.
2: 맞아요. 동사 앞에 있으면 조동사입니다. 想이. 그리고 할 수 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能 이런 거. 可以도 되죠? 또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중요한 많이 쓰는 말. 후이 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넣어서
4: 会.
2: 뜻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거 배울 거예요. 할 줄 안다예요. 말 그대로 배워서 할 줄 아는 거. 선생님 혹시 실례지만 수영할 줄 아십니까?
4: 我不会游泳.
2: 아, 제가 지금 수영할 줄 아세요? 라고 할 때 니호이 수영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영하다는 중국어로
4: 游泳.
2: 니호이 游泳마? 이렇게 여쭤본 거죠 제가. 그렇죠. 할 줄 모르면 不会. 그러니까 不会는 뭐예요?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호에 동사 앞에 위치하겠죠? 운전하다.
4: 开车.
2: 你会开车吗?
4: 我会开车.
2: 선생님께서는 할 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开, 문을 열다 할 때 열다로 쓰일 수 있지만 车 앞에 있으면 운전하다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렇게 요라 그랬죠? 제가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지 마시고요. 근데 但是 줄여서
4: 但.
2: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4: 不过.
2: 그 다큐멘터리 찌루피엔 좋아하십니까, 선생님? 그 대한민국
4: 아,
2: 유명한 프로.
4: 나이.
2: 그거.
4: 我们说名字不行是吧?
2: 안 됩니다. 아하. 이름 말하면 안 되고.
4: 그 유명하면 좋아해요.
2: 그런데 말입니다.
4: 어,我知道了.
2: 아,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말입니다. 꽤 길죠? 중국은 不过 끝납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4: 不过.
2: 구어예요. 不过. 역시 접속사로서 맨 앞에 위치합니다. 但是,但. 비슷한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외울게요. 이거는 안 예쁘다는 不漂亮. 그럼 그다지 별로 안 예쁘다는
4: 不太漂亮.
2: 안 어려워.

0: 난 별로 안 어려워.
1: 不太难.
0: 이런 식으로요. 물론 뒤에 형용사가 어떤 단어인지는 꼭 아셔야 되겠죠? 아, 별로 빠르지가 않네.
1: 不太快.
0: 빠르다, 어렵다. 지금 이런 거 만약에 놓치셨으면 꼭 다시 듣기를 통해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부타이보다 중요한 게그 뒤에 오는 수로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1: 没事.
0: 약간 이게 북한식이에요. 고소 일 없습니다.
1: 对，我也看到电视剧里有这样的
0: 네
1: 情景.
0: 일 없습니다.
1: 嗯哼.
0: 얼화 집어넣어서
1: 没事儿.
0: 그렇죠. 저는 압도적으로 중국에서 메셜 얼화를 썼습니다.
1: 是的.
0: 老师呢?
1: 我也一样.
0: 선생님도
1: 对的，我也说
0: 그렇죠.
1: 没事儿，没事儿.
0: 뭐 삐끗했어요 발을. 아이고, 아이고 메셜마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1: 嗯哼.
0: 네, 많다도 되고 동사 앞에 쓰이면 많이예요.
1: 多.
0: 중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多听、多说、多练。
0: 또 있어요. 또 看.
1: 看谁呀？看曾老师。
0: 王老师，王 쌤을 봐야죠.
1: 哦，有用的。
0: 연습하다를
1: 练。
0: 연습 많이 하다.
1: 多练。
0: 그렇죠. 아, 또 단골 부사 나왔습니다. 찌우찌우 하지 마시고 아유 사이에 오 넣어서.
1: 就。
0: 그렇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제가 기억나세요라고 하면 이제 약간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 못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죠. A, T, O, B, L, 뭐였죠? A는 바로 B에 따른 말도 있지만 A는 곧 B 할 예정이다. 임박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건지 또 볼게요. 저것이 중국어로 원래 먼저 저것.
1: 那个,
0: 반대말로 뭐 이것은 저것죠.
1: 这个,
0: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나가 저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럼.
1: 没错,
0: 들어볼게요.
1: 那,
0: 그럼 네가 와.
1: 那你来吧,
0: 그럼 내가 먹을게.
1: 那我吃,
0: 그럼 관둬.
1: 那算了,
0: 그렇죠. 무조건 맨 앞입니다. 가르치다.
1: 教,
0: 중국어를 가르치다.
1: 教汉语,
0: 지금 저희 둘이 자오한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没错.
0: 네, 그렇습니다. 한위. 중국어 발음하실 때 한위 아니고 와유 발음은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한위. 근데 한국어는 뭐죠?
1: 한语.
0: 이성이에요. 한위. 이것도 부수적으로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2: 第九课. 你会开车吗？
3: 你会开车吗？
2: 会是会，不过开得不太好。
3: 没事，多练练就好了。
2: 那你教教我吧。
3: 你会开车吗？
2: 会是会，不过开得不太好。
3: 没事，多练练就好了。
2: 那你教教我吧。
0: 어순 자체는 엄청 간단해요. 동사 앞에 쓰이면 할줄 안답니다. 할줄 안다. 다시 들어볼게요.
1: 会.
0: 너 운전할 줄 알아?
1: 你会开车吗?
0: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패턴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필기 준비하시고요. A, 是 A, 不过 B, 뭐예요? A 하긴 A 한데 B다. 요거 요즘 좋고요. 지금 나온 본문보다 더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중국어 어떻습니까? 난是难,不过很有意思.好多人都这么说. 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어렵긴 어렵다.
1: 하지만 재밌어요.
0: 그렇죠. 재밌다가 뭐죠, 중국어로?
1: 有意思.
0: 그렇죠. 할줄 알긴 할줄 아는데.
1: 会是会.
0: 근데.
1: 不过.
0: 운전하는 정도가.
1: 开的.
0: 별로 안 좋아.
1: 不太好.
0: 어려운 말로 정도 보어라고 합니다. 중국어에는 총 6개의 보어가 있거든요. 그중에 정도 보어는요. 동사의 정도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동사를 평가할 때 쓰거나. 그러니까 지금 동사 카이가 있죠? 그 뒤에 더. 뭐 품사를 말씀드리면 조사예요. 이 더 뒤에 정도 보어가 오는 거예요. 더 쉬운 예문 갈게요. 선생님은 말하는 정도가 너무 빨라. 선생님은 말이 너무 빨라. 老师说很快. 알아듣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1: 说得很快.
0: 老师说得很快. 그 문장 구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야

0: 우리 중급중국어 홍상호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你这么急着让他们走吗？
0: 너무 급하게 보내시려고 한다고요?
1: 그러니까
0: 2년만 함께 하시죠. 어쨌든
1: 네.
0: 정도 보호를 막 유창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직은. 하지만 보시고 아 하시면 됩니다. 할줄 알긴 할줄 아는데 운전하는 정도가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아. 다시 들어볼게요.
1: 会是会，不过开的不太好。
0: 괜찮아.
1: 没事，
0: 얼화 집어넣어서
1: 没事儿，
0: 많이 연습하면 돼.
1: 多练练就好了。
0: 동사를 두번 쓰면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두어 리엔리엔 좀더 말을 좀더 부드럽게 하는 말투일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패턴 여기서는요. 패턴이에요. 하오까지 잡을게요. 에이티오 하올러 에이 하면 돼. 에이 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1: 선생님,
0: 네.
1: 복습만이
0: 살길이다.
1: 就好了，我们学过。
0: 배웠어요.
1: 就行了，也学过。
0: 아, 하오 대신에 신을 쓸수 있고
1: 就可以了。
0: 可以를 써도 된다.
1: 对的,
0: 그렇죠. 아,
1: 都一样。
0: 너무 좋습니다. 바꿔볼까요, 그럼? 可以를 넣어서.
1: 就可以了。
0: 多练练부터 한번 해주세요.
1: 多练练就可以了。
0: 싱을 넣어볼게요.
1: 多练练就行了。
0: 오, 에이티오好了, 에이티오싱了, 에이티오可以了. 왕 선생님께서 복습을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죠?
1: 当然了。
0: 감사합니다. 그럼 네가 좀나 가르쳐 줘라.
1: 那你教教我吧。
0: 일본어 아니에요. 나니. 그럼 너가 날좀 가르쳐줘. 또 동사 두번 쓰죠? 한번더 해볼게요.
1: 那你教教我吧。
0: 여러분, 니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일성이잖아요. 그럼 반삼성이죠. 나니, 나니, 教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니 올라가지 말고요. 삼성 뒤에 일성이 오면 반삼성이다. 요것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면 이치라이 티이샤.
2: 你会开车吗?
3: 会是会，不过开得不太好。没事，多练练就好了。那你教教我吧。你会开车吗?
4: 会是会，不过开得不太好。没事。
3: 多练练就好了。那你教教我吧。
0: EBS 초급 중국어 74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 회, 방금 언급해드린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갈게요. 너 중국어 말할 줄 아니?
1: 你会说汉语吗?
0: 그렇죠. 你会说汉语吗? 나 요리할 줄 알아.
1: 我会做饭。做饭
0: 분명히 배운 단어입니다. 낯설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你会做饭吗?
0: 아, 会是会,不过做得不太好.
1: 오, 센스.
0: 라면.
1: 아, 라면吗?
0: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해요, 정말.
1: 아, 那你应该学习.
0: 네, 근데 사실 요새는 그런 말하면 핑계죠. 레시피가 다 나와 있는데, 그죠?
1: 알구나?
0: 네, 알구나. 대신 설거지는 하고 있습니다.
1: 那还可以.
0: 네, 还可以. 그럼 뭐 소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동생은 수영할 줄 모른다.
1: 妹妹不会游泳.
0: 수영하다를 요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한자가 물수변, 물이 많이 튀기죠? 네, 요용 기억하시고요. 호에, 반대말, 不会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会是会,不过做得不太好. 참고로 여러분, 그 정도보호 구문 있잖아요. 做饭的不太好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 더는요, 무조건,
1: 동사.
0: 무조건 동사 뒤에 있어야 됩니다. 명사가 받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카이처더가 아니라 카이더. 처는 명사기 때문에 처를 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나를 부고 대신에 예전에 배웠던 뭐 단시, 단으로 호환해도 전혀
1: 문제 없습니다.
0: No problem입니다. 没问题. 비싸긴 비싼데, 아주 예쁘네.
1: 贵是贵,不过很好看.
0: 꾸이 아니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꾀, 꾀 시 꾀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가긴 가는데 좀 늦게 갈게.
1: 去是去,不过晚点去.
0: 늦게 좀 할 때 좀이 바로 ETR입니다. 늦다, 완 이런 단어도 기억하시고요. 이런 거 보면은 한국어랑 중국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가긴 가는데, 비싸긴 비싼데, 똑같이 쓰잖아요.
1: 那学起来会容易一点吧?

0: 배우기에 아주 용이하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선 더 쉬운 거 배울 겁니다. 보시죠. 더 쉬운 걸 배울 건데 왜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 넣었을까? 쉬운데 잘못 사용해요. 가져왔습니다. 저것이란 말도 쓰이죠.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1: 那个人是谁?
0: 무조건 저것이 아닙니다. 아까 언급해드렸죠? 때에 따라서는 그럼 우리 먹자. 그럼 우리 가자. 그럼 우리 가자.
1: 那我们走吧.
0: 그런데 그러면이라고 할때나 대신에 두 글자로
1: 那么,
0: 해도 괜찮습니다. 들어볼게요.
1: 那么我们走吧.
0: 그럼 내일 뵙죠.
1: 那明天见.
0: 먹 집어넣어볼게요.
1: 那么明天见.
0: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는 나를 많이 쓰겠죠. 하지만 나머를 보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접속사로서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쓰인다. 왜 이렇게 같은 말이 많아요, 선생님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많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1: 就是.
0: 네. 중국어도 어렵지만 한국어도 어렵습니다. 네. 76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오늘 이 수업 들으시기 전에 춤추다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1: 跳舞.
0: 한번 더.
1: 跳舞.
0: 참고로 이 단어는요, 티아오가 동사고 우가 춤이에요. 吃饭 그 문장 구조니까 막연히 그냥 이 단어를 한 단어, 그냥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문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너 춤출 줄 아니?
1: 你会跳舞吗?
0: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정말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그 오빠 강남 스타일
1: 말춤.
0: 말춤 추다를 중국어로
1: 跳马舞.
0: 티아오 사이에 뭘 집어넣어요? 달리는
1: 马.
0: 를 집어넣어서 티아오마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겠어.
1: 听是听,不过听不懂.
0: 不过, 但是, 但 모두 화날 수 있고요. 팅부동 기억나십니까? 또 스트레스를 드리네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큰 동기가 될 겁니다. 팅부 동사 뒤에 부는 할수 없다라고 요시라고요. 팅부 들을 수 없다죠. 근데 동이 뭐죠? 이해하다죠. 듣고 이해할 수 없다,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이 쉬면 좀 좋아질 거예요.
1: 多休息休息就行了。
0: 쉬우시 쉬우시 하시면 안 돼요.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쉬어 쉬우시 일성경성 마마 생각하시면서 많이 쉬면 좋아질 거예요. 왕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how 대신에 sing 혹은
1: 可以。
0: 를 써서 거의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1: 多休息休息就可以了。
0: 좋습니다. 탁구 치다. 손으로 하는 구기 종목은 전부 다 동사가 다
1: 打。
0: 입니다, 여러분. 탁구 치다.
1: 打乒乓球。
0: 乒乓 글자 보시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획순을 보시면, 획을 보시면. 그렇죠. 선생님 어떠세요? 탁구 잘 치세요?
1: 我会打,会是会,但是打得不太好。
0: 칠줄 아는데 잘못 친다.
1: 네。
0: 중국인들이 잘못 친다는 우리가 잘못 친다랑 다를 것 같아요. 중국 분들 정말 잘 칩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 강조해 드릴 게 부호에는 아예 할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부타이호에는 좀 달라요. 이거는 할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한다예요, 이게.
1: 对的.
0: 어떻게 보면 정도보호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중국어 잘하세요? 부호에 아예 할줄 모르는 거죠. 부타이호에 이거는 잘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하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
1: 想是抢,但是没钱.
0: 메이요 치엔의 줄임말 돈이 없다.
1: 没钱.
0: 좋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다 乒乓 치어우 치우 치우 하지 마시고요.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야죠. 치어우예요. 乒乓 치어우 다시 들어보시죠.
1: 乒乓球.
0: 그렇죠. 제가 항상 어디 사이에 뭐를 넣어라 요거 필기하셨죠? 아이유 사이에 오 그리고 유 아이 사이에는 에 뚜이 부치가 아니라
1: 对不起.
0: 그렇죠. 모두 또또 또 하지 마시고 오유는 어우 발음이죠.
1: 都.
0: 그렇죠. 실력 따지기 담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초 발음도 매번 지겹도록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会开车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부쨈부산.

0: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없을걸요? 파트 3, 4 보기에 리어슈어, 리어슈어런스, 어슈어런스가 나오면 대부분 정답이다. 알았죠?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73번, 이 스피커가 무엇을, 화자는 무엇을 배부하냐? What? Hand out.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겪으면서 한 얘기인데요. 어느 지역을 가요. 가서 여쭤봐요. 여기 맛집이 어딘가요? 그러면 꼭한 90%는 뭐라 그러시냐면, 아, 여기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막 이러는데, 사실 맛집이 많아요. 이제 그분들 보시기에 없지.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 저 갖고 계신 정보나 토익의 그 여러 그 한국에 공부하기 좋은 혜택들이 많은데, 그런 건다 무시하고 없대. 뭐 그러면서 공부는 안 되고 뭐 성적은 안 올라 미치겠다 그러고 가만히 들어보면 공부를 많이 안 하세요, 여러분이. 이 여러분 20분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점이 많아요. 자신이 모르는 장점이. 그걸 잘 찾아서 키워 나가시고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어요.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All right, everyone.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놓고 It looks like our van drivers are ready to leave. 우리 그밴 운전 기사님들이 떠나실 준비가 된것 같아요. And everyone is seated. 모두가 앉아 계신 것 같고. We'll be traveling roughly 15 miles. 아, 우리가 대략 15마일 정도 여행할 거예요. Outside the city, 이 도시 외곽으로. To our destination, Adventure World Theme Park. 우리의 목적지인 모험 월드 테마파크로 이제 갈 겁니다. 이 어드벤처 월드 테마파크면 이제 딱그 느낌이 오시죠? 테마파크에서 뭐 여러 가지 탈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재미있는 게 있겠죠? 그렇게 상상하세요. 그 다음, When we arrive, 우리가 도착하면, we'll begin, 우리가 시작할 거예요. By visiting the outdoor attraction area, 야외, 그 아주 명소를 방문함으로써 명소를 attraction area라고 합니다. Where, 이곳에서, you will see several rollercoasters and family rides. 그래서 몇개그 롤러코스터와 가족이 탈수 있는 탈 것들을 보시게 돼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여기는 이제 놀이공원 시설에 대한 얘기죠. 그게 이제 매력거리예요. 그래서 Theme Park Attractions가 바로 71번 정답이 됩니다. D번이 정답이 되죠. 주제가 무엇인가? 앞부분의 명사가 답을 대부분 결정하죠. I will also point out some of the park's newest installations along the way. 또 도중에 가장 최신의 그런 이 공원의 설치물들 몇 개를 지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Because the park is quite large, 바로 이 공원이 매우 크고, and the walkways intersect in many places, 또 보도가 많은 곳으로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it's easy for visitors, 방문객들이 to lose their sense of direction.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But don't worry. 그러나 걱정 마세요. I've been guiding tours here for over 12 years. 내가 여기 12년 이상 그이 투어를 가이드 해 왔어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죠? 바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72번 정답은 뭡니까? B번이죠. To reassure the visitors. 이게 답이었고요. 5월 10일 토익 87번 정답이 A번이었는데, To reassure the listeners. To reassure the listeners. 이게 정답이었어요. Reassure 들어간 게 정답이 된다. 5월 10일 87번에도 나왔다. 알았죠?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급할 때 여러분 겪어보셨죠? 나 리스닝 초보예요. 그러면 그래도 성실해서 우리 김대균 토익킹 들었으면 72번 같은 거 시험에 나오면 아, 김대균이 리어슈어 찍으랬어.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 찍는 거예요. 성적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Now 뒤에 답을 준다. 그죠? Now I'm going to walk down the aisle. 제가 통로를 따라서 걸어갈 겁니다. And hand out your admission passes. 입장권을 나누어 드리겠어요. 그러면은 입장권을 나누어 주는구나. 그러면은 73번 정답 A. Admission passes. 정답입니다.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KBS 김대균 토익 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이제 74번 보시죠. 무엇이 이 비행기 취소를 야기시켰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What caused cancellations?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비행기 이야기일 거고, 그리고 75번 보면은 그래픽을 보면 어떤 비행기가 업데이트된 그런 정보를 이제 받게 될 것이냐. 그러면 which flight receive an update?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그리고 이건 이제 그래픽 문제라고 예상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76번은 이 승객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유명한 문제죠. Will do next가 들어간 질문은 끝부분에 답을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본문을 함께 보시죠. Attention travelers, 여행객들에게 알립니다. Because of severe thunderstorms, 아주 심한 뇌우 때문에, 폭풍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In the southwestern region, 남서부 지방의 이 폭풍우 때문에 flights to Denver and Las Vegas, 이 덴버랑 라스베가스로 가는 그런 비행기가 have been called off, 취소됐어요. call off 하면 이제 cancel이 동의어죠. 취소되었다. 그러면 이 지금 나온 severe thunderstorm이 바로 severe weather죠. inclement weather 이렇게도 말합니다. INCLEMENT. 74번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severe weather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었어요. 이게 풀리면 경쾌하게 또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한 문제 풀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리스닝 만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초보인 거지. 그 다음에 바로 또 연이어서 답의 단서가 나와요. An announcement regarding Phoenix flight. 잘 보세요. Phoenix flight 비행기에 관한 발표가 will be made 되어질 거예요. Within the next 10 minutes. 향후 10분 안에. 10분 안에면 곧이죠. 아까 그 질문의 순이 in 10 minutes예요. 그러면 지금 그래픽에서 Phoenix 보니까 플라이트기 번호가 3508이죠. 3508. 그럼 이게 이제 곧 업데이트 정보가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75번 정답이 B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풀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풀리는 거죠. 예, 저도 우리말을 잘해야 돼요.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이 불편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Passengers whose flights were cancelled, 그 비행기가 취소된 승객들은 will receive complimentary overnight accommodations. 무료 이길 숙박권, 그러니까 하루 숙박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숙박권이죠. 그래서 at the Grand Harbor Hotel near Gate C, Gate C 근처에 있는 이 호텔에서 오늘 묵을 그런 호텔입니다. Our customer service team은 will also arrange the earliest flights availabl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가장 빠른 이용 가능한 비행기편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And send you new electronic tickets by email. 이메일로 새로운 그런 전자 티켓을 보내드릴 겁니다. Before leaving the terminal, 터미널 떠나기 전에 please 동그라미. 여러분 앞에 문제 73번에서 now 뒤에 답 줬죠? Now, please, today 뒤에는 답이 나온다. 여기 please 나왔어요. 그럼 이제 please 뒤에 답을 준다고요. 자, 뭐 해 주십시오? Verify your preferred email address with an airline.

0: 인 레프리젠티브 해서 보면 이제 항공사 직원에게 그 당신이 선호하는 이메일 주소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76번 정답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A번이죠. Confirm their email information. A번이 정답인데요. 본문의 verify가 지금 confirm으로 paraphrasing 된 거예요. 뒤에는 이제 so that can이에요. so can으로도 쓰죠. so we can send your updated travel documents. 우리가 당신의 업데이트된 여행 문서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협력에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 이제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런 것도 되죠. 아, 이러면 막 짜증나잖아요. 막 취소도 되고 이러면. 아, 그럴 때그 cooperation 자리 빈칸 채우기 문제가 파트 6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구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파트 4에서도 5, 6에 나올 문제가 여기 문장이 있어요. 아, 그리고 7에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 그런 걸 자유롭게 읽으면서 애정을 갖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맞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놀면 안 되고 아, 이 LC가 좀잘 되는 날은 파트 4 집중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7도 한번 어쩌다 한 번씩은 도전해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Attention travelers, because of severe thunderstorms in the southwestern region, flights to Denver and Las Vegas have been called off. An announcement regarding the Phoenix flight will be made within the next 10 minutes.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Passengers whose flights were cancelled will receive complimentary overnight accommodations at the Grand Harbor Hotel near Gate C. Our customer service team will also arrange the earliest flights available tomorrow morning and send your new electronic tickets by email. Before leaving the terminal, please verify your preferred email address with an airline representative so we can send your updated travel document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로 가주십시오. 거기 좋은 자료 많이 올라가요. 뭐 슈퍼만보님, 이지훈님, 뭐 사진과 만화도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5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정을 갖고 잘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단어 예문 두 번째 거부터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진행을 해봤어요. 2번입니다. The retail space, 소매 공간이 will spread into the front entrance area. 그 앞쪽 출입구 구역까지 넓어질 것입니다. On the ground level, 1층에서. 여러분, 이게 또 여기는 on the ground level인데 그 엘리베이터는 그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above the ground level 할때 above 집어넣는 문제가 5월 10일 파트 5에 출제된 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여러분이 애정을 갖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시험을 한 번에 만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기는 외국 살다 와도 토익 한 번에 만점 받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적응하고 이좀 참아보고 힘든 과정을 좀 겪어보세요. 알았죠? 그래야 이제 점수가 더 가치가 높아요. The store's sales area, 이 상점의 판매 공간은 will reach into the lobby near the building's entrance. 이 건물 입구 근처 로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녹음한 L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happy Wednesday. I'm Serena.
1: 네,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104에 제목을 한번 보면요, mm-hmm. 올이 나가지 않는 세리나 타이츠 부정적 리뷰입니다.
0: Yes.
1: 지난번에 우리가 뭔가 positive review를 mm-hmm. 좀 썼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정말 광고 그대로 deliver를 하더라.
0: 네.
1: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갔는데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0: Yes, that's 네. right. 그리고 그 저번에 배웠던 핵심 표현이 yeah. run이죠.
1: 올이 이렇게 뜯어지는 것을 네네.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오늘 뭔가 mm-hmm. 나올지 궁금하죠.
0: Oh, yes and no.
1: yes and no.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Not So Run Resistant After All.
1: 영어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0: Let's go.
2: These tights are so flimsy. I got a run the second I put them on.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believe the hype. I ordered the bumblebee design, and it looked more like a sad little fly. I bet all these five-star reviews are just part of some organized scheme to lure customers. I asked for a refund, but they had the nerve to say no because the packaging had been opened.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가보시죠.
0: 알겠습니다. 네. 타이츠가 엄청 약해서 신는 순간 올이 나갔네요. 그 과대 광고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호박벌 디자인을 주문했는데 상태가 안 좋은 작은 파리 한 마리에 더 가까웠다는 거. 여기 별 다섯 개짜리 리뷰들은 분명 손님을 낚으려는 조직적인 상술의 일환일 거예요. 환불을 요청했더니 뻔뻔하게도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하네요.
1: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지금 이분은 혹시 그 프랑스에서 오신 분인가요? 그 세봉이라는 분?
0: We need to keep her name anonymous.
1: Okay, yeah. I'm sorry. Yeah. 굉장히 뭔가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0: But her ID is croissant 323.
1: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 보면 그 과대 광고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0: 네.
1: 자,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0: 영어로는 should have known better 뭐보다요? than to 동사 원형.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동사 원형. 그래서 네. 한국말로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영어로는 더 자연스러운 게
1: 아하.
0: 그거를 더 잘 알았어야 되는데.
1: 그거 이런 행동하는 것보단 더 잘 알았어야 되는데
0: 네.
1: 직역을 하니까 오히려 이해가 쉽네요.
0: Yeah.
1: 그러니까 Easy Writing을 좀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 패턴 기억하실 거예요. 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럼 I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right? I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그렇게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바꿔본 거예요.
0: Yeah.
1: 그래서 should have known better. 그러면 더 알았어야 됐다. 뭐 하는 것보다는 than to do something.
0: Mm-hmm.
1: 이렇게도 의미가 똑같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1: Right. 자,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신뢰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
0: Mm-hmm.
1: 자, 내가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0: I should have known better.
1: 그를 신뢰하는 것보다는
0: than to trust him.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trust him.
1: 네, 두 번째는요. 내가 내 돈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자, 내가 더 잘 알았어야 됐는데
0: I should have known better
1: 내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0: than to waste my money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waste my money
1: 네, 자, 세 번째는요 너 그 제안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됐어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0: 네.
1: 넌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0: you should have known better
1: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0: than to accept the offer you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accept the offer
1: 네.
0: why didn't you tell me earlier 진작 얘기하지
1: 얘기를 좀 해주지 내가 이렇게 뭔가 컨설팅을 해줬을 텐데 자 이것은 사실은 shouldn't have pp와 의미는 같지만요 이 뭔가 아쉬움 그리고 원망 그런 감정이 더 효과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죠?
0: 네, right? 맞아요.
1: Oh, I should have known better. 이런 느낌으로.
0: 맞아요.
1: 오케이. 자, 이렇게 핵심 표현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얇은, 잘 찢어지는 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0: Flimsy입니다. Flimsy.
1: 이거는 단순하게 뭔가 thin이라고 쓰는 거랑 다른가요?
0: 네, thin하고 또 거기다가 뉘앙스가 네. 되게 좀 잘 찢어지고 좀 약하고
1: 형편없다라는 네.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쓸 수 있겠네요.
0: Yes. Oh, for sure.
1: 아, something's yeah. very flimsy. 옷 같은 거나 이런 것들.
0: Yeah, or you can talk about a device being flimsy or you know maybe a stand or a piece of furniture being flimsy as well.
1: 그러면 옷이 찢어지는 거 말고도 뭔가 잘 브레이크라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것도 다 쓸 수가 있나요?
0: Yeah.
1: Oh, very nice. 자, 다음은요. 과대 광고나 사람들이 와, 좋다. 이거 좋은 거래 하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할까요?
0: 이거는 하이프라고 합니다. 하이프.
1: Right. 하이프. So, 하이프라는 건 실제로 결국에는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들어가 있나요?
0: Oh, yeah. It could. So, it could be negative, but it could be neutral as well, right?
1: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새로운 디저트가 유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이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별게 아닌 맛일 수도 있는데 우와!
0: 맞아요.
1: 이렇게 먹는 느낌.
0: Remember, 선생님, a few months ago there was the Dubai chocolate hype.
1: Right.
0: Right.
1: 그래서 사람들의 그 뭐래 열기가 굉장했었죠, 그렇죠?
0: 네.
1: 저도 한 번밖에 못 먹어봤는데.
0: 세
1: 번째는요. 정리된, 조직적인.
0: Organized. Organized.
1: Organized.
0: 네, 이게 정리된 뜻도 되지만 네. 뭔가 조직도 organization이잖아요.
1: That's right.
0: 네, 그래서 organized라고 말할 수 있어요.
1: 아, 그럼 방이 뭐 물건이 정리됐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뭐라 그럴까 대충 만들어가지고 팀을 뭐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팀을 만든다면 네. 그거를 뭐 당신은 이걸 맡고 당신은 저걸 맡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정리를 한 것. 그런 뭐 팀도 쓸 수가 있겠네요.
0: Yeah.
1: 자, 다음은요. 계획이나 책략 뭐라고 하죠?
0: Scheme입니다. 이거는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S-C-H-E-M-E.
1: 오, 잘못 보면 scheme 이렇게 잘못 읽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발음은 scheme.
1: Scheme. Alright.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무슨 plan. 이것보다 더 네거티브한 게 들어가 있나요?
0: 맞아요. 보통 네거티브하게 많이 씁니다.
1: 아, 그 남을 속이려고 하는 plans 같은 거를 얘기를 하겠네요.
0: That's right. Okay.
1: 자, 유혹하다. 남을 유혹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0: Lure입니다. 이거는 스펠링 L-U-R-E인데요. 약간 네네. 이음절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1: Okay.
0: Lure가 아니고 lure.
1: Lure.
0: Yeah.
1: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를 끌어당겨서 이것 또한 좀 나쁜 의미로 쓰게 될까요?
0: Yes.
1: Right?
0: Yeah. Also used in a negative way.
1: Right.
0: Like the witch lured the kids in with candy.
1: 캔디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해서 위치가 아이들을 뭐 이렇게 꽂았다 이런 느낌. 그럼 단순하게 뭔가 attract를 하거나 draw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다 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포장 혹은 포장재를 뭐라고 하죠?
0: Packaging입니다. Packaging.
1: 얘는 셀 수 없는 단어인 거죠?
0: Oh, that's right.
1: Okay. 네. So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겠네요.
0: Yeah.
1: Okay. 자, 이렇게 6단어 가볍게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0: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평소문인 순간에. 뭐, 내가 거기에 도착한 그 순간에, 그녀가 들어온 순간에.
0: The second 평소문. 여기서 second는 초라는 뜻이죠.
1: 네.
0: The second 평소문.
1: 평소문. 이 second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뭐뭐 하는 순간에 바로 뭐가 벌어졌다라는 느낌으로, 거의 동시에 벌어지는 걸 얘기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0: Yes.
1: 혹은 뭐, 얼마 안 돼서. Right? 그래서 왜 우리가 as soon as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는데
0: 네.
1: 그것보다 더 금방 벌어지는 느낌 아닌가요?
0: 오, 맞아요. As
1: Right?
0: soon as보다 더 짧은 느낌이고요. Instead, you can use like the moment or the
1: The
0: minute. 근데
1: minute.
0: 그거보다 더 짧은 느낌이에요. The
1: Second.
0: second. Yeah.
1: Okay. 자, 예를 들어서 걸어 나간 그 순간에 바로 비가 오기 시작했어. 이럴 때 있잖아요. 딱
0: No.
1: 했는데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거. 자, 내가 걸어 나간 그 순간에
0: The second I walked out,
1: 비가 오기 시작했어.
0: it started to rain. The second I walked out, it started to rain.
1: 네.
0: 저는 항상 운동하려고 할때 이러더라고요.
1: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0: 네네.
1: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는
0: I know.
1: 거예요.
0: You have to stay home. It's raining.
1: 야외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자, 두 번째. 그가 그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폭탄이 터졌어. 그가 그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에
0: The second he pushed the button,
1: 그 폭탄은 터졌어.
0: the bomb exploded. The second he pushed the button, the bomb exploded.
1: 네.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분명 뭐뭐일 거야. 아, 분명히 그렇겠지.
0: I bet 평소문. I bet 평소문.
1: 네.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확신이 강력한 겁니다.
0: 맞아요.
1: bet을 한다는 거는 내기를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0: Yeah.
1: 돈을 건다. 그 정도로, 내가 돈을 걸 정도로 확신한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겠죠,
0: That's
1: 그쵸?
0: right. You're
1: Right.
0: so confident you could bet on it.
1: Right? Okay.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게 약간 I'm pretty sure 이거랑 좀 비슷할 수 있겠죠, 그쵸?
0: Yes.
1: 자, 예를 들어서, 그거 분명히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나 확신해.
0: I bet
1: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0: it's not true. I bet it's not true.
1: 자, 두 번째는요. 난그 리뷰들이 가짜라는 거 확신해. 나 확신해.
0: I bet
1: 그 리뷰들은 가짜라는 걸.
0: The reviews are fake.
1: 네.
0: I bet the reviews are fake.
1: 네. 그 자연스러운 말투로 한다면은 그런 느낌이겠죠. 약간, 아이, 그 리뷰들 있잖아. 분명히 가짜일 거야. 이 정도가 되겠죠.
0: 네.
1: 그쵸?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뻔뻔하게도 뭐뭐 하다. 뻔뻔하게도 동사 원형 하다.
0: 영어로는 have the nerve to 동사 원형. Have the nerve to do something.
1: 오, 여기서 nerve라고 하는 게 뻔뻔함인가요?
0: 맞아요.
1: 아.
0: Nerve는 사실 그런 신경을 뜻하는
1: 맞아요, 맞아요.
0: 거거든요. 근데 이게 느낌이 감히 뭐 네가 그렇게까지 해?
1: 오, 감히 그렇게 하다니. 그러니까
0: 왜?
1: 불만을 얘기를 할때 많이 쓰겠네요. 그런 nerve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0: Yeah.
1: 한다든가. 예문을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이 확올 겁니다. 이렇게 nerve가 여기서는 뻔뻔함, 뭐 배짱 이런 건데요. 자, 그는 감히 혹은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했어. 그는 그 배짱이 있었어.
0: He had the nerve
1: 거짓말을 할.
0: to lie. He had the nerve to lie.
1: 네, 두 번째는요. 그들은 내 전화를 뻔뻔하게도 무시했어. 그들은 그 배짱이 있었어.
0: They had the nerve
1: 내 전화들을 무시할.
0: to ignore my calls. They had the nerve to ignore my calls.
1: 그죠? 감히 그런 nerve가 있어? 나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0: Yes.
1: 가능하겠죠. 오케이,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영작 도전해 보겠습니다.
0: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107.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타이츠가 엄청 약해서 신는 순간 올이 나갔네요. 자, 이 타이츠는 너무 얇아서
0: These tights are so flimsy.
1: 난올 풀림을 가졌어.
0: I got a run.
1: 내가 그것들을 입는 그 순간에.
0: The second I put them on. These tights are so flimsy. I got a run the second I put them on.
1: 네. 여기에 run이 나왔네요.
0: Yeah.
1: 저번에 get a run이라고 하면은 올이 나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0: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셀수 있고요. 그리고 flimsy라고 나왔는데
1: 네.
0: 이거는 얇은 느낌도 있지만 뭔가 되게 약하고 쉽게 찢어지고 이런
1: 맞아요.
0: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0: 사이즈가 이제 뭐 두께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Mm.
0: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단순 두께
1: Yeah.
0: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너무 약해.
1: Like the quality's not good.
0: Right. 자, 두 번째는요. 아, 그 과대 광고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자, 내가 더잘 알았어야 했는데.
1: I should have known better.
0: 그 과대 광고를 믿는 것보다.
1: Then to believe the hype.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believe the hype.
0: 네, 세 번째입니다. 호박벌 디자인을 주문했는데 상태가 안 좋은 작은 파리 한 마리에 더 가까웠다는 거. 디자인이 굉장히 우울했나 봐요.
1: Oh,
0: 네.
1: no.
0: 자, 나는 그 호박벌 디자인을 주문했어.
1: I ordered the bumblebee design.
0: 그리고 그건 더 보였어.
1: And it looked more
0: 슬픈 작은 파리처럼.
1: like a sad little fly. I ordered the bumblebee design and it looked more like a sad little fly.
0: 네, look more like something. 그러면 생긴 게 뭐에 더 가까웠다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그리고 sad 같은 경우는 이 슬픈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0: 네.
1: 상황에서는 뭔가 되게 불쌍해 보이는
0: 그래서
1: 네.
0: 뭔가 귀여움이 아니라 불쌍,
1: Yeah.
0: 처량한 거죠.
1: 맞아요.
0: Right. 자, 네 번째로 여기 별 다섯 개짜리 리뷰들은 분명 손님을 낚으려는 조직적인 상술의 일환일 거예요. 자, 난 확신해.
1: I bet
0: 이 모든 별 다섯 개 리뷰들은 그냥 일부라고.
1: all these five-star reviews are just part
0: 어떤 조직적인 책략에
1: of some organized scheme
0: 손님들을 유혹하기 위한.
1: to lure customers. I bet all these five-star reviews are just part of some organized scheme to lure customers.
0: 네, 마지막입니다. 환불을 요청했더니 뻔뻔하게도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하네요. 자, 난 환불을 부탁했어.
1: I asked for a refund.
0: 하지만 그들은 그 배짱이 있었어.
1: But they had the nerve
0: No라고 말할.
1: to say no.
0: 그 포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1: Because the packaging had been opened. I asked for a refund, but they had the nerve to say no because the packaging had been opened. 네,
0: 네.
1: 영어로 뭔가 거절할 때 say no라고 자주 말합니다. Oh,
0: 맞아요.
1: she said no. Oh, my parents said no.
0: Right. Reject라고 하는 건 말도 어감도 너무 세고,
1: 네.
0: 사실 회화체에서는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So say no로 충분히 그게 가능하겠죠.
1: Yeah.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These tights are so flimsy. I got a run the second I put them on.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believe the hype. I ordered the bumblebee design, and it looked more like a sad little fly. I bet all these five-star reviews are just part of some organized scheme to lure customers. I asked for a refund, but they had the nerve to say no because the packaging had been opened.
1: 'Here's today's review.
0: 얇은, 잘 찢어지는,
1: Flimsy,
0: 정리된, 조직적인,
1: organized,
0: 유혹하다.
1: lure,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동사원형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1: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동사원형.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평소문인 순간에.
1: The second 평소문.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라이딩!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1: 좋아요.
0: 그거 분명 거짓말일 거야. 그거 분명히 거짓말일 거야.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I bet 평소문. 뭔가 너무 확신이 있어가지고 내 얘기까지 할수 있어.
0: 아, 그 정도? 아니, 힌트 많이 주시네요. Alright,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0: Easy
1: easy writing.
0: Writing.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귀가 트이는 영어.
2: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기술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는 그 날씨가 맑을 때는 괜찮은데 비나 눈이나 안개가 꼈을 때 그 악천후 속에서 이제 안전주행이 가능한지 그건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S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overcome that, right, in terms of sensors, maybe radars, is really important. And this isn't just for people who want their own cars. We've talked about this company and rivals a lot. Waymo is doing big things and seems to be making the best progress in the US.
3: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구글의 자회사인 이제 웨이모가 6세대 로봇 택시를 이제 선보였는데 기존에 이제 쓰던 장비들 뭐 라이다 장비란 게 있고 레이다 센서가 이제 두 가지 다 장착돼 있고 여기 카메라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현격히 더 업그레이드해서 악천후 속에서도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Yeah, so this will probably see it be able to roll out into more markets in the future, right? It isn't nationwide yet, but certainly cities where maybe in the winter they get a lot more precipitation.
3: 그렇죠.
2: This would be a hopeful next step.
3: 그리고 이 자율주행 차량들이 특히 로보택시들도 이제 비용 이슈가 있는데 이런 이제 고가의 장비들을 좀 저렴한 그 중국제 진리사의 기본 플랫폼을 갖다 쓰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다운 시킨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로보택시 시장에서 테슬라와 아마존의 즉스와의 경쟁인데 여기서 지금 웨이모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기사 내용이에요.
2: All right, we've split it up into three parts as ever. So in the May book, turn over to page 104 for part one.
4: Waymo deploys next generation robot taxis to expand its US lead.
5: Waymo has begun rolling out its sixth-generation Ojai robo-taxis, offering driverless rides to employees and guests in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The vehicles combine Waymo's autonomous driving system with base models from Geely and are built for greater efficiency. By expanding its fleet and upgrading technology, the Alphabet subsidiary aims to strengthen its leadership in the U.S. robo-taxi market.
3: 자, 마지막에 그 strengthen its leadership이란 건 지금 시장 선두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공고히 굳히려고 하는 웨이모의 어떤 행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part 1 한번 이제 볼게요. 웨이모.
2: Waymo has begun rolling out its sixth generation Ojai taxis, offering driverless rides to employees and guests in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3: Okay. 자, 일단 이 두 도시에서 6세대 OI 로봇 택시를 일단 도입했다라는 얘기인데 OJAI지만 이 J가 스페인어처럼 H로 읽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명 아닌가요?
2: 네, yeah, it's the name of a city in California as well. Ojai is how you pronounce it.
3: Okay, OI robot taxis. Sixth generation. 우리 전투기 같은 거 할 때도 막 몇 세대 전투기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섯 번째 큰 어떤 업그레이드를 거쳤다는 의미로 sixth generation이라고 붙였고요.

0: 롤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뭔가 쏟아내다, 생산해내다 이럴 때도 쓰고 뭔가 출시하거나 도입했다 이럴 때도 쓰는 것
1: Exactly. So in this case, the introduction
0: 같아요.
1: of this new generation.
0: 그렇죠. 여기서 약간 도입했다의 느낌으로 6세대 로보택시를 도입해서 지금 이제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대중들이 아니라 일단 직원들과 초청 고객들에게 시범 운영을 지금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두 도시에서.
1: Yeah, employees and guests at the moment in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All right, one more time. Waymo has begun rolling out its sixth generation Ojai robo-taxis, offering driverless rides to employees and guests in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The vehicles combine Waymo's autonomous driving system with base models from Geely and are built for greater efficiency.
0: 그렇죠. 이 efficiency란 건 가격 효율도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중국의 이제 자동차 회사 Geely사의 기본 모델을 갖다 쓰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이제 저가로 잘 만들잖아요. Geely 같은 경우는 뭐 Geely라는 브랜드도 있지만 볼보도 보유하고 있는 거대 그렇죠. 자동차 회사거든요. 자, 여기 모델을 이제 갖다 쓰기 때문에 웨이모의 이제 자율 주행 기술, autonomous driving system 이것과 Geely의 기본 모델을 combine 이걸 이제 접목해서 and their built for greater efficiency,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런 제품을 지금 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Okay?
1: The vehicles combine Waymo's autonomous driving system with base models from Geely and are built for greater efficiency. By expanding its fleet and upgrading technology, the Alphabet subsidiary aims to strengthen its leadership in the U.S. robo-taxi market.
0: Okay. Fleet란 단어 한번 동그라미 잘 쳐볼게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이는 상황은 당연히 원래는 이제 배 선단에서 쓰입니다. 지금 뭐 이란 사태에서도 보면 뭐 항공모함 전단 이렇게 가잖아요.
1: 네.
0: That's a aircraft carrier fleet가 간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자, 그다음에 항공업계에서도 비행기를 여러 대 갖고 있잖아요, 항공사가요.
1: 그렇죠.
0: 그 전체를 다 fleet이라고도 하고.
1: 맞아요.
0: 이런 경우는 자동차인데도 fleet이라고 하네요.
1: Yeah,
0: 네.
1: because again,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the company Waymo and its fleet of taxis.
0: 그렇네요.
1: Yeah, so a group of vehicles.
0: 그럼 결국 이제 fleet라는 것 자체가 배, 비행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포함한 기기들이 이제 뭼 여러 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fleet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So by expanding its fleet, 차량 보급 대수를 이제 확대함으로써 and upgrading technology, 기술 고도화를 이제 통해서
1: The Alphabet subsidiary aims to strengthen its leadership in the U.S. robo-taxi market.
0: 이 구글 모회사의 자회사죠. Subsidiary. 발음 다시 한 번만 도와주세요.
1: Subsidiary.
0: 그래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자회사인 이 웨이모는 미국 로보택시 시장에서 이제 선두 자리를 굳히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Strengthen its leadership. 우리 일반적으로 leadership 하면 뭐 정치권의 어떤 리더십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제 뉴스에서 쓰였을 때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1: yeah.
0: 기업에 쓰면 그 경영진을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1: Exactly. You can have that double meaning as well. But just being an influential company in this market, in this case, right? You can also say strengthen its lead in a market too.
0: 그렇죠.
1: By expanding its fleet and upgrading technology, the Alphabet subsidiary aims to strengthen its leadership in the U.S. robo-taxi market. Here's part two.
2: The updated system uses cheaper components and improved sensors, including upgraded LiDAR, radar, and high-resolution cameras. These enhancements allow vehicles to navigate difficult conditions such as rain or snow more effectively. The technology is expected to support expansion into additional cities and wider commercial services.
0: 자, 어떤 장비들을 일단 업그레이드 했는지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볼게요.
1: The updated system uses cheaper components and improved sensors, including upgraded LiDAR, radar, and high-resolution cameras.
0: LiDAR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 라이다라고 하는 장치는 일단 레이저를 쏴서 그 거리 측정을 하는 그런 장비라고 하고요.
1: 그렇죠.
0: 그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3D 지도로 실시간 생성한대요. 이게 저기 자율주행 기술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될 것 같고요.
1: 맞아요.
0: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를 쏴서 거리나 방향이나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뭐 카메라는 말 그대로 사람 눈처럼 이제 빛을 받아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훨씬 더 정확한 혹은 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만든다는 얘기.

0: 인 것 같아요.
1: Exactly. Not relying on just one aspect of technology there. And I think radar is especially crucial when visibility is bad, when it's foggy, right?
0: 맞아요.
1: You don't need to see anything 네. then.
0: 뭔가 좀 악천후 상황에서 시야 확보가 안 될 때 이와 같은 장비들이 훨씬 더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오히려 그러면 사람 운전자보다 더 안전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도 악천후 상황에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1: Exactly. 네. That's not easy.
0: 맞습니다. So the updated system uses cheaper components. 전체적으로 이제 부품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한 것들을 갖다 쓴다는 얘기고 거기에 an improved sensors. 센서 기능은 좀 더 개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 Including upgraded LiDAR, radar and high resolution cameras. Right, yeah, we can abbreviate that to high res as well. That means there's more detail there, right?
0: 고해상도, high res. 그래서 TV 앞에 high res TV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1: 그렇죠. 네. 네.
0: 고해상도 TV 같은 거 얘기할 때. 좋습니다. 집에 있으신가요?
1: Medium res인 것 같아요. Upgrade 해야 돼요.
0: 그렇군요. 네.
1: One more time. The updated system uses cheaper components and improved sensors, including upgraded LiDAR, radar, and high-resolution cameras. These enhancements allow vehicles to navigate difficult conditions such as rain or snow more effectively.
0: 저는 이 문장에서 navigate 동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여태까지 어떻게 많이 썼냐면 어려운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다 이럴 때 많이 썼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여기서도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 비나 눈이나 안개가 꼈을 때 그 길을 안전하게 주행한다는 의미의 항해하다의 본래 뜻과 더 가까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1: Exactly. I think they've used it deliberately for both meanings there. So to direct the course of a vehicle. And this again used with boats and sailing a lot, but can be used with cars.
0: 그렇죠. 뭐 원래는 이제 항해하다라는 뜻의 단어이기 때문에 배 주로 쓰나 자동차에도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성능 개선을 통해서 vehicles to navigate difficult conditions 뭐 비나 눈이나 뭐 이런 것이 올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런 악천후 상황 속에서 혹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줄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성능 개선이요.
1: And the last sentence here, the technology is expected to support expansion into additional cities and wider commercial services.
0: 자, 이런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앞으로 서비스 확대가 이제 더 뒷받침이 될 것이고 일단 도시가 이제 그 하나 둘씩 추가가 되겠죠. 서비스 지역이. 그만큼 이제 도시들마다 안전 규정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서 통과되는 도시들이 더 많아질 거고 and wider commercial services 하면 조금 더 폭넓은 수익화 서비스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Okay.
1: That's got to be the aim for the company. Here's part three.
2: Waymo already operates autonomous ride-hailing in several U.S. markets and plans fur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wth. Rivals including Amazon's Zoox, Tesla, and Chinese firms like Baidu's Apollo Go are also developing driverless systems. With new funding and expansion plans, Waymo hopes to secure loyal riders and cement its role in the global autonomous transport industry.
0: 자, 이 경쟁사들 얘기가 지금 이제 다 나옵니다. 테슬라도 있고 아마존의 Zoox도 있고 중국도 이에 질세라 이 로보택시 시장에 당연히 도전을 하고 있고요. 자, 볼게요.
1: Waymo already operates autonomous ride hailing in several U.S. markets and plans to fur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wth.
0: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단어는 이 ride hail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ride hailing service라고 해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죠.
1: 네.
0: 뭐 택시로 호출할 수도 있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안 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Grab이라든가 그 Uber 같은 걸 통해 가지고
1: 네.
0: 일반인이 그냥 자기 차량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도 ride hailing service라고 하거든요.
1: Yes, 네. a much more general field, right? With more different options.
0: 그쵸.
1: So this is autonomous ride hailing, so without a driver.
0: 그래서 운전자가 없는 즉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하는 서비스를 autonomous ride hailing이라고 한 거고 in several US markets 이미 이제 미국 도시 몇 군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and plans fur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wth 미국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로도 이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웨이모가 지금 확실히 앞서 나가는 건 맞네요. 네.
1: Absolutely. Rivals including Amazon Zoox, Tesla and Chinese firms like Baidu's Apollo Go are also developing driverless systems.
0: 자, 뭐 가장 주요한 경쟁사는 뭐 테슬라나

0: 아마존이 인수한 Zoox라는 회사, 중국에서는 이제 바이두의 Apollo Go라고 하는 회사가 도전을 하고 있다 하죠. 자, 이들 회사들도 are also developing driverless systems. 지금 뭐 계속 나오는 단어가 self-driving, autonomous, driverless 요세 단어 정도가 이제 무인주행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무인주행 이런 식으로.
1: Good to learn those all in this era of driverless systems. One more time, rivals including Amazon Zoox, Tesla, and Chinese firms like Baidu's Apollo Go are also developing driverless systems. With new funding and expansion plans, Waymo hopes to secure loyal riders and cement its role in the global autonomous transport industry.
0: Okay. Funding and expansion plans. 말 그대로 이제 확장을 하려면 신규 투자가 유치가 돼야 되잖아요. 뭐 모회사인 알파벳이 당연히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신규 투자 유치도 하고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상태로 Waymo hopes to secure loyal riders?
1: Yeah, so because it's their first, it's going to have people using the app and then turn them into loyal ones, ones that trust your company and come back again and again.
0: 그렇죠. 원래 뭐 Loyal passengers? 뭐 이렇게 승객처럼 얘기할 것 같은데 원래 rider 하면 약간 오토바이 타는
1: 아,
0: 약간
1: 그쵸, 원래.
0: 뭐 오토바이족 약간 이런 사람들은 이제 riders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특이하게 문맥상 충분히 이제 단골 고객이라는 의미를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그 고객들 그중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이제 확보하고 and cement its role 하면 이제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 뭐말 그대로 바닥에 까는 그 시멘트 있잖아요.
1: 그쵸.
0: 그걸 동사로 쓴 겁니다.
1: Yeah, make it solid and firm, right? In the global autonomous transport industry.
0: 그렇죠. 글로벌 자율주행 교통 산업 이 시장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1: All right,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Check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and then on page 108, fill in the blanks while you listen.
2: 웨이모 deploys next-generation robot taxis to expand its U.S. lead.
3: Waymo has begun rolling out its sixth-generation Ojai robo-taxis, offering driverless rides to employees and guests in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The vehicles combine Waymo's autonomous driving system with base models from Geely and are built for greater efficiency. By expanding its fleet and upgrading technology, the Alphabet subsidiary aims to strengthen its leadership in the U.S. robo-taxi market. The updated system uses cheaper components and improved sensors, including upgraded LiDAR, radar, and high-resolution cameras. These enhancements allow vehicles to navigate difficult conditions such as rain or snow more effectively. The technology is expected to support expansion into additional cities and wider commercial services. Waymo already operates autonomous ride-hailing in several U.S. markets and plans fur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wth. Rivals including Amazon's Zoox, Tesla, and Chinese firms like Baidu's Apollo Go are also developing driverless systems. With new funding and expansion plans, Waymo hopes to secure loyal riders and cement its role in the global autonomous transport industry.
0: Yeah, 저희가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도 상당히 지켜볼 만한 시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기사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린다는 차원으로 이런 기사를 종종 저희가 고르고 있다는 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1: I'm sure it'll be introduced in Korea.
0: 예, 사용하는 날이 곧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1: If you want to listen again to this or any other previous edition of 퀴티영, we've also got the EBS Audio Arkdang platform. We're going to see you again tomorrow with some news about the medicine field. Don't miss that. Great job, everyone, today. Goodbye.
0: Have a great day, everyone.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불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해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가족 여행 많이 가시는 시즌 아닙니까? 특히 5월에
0: 네,
1: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특별한 네. 날도 많아서 우리 치영이도 가족 여행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0: 네. 그러니까
1: 오늘 이제 주인공께서는 그 부모님 모시고 음흠.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꼭 가셨대요.
0: Yeah.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음흠.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20년간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그만 하시기로 하셨대요. 기념할 만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20년
0: 동안. I know.
1: 그래서 이제 같이 강원도로 추운 겨울에 이렇게 여행을 가셨다고 하시는데
0: 네.
1: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어색함이 그렇죠. 여행을 이제 같이 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서 두 분께서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아, 이런 자리. 누구누구 서방 고맙네. 계속 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보람찬다.
0: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렇죠. 네,
1: 사진도 많이 찍으셨을 네. 것 같고.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주인공은 고향 달팽이 청취자님입니다.
1: 네.
0: 감사드리고요. 들어볼게요.
2: Another family trip. Once a year, I go on a family trip with my parents and younger brother. But this year, we traveled with my wife's parents instead of mine. My father-in-law and mother-in-law had been running a restaurant for about 20 years and recently decided to close it. We planned the trip to celebrate that milestone. Up until the moment we left, things felt a bit awkward, but as time went on, they started to warm up to the trip. We went to Gangwon Province in the dead of winter, but we had such a good time that we lost track of time. At every meal, my in-laws told me how thankful they were for giving them that kind of opportunity. Seeing that made me feel grateful and fulfilled as well.
1: 저는 1년에 한 번씩 부모님을 모시고 남동생과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0: Once a year, I go on a family trip with my parents and younger brother.
1: 그렇죠. 1년에 한 번을 앞으로 이제 끌어와서 once a year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고 이걸 맨 뒤로 갖다 줘도 됩니다. I go on a family trip. 가족 여행은 그냥 family trip 해서 합성해 주시고 with my parents and younger brother. 하지만 올해는 저희 부모님이 아닌 아내의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0: But this year, we traveled with my wife's parents instead of mine. So, my wife's parents, 아내의 부모님이 되겠죠?
1: 그렇죠?
0: Instead of mine으로 그냥 했어요. Instead of my parents 대신에, 그렇죠. instead of mine. 저희 부모님 대신에 와이프의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습니다.
1: 그렇죠. 문법적으로 instead of mine, 소유 대명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죠? 앞에 wife's parents 대신에 나온 거니까. 자, so, but this year we traveled with, 전치사 잘 챙기시고, with my wife's parents instead of mine. Wife's parents, in-laws라고도 하죠.
0: Sure. 네,
1: 저 뒤에 나옵니다. In-laws, 뭐 어르신들, 이제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를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식당을 운영해 오시다가 최근에 그만하기로 하셨습니다.
0: My father-in-law and mother-in-law had been running a restaurant for about 20 years and recently decided to close it.
1: 우리 이제 사업 운영하다 동사는 뭐 run이란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You run a business, run a restaurant, 그렇죠? 사업을 이제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20년간 중단하시기로 하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they had been running a restaurant for about 20 years and recently decided to close it. 이제 그만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장인 장모님은 father-in-law, mother-in-law, okay? 이를 기념하고자 여행을 함께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0: 시작된 겁니다.
1: We planned the trip to celebrate that milestone.
0: 이럴 때 마일스톤이 생각나서 쓸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그럼요.
0: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1: Milestone. It's just a milestone basically would be very important, I guess, point in life or a stage in life or possibly even in your career.
0: 맞아요.
1: 매우 중요한 순간. 정말 막 축하할 만한 그것 그쵸. 있잖아요.
0: 뭐 역사적으로는 큰 이정표 이런 거 할 때 쓰는 단어이기는 하나. 개인 인생에 있어서는 결혼, 취업,
1: 맞아요.
0: 뭐 아이 낳고,
1: uh-huh.
0: 뭐 승진하고, 뭐 이렇게 은퇴하고 뭐 이런 날들이
1: anniversary?
0: 다 그렇죠.
1: 전 또 하나의 milestone 하면은 your 50th birthday.
0: 그렇죠.
1: That's a huge milestone.
0: 뭐 40, 50 yeah, yeah, 되는 yeah. 약간 그런 생일들 이게 다 milestone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하면 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그 기점을 말하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특별한 순간,
1: 나,
0: 특별한
1: 맞아요.
0: 날. 이런 걸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사 이야기할 때도 마일스톤이다로 꼭 써보세요. 강추입니다. 이 문장 아예 외울게요. 통항 1번 We planned the trip 갑니다.
1: We planned the trip to celebrate that milestone.
0: 그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오케이. 자, 여행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면 이 문장 그대로 쓰세요. 한 번만 더요.
1: We planned the trip to celebrate that milestone.
0: 오케이.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어색함은 있었습니다.
1: Up until the moment we left, things felt a bit awkward.
0: 상황이 좀 어색했다? 분위기가 어색했다라고 할 때 그 주어 잡을 때 그냥 things were a bit strange 이런 식으로 그냥 things 자체가 하나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1: Yeah.
0: 이거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고 원어민스러운 영어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픽업을 잘해야 됩니다. 어려운 단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things felt a bit awkward 그러면 왠지 뭔가 모르게
1: 맞아요. 그 뭔가인 것 같아요.
0: 뭔가 모르게 좀 어색했다. Uh-huh. 그런 뉘앙스를 yeah, yeah. 살리는 그 테크닉이에요. 이게요. So things felt a bit awkward. 발음 다시 한 번요. Awkward.
1: Awkward. 약간의 okay. 그 크 사운드보다는 끄에 가까워요. 네. Awkward.
0: Awkward.
1: Awkward.
0: 출발하는 그 시점까지만 해도 그랬던 얘기죠. Up until the moment we left. 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들께서 여행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1: But as time went on, they started to warm up to the trip.
0: As time went by, as time went on, 둘 다 돼요. 저 go on도 진행의 의미가 있고, go by는 시간이 경과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둘 다 씁니다. Go on, go by. So as time went on, they started to warm up to the trip. 여기서 이제 warm up의 의미를 좀 도와주시죠.
1: Okay. 일단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warm up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To get you ready for that exercise or that activity. But you can warm up to a person. You could warm up to something such as a trip, which basically means that you begin to feel more comfortable.
0: 맞아요.
1: And you're beginning to really enjoy it.
0: 그 운동 전에 준비
1: like
0: 운동이 그거잖아요.
1: 네.
0: 운동을 조금 더 잘하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Warm up to 뭐뭐뭐라고 하면 뭘 조금 더 받아들이고 편하게 생각하고 즐기기 시작했다는
1: 맞아요.
0: 얘기입니다.
1: 조금 약간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0: 그래서 여기 여행 같은 단어가 당연히 들어가도 되고 Warm up to the idea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처음에 아, 나 너무 싫어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뀔 때 you warm up to the idea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즐기기 시작하셨다는 말을 이제 warm up to라고 하는 구동사 썼다는 걸 잘 표시해 두시고 자, 추운 겨울에 강원도로 떠난 여행이긴 했는데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여행을 즐겼습니다.
1: We went to Gangwon province in the dead of winter, but we had such a good time that we lost track of time.
0: 자, 좋은 표현 두 가지 나왔고 볼드체 해드렸죠. 정말 한겨울 이럴 때 쓰는 말이 딱 이거예요.
1: The dead of winter.
0: The dead of summer. 둘 중에 하나 씁니다. The dead of spring하고 autumn은 잘 안 써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1: 극한 봄, 맞아요.
0: 봄, 가을은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굳이 dead란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1: 좀 mild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dead of winter라고 하면 you're talking about like the coldest and the harshest winter days.
0: 정말 한겨울 추운 날.
1: Yeah.
0: 그다음에 막 35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더운 여름날. 그럴 때 주로 쓰는 게 dead예요. So the dead of winter, the dead of summer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정말 한겨울에 강원도를 가긴 갔는데 But we had such a good time that we lost track of time. 이거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 할 때 쓰는 1번 표현이 이거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배우려고 그리고 연습해서 내 거 만들려고

0: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 다시 한 번요. We went to.
1: We went to Gangwon province in the dead of winter, but we had such a good time that we lost track of time.
0: 식사를 하실 때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1: At every meal, my in-laws told me how thankful they were for giving them that kind of opportunity.
0: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So, father-in-law, mother-in-law, 이제 두 분을 함께 부를 때 in-laws라고 하시면 되죠. 자, 장인 장모님께서 told me how thankful they were, 자, 뭐 때문에 for giving them that kind of opportunity. 이렇게 온 가족과 함께 그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 음식도 음식인데 같이 그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렇게 말씀을 식사 때마다 하셨다. At every meal 하셨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감사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1: Seeing that made me feel grateful and fulfilled as well.
0: 제가 이번 달에 시작할 때 그 동명사로 시작하는 주어들 나오면 잘 표시해두라고 했죠. 이게 영작을 늘리는 첫 번째 스킬셋 중에 하나인데 자, 인칭대명사 말고 seeing that 그게 이제 주어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made me feel grateful and fulfilled as well. Fulfilled? 좀 마음이 충만했다 이런 느낌의 보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자, seeing that 다시 한번요.
1: Seeing that made me feel grateful and fulfilled as well.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Another family trip. Once a year, I go on a family trip with my parents and younger brother. But this year, we traveled with my wife's parents instead of mine. My father-in-law and mother-in-law had been running a restaurant for about 20 years and recently decided to close it. We planned the trip to celebrate that milestone. Up until the moment we left, things felt a bit awkward, but as time went on, they started to warm up to the trip. We went to Gangwon province in the dead of winter, but we had such a good time that we lost track of time. At every meal, my in-laws told me how thankful they were for giving them that kind of opportunity. Seeing that made me feel grateful and fulfilled as well.
0: 자, 입지영은 매달 월간지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20일경에 그 다음 달 책이 이제 서점에 나오고요. 이북 같은 경우는 월말에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구독하셔서 매달 집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입지영 책도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자, 106페이지 볼까요? 특별한 일이나 나를 기념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외웠던 문장인데 Celebrate a milestone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호응을 이렇게 해서 콜로케이션으로 외우세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문장.
1: We planned the trip to celebrate the milestone.
0: 통항기 문장이었어요. 한 번만 더요.
1: We planned the trip to celebrate that milestone.
0: 사람들은 그곳에 특별한 날 같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많이 간다. 뭐 좋은 음식점들 있잖아요. 뭐 항상 가지 못하고 생일 때 간다. 이런 취지로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People often
1: go there to celebrate a milestone.
0: 이럴 때 쓰기 딱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한겨울에 가장 추울 때를 의미하는 표현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죠. The dead of winter.
1: We went to Gangwon province in the dead of winter.
0: 한겨울 가장 추울 때도 방문을 해볼 만한 멋진 곳입니다.
1: It's a great place to visit even in the dead of winter.
0: 자, 그곳은 한겨울에도 그렇게 춥지는 않다.
1: It's not too cold there even in the dead of winter.
0: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라는 의미로 이걸 쓰기는 하나 정말 뭐 12월 말 뭐 한겨울인데도 엄청 춥진 않다. 이런 어감으로 쓸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드린 겁니다. It's not too cold there even in the dead of winter. 오케이. 시간 가는 줄 모르다. 많이 배웠었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Lose track of time.
1: We had such a good time that we lost track of time.
0: 나는 실내에서만 있어서 그랬는지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1: I was indoors the whole time, so I lost track of time.
0: 그렇죠. 뭐 밖에 어두워지는지도 몰랐다. 이런 어감이죠. 뭐 서점 같은 데 가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1: Yeah.
0: 책 읽다 보면 어머, 어두워졌네. So I was indoors the whole time, so I lost track of time. Okay. 워낙 재미있는 영화라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1: It was such a good movie that we lost track of time.
0: 최근에 그 Hail Mary라든가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두 번째 영화
1: yeah.
0: 그런 것들 보고 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1: Mm.
0: It was such a good movie that we lost track of time.

0: time. 그럴 때 써보시기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practice. Did you mention you went on a trip with your in-laws?
2: Yes, we took a family trip to Gangwon Province.
1: Was there a special occasion?
2: They recently retired after running a restaurant for 20 years.
1: Oh, they must have had a great time.
2: Yes, they thanked me for making it happen. That really meant a lot to me.
3: Mm-hmm. 장인장모님을 모시고 여행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mm-hmm. 질문을 했죠.
4: Did you mention you went on a trip with your in-laws? Did you say? Did you mention? 이렇게 mm-hmm. 말하지 않았어?
0: In-laws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확장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는 이제 그 배우자의 부모님 두 분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장인장모님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요. 배우자의 가족을 총칭하는 단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명절 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호칭 있지 않습니까? 형부, 처제, 그다음에 뭐 아주버님, 뭐 그렇죠. 도련님, 형님.
3: 야.
0: 배우자 쪽 식구들을 다 총칭할 때 in-laws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확장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장인장모님 오시고 여행 다녀왔느냐.
3: 오케이? 네. 남자가 강원도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했었죠. Yes, we took a family trip to Gangwon Province.
0: 어디로 간 거니까. To.
3: Right.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죠. Was there a special occasion?
0: 뭔가 아까 배웠었던 그 milestone의 그 같은 의미인데 구어체에서는 물론 이제 special occasion을 많이 쓰긴 씁니다. 예. Was it a special occasion? 뭐 was there a special occasion? 이렇게 많이 쓰고 아까 milestone 같은 경우는 celebrate 단어와 같이 붙였쓴다는 얘기예요.
3: 맞아요.
0: 예. Celebrate a milestone. Uh-huh.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묶어서 좀 보시고 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냐 특별한 날이었느냐
3: 남자가 답했죠.
4: They recently retired after running a restaurant for 20 years.
0: 20년간 식당 운영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셨다.
3: 네. Right? 여자가 아 이렇게 같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니까 they must have had a great time. 정말 좋아하셨겠네라고 얘기를 하죠.
4: And the man says, yes, they thanked me for making it happen. For making it happen,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어서, 즉 이렇게 플랜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그쵸.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0: 우리 말로 그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3: 맞아요.
0: 고맙네. 뭐. 아까 고향 달팽이 나오셨으니까 고서방 너무 고맙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3: 네, 그러면서 that really meant a lot to me.
0: 그렇죠. 네. 그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네.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mean a lot to someone 이게 이제 큰 의미로 다가왔다.
3: 네.
0: 의미가 남달랐다. 우리말에 또 각별했다. 혹은 뭐 큰 위안이 됐다 이럴 때도 써요.
3: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정말 확장성이 좋고 방금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우리말 단어다 써놓으시면 돼요. 각별하다. 의미가 남다르다. 큰 의미로 다가왔다. That really meant a lot to me. 오늘 통한 게 2번입니다. 갈게요.
4: That really meant a lot to me.
0: 한번 더요.
4: That really meant a lot to me.
0: 아예 외워서 입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에 5개 형작 쭉 손으로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효과가 높고요. 하고 나선 정답 문장과 꼭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1번과 5번만이라도 꼭 해보세요.
3: 네, 오늘 입지영 여기까지입니다.
4: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and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Bye everyone.
3: Bye-bye.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This is the wedding week.
1: Right. All of our expressions today are things that you might say to a couple that's getting married.
0: Mm-hmm. 뭐, 월은 뭐 결혼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쵸? 네, 우리 아름다운 5월의 신부들, 그리고 멋진 5월의 신랑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배우는 표현들은 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today's expression is a compliment that you can give to a couple.
0: Mm-hmm.
1: You make a beautiful couple.
0: You make a beautiful couple.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죠.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라는 뜻인데 뭐 꼭 결혼하는 커플이 아니더라도
1: mm-hmm.
0: 그냥 사귀는 사이더라도 요 말을 할 수 있겠죠. Make는 만들다인데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한 커플이 되는 거니까 커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you make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a beautiful couple이라고 했는데 왜 어가 들어가는지 요거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일단 파헤쳐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ady?
1: Ready, start!
0: 자, 문장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1: You make a beautiful couple.
0: You make a beautiful couple. 자, 여기서 you는 신랑과 신부 두 명을 다 가리키죠. 그래서 you는 단수의 you도 되지만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할 때도 you 복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들은 you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겠죠. 그게 바로 만들다 라는 make가 오는 거죠. 여기서 make는 무엇 무엇이 되다 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You make 그 다음에 이제 뭘 당신들이 만드는지 뭐가 되는지 말하면 되는데 아름다운 커플인 a beautiful couple이 오죠. 그런데 왜 어가 들어가느냐? 커플은 두 명이니까 복수형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 쌍이라고 해서 그 쌍 자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a beautiful couple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커플들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커플들. 그래서 그 중에 beautiful couple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로 you make a beautiful couple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가 들어가는 게 여기서는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빠지면 안 돼요. 생략할 수 없어요. 자, you make a beautiful couple. 자, 이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잭쌤을 따라해 볼까요?
1: You make a beautiful couple.
0: You make a beautiful couple.
1: You make a beautiful couple.
0: You make a beautiful couple.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이 표현 잘 기억해 봤고요.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the sentence was, you make a beautiful couple.
0: Mm-hmm.
1: So we're just going to change the end. You make a 뭐뭐 뭐뭐.
0: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뭐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두 사람 이상이

0: 함께 있을 때 보여지는 어떤 모습의 조합이나 어떤 긍정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좀 칭찬에 많이 쓰면 좋을 것 같네요. Alright, we did you make a beautiful couple. 그러면 우리 다른 예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Okay. You make a great example.
0: 아하, great example. 좋은 예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혹은 당신들은 좋은 예시가 되어주네요. You make a great example. 근데 좋은 예시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서 어가 들어갑니다. You make a great example. 또 뭐가 있을까요?
1: You make a lovely pair.
0: pair는 커플이랑 비슷한 말이네요.
1: 네.
0: 그쵸? 한 쌍이라는 뜻인데, 사람한테도 pair를 쓰나요? You can use pair for people?
1: Sure.
0: 네, 그쵸. 커플도 되고, pair도 돼요. 근데 커플은 확실히 사귀는 그런 느낌이고요. pair는 약간 같이 있는 한 쌍? 둘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친구들끼리도 페어가 될수 있죠. 2인 1조, 뭐, 이럴 때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페어는 뭐, 신발 한 켤레, a pair of shoes, 뭐, 이럴 때도
1: Sure.
0: 많이
1: Pair
0: 쓰죠.
1: of socks.
0: pair of
1: Pair of
0: socks,
1: pants.
0: a pair of
1: Pair of
0: pants,
1: scissors.
0: pair of scissors, 맞아요. 자, you make a lovely pair. 정말 사랑스러운 한 쌍이네요. 라는 말이죠.
1: You
0: 또,
1: make a perfect match.
0: Ah, perfect match. Match는 성냥이라는 뜻도 있는데, 커플이나 pair처럼 한 쌍이라는 뜻도 있네요. 그쵸? 그래서 perfect match니까 완벽한 한 쌍. You make a perfect match. 정말 완벽한 한 쌍이네요. 라는 말이죠. 여기도 역시 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한 쌍이라는 말, 커플, 페어, 매치를 많이 배워봤지만, 우리가 어떤 경쟁에 나가는 한 팀이에요. Well, maybe we are a soccer team, like a sports team. 그래서 우리 팀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w do we look? 우리 어때 보여?
1: You make a fun team. 너희는 재미있는 팀이야.
0: 아, 재미있는 팀이야. 너네가 다 있음으로 인해서 이 팀이 재밌어졌어.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You make a fun team. 좋아요. 또 어떨 때쓸수 있을까요?
1: Well, in this case, if people are really well matched in skills, you could also say, you make a great team.
0: 아하, fun team 말고 great team도 될수 있네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보완을 잘 해주는 그러한 좋은 팀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You make a great team. Anything else?
1: Sure. This one, I heard a lot actually over the years with anybody that was dating somebody. You make a cute couple.
0: Oh, you make a cute couple. 귀엽네요. Cute couple. 귀여운 한 쌍, 뭐 귀여운 커플, 뭐 이런 말이죠. You make a cute couple. Is there anything else?
1: Well, there's one that's a little bit funny. You make a fine pair.
0: A fine
1: A
0: pair.
1: fine pair is usually used sarcastically.
0: 맞아요. 아까 뭐 perfect pair, 뭐 perfect match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건데 a fine pair는 물론 의미는 좋은 한 쌍이에요. 그쵸? 직역하면. 그런데 좀 약간 둘이서 죽이 잘 맞는 말썽꾸러기 한 쌍?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비꼬는 듯이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네, maybe they're enemies too. 그죠?
1: Could be.
0: 그럴 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앙숙인데 한 쌍이 됐어요. 어우, 그럴 때는 네, 힘들겠죠. 아, 또 우리가 pair 이런 말 썼는데 노래하는 팀두 명이 있는 경우 듀오라고도
1: Oh,
0: 하잖아요.
1: sure, right.
0: 뭐 그럴 때도 쓸수 있겠네요. 너희는 참 좋은 듀오야. You're a
1: 맞아요.
0: great duo.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you are a great duo처럼 you're

0: 다음에 어떠어떠한 뭐뭐다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You make a 뭐뭐뭐뭐 요거 한번 복습하면서 또 연습해 볼까요?
1: You make a great example.
0: You make a great example.
1: You make a lovely pair.
0: You make a lovely pair.
1: You make a perfect match.
0: You make a perfect match.
1: You make a fun team.
0: You make a fun team.
1: You make a great team.
0: You make a great team.
1: You make a cute couple.
0: You make a cute couple.
1: You make a fine pair.
0: You make a fine pair.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ou make 뭐뭐한 뭐뭐라는 표현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볼게요. 대화 들으면서 우리말로 들을 때 영어 표현들도 생각해 보세요.
2: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
3: 두 사람 너무 잘 나왔다. 와, 정말 잘 어울려.
2: 고마워. 나도 그렇게 생각해.
0: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라고 했는데 결혼식 사진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뭐, 사진은 photo고 결혼식은 웨딩이거든요? 한번 조합해 보세요. 와, 두 사람 너무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와 보인다.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와, 정말 잘 어울려. 요거는 여러분 아시죠? 정말 아름다운 한 쌍의 커플이다. 뭐 이런 말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그 표현 쓰시면 돼요. 고마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맙다는 건뭐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이거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Think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와요? 어떤 단어인지 기억나시나요?
1: 도레미파.
0: 그거예요. 근데 L 빼고.
1: 아,
0: 자,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4: Here are our wedding photos.
5: You guys look so good. Aw, you make a beautiful couple.
4: Thanks. I think so too.
0: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
4: Here are our wedding photos.
0: 다시 한번.
1: Here are our wedding photos.
0: 자, 발음이 원어민도 꼬여요. Here are our. our 발음이 참 많죠. 근데 보통은 here is라고 많이 말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wedding photos 복수니까 are이 오는 게 맞겠죠? Here are our wedding photos라고 했어요. 자, wedding photos, 결혼식 사진들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 사람 너무 잘 나왔다.
5: You guys look so good.
0: 다시 한번.
1: You guys look so good.
0: You guys look so good라고 했는데요. You guys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guy는 남자를 얘기할 때 guy라고 하지 않나요?
1: Right, but in the expression you guys, it's just a way of making you plural.
0: 맞아요. 그래서 you guys라고 할 때는 상대방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상관없어요. Guy 자체는 남자라는 뜻이긴 하나, 그래서 you guys는 너네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는 의미이겠죠.
1: English has you. It means singular and plural. So we always just add extra words to make it plural. Like before we said, congratulations to you both. There's you both or you all. You all are so kind. We did that sentence before. We always
0: 맞아요.
1: add an extra word. And in some places, it just gets squished together and it's y'all.
0: 맞아요. 그렇죠.
1: You all is y'all.
0: 네, you가 단수 복수를 다 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단어들을 막 붙이는데 you all은 이제 완전히 축약이 돼서 y'all 이렇게 또 발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you guys 두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look so good 좋아 보인다인데 여기서 good는 잘 나왔다 사진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You guys look so good라고 하면서 와 정말 잘 어울려.
5: Aw, you make a beautiful couple.

0: couple.
1: 와, 정말 잘 어울려.
2: Aww, you make a beautiful couple.
1: 라고 했잖아요. 요 표현은 언제 주로 쓰는 거예요?
2: Well, if you think something is cute or pretty in a moving way, then you can use it that way.
1: 그쵸. 귀엽고 예뻐서
2: Yeah.
1: 감동적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 Right. The intonation really matters. Because if you said, aw,
1: 그거는
2: then
1: 이제,
2: that's disappointment.
1: 맞아. 실망을 뜻하죠. 근데, 그 끝이 올라가잖아요. 내려가다가. 그러면, 귀엽다. 그래서 감동받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잘 어울려는
2: You make a beautiful couple.
1: 이 표현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시죠? You make a beautiful couple. 자, 이렇게 말했더니, 고마워. 나도 그렇게 생각해.
3: Thanks. I think so too.
1: 고마워.
2: Thanks.
1: 나도 그렇게 생각해.
2: I think so too.
1: I think so too. Think so가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to까지 붙여서 I think so too. 이렇게 말한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고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었죠? 그럼 이제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3: Here are our wedding photos.
0: You guys look so good. Aw, you make a beautiful couple.
3: Thanks. I think so too.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문장은
2: You make a beautiful couple.
1: You make a beautiful couple입니다. 자, 일단 뭐 you는 어려운 거 없고요. make 하고 a가 연음이 되죠. 그래서 make a. 이게 잘안 들리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make a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eautiful인데 beautiful 이렇게 발음이 되죠. t는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beautiful 그 다음에 F 발음은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댄 상태에서 푸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을 내뿜는 소리죠. 그래서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커플 같은 경우는요. 그냥 커가 아니에요. 커 요런 발음이고 pull 이렇게 L 발음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P 발음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쌍비읍 발음으로 couple 이렇게 발음해도 원어민들처럼 발음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잭쌤을 따라해 볼까요?
2: You make a beautiful couple.
1: You make a beautiful couple.
2: You make a beautiful couple.
1: You make a beautiful couple.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도 끝이 났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신랑 신부들에게 이번 주에 배우는 표현들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습을 해야 하잖아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2: Beautiful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2: Start
1: English.
2: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0: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쉽고 확실하게
4: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4: Hello everyone, this is Juge.
2: 네, 그 택시 앱 많이 이용하시죠, 선생님?
4: Oh, all the time.
2: All the time.
4: Yes.
2: 저도 늘 택시 앱을 많이 이용, 아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4: 네, 맞아요.
2: 근데 이제 곧 도착할 거다. 뭐 2분 걸립니다. 3분
4: right.
2: 걸립니다라고 듣는데 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택시는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떠날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4: 아,
2: 그 그럴
4: okay.
2: 때 택시가 곧 온다는데 같이 이 택시를 타야 할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조바심이 나잖아요.
4: The taxi is almost here.
2: Almost here. 그렇습니다.
4: Arriving soon.
2: 네, 오늘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정말 많이 말할 수 있는 표현 또 하나 골라봤는데요. 나한테 딱 1, 2분만 좀 줄래요? 라는 말이에요.
4: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2: 네, 그렇습니다.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1분 내지는 2분. A minute or two.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4: Right.
2: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천천히 준비하고 나와. 나부터 먼저 나가서 기다릴 테니까 바로 앞에서 만나자.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4: Right.
2: 자, 평소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세요.
4: 택시가 몇 분 후면 곧 도착할 거야.
2: 어떡하지? 나 1, 2분만 좀 줄래?
4: 그래, 문제 없어. 그럼 아래층 로비 입구 근처에서 만나자.
2: 좋아. 나 이제 막 옷 갈아입으려는 거 거의 다 끝났거든. 바로 따라갈게. 네, 아시겠죠? 한 사람은 아직 외출 채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 사람은 다 끝났고요. 택시를 yeah. 불렀는데 거의 다 택시는 왔다고 하고요.
4: Right.
2: 네, 아래층 로비 입구 근처에서 만나자.
4: Chris is ready. Lena is still not ready.
2: 네.
4: Yes.
2: 자, 이런 경우일 겁니다. 호텔에서 각자 right. 이제 다른 층에 방을 구해놓고 있고
4: yes.
2: 이제 같이 로비에서 만나서 택시를 타고 뭐 밥 먹으러 나가자 이런 상황이라고 상상하시면
4: right.
2: 되겠습니다.
4: 저도 이제 출장 가면
2: 네.
4: 여러 명이서 같이 가잖아요.
2: 네.
4: 그럼 어디 몇 시에 만나자라고 할 때 누구는 좀 늦고 누구는 빨리 내려가 있고 We'll meet you at the lobby.
2: 아,
4: 이 표현 진짜 많이 써요.
2: 그렇군요.
4: I'll meet you at the lobby.
2: I will meet you at the lobby. 내가 너를 로비에서 만날게.
4: Right.
2: 그렇게 내 말대로 하자라는 말인 거죠,
4: yes.
2: 결국은. I will meet you at the lobby.
4: 또는 Let's meet at the lobby. At 12 o'clock.
2: 그렇죠.
4: At 1 o'clock.
2: 아, 그런 경우는 더 흔하겠다. 우리가
4: yes.
2: 우리말이 더 비슷하겠다. 로비에서 만납시다.
4: Yes.
2: Let's meet at the lobby at 12 o'clock. 12시에 만나자.
4: That's right.
2: 그렇죠? 네, 한번 해볼게요.
4: Mm-hmm.
2: 택시가 몇 분 후면 곧 도착해.
4: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2: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라고 해봤습니다. 자, 택시가 단 몇 분 있으면 여기 도착할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영어로 하시겠어요? The taxi will arrive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4: right.
2: 거고 그래도 되잖아요.
4: 뭐 굳이 틀린 표현은 아니죠.
2: 아, 그렇죠.
4: Yeah, will arrive.
2: 네.
4: That's correct.
2: The taxi will arrive.
4: Yeah.
2: 그러니까 왕래 발착 동사 우리 이거 많이 배웠거든요. arrive, leave, deep, 뭐더라, depart 많이 있었어요.
4: That's right.
2: 자, the taxi will arrive 해도 되고 the taxi 뭐가 있을까요? Is going to be here. 뭐 이렇게도 말할
4: right.
2: 수 있을 것이고요.
4: Or the taxi is arriving.
2: The taxi is arriving. 그렇게 말하는 거 쉽게 나오기 힘들어요.
4: 아.
2: 네, 택시가 도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곧 도착을 할 거다. The taxi is arriving.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 모든 게 아니고 The taxi should be here 라고 했어요.
4: Should be here.
2: 어떤 뜻일까요?
4: 우리가 should 하면 약간 네. 뭔가 must랑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2: 아, 네네.
4: Should, must. But here it means it's a softer way of saying will arrive.
2: 바로 그겁니다.
4: Should be here.
2: 네.
4: 너무 직설적으로 is arriving,
2: 네.
4: will arrive 보다는 보영쌤, the taxi should be arriving.

0: taxi should be here in 1 minute.
1: 네, 자, 소프트하게 말했다고 해서 저렇게 목소리 자체를 소프트하게 하는 그것보다는
0: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소프트하게 나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1: 네. 여기서 선생님 말씀하신 softly 말했다는 거는 강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Yes. 예를 들어서 택시가 여기 올 거야 라는 말을 조금 더 순화해서 the taxi가 곧 거의 반드시 도착을 할 것이다 라고 약간 좀 약화시켜서 말했다는 네. 뜻이 됩니다.
0: 근데 약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제 네. 생각에는 네, 네. 그 뉘앙스가 있어요.
1: 네.
0: 준비하세요. 그렇죠. Please get ready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속으로는 준비하세요.
1: 바로 저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택시가 여기 도착을 in just a few minutes, 단 몇 분 내로 할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도 내려와야 되는 거야. 왜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어?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0: 난 기다리고 있어 지금.
1: 그렇죠. 이렇게 should는요. 거의 정황상 거의 반드시 뭐뭐일 거다.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말할 때 잘 쓰거든요. 즉 여기서는 이제 단 몇 분만 있으면 in just a few minutes 택시가 곧 여기 도착을 할 게 거의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자, 이렇게 in a few minutes라고 하게 되면 몇 분 내로라는 뜻이 아니고 몇 분이 걸려서 몇 분 만에 결국 그 이후라는 말이 됩니다.
0: Right, right.
1: 네. 자, 그랬더니 알았어. 나 딱 1, 2분만 좀 줄래? 라고 하네요.
0: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1: 네.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많이도 아니고 나에게 요만큼만 줘. Just give me 1분이나 2분, a minute or two. 그래 줄래? Will you? 뒤에 붙는군요.
0: You know, some, maybe you can think, you can say, just give me a minute or 2 minutes.
1: 네.
0: But we never say it like that. A minute or two.
1: A minute or two.
0: A minute or two.
1: 아, 1 minute or 2 minutes. 이렇게 말하지 않고.
0: Sure.
1: 대개는 바쁠 때는 말이니까. Yeah. A minute or two.
0: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1: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아, 이렇게 말할 수 있군요.
0: 근데 여기서 will you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1: 네.
0: Will you?
1: Will you?
0: It's kind of an older way. Usually older people say it like this. Will you? Will,
1: will you?
0: You? Will you? 젊은 친구들은 제 생각에는 could you give me a minute or two? Could you give me a minute or two? 라고 질문할 수 있고 I like will you personally because you're asking a question very nicely. Very kindly.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Will you please?
1: 그렇죠.
0: Right.
1: 아, 그게 나이의 문제예요? Will you
0: there's
1: or could
0: usually,
1: you가?
0: There's kind of a generational gap. Yeah. I feel that way, yeah.
1: 진짜요? 저는 그냥 공손하고 좀 더 캐주얼한 것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0: 그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1: 다 있겠네요. 네,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한테 1, 2분만 줘.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하면 꼭 명령문이 돼버리는데 하고 나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 줄래?
0: Will you?
1: Will you? 끝에 right. 갖다 붙이는. 네. 하여튼 뭐 어떤 시간 시기로든 간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라는 건 틀림없는 거.
0: Absolutely.
1: 네, just yeah.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나에게 이만큼을 베풀어 달라. Give me를 쓴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죠?
0: Yes.
1: 자,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있었고요. Give me 그다음에 시간 얘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Mm-hmm. 여기까지 들어보죠.
2: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3: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1: 네,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인데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a minute or two, a minute or two 이렇게 거의 붙여 쓰다시피 하는 건데요.
0: Right.
1: 그냥 or two를 빼도 되죠.
0: Or yeah, just give me a minute is fine.
1: 네, just give me a minute.
0: Just give me a minute.
1: Just give me a minute.
0: Yeah.
1: 네, 1 minute please.
0: 그럼 진짜 1 minute 참 들리는데 it's okay if you take 2-3 minutes. 그냥 표현 자체가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라는 아, 맥락이기 때문에
1: 네.
0: Just give me a minute.
1: Just give me a minute. 자, 1분만큼 나에게 좀 베풀어 달라는 말이 되겠죠.
0: Yes.
1: 자, 그랬더니 아유 괜찮다고.
0: No problem.
1: No problem. 아유 다행이네요. 그죠?
0: No problem.
1: 자, 그러면서 예, 상대방이 너무 서두를까 봐서 no problem이라고 한 다음 자, 내가 아래층 로비 입구 근처에서 너를 만날게.
0: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1: 네, I'll meet you 어디어디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어디에서 만날게 라는 말은 내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냥 거기로 와 라는 right. 말이 되는 거죠.
0: Right.
1: I'll meet you 아래층에서 downstairs라고 합니다.
0: 근데 이 문장 자체가 너무 길면
1: 네.
0: 기억이 다 안 날 수 있어요.
1: 네네.
0: I'll meet you at the entrance.
1: I'll meet you at the entrance.

0: 이렇게 표현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I'll meet
1: 그렇죠.
0: you at the entrance.
1: 그렇죠.
0: 주로 entrance가 로비 옆에 있기 때문에
1: 아, 네네.
0: I'll meet you at the entrance.
1: 네, 될수 있으면 짧게. 맞습니다. 그 입구에서 만나자. 정문에서
0: Yes.
1: 만나자. I'll meet you at the entrance. 하면은 입구에서 만나자.
0: 근데 입구가 여러 개 있어. 그럴 경우에는 lobby entrance. You should be
1: 아,
0: more specific.
1: 맞다. entrance가 옆 문도 있고 뒤쪽
0: Sure.
1: 문도 있고 그러니까
0: Right.
1: 그러네요. 그래서 그 로비에 있는 entrance 옆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I'll meet you downstairs. 그다음에 by the lobby entrance라고 한 거로군요.
0: Yes.
1: 네, 그렇습니다.
0: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1: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그러니까 만나자라고 해서 꼭 let's라고 안 해도 I'll meet you 이렇게도 많이 말한다는 거.
0: 내가 늦을 거니까 I will meet you there, right?
1: 그렇죠. 아니 나는 안 늦죠. 네가 늦는 거지.
0: 아, 그치, 그치.
1: 네.
0: The person being late.
1: 네.
0: I'll meet you. I'm going first. I'll meet you downstairs.
1: 네, 맞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갈 테니 거기서 만납시다. 내가 거기 있겠다라는 뜻으로 I'll meet you downstairs. 이 downstairs라는 말 자체가 아래층에서 또는
0: Yes.
1: 아래층으로라는 뜻도 됩니다. 그죠?
0: Could you go downstairs?
1: 네.
0: Yeah.
1: 그리고 아래층에라는 뜻도 있어서요. 화장실은 아래층에 있습니다. 하면은 the restroom is downstairs 해도 된다는
0: Is
1: 거예요.
0: downstairs.
1: 네.
0: That's
1: 혹은
0: right.
1: 뭐 아래층으로 갑시다. Let's go downstairs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0: 맞아요.
1: I live downstairs from your apartment.
0: Yeah, I live just below you,
1: 네.
0: downstairs.
1: 내가 당신 바로 아래층에 살아요.
0: That's right.
1: I live downstairs from your house. 뭐 이렇게 말하기도
0: Or
1: 하더라고요.
0: just from you.
1: From you. 아,
0: That's
1: 그것도
0: right.
1: 좋겠네. 네. 자, 이 부분만 들어볼게요.
2: No problem.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1: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I'll meet you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meet you라고 해도 상관없는
0: Yeah,
1: 거죠.
0: they're both perfectly fine.
1: 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딱 좋아.
0: Perfect.
1: Perfect. 그러니까
0: Perfect.
1: 우리말로 아주 좋았어. 딱 좋아. 바로 그거야.
0: All
1: Perfect. 그렇죠?
0: 완벽하죠.
1: 네, 완벽하다.
0: Perfect.
1: 내가 조금 늦게 가도 된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0: Yes.
1: 자, 내가 이제 막옷 갈아입는 거 거의 다 마치려던 참이다. 즉, 옷을 거의 다 갈아입었으니까 바로 따라가겠다라는 말을요.
0: I'm just about to finish getting dressed.
1: 그다음에
0: I'm just about to finish getting
1: 네.
0: dressed, and I'll be right behind you.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로 내가 너를 쫓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래 걸리지 않겠다는 말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막 뭐뭐를 하려던 참이다라고 할 때, I am just about to 참 많이 쓰이죠?
0: Just about to. 뭐뭐 하기 직전에 뭐
1: 네.
0: 하는 중이다라도 괜찮아요. I'm just
1: 그렇습니다.
0: about to.
1: 네. 보통 영화 보면은 내가 어느 집에 지금 방문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머, 마침 계셨네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아, 저막 가려던 참이에요. 두분 얘기 나누세요. 이렇게 말한 경우 있잖아요.
0: I'm just about to leave.
1: I'm just about to leave.
0: Yeah.
1: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0: I'm just about to finish this meeting. I'm just about to take off.
1: 그렇죠.
0: I'm just about to eat.
1: I'm just about to eat.
0: Let's eat together.
1: 그렇죠. 막 먹으려던 참인데 같이 먹어요.
0: That's right.
1: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이네요.
0: Yeah.
1: I'm just about to leave. 막 가려던 참입니다. I'm just about to eat. 방금 먹으려던 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0: Right.
1: 여기서는 I'm just about to finish. 거의 다 마치려던 참입니다. 뭐 하는 거를? Getting dressed.
0: Getting dressed.
1: 네, 옷 갈아입는 걸 말합니다.
0: So I guess Lena is almost finished getting dressed.
1: 그렇죠.
0: So she will come right down and meet you. I'll be right behind you.
1: 그렇습니다. 자,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change를 꼭쓸것 같지만 여기서는 그냥 get dressed라고 할때 외출복을 입는다. 좀 편하게
0: Right.
1: 입고 있다가 외출하기 위해서 옷 입는다라고 할때 get dressed 그런 뜻으로 쓴 거죠.
0: I think she was wearing pajamas.
1: 그럴 수 있죠.
0: PJs.
1: 그렇죠. PJs 그럴 수 있고 파자마 입고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너 빨리 가서 이제 옷 입고 이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옷 입고라고 할때 go get dressed 이렇게 말할 수
0: Yeah,
1: 있잖아요.
0: go get dressed.
1: Go get dressed.
0: That's right.
1: 가서 옷 입으라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는 게 아니지만 학교 갈 옷을 입어라. Go get dressed 하는 것처럼
0: That's right.
1: 여기서도 I'm just about to finish getting dressed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I'll be right behind you라고 하네요.
0: I'll be right behind you.
1: 네.
0: You can also say I'm right behind you.
1: I'm right behind you.
0: The present tense it's okay.
1: I'm
0: I'm right behind you.
1: right behind you.
0: 예.
1: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네 바로 뒤에 있어.
0: 라는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1: 그렇죠. 사실은 아닌데 right. I'm right behind you. 나는 바로 네 뒤에 있고.

0: 거든. 즉곧 쫓아가겠다, 따라가겠다는
1: 뒤따라간다.
0: 말이군요. 네, 뒤따라간다.
1: Right behind
0: 네.
1: you.
0: 그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동료끼리 혹은 친구끼리 그 같이 다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난 아직 일이 안 끝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들 가시면 제가 곧 뒤따라갈게요라고 할때 Why don't you go ahead without me?
1: Yeah, go ahead without me. I'm right behind you.
0: I'm right behind you.
1: Yeah, I'm right
0: 바로
1: behind you.
0: 쫓아가겠다. 혹은 I'll catch up later.
1: I'll catch up with you.
0: I'll catch up with you.
1: Yeah,
0: I'll
1: sure.
0: catch up with you soon. 곧 쫓아가겠다.
1: Yeah.
0: 네.
1: They both work.
0: 그렇죠. 보조를 맞춰서 가겠다. Catch up with you라는 말이 있겠고요. I'll be right behind you라는 말은 바로 네 뒤에 있을 거니까 금방 쫓아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 Perfect.
0: 네, 늘 우리가 하는 말인데 영어로 표현은 이렇게 하는군요. 자, I'm just about to finish. 그다음에 I'll be right behind you. 이 부분 들어보죠.
2: Perfect. I'm just about to finish getting dressed, and I'll be right behind you.
0: 네,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3: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2: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3: No problem.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2: Perfect. I'm just about to finish getting dressed, and I'll be right behind you.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저희와 함께 각 문장 큰 소리로 두 번씩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이, 택시가 몇분 후면 곧 도착을 할 텐데.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1: The taxi should be here in just a few minutes.
0: 어, 나 1, 2분만 좀 줄래?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1: Just give me a minute or two, will you?
0: 어, 그래, 문제 없어. No problem.
1: No problem.
0: 그럼 아래층 로비 입구 근처에서 만나자.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1: I'll meet you downstairs by the lobby entrance.
0: 아, 좋았어. Perfect.
1: Perfect.
0: 내가 이제 막옷 갈아입는 거 마치려던 참이거든. I am just about to finish getting dressed.
1: I'm just about to finish getting dressed.
0: 그러니까 바로 따라갈게. And I'll be right behind you.
1: And I'll be right behind you.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everyone.
0: 네, 또박또박 또 부드럽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1: 여기 참고로
0: 네.
1: 호텔 로비.
0: 네.
1: 영어로는 로비.
0: 로비.
1: 우리말로는 로비 하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근데 British 버전은 로비
0: 로비.
1: 이렇게 발음은 해요.
0: 오.
1: So you can say lobby in the British pronunciation or lobby in the North American pronunciation.
0: 아니, 그러면 좀 그게 이제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1: 네.
0: 나머지는 다 미국식 영어로 하다가, 라비만 로비, 갑자기 로비, 이렇게 말하면.
1: 재밌긴 하잖아요.
0: 자기나 재밌지, 듣는 사람.
1: 아, 그쵸. Just safely say lobby with the American accent
0: 네.
1: or lobby with the British accent.
0: 네. 그럴 때는 나머지 발음들도 이제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하시면 더 좋겠다. 네. 네,
1: Absolutely.
0: 좋은 말씀이세요. 라비라는 말, 또 로비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이제 lobby entrance, lobby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That's right.
0: 그리고 I am about to finish getting dressed. I'm almost all dressed. 해도 돼요?
1: I'm almost all dressed. That works perfectly fine.
0: 네, 짧은 것도 괜찮으면 그것도
1: That's right.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Mm-hm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누룽지 카페이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영어 표현은 anticipate, 뜻은 기대하다, 전망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The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closed above 6,600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Monday, as investors anticipated strong first quarter earnings.
0: 여기서 anticipate라는 표현은 데이터나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를 예상하고 전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company anticipates strong sales this year.
0: 그 회사는 올해 매출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anticipate growth, anticipate change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nticipat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Wednesday the 20th of May and I'm your host, Che Soo-jin. Parents' Day was a couple of weeks ago and tons of mums and dads across the country received touching, handmade cards from their little ones. But one kid in particular decided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and get down to business regarding his allowance, leaving netizens in stitches. 얼마 전 어버이날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로부터 정성 어린 카네이션이나 카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10살 어린이가 이 카드에 솔직하게 자신의 용돈 인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를 인터넷에 공유한 부모님 덕에 많은 네티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Instead of writing the usual I love you or thank you, this little entrepreneur skipped the sweet talk and went straight to the point, demanding a raise. Ultimately, his blunt honesty paid off and he successfully saw his request fulfilled. 이 어린이는 카드 처음부터 본론만 말하자면 용돈 좀 올려달라고 썼다고 하는데요. 그 밑으로는 더 어려운 사자성어인 단도직입적으로 라고 적으려다가 정확하게 쓸 자신이 없었는지 지우고 다시 쓴 흔적까지 보여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런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100원이던 심부름 용돈을 200원으로 인상해줬다고 하네요.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morning is a parent herself, Karen Troy. Good morning, Karen.
1: Good morning, Sue.
0: Isn't this adorable?
1: It is adorable, but I was thinking, 100 won.
0: for 용돈.
1: You can't get anything for 100 won these days.
0: 그러니까 심부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심부름을 정말 하루 종일 해서 많이 돈을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1: But it's a pretty hefty raise, though. Yeah.
0: Exactly. Yeah, I mean it's a double what he used to get, so that's pretty good. 그래요. 나 굉장히 귀여운 사연으로 오픈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이렇게 좀 반전이 있는 스토리처럼 반전이 기가 막히네요로 잡아봤는데요. 영어로 보내주세요. 반전이 기가 막히네. How would you say this in English? Let us know. And if you know any 반전 stories, let us know that as well. The weather outside our EBS studio right now is rainy. What's the weather like in your region?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도 알려주세요. 지금 EBS 스튜디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1: Yeah, it's a little chilly as well. Because yesterday was hot.
0: 맞아요, 맞아요.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선선하고 약간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All right, so... 무모한 문장, 반전이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사연도 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니까 이쪽으로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Director Na Hong-jin's new film Hope drew a 7-minute standing ovation at this year's Canne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stantly positioning the sci-fi action thriller as one of the event's most talked about contenders.
0: SF 액션 스릴러 영화로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나 홍진 감독의 신작 Hope가 칸 현지 상영 후 7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로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1: Nobel laureate Han Kang's The Vegetarian has been included in The Guardian's 100 Greatest Novels list based on votes from 172 writers, critics, and scholars from around the world.
0: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발표한 세계 100대 영어 소설에 포함됐습니다. 이 리스트는 전 세계 작가, 평론가, 학자 172명이 참여한 투표를 바탕으로 선정됐습니다.

0: awarded a Nobel Prize. So it's basically you're saying it's a she's a Nobel Prize winner.
1: 자, 노벨상 수상자를요, 영어로는 Nobel Laureate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를 얘기하고 싶으면 사이에다가 끼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Nobel Literature Prize Laureate 해도 되고, winner라는 말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Nobel Literature Prize Winner 이래도 되긴 하지만, Laureate를 많이 쓰죠.
0: You use this, or you can say Nobel Prize recipient.
1: Exactly. I think laureate probably comes from laurels. It's like the crown that people in ancient times used to wear. Not a
0: Like the
1: crown, but like a,
0: Greek,
1: 맞아요. 약간 그
0: the
1: 면류관 같은
0: wreaths,
1: 이런 느낌. 거기서 왔을 것 같고요, 단어가. 그 다음에 based on something.
0: Based on something. So this indicates that something is developed from, relies on, or is supported by some sort of particular source, idea, or fact.
1: 무엇에 기반한 것이다. Based on something. So, the vegetarian ranked 85th out of 100 greatest novels. And what is it based on? That's based on votes by writers and critics and scholars.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Nobel laureate Han Gang's The Vegetarian has been included in The Guardian's 100 Greatest Novels list based on votes from 172 writers, critics, and scholars from around the world. 잠시 쉬었다가 다음 헤드라인 가보겠습니다. 이은미님이요. 수원도 봄비가 내려요.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감기 조심합시다요. 하셨습니다.
0: I was kind of surprised because it was so hot
1: I
0: yesterday.
1: know.
0: So I dressed for warmer weather, but it was very cold this morning.
1: Exactly. 신진영님은 6학년 아들과 매일 아침 등교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 12번째 생일인데 비가 와서 속상해하네요. 하늘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고 있어 했는데 비가 오지만 행복한 하루 보내라고 선생님들도 응원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0: Happy birthday.
1: Yeah.
0: Happy birthday.
1: This is the skies wishing you a lovely birthday. They're
0: With
1: sending
0: sprinkles.
1: sprinkling, joy and happiness from the skies. You know, if it rains, you can have a great time indoors. You don't have to go outdoors. So yeah, make the most of it. Hope you have a great day and happy 12th birthday. 자, 그리고 뒷번호 3725님은요, 이틀 전에 세차를 했는데 비가 잘 오지 않는 편인 대구도 오늘 비가 와요. 그래도 출근길 루틴인 모스와 텐션 올리면서 운전 중입니다. 모두 have a good day 하셨습니다.
0: I washed my car 2 days ago too. Well, to be exact, my husband washed the car 2 days ago.
1: Ask me when I washed my car.
0: When did you wash your car?
1: Yesterday.
0: Yesterday. Oh, yeah. So I was thinking this morning. Oh, I was like, oh, we washed our car.
1: Yeah, exactly. It's fine. It's okay. 그래요. 오늘도 텐션 업 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희숙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비가 오는 구미입니다. 덕분에 많이 선선해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0: So I guess the rain is a nationwide thing today.
1: Yeah, exactly. 부산에서 최은초님이요. 부산도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날씨가 쌀쌀해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0: Yeah,
1: 하셨습니다.
0: everybody, let's
1: Wow.
0: be careful.
1: I guess it's nationwide. It's chilly. It's raining. Make sure you have extra layers
0: A
1: just in case.
0: jacket,
1: Yeah, maybe. Exactly.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사연 계속 보내주시고 또 오늘의 무모한 문장도 도전해주고 계시죠?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반전이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이 보신 영화 중에 아, 이게 정말 반전이 기가 막혔다 하는 거.
0: There's one that comes to mind. Always comes to mind.
1: 요건 그냥 너무 뻔한 거. Sixth Sense
0: Right. Is
1: 생각하시면
0: that's the one
1: 와, 거의
0: that
1: 뭐
0: comes to mind, right?
1: 대표적인 반전 영화긴 하죠. 못
0: I
1: 보신
0: can't
1: 분도
0: think of
1: 없겠죠?
0: another one.
1: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반전이 뭔지는 그래도 말하면 왠지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방송에서 항상 그 결말을
0: Is it
1: 얘기하진
0: still a
1: 않아요. I don't know.
0: spoiler?
1: 그렇지만 어쨌든 그 반전이 있는 영화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0: yeah. Let us know if you can think of another one.
1: Exactly. Yeah. Let me think of any. It doesn't have to be a movie. In fact, a book is fine as well. Let us know if you can think of some.

0: Lottery tickets has become a fun tradition. Of course, I'd say that it was fun if he wins so many times, that he shares with his wife. And when he was asked about his extraordinary luck, he said that his greatest blessing is spending 40 years with the same amazing woman.
1: What's a winning streak, Karen?
0: A winning streak is when it's an uninterrupted consecutive series of victories or successes in, it could be in games, sports, competitions, or financial ventures, and it is broken only by a loss or a tie.
1: 연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론 연속 당첨이 되겠죠? 스포츠 경기에서는 연승. 만약에 뭐 계속해서 한 8경기를 이겼다. 그러면은 8연승, 영어로는 8-game winning streak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good luck charm.
0: Good luck charm. So it's an object, or in this case, even a person, believed to attract positive fortune, bring success, or ward off negative energy.
1: 행운의 부적을 good luck charm이라고 합니다. Oftentimes we wear charm bracelets. 그래서 그 럭키한 charm들이 달려 있는 뭐 팔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목걸이에다가 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걸때 보통 charm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 American man has won the lottery for the 18th time, crediting his historic winning streak to his wife, whom he calls his true good luck charm.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전이 아주 기가 막히네. 자, 샵1045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굉장히 행운이 따른다 하면은 lucky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들려드릴게요. This is Jason Mraz with Colby Calais, Lucky.

0: See that coming. 어, 잘 쓰셨습니다.
1: 응.
0: 최복림님은요, The twist just kept twisting. 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그런 상황.
1: 야.
0: 자, 그 다음에 what a 형태의 문장을 많이 써주셨군요. 하원지님, what a surprising twist. 이휘복님, what a
1: What
0: twist.
1: a twist.
0: 박민님, what an incredible twist. 그리고 7834님은 wow, what a dramatic change.
1: What a
0: Okay,
1: dramatic
0: a
1: change.
0: change might not necessarily mean there was a twist.
1: Change is something when something goes from one state to another.
0: Yeah, like in The Devil Wears Prada, one, I don't know what the second movie is about, but in one, the main character, she goes through a big transformation, doesn't she? So you could say, wow, what a dramatic change that was. 자, 그다음에 손승현님, I did not see this brilliant twist coming. 어, brilliant twist. 어,
1: I
0: 이거
1: didn't see
0: 좋은
1: it
0: 것
1: coming.
0: 같아요. 네,
1: That's good.
0: 좋아요. 네, 조용수님, the twist is absolutely insane. Yeah, this is great. Crazy, insane. These are all good expressions to use in this case. 그리고 손순옥님, the plot twist was mind blowing.
1: Mind blowing.
0: 이런 느낌이죠. 뇌가 폭발하는 것 같은 정말 깜짝 놀란. 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이런 의미를 담아서 The plot twist was mind-blowing. 자, 김민혜님은요. Nobody could have guessed the shocking twist. Yeah, yeah. 오늘 고칠 게 하나도 없네요. 예, 그다음에 올리비아님. The plot twist caught me completely off guard. 어, 아까 우리가 이거 썼나요? 아, threw you off.
1: threw me
0: 아,
1: off, yeah.
0: 아까는 제가
1: But that's similar.
0: 맞아요. I threw Karen off인데 이때 이 표현도 쓸수 있어요. I caught Karen off guard.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데 탁뭐 공격이나 아니면 뭐 질문이나 이런 게샥 들어갔을 때 You caught me off guard. 어, 잠깐만.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You have to compose yourself.
0: 근데 트위스트도 그럴 수 있죠. 전혀 와, 나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깜짝 놀랐네. This twist caught me off guard. 아주
1: These are
0: 좋습니다.
1: all really good.
0: 네. 정미현님, The twist is absolutely brilliant.
1: Brilliant.
0: Brilliant를 지금 아주 적절하게 잘 써주고 계세요. 아까 손승현 님도 써주셨는데, 어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정민 님, This sudden twist is surprising.
1: This sudden twist is surprising.
0: Yeah, a sudden twist is surprising. 그렇게 쓸수 있죠. Sudden. Okay.
1: Sudden twist is surprising.
0: 자, 그 다음에, where are we? 이승용님, who would have thunked?
1: Who would have thunked?
0: thunked는 원래 영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쓸수 있어요. 가끔 써요. 이게 만약에 정말 레포트를 쓴다, 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럴 땐 쓰면 안 되지만,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who would have thought? 이지만, 이거를 좀 그냥, 재미있게 who would have thunked? 아, 그만큼 내가 너무 너무 지금 황당해. 깜짝 놀랐어. 문법도 그냥 다 엉터리로 나와. 뭐 이런 느낌까지도 살리는 것 같아요. 좋아요. 서혜라님. Don't leave until the fat lady sings. 아, 이것도 이제 아주 전통적인 표현, 오래된 표현인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제 무대 위에 공연이 펼쳐지고 맨 마지막에 비교적 살집이 있는 여성 오페라 싱어가 마지막 곡을 부르고 그다음에 막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1: That's the end.
0: 그 진짜 그냥 fat lady라는 표현을 요즘 세상에는 쓰면 안 되지만 이거는 굳어진 expression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돼.
1: It's
0: 끝까지 안 보면 몰라. 이런 느낌으로.
1: kind of like it ain't over till it's over.
0: Exactly. Who said that? Yogi Berra? 그래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어, 잘 쓰셨어요. 전경란님, It's a dramatic turnaround. 네, 이것도 극적인 반전이다. 어, 이거 좋아요. 박지현님, What a fantastic upside downness.
1: Upside
0: Okay, this
1: downness.
0: is new. Upside downness. It's not something we'd
1: Upside
0: normally
1: downness.
0: say, but I guess if you're commenting on a movie or a book that had a twist, you could say that, I guess.
1: And if you explain it,
0: Yes.
1: I think it will work.
0: With the right context and a little explanation, I think this would work. 이은미님, I was completely thrown off by the ending. Yeah, you can say that.
1: If you're talking about the movie,
0: 신은재님, what a twist.

0: twist is totally mind-blowing once again. 이거 사운드가 들리는 것 같은 편이죠.
1: Yeah.
0: 그 다음에 이은미님, that was an unbelievable turnaround.
1: Turnaround, yeah.
0: 비슷한 문장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백혜진님, what an unexpected twist. The twist totally caught me off guard.
1: Caught me off guard, yeah.
0: Once again. 네, 좋습니다. 자, 시우게이님, it was an awesome on the flip side. Oh, sorry. It was awesome
1: it was
0: on
1: awesome
0: the flip side.
1: On the flip side.
0: 자, 요거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데
1: yeah,
0: 저한테 선생님 어떠세요?
1: On the flip side. Yeah, on the flip side.
0: On the flip side는 크게는 두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하나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시간에.
1: Yeah.
0: 뭐 예를 들자면 지금 8시 50분이니까 9시가 이제 다음 시간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1: Yeah.
0: 그럴 때도 on the flip side 쓸 수 있고 보통은 그냥 반면에라는 뜻으로 쓰는데 it was awesome on the flip side. 그러면 반면에 이 영화는 좋았어.
1: Yeah.
0: 해석이 좀 달라지죠.
1: Yeah.
0: 반전의 의미보다는 그래도 좋은 도전이었습니다.
1: Yes.
0: 김은숙님, reversing is incredible.
1: Reversing is incredible. This is a little different as well.
0: Okay, reversing yeah.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뒤로 거꾸로 한다라는 뜻이고 아니면은 차 후진을 한다는 뜻이
1: yeah.
0: 될 수도 있고.
1: Yeah.
0: 그래서 후진을 하는 게 너무 좋아. 아니면은 거꾸로 가는 것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1: yeah.
0: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도전이었습니다.
1: Mm-hmm.
0: All right,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Karen.
1: Okay. Oh, they were all really good. So 8538. That's a shocking twist.
0: 8538님 반찬 세트 보내 드리겠습니다. And I'm going to pick 손승현 님. I did not see this brilliant twist coming. 단백질 쉐이크 보내 드릴게요. Karen, what would you say?
1: Well, everyone wrote what I was going to
0: yeah,
1: say.
0: Yeah.
1: It's okay. So let's think of something else.
0: What did you initially think of?
1: Well, I thought of what a plot twist.
0: Oh.
1: Yeah, what a plot
0: what
1: twist.
0: What a plot twist.
1: But if I try to think of something else, he caught them off guard. Yeah.
0: 네. What a plot twist. 아니면 he caught them off guard.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That's the twist. I didn't see coming.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Karen 선생님의 문장은 He caught them off guard.
1: Yeah.
0: 네. 저는 That's a twist. I didn't see coming.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We're going to move on with Tears for Fears.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We'll see you in part two.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Wednesday, the 20th of May. I'm your host, Choi Soo-jin, and joining us in the studio today is Karen Choi. 잠시 후에는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서 가드닝에 대한 걸 좀 배워볼 텐데, 보통의 가드닝은 아닙니다. 나는 가드닝은 좀 힘들어,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가드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지금 드릴게요.